0: like mine as well in university. But if something is close knit, right? Knit, K-N-I-T. When you're knitting, right? You're sort of crocheting,
1: yes.
0: Like a sweater. So if something's close knit, it means talking about people that have a strong relationship or connection, especially when socializing with each other.
1: 네, close knit는 K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K는 silent입니다. 그래서 C-L-O-S-E hyphen K-N-I-T 이렇게 쓰는데요. 아주 끈끈하다, 친밀하다라는 뜻이에요. So, Grover found a close-knit community of people just like her. 아주 친밀한, 서로서로 잘 챙겨주는 그런 커뮤니티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est of the Best라는 영화를 언급하면서 This Netflix movie is fictional. 영화 자체는 허구예요. But the milieu is not.
0: Right. Milieu.
1: What's this?
0: M-I-L-I-E-U. You can guess it comes from the French, but it's talking about a person's social, cultural, professional environment. But it's similar to environment or setting, but it often emphasizes sort of the culture and the people surrounding someone.
1: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M-I-L-I-E-U 이렇게 쓰고요. Milieu 이렇게 발음을 했죠. 아마 불어 원어로는 조금 다르게 뭐 milieu 뭐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I'm not sure. 그런데 어쨌든 이 영화는 허구지만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사실이다.
0: Yep.
1: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어서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0: The movie, set at UCLA, invents a team. In real life, the university has a few, including the one Grover joined, Nasha, founded in the early 2000s. During the past academic year, Gabriella Bhaskar, a New York Times photographer correspondent, followed Nasha and captured glimpses into its world. The late-night rehearsals, the cross-country travel, the adrenaline rush of competition, the release of after-parties. The photos are a group portrait of embodied bonding. For a lot of South Asians, dance is the way we connect, Rahil Luthra, a Nasha member and recent graduate, said in an interview. It's a part of our culture. It's in our movies. Our identity is in dance.
1: UCLA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는 가상의 팀을 만들어냈는데 실제로는 이 대학에 Grover가 속한 팀을 포함해 다수의 팀들이 있고 그중 하나가 2000년대 초에 창단된 Nasha입니다. 지난 학년 동안 뉴욕타임스 사진기자인 Bhaskar는 Nasha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순간들을 포착했는데요. 늦은 밤의 리허설, 미 저녁을 누비는 여행, 대회 때의 아드레날린 분출, 그리고 대회 후 파티에서 느껴지는 해방감 등이 그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말하자면은 몸으로 표현된 유대감을 담아낸 단체 초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룹 나샤의 멤버이자 최근 대학을 졸업한 루트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남아시아인들에게 춤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춤은 우리 문화의 일부고요. 우리 영화에도 등장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춤 속에 있습니다.
0: Yeah, much like these K-pop groups that are, or K-pop dance, I guess, what would you call them? Social groups in universities that are popping up.
1: Yeah, exactly.
0: Right? It helps Korean students connect with their roots.
1: Oh, definitely.
0: Yeah.
1: We get a glimpse of different cultures in these groups.
0: Yeah, G-L-I-M-P-S-E. A glimpse meaning a very brief, short look, sort of like a preview into something.
1: 잠깐 들여다보는 것을 a glimpse of us or a glimpse into something.
0: Yeah.
1: 이렇게 표현을 하죠. And if you embody bonding or embody something.
0: Yeah, E-M-B-O-D-Y means it's you're representing some sort of idea or quality that's inside that thing or person.
1: 어떠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embodied bonding이라고 해서 그 어떤 결속을 몸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Right, just from that picture, you can see it.
1: The photos are a group portrait. 이 사진들은 단체 초상화인데요. 뭐의 초상화냐? Of embodied bonding. 몸으로 표현한 어떤 이제 bonding, 결속.

0: 오디션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넷플릭스 영화에서처럼 주차장에서 오디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말까지 나샤는 오디션 영상을 제작해서 최대 20개 대회에 제출하고요. 만약에 이중 어느 대회든 참가가 승인되면은 대회 시즌을 1월 말에 시작해서 3월 또는 4월까지 이어갑니다. Alright, as many as 20
1: Yeah,
0: competitions?
1: so when you say as many as usually a number, it's usually used as to say that it's a very large number, right? So they'll submit their auditions to not necessarily a maximum, but as many, all the way up to 20.
0: 많게는 뭐한 20개 정도의 오디션에 이걸 영상을 제출한다는 뜻으로 they will submit their videos to as many as 20 auditions.
1: Right. So I'll eat as many as 3 bananas a day. Any more, it's hard to go to the bathroom.
0: 많게는 바나나 3개까지 드시는군요.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인도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볼리우드 춤을 미국 대학 내 댄스 동아리에서 연습한 뒤 전국구 대회에 출전해 실력을 겨루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소개해드렸던 대회 출전 준비에 대한 내용을 UCLA의 볼리우드 팀인 나샤의 경우를 통해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1: At each competition, the team, with around 20 members, performs the same 10-minute set, a series of dance routines with a video introduction on a theme or frame story. It need not be strictly South Asian. Last year, Nasha's was a riff on the Mummy movies, with excavators in Egypt accidentally unearthing the undead Imhotep. The DJ-designed music is a mix, a Bollywood track here, Kendrick Lamar there, and so are the dance styles. When Nasha started, it was purely Bollywood, Grover said, but they started adding more styles, and now we do hip-hop, contemporary lyrical, South Indian Kutu, and Punjabi Bhangra.
0: 매 대회마다 약 2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이 팀은 10분 분량의 동일한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이는 특정 주제나 줄거리를 바탕으로 한 일련의 안무와 영상 소개로 구성됩니다. 춤의 주제가 반드시 남아시아와 관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에 나샤 팀은 영화 미이라 시리즈를 테마로 한 공연을 선보였고요. 이집트에서 발굴 작업 중 우연히 죽지 않은 이모테프를 발견하는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DJ가 직접 기획한 음악은 볼리우드 곡과 켄드릭 라마의 곡이 섞인 믹스였고 춤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다양했습니다. 다음은 그로버의 말인데요. 나샤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100% 볼리우드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이후 점차 다양한 스타일을 접목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힙합, Contemporary Lyrical, 남인도의 쿠투, 펀자브 지방의 망그라까지 같이 선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s a dance routine, Shane?
1: Yeah, a dance routine is a choreographed sort of set by a dancer, right? Or a dance troupe in this case, right? The group.
0: 그렇죠. 그러니까 춤에서 연결된 동작, 그런 안무 이런 것들을 댄스 루틴이라고 할수
1: Right.
0: 있겠죠.
1: It's like their performance.
0: And what's a riff?
1: Yeah, a riff, R-I-F-F. This comes from music. You know, in music, you can have a guitar riff. It's a sort of repeated bars by guitar. But in this case, when you are sort of a variation of something, if there's sort of if there's a repeated pattern in music, like I said, but when you play homage to something, I think is a good way to explain it.
0: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영화 미라 시리즈를 테마로 한춤 공연, 볼리우드 공연을 준비했다고 했죠. It was a riff on the Mummy movies라고 했는데, riff가 여기서는 어떤 각색이나 변주의 의미로 썼다고 볼수 있어요.
1: Right. A lot of times in movies, we hear adaptations, right? Or a variation of something.
0: Now, of course, this is a dance group, so they're not going to reenact a movie, but it was nonetheless based on the Mummy movies. UCLA의 볼리우드 댄스 팀 나샤는 올해 대회를 준비하면서 악재도 겪었다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1: The choreography captain, Shraddha Guha, got an unsettling surprise at the start of last year

0: when she learned that her co-captain, Samarth Hegde, had torn his ACL and wouldn't be able to compete. But Hegde showed up for every rehearsal, as did Luthra, the previous year's choreography captain, who, coincidentally, had also just torn his ACL. "I never felt alone," Guha said. It was a good year for Nasha. Since 2017, the top competition circuit has been Desi Dance Network's Legends. At a Legends partner event in South Carolina in January, Nasha played third, behi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s all-male Zahanat and Sazish from the University of Georgia. "I've never been more proud of our team than I was," Guha said.
1: 안무팀장 구하는 작년 초 공동팀장인 헥대가 전방 십자인대 ACL 파열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헥대는 모든 리허설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그 점은 전년도 안무팀장인 루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연히도 루트라 역시 막 그 ACL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겪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안무팀장인 그하는 덕분에 단 한 번도 외로울 새가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샤 팀에게는 올해가 아주 좋은 한 해였고요. 2017년부터 대학 볼리우드 경연 최고의 대회 무대는 데시 댄스 네트워크의 레전드였습니다. 지난 1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레전드의 파트너 이벤트에서 나샤는 3위를 했습니다. 구하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만큼 우리 팀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Lots of difficult names here. I'm so sorry. But yeah, ACL이라는 게 영어로는 anterior cruciate ligament.
0: Anterior cruciate ligament.
1: Cruciate ligament.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줄여서 ACL.
0: Yeah.
1: 그러니까 무릎 앞쪽에 있는 십자인대 말하는 거죠.
0: It's a very common injury in sports. There's the ACL and there's the MCL.
1: 근데 여기선 춤추다가 다친 건가요? 뭐 그랬을 가능성이
0: absolutely.
1: 있죠.
0: Yeah.
1: 춤이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니까.
0: Yeah, and women are actually more prone to ACL injuries.
1: 아,
0: yeah, in general.
1: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Choreography is the first one.
0: We talked about a dance routine, right? More formally, it's called the choreography, oftentimes shortened casually to just choreo, right?
1: 맞아요. 안무, choreography. 이게 choreography. Five syllables네요. Mm-hmm. 그러다 보니까 줄여서 그냥 choreo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0: And oftentimes on, you know, on YouTube, you can watch K-pop choreography videos where you can learn the dance of your favorite songs.
1: 맞아요. 단어가 길긴 하지만 근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쓰여서 그러는지 그냥 full word로 많이 발음합니다. Mm-hmm. 안무가는 그러면은 뭐죠?
0: Choreographer.
1: 그렇죠.
0: Right?
1: 네. Choreographer가 안무가입니다. What about if something is unsettling?
0: Yeah, if something's unsettling, it makes you feel very nervous, uneasy, uncomfortable, I think. Yeah.
1: 좀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든다라는 뜻인데 이제 구하가 그 안무 캡틴이에요. 그래서 구하가 작년에 그 같은 팀원이었던 한 사람이 그 ACL을 다쳤다라는 소식을 들었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언세틀링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큰일 났다. 좀 어떡하지 우리 팀? 하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it was an unsettling surprise.
0: Right. Oftentimes when you watch horror movies, sometimes the music, you know, starts crescendoing and you get that unsettling feeling that something's gonna appear.
1: 맞아요. Yeah. 그럴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공포 영화에서 갑자기 무서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it's very unsettling. What about placing third?
0: Yeah, so as a verb here, that means you're achieving a specific or particular position in a competition.
1: So can you place second?
0: Absolutely. You place first, place fourth.
1: 어허, 뒤에 이제 숫자만 바꾸면 되는군요.
0: Sure.
1: 그래서 몇 위를 하다,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쭉 갈 수 있는데요. If you place third, then you come in third place.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Well, let's take a song break before we move on to Thursday's news coverage. We're going to listen to Richard Marx, Right Here Waiting.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Let's review our next New York Times news coverage story of the week. 영미권에서는 이맘때쯤 유행한다는 Winter Arc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목표 세우기 챌린지라는데요. 다시 듣겠습니다.
1: Are you ready for your winter arc?
0: 겨울 아크, winter arc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여기서 아크는 A-R-C.

0: can switch up your beauty regimen. 평소에 하는 이제 그 피부의 어떤 루틴, 피부 예를 들어서 화장하는 법, 아니면 피부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요. 뷰티 레지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바꾸는 시기로 지금을 삼을 수 있습니다. But why are these people being so, strict with themselves? Why do they task themselves with stringent routines?
1: Something that is stringent is something that is strict or limiting or something that you're doing exactly without any cheat days or without cheating in any way. You're following exactly what you plan to do to the T.
0: 그렇죠. 엄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자신에게 엄격한 이런 새로운 룰을 만드는 걸까? Why are they tasking themselves with stringent routines before this holiday season? 근데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신학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서 9월 그러면 시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Kaylee Malcolm, a 24-year-old college student living in Pittsburgh, said that during the summer, she had been able to count on spontaneous plans with friends like frozen yogurt runs or mini golf meetups to help keep her social. When those impromptu get-togethers begin to dry up during the fall and winter months, though, being deliberate about how she spends her time is crucial. It's just the urge to want to add something else to your routine and to avoid that seasonal depression of things slowing down, she said. Her generation has a hard time slowing down, she added. So when it gets to wintertime, I think routine and structure really helps.
0: 피츠버그에 사는 24살의 대학생 케일리 말콤에 따르면 자신은 여름 동안 친구들과 즉흥적으로 프로즌 요거트를 먹으러 가거나 미니골프를 치러 모이는 등의 계획에 의지해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을과 겨울이 되면서 이런 즉흥적인 모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신중하게 계획하는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는 겨울 아크에 대해 일상에 무언가를 더하고 싶다는 욕구와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겨울의 계절성 우울감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자신의 세대가 속도를 늦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편이기 때문에 겨울이 될때 이렇게 일과와 체계를 잡아두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Alright, what's a get together?
1: A get-together is literally when people get together.
0: Yes.
1: They meet. So when you think of get, hey, let's get together, then, that's like a verb. But in here, the get-togethers, it's a noun. So
0: Yeah.
1: it's an actual gathering or a moment when people do gather and meet.
0: Kucho.
1: And it's usually very
0: It
1: casual.
0: is very casual, yes.
1: It's not like the boss isn't going to say, hey, let's have a get together to talk about, like that's an actual meeting.
0: Yes.
1: This is just like, hey, let's have coffee or let's have lunch together. So something
0: 그러니까
1: casual with friends.
0: 맞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는 그런 모임 그런 것들을 get together라고 합니다. 한 단어고요. 가운데 하이픈 넣어서 get together 하면 되고, if something dries up.
1: If something dries up, then it is gone. So think of maybe like a pond or maybe like a reservoir where you have water for a community. If that dries up, then there's no more water left. So it's gone. There's no more of it.
0: Yep. So Kaylee Malcolm says, in the autumn, these get-togethers begin to dry up. 여름에는 모임이 참 많은데, 가을 이제 신학기가 되면은 모임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시스템, 뭐 어떤 그 루틴, 체계 이런 거를 잡을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윈터 아크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영미권에서 이맘때쯤 많이들 시도한다는 윈터 아크 혹은 폴 리브랜딩에 대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왜 아크라고 부를까 했는데 이게 뭔가 발전하는 느낌으로 이제 처음 시작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장해 있는 모습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포물선이랄까요? 이런 이제 곡선을 그리는 자기 개발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윈터 아크라고 부르고 보통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윈터 아크의 기간이라고 잡는답니다. 딱 새해 전이에요. Alright, well, let's continue reading.
1: On TikTok, content creators announced their winter arcs or fall rebrand plans with varying degrees of self-seriousness, often outlining guidelines for others who wish to join them. Lorraine Kamisha of Atlanta, who makes videos focusing on middle-aged lifestyle content, recently started a fall rebound accountability group for people over 40. This is the best time to get it together so you can pop out January 1st a whole new woman, she says in one of her videos.
0: 틱톡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저마다 각기 다양한 정도의 진지함을 담아 자신의 윈터 아크 혹은 폴 리브랜드 계획을 발표합니다. 종종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중년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애틀랜타 출신의 로레인 카메시아는 최근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가을 리브랜딩 실천 모임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상 중 하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마음을 다잡아 1월 1일에 완전히 새로운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Alright, so this person created an accountability group. What's that?
1: An accountability group is a group of people who hold or keep each other accountable. So, what does it mean to hold someone accountable? It means to make sure that they're doing their job or doing what they promised or set out to do. So, you're kind of, I watch your back, you watch my back. So, let's all do this together. Let's encourage each other together. Let's make sure that we all accomplish our goals together.
0: It's like a study group in
1: 예.
0: Korea.
1: 오케이. 예, 엑잭틀리.
0: 그래요. 우리 이제 뭐 그런 이제 스터디 그룹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accountability는 원래 이제 책임의 의미가 있어서, taking account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책임지다이거든요. 그러나 accountability group는 서로 잘하고 있는지 좀 체크도 하고, 그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목표 달성 그룹, 스터디 그룹,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신의 목표를 향해 우리 다 가고 있는지 서로 응원해주고 으쌰으쌰 하는 이 느낌인 것 같습니다. Are you keeping up with your goals? Am I keeping up with my goals? 이거를 서로 이제 keeping check of each other.
1: I think a common thing would be people that want to lose weight as an example,
0: Okay.
1: hey, like, did you eat late last night? Did you drink any alcohol? Or how much weight have you lost? Did you meet your goal of what you want to get down to for this week? So things like that, you kind of keep track of each other.
0: Keeping track of each other. 이것도 좋네요. 자,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가 뭐라고 했냐면은 This is the best time. 지금이 아주 적기예요. To get it together.
1: Getting it together is like, I guess, kind of focusing to make sure that you're able to succeed. And this is something that you hear people say to themselves, especially like in movies and stuff. You're like, oh, Jason, get it together. Like, meaning if you're forgetting something or you've made a mistake, but you want to kind of refocus to make sure that you're going to succeed or that you can recover from this mistake that you've made. So you're trying to like kind of encourage yourself. It's usually what they're saying in that sense. So when you say to get it together, like you're saying like, okay, get these things together to make yourself whole to be able to succeed in something.
0: So if you say, so get it together,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정신 차려,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마음을 다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여기저기 좀 분산되고 흩어졌다면, 그거를 다 together 모아가지고 지금 딱 집중해 라고 스스로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Get it together.
1: And it's definitely something that you can say to someone else as well as like, hey,
0: yep.
1: Sue, hey, get it together. You know, like if they seem to be making mistakes
0: okay.
1: or they're not focused on something, then, you know, and it is a little bit harsh.
0: Right,
1: it's a harsh
0: right.
1: thing to say. It's
0: yes.
1: not a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S 트위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는 1896년 10월 11일 7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브루크너는 오랫동안 빈 음악계에서 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60살 무렵 교향곡 7번이 성공을 거두면서 교향곡 작곡가로 이름 알리게 되었죠. 그 이후에 쓴 교향곡 8번은 장대한 규모와 풍부한 관현악 음향, 깊은 장엄함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오늘 첫 곡으로는 강렬한 금관의 울림과 함께 거대한 에너지를 펼쳐 보이는 마지막 악장 준비했습니다. 브루크너 교향곡 8번 시단조중 4악장 피날레를 발췌해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EBS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브루크너 교향곡 8번 C단조종 4악장 피날레를 발췌해 전해드렸습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입니다. 프로코피예프는 다섯 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그중 3번은 가장 널리 연주되는 작품이자 그의 음악적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곡으로 꼽힙니다. 고전적인 형식의 틀 위에 날카로운 리듬과 대담한 화성,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는데요. 시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로부터 폭발적인 에너지까지 프로코피예프 특유의 다채로운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시장조 작품으로 26중 1악장을 랑랑의 피아노와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시장초 작품으로 26중 1악장을 랑랑의 피아노와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로시니 바순 협주곡 중 2악장 라르고 3악장 론도를 캐런 게이건의 바순 잔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로스인이 바순 협주곡 중 2악장과 3악장을 케란 게이건의 바순, 잔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란지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입니다. 1880년 가을에 완성한 곡으로 차이콥스키는 자신의 후원자였던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작품은 나의 내면에서 나왔고 진정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라고 썼을 만큼 각별한 애정을 보인 작품입니다. 풍성하고 힘찬 울림의 1악장, 우아하고 세련된 왈츠의 2악장, 그리고 애잔한 정서가 흐르는 3악장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 작품으로 48중 1, 2, 3악장을 루이지 피오마라고 지휘하는 아르키디 산타 체칠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초, 작모로 48중 1, 2, 3악장을 루이지 피어마라가 지휘하는 아르케디 산타 체칠리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리스트, 술래의 해, 제2권 이탈리아, 세보노 161중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104번, 피아니스트 박연민의 연주입니다.

0: 오픈 산들로 빙 둘러싸인 강원도 화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마저 산 너머 산인 이곳에 뜨문뜨문 오가는 대중교통 대신 어린이의 발이 되어주는 콜버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곧바로 달려오는 스마트 안심 셔틀. 학교와 돌봄시설, 집 근처 어디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여러 대가 동시에 운행되고 있어 여기저기서 호출이 와도 기다릴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동승 보호자가 있는 데다 셔틀의 실시간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부모들의 호응이 높은 건 물론이고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걱정 없이 돌아다니도록 돕는 일. 우리 모두의 세상이 한 뼘 더 넓어지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10월 11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윌리엄 월튼의 비올라 협주곡 중 1악장 안단테 코모도 유리 바시메트의 비올라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어딘가 냉소적이면서도 쓸쓸한 선율과 불규칙하고 날카로운 리듬에서 오는 생동감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비올라 특유의 어둡고 깊은 음색이 더해지면서 서정성과 긴장

현감이 교차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아이비노니의 호보의 협주곡 디단조입니다. 아이비노니는 바로크 시대 독주 협주곡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작곡가인데요. 특히 오보에를 비롯한 관악기를 위한 작품을 많이 남겨 관악기의 표현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오보에의 서정적인 선율과 현악기의 조화가 돋보이는데요. 여기에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극적인 감각까지 더해져 풍부한 음악적 색채를 들려줍니다. 아이비노니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 작품으로 9의 힐을 피에르 피에로의 오보에와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티 베네티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비노니 오보에 협주곡 D단조 작품으로 9의 1을 피에레 피에로의 오보에와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시하는 E 솔리스티 베네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토벤의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입니다. 베토벤이 남긴 유일한 연가곡인데요. 6개의 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자연의 풍경에 담아 노래한 작품인데요. 이 음악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건 당시 베토벤이 건강과 청력의 악화, 동생의 죽음과 조카의 양육권 문제까지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처럼 따뜻하고 섬세한 사랑의 노래를 남겼습니다. 베토벤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 작품으로 98 중 제1곡 Auf dem Hügel die Tische schwenkt 언덕 위에 한자 바라보네 제2곡 Vor die Berge so blau 산은 푸르고 제3곡 Light Zeglo in den Höhen 가볍게 나는 작은 새 제4곡 Diese Wolken in den Höhen 하늘 높이 흐르는 구름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와 얀 리샤츠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 작품으로 98 제1곡부터 제4곡까지 바리톤 마티아스 괴레네의 노래와 이안 리셰츠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으로 47종 희락장 리사 바티아 시빌리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부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트카펠레 연주입니다.

11 뉴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으로 47종 희락장을 리사 파테어 시빌리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트 카펠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스크리아빈 피아노 협주곡 F샵 단조 작품으로 20종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다니엘 트로포노프의 피아노 발레르 게르게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알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 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듣기에 성공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형태일 것이다. 매 순간 인간을 이해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듣는 일이 한 명의 인간을 이해하는 최선의 그리고 최소한의 행위라는 걸 인정하는 것. 카페에 가면 탁자에 앉은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꺼내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에 대답은 하지만 그 말을 정말로 듣는다고는 할 수 없는 눈이다. 눈을 맞추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때로는 속눈썹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상대에게 애정을 품는 일. 나에게 잘 듣는 일이란 구체적으로는 그런 것이다. 쓸모를 증명할 수 없으나 그 증명할 수 없음으로 인해 무가치해지지는 않는 일. 그것은 잠시나마 나를 넓혀가는 일이다. 내가 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아는 일이다. 유지영 작가의 책 심장 듣기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저 곡으로 캐롤킹이 부른 You've Got a Friend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유지영 작가의 책 심장 듣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든 기자입니다. 듣기의 무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고민의 결과들, 그 몸부림들, 그 발견과 성찰의 흔적이 이 책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읽어드린 부분처럼 듣기에 성공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 있잖아요. 매 순간 인간을 이해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 한계를 알지만 알면서도 또 듣는 일이 그래도 최소한의 타인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행위일 수 있음을 알고 그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듣기에 성공이 있다면 이런 형태라는 거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불가능해.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그냥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그 적극적인 듣기라고 하는 것을 좀또 시도해 보는 거. 그런 결과물들이 결국 우리를 또 감동하게 만들고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느껴져서 참, 감동 있게 읽었던 책이고요. 아마 이 제목인 심장 듣기, 이 제목에서도 쿵 하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듣기라는 활동이 그렇습니다. 귀로만 듣는 게 절대 아닌 거죠. 상대방의 말, 그리고 그 언어 외에도 흘러오는 메시지들이 다 나에게로 건너오면 내 피를 타고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곳이 없는 거죠. 내몸 구석구석 다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애정 담아서 듣기.

듣기. 요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도전 말고 한번 이런 것에도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영아님, 반짝 운동장을 걸으며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북카페 들으시는 마음도 이 심장 듣기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운동장을 걸으면서 듣고 계신 영아님도 계시고요. 영아님은 지금 걸으면서 제가 또 응원도 해드렸죠. 걷고 나니 온몸이 뻐근하고 허리, 무릎, 발바닥 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고님 응원 기억하면서 참고 걸었다고 하시면서 그랬더니 체중이 2kg 감량됐다고 이걸 또 선물처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2kg 큰 건데요. 이 정도 감량 효과를 또 보셨다고 하니까 이 바라던 바였던 거죠, 영아님. 아마 건강도 조금 더 활기차졌을 것 같고요.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계속 가시죠. 그리고 또이 영아님 사연 들으시고 다른 카페인 분들도 나도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도 마음 먹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김우준님은 반짝고우님, 오늘 아들이 새벽에 고열이 나서 학교에 결석했어요. 39.1도까지 체온이 올라간 거죠. 소아과를 예약해놨는데 빨리 회복하길 기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한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우주님도 그렇고 또이 아픈 아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밤이었을 텐데 이제 병원에 가시는 거죠. 좀 예약해 놓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가셔서 약이든 주사든 네, 뭔가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고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시기를 정말 마음 가득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주님, 네, 이렇게 또 북카페에다가 이렇게 밤샘한 이 흔적들 남겨주신 마음도 너무 귀하고요. 빨리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구하 숫자들의 높은 마음, 그리고 새소년의 난춘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반대 게시판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린 분들도 많으시고, 독감 등으로 며칠을 앓아 누웠다는 지금 최준호님 사연도 눈에 들어오는데, 벌벌 떨고 나니 날도 쌀쌀해져 있고요.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라서 익숙한 일이지만 또 온전히 계절의 변화를, 가을이 오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글프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정님, 김민정님도 막내 쌍둥이가 어젯밤에 체해서 회사 갔다 점심 차려주라고 집에

와서 북카페 듣는다고 사연 주셨는데, 아, 이렇게 감기, 독감, 그리고 체하거나 아프신 분들 많으십니다. 이게 좀또 날이 추워지고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진짜 이럴 때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좋은 묘안이 있나요? 카페인님들? 혹시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비기인데 하는 거 있다면, 좀 털어놔 주시죠. 우리 함께 공유를 해보죠.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거 너무 정답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세 가지 모두 다 잘하시는 분들도 또 감기는 달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감기 살살 앓으면서도 또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회복하시면 더 건강해지시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카페인님들 뭔가 내가 건강 챙기는 방법입니다 하는 게 있다면 사연으로 많이 공유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찬바람 불거나 하면 생강 이렇게 편 해가지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통 띄워가지고 먹고 마시고, 나중엔 그좀 이렇게 불어 터진 그런 생강도 막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레몬 생강 이런 거 챙겨 먹는데, 아, 요걸로 충분한가? 카페인님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건강하게 가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간 카페인 이번 주 한글날도 있고 해서 우리 단어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 이 가리킬 대상이 세상에서 사라졌는데도 그럼 그 단어도 동시에 사라지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상이 사라졌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단어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언어는 세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눈앞에 사물이 존재하기에 그것을 부르는 이름도 비로소 태어납니다. 근대 언어학의 창시자 페르디낭 드 소시르는 물리적인 실체를 기의, 그것을 부르는 언어적 형식을 기표라 명명하며 이 둘의 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사물의 수명을 맹렬하게 단축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가리켜야 할 물리적 실체가 세상에서 멸종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만이 홀로 살아남는 기묘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매끄러운 스마트폰의 액정을 가볍게 터치하면서 전화를 끊는다고 표현합니다.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린다고 말하고,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를 묘사할 때면 여전히 필름이 끊겼다고 말하죠. 전화선이라는 물리적인 선을 가위로 자르듯 차단하거나 브라운관 텔레비전의 다이얼을 돌리거나 카세트 테이프와 영상의 필름이 툭 끊어지는 아날로그적인 마찰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조차 이 낡은 동사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실체가 사라진 자리에 언어만 남아 맴도는 이 현상은 마치 절단되어 사라진 팔다리의 통증을 뇌가 귀엽고 생생하게 감각하고 마는 환상통의 메커니즘을 꼭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단어들은 우리에게 묘한 지적 충격을 던집니다.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디지털 시대에도 인간의 언어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저항감이 존재했던 과거의 세계를 잊지 못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어떤 단어들은 가리킬 대상이 사라진 뒤에도 버려지는 대신 그 자체로 과거의 지층을 증명하는 화석이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채널을 돌리거나 전화를 끊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져버린 낡은 사물들의 흔적을 현재의 시간 속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성과 속도를 우선하며 모든 낡은 것들을 쉽게 폐기해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이 아날로그의 물리 법칙을 기억하고 발음한다는 사실, 어쩌면 이러한 언어의 지체 현상이야말로 맹렬하게 쏟아지는 기술의 파도 앞에서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빌리 조엘이 부른 The Longest Time 들려드렸습니다. 가리 켜야 할그 물건 사물이 사라졌는데도 그 낱말, 그 단어는 살아남아 있다는 거. 이게 마치 잘려나간 자리에 통증을 느끼는 환상통 같다는 오늘 일간 카페인의 통찰.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너무 재미난 발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조금 더 늦게까지 계속 지연되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지체 현상이 이 기술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일종의 어떤 약간의 저항정신 같은 것인가? 인간의 본능 같은 것인가? 라고 이렇게 건드리는 이 오늘 일카가 참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운을 가지고 탄생하는 단어의 끝까지도 한번 우리는 잘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에 우리의 지금 현재 마음, 심리가 다 드러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번 주 내내 전달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환자에게 건강 챙기는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조금주님, 가을이 와서 참 좋은데 감기와 비염이 두렵네요. 환자기에는 쌍화차 챙겨 먹습니다. 말린 대추도 원래 좋아해서 더 자주 먹습니다. 카페인님들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을 날이 점점 차가워지는 계절에 특히 더 사랑받는 음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쌍화차도 그중 하나죠. 까밀라님은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하시대요. 그래서 마스크와 스카프로 목을 보호하면 감기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따뜻한 보리차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뭔가 스카프로 목 보호하기, 목 두르기, 그쵸?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마시기 추천해 주셨고요. 7925 쓰시는 카페인님은 으슬으슬 할 때는 뜨거운 물로 샤워 후 두꺼운 옷을 입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땀을 쫙 뺍니다. 그러면 다음날 원래 세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뭔가 마법 같아요. 이렇게 지금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서 두꺼운 옷 입고 이불 푹 뒤집어 쓰고 땀을 쫙 뺀다. 다음날이면 원래 세상이 펼쳐진다. 아, 이건 진짜 뭔가 좀 따라해 볼 법도 합니다. 이게 원래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좋은 또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406 쓰시는 카페인님. 점심 먹으면서 북카페를 듣고 있습니다. 북카페 방송 처음 듣는데 어떤 방송인지 정말 궁금해서 문자 참여해 봅니다. 방송 이름을 봤을 때는 책 이야기 할것 같은데 기대하면서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7406 쓰시는 카페인, 우리는 카페인이라고 불러요. 애청자분들을. 카페인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방송 이렇게 접하시면서 첫 사연을 보내주신 거죠. 책을 매개로 한 이야기 다채롭게 꾸려갑니다. 요일별로 다 코너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타 팟캐스트 방송에 가서 들은 얘기로는, 지금 책 방송으로 매일 있는 데일리 책 방송, 공중파 책 방송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된 진행자라고 하더라고요. 검증이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얼핏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런 방송입니다, 우리. 우리 되게 뼈대가 굵은 방송이에요. 7406 쓰시는 카페이님 자주 오셔서 이 흥미로운 코너들 요일별로 많이 즐겨주시죠. 펜타토닉스의 다프트 펑크 그리고 더 리얼 그룹의 칠리 콘카르네 두곡 준비했고요. 오늘 상혁 시인님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반가운 얼굴, 새로운 시인님이 또그 자리 채워주십니다. 새로운 시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북카페, 카페인 분들에게는 아주 또 친숙한 시인이기도 하고요. 네, 바로 음악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네.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3: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소연 시인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김상혁 시인 대신해서 반가운 문보영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두 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5: 네, 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네, 많은 카페인님들 지금 또 문보영 시인 오셔서 더 반갑다고 막 이렇게 사연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하나 소개할게요. 0786 쓰시는 카페인님이 반짝 문보영 시인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전에 추운 건 싫다고 하셨는데 요즘 컨디션 괜찮은가요? 시인님의 일기 딜리버리 기다릴게요.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4: 너무 편지 같은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추운 걸 좋아하게 됐어요. 그 미국 중부에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겨울을 2년 동안 경험하고 오니까 네. 약간 추위를 극복 하게 되어서
3: 진짜요?
4: 네. 지금은 겨울이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3: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아요?
4: 이제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데시벨이 낮은 낮잖아요. 겨울이.
3: 네.
4: 그런 공간에서 한 2년 동안 겨울에 겨울 방학 때 혼자서 이렇게 고양이랑 지냈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추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 그렇군요. 추위가 점점 소중해지지 않나요? 약간 점점 더운 계절이 너무 길어져서
4: 맞아요.
3: 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또 엎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 근데 이제 추위를 좋아하는 문보영 시인이 되셨군요.
5: 저도 추위를 싫어하는데
3: 네.
5: 저게 뭔가 특단의 조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진짜 추운 나라에서 좀 살아보는 거.
3: 그러고 나면.
5: 네, 한국 추위쯤은 뭐.
4: 네, 이렇게. 용기가 딱 생기고. 네.
3: 용기가 생기고. 가을 정도면 그럼 너무 막 날아다닐 수 있는 계절인 거죠?
4: 가을은 너무 좋고.
3: 네.
4: 너무 짧잖아요. 짧아서 좋은 것 같고.
3: 맞아요. 짧아서 좋다고요. 오히려.
4: 짧으니까 너무 소중하고. 금방 가버리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매일매일 걷고 계세요?
4: 아니요.
3: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그런 하는 생각을. 거죠? 네. 네. 우리 그 마음 뭔지 다 알고요. 네, 오늘도 두 분이 작품 네 편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부터 보겠습니다.
5: 네. 제가 몇 번 이 여기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성윤석 시인의 시와 산문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중에서 이번에 산문집이 나왔는데 성윤석 시인이 예전에 묘지기를 직업으로 하신 적이
3: 네.
5: 있고 네. 그때 파주 이 일산 이 언저리 어디에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몇 시인들하고 함께
3: 네.
5: 그 묘에 방문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답사처럼. 우리 찾아가 보고 싶다.
3: 네.
5: 그래서 친절하게 그 묘지기의 생활에 네.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게 뭐 되게 오래전 일인데 환상처럼 저한테 기억 속에 있다가 그 이야기만 본격적으로 쓴 산문집이 출간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3: 네.
5: 제목은 산역 죽음을 돌보다라는 글인데
3: 네.

0: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가벼우면서도 신비한 이야기 가져와봤어요.
1: 가벼우면서도 신비한 이야기라고
0: 네.
1: 하시니까 궁금해요. 낭독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의 공통된 체험 밖에 있었던 까닭에 그것을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곤란을 겪는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체험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입을 모아 강조한다. 자기가 체험한 바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이 없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형용사나 부사만 가지고는 그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다수의 체험자들은 육신을 벗어난 후에도 그 어떤 다른 형체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어렴풋하게나마 증언하고 있다. 비록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떤 묘한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형체는 그야말로 인간의 현존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체험 사항 중의 하나다.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장애가 될 정도라 한다. 그에 관해 이야기한 체험자들은 누구나가 좌절감 비슷한 것을 토로하곤 했다.

0: 조니 캐시의 헐트 듣고 왔습니다. 이음에서 펴낸 성윤석 작가의 책 산역, 죽음을 돌보다에 담긴 글 듣고 왔습니다. 이 산역, 이 뜻이요. 시체를 묻고 묘를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 이 얘기 읽어주셨는데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가벼우면서도 가벼운 건잘 모르겠는데.
1: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0: 아,
1: 이야기지.
0: 그래요?
1: 예, 뭐 시체가 유실됐다거나 라든가 뭐 하여튼 뭐
0: 그러네요.
1: 그랬을 때 인간의 뼈를 이제 이장할 때 직접 바라보게 될거 아니에요. 그 모든
0: 그러네요.
1: 이야기들이 거의 다 유족과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그나마 약간 이 이야기가 좀 신비롭고 그래서
0: 네.
1: 조금 보송보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0: 맞아요. 신비로운 건 정말, 이 지금
1: 예.
0: 낭독해 주신 거 딱, 이렇게 끝나자마자, 음악 시작되자마자, 문보영 선생님이, 이 책 읽고 싶다.
1: 네,
0: 그러니까 저도 너무
1: 맞아요.
0: 궁금했거든요. 다른 페이지들이.
1: 네. 그 본인이 진짜 그 제가 그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도
0: 네.
1: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0: 마침.
1: 예, 그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마다 묘가 조금씩 훼손되기도 하고,
0: 네.
1: 그럴 때그 묘를 다 돌보면서 그렇게 거의, 묘가 수천 개가 있는 곳에서 혼자 지키고 있고 교대로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을씨년스럽기도 했고 이 직업에서 이 사람이 견디고 나면 이 직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견디고 나면은
0: 네.
1: 뭐 대단한 걸 얻겠구나 하는 경이로움 같은 것도 좀 느껴지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모아서 또 공중묘지라는 시집을 또 출간을 했었어요.
0: 맞아요,
1: 민음사에서.
0: 맞아요. 지금 읽어주신 부분 중에서 아무래도 이 지점, 이 단어가 너무 궁금했어요.
1: 그죠.
0: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떤 묘한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1: 네.
0: 죽음을 또 이렇게 얘기를
1: 그쵸. 예.
0: 하셨잖아요.
1: 그 뭔가 새로운 형체의 육체라고는 부를 수 없는 뭔가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그 속에
0: 네.
1: 있었다는
0: 그러니까
1: 거잖아요.
0: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외에 무언가로 표현해야 될것
1: 그죠.
0: 같은
1: 그죠. 예.
0: 그런 세계인 거잖아요. 새로운 형체. 어떠셨어요? 이 부분
1: 저도
0: 들으시면서.
1: 이 부분, 이 글을 읽으면서 놀랐던 지점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것이 남는다는 지점이 좀
0: 네.
1: 놀랐어요. 그러니까 엄청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고
0: 그쵸.
1: 남에게 전달하고 이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절망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를 써야 하는 걸까? 혹은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0: 그러니까 내가 한이 강렬한 체험을 설명할
1: 같아요.
0: 때마다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장애가 됨을
1: 그쵸.
0: 느끼고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
1: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장애가 되고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제가 감히 경험한 적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0: 맞아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진짜 책을 전체를 좀다 읽어보면 조금 더이 마음을 가까이서 볼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1: 그렇죠. 총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건 훨씬 더 강렬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되게 뭔가 자세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죽음과 죽음의 세계는 뭔가 그 미지의 세계로
0: 무서워요.
1: 계속 남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아무리 만져도 돌아서면 또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에요.
0: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대면한 순간에는 이제 이 세계와의 어떤 바로 이어지는 다이렉트

0: 다른 거는 또 없어지는 거니까요.
1: 그죠, 그죠.
0: 그게 참 너무
1: 맞아요.
0: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카페인님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2부 건너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The Great Kick in the Sky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끝까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소연 시인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신 문보영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만났던 이 성윤 작가의 이 얘기 산역 주검을 돌보다 여기 담긴 글로 지금 많은 카페인들 생각을 펼쳐주셨는데요. 진수정님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1: 그게 뭘까요? 죽음 뒤에 영혼이 갇혀있는 상태. 산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경지겠지요.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지만 삶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그 상태마저 결국 알 수 없는 우리라는 생각에 허무함이 느껴지네요.
0: 이 얘기를 그냥 듣고 접한 사람 입장에서도 또 그 좌절감과 허무함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그 며칠 전에 빌리 아이리시라는 가수가 죽음에 관해서 짧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데 그게 자신에게 너무 큰 평온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0: 네.
1: 그래서 이 허무함이 저도 뭔지 너무 알겠고 근데 그게 좋은 허무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수정님 글 읽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허무함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도 또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2: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깨끗한 감정일 수도 있는 거죠.
0: 맞아요. 8405 쓰신 카페님 강아지의 죽음 과정을 동행하면서 죽는다는 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삶과 이어지는 어떤 것이라는 전환의 경험을 하셨대요. 그러고서 한층 편안해졌고요.
2: 아, 그죠.
0: 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실 수가 있게 됐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보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저는 이제 임승유 시인의 물건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물건, 네. 궁금합니다.
1: 그 임승유 시인님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는 시집에 실린 시인데 이 시집이 정말 모호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모호한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쓰고 있으나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빈칸이 독자들의 몫으로 넘겨지고 무엇이든 될 수 있게 되는 이상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시들입니다.
0: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 물건 임승유. 물건 오래되었다. 노출되었고 옮기려면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여럿이 달라붙으면 한꺼번에 치울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있었다. 가만히 두면 갑자기 싹이 나는 물건이 아니라서 뭘 하는지 몰랐지만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그것은 더는 사용할 수 없는 크기로 있었다. 이제 나는 그것이 옆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옆에 두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0: 올라프 아르날즈의 월즈 오브 앰버 띄워드렸습니다. 현대문학에서 펴낸 임승유 시인의 시집, 그 밖에 어떤 것에 담긴 시, 물건 전해드렸어요. 아, 이 굉장히 짧은데 뭔가 우리
1: 저런.
0: 옆에 뭔가를 두고 간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1: 그러네요.
0: 네, 무게감이 있는 시라는
1: 네.
0: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 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에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모른 채 끝나고, 그래서 독자마다 그 물건을 혼자서 떠올려 볼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시의 첫 구절에서도 오래되었다라는 비교적 간단한 묘사로 시작하잖아요. 보통 물건의 이름이나 형태나 외양 등을 묘사할 법도 한데, 그냥 그 시간을 툭 제시하는 것만으로 화자와 물건 사이에 어떤 오래된 역사가 있을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독자들도 나와 굉장히 오래된 물건 혹은 관계, 근데 잘 모르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가.
0: 어떠셨나요, 소연 씨님은?
2: 저는 이 시집을 저도 참 좋아하는 시집인데 이 시집에서 이것을 읽었을 때 제 피아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1: 아,
2: 신진희님이
1: 맞아요.
2: 피아노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0: 신지님 사연
2: 피아노?
0: 좀
2: 네.
0: 읽어볼까요?
2: 어릴 때눈 옆에 마음 한켠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큰 피아노가 생각납니다. 피아노 옆에 있으면 뭐든 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장난 피아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늘 곁에 두고 싶었던 나의 어릴 적 피아노가 생각납니다. 저도 약간 어릴 적 피아노인데,
0: 네.
2: 그러니까 어느 날 분실하다시피 없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 피아노에 대한 이상한 애착이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그리고 그런 식으로 피아노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 저한테 자리 잡고 있어요.
0: 피아노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영신님도 고개를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니까.
1: 저는 피아노는 없는데
0: 네.
1: 그런 물건들이

0: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진가가 나중에 드러나는? 예를 들면 뭐 돌아가신 할머니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살던 집의 열쇠? 근데 그 집은 이미 사라져서 그 열쇠로는 아무것도 열 수가 없게 된 그런 물건들이 과거의 나를 다시 실재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물건들은 그 사용 가치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유물에서 동반자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연 시인님이 말씀하신 피아노도 동반자가 된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0: 네.
1: 어떤 기능적인 걸
0: 예.
1: 떠나서. 너무 이상한 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아노를 지금 사도 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그걸 못하겠어요. 그 느낌이 아니면은 너무 곤란하잖아요.
2: 아,
0: 맞아요.
2: 이 느낌이 너무 소중한 거죠. 지금 동반자가 된이
1: 네네네네. 네.
2: 느낌을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
0: 맞아요.
2: 그리고 물건 하나보다 이 동반자가 된이 느낌, 이 관계가
0: 네.
2: 훨씬 더 귀하잖아요. 돈
0: 그렇죠.
2: 주고도
0: 예. 네.
2: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1: 예.
2: 것이기
1: 그렇게
2: 때문에.
1: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0: 네.
2: 이런 것들 카페인 분들 각자 다 이야기가 있을 것
0: 맞아요.
1: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0: 네.
1: 시들이.
2: 최준호님은 지금 밤하늘에 별을 찍어 놓은 듯한 이런 문학 작품들이 좋아. 이런 느낌 지금 받으신 거죠.
0: 네.
2: 읽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별자리를 그릴 수 있게 해주고 별자리에 얽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매력이
0: 맞아요.
2: 있어요.
1: 비유가
2: 와,
1: 너무 좋으네요.
0: 그러니까요. 각자 다른
1: 그러네요.
0: 별자리.
2: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는 그런 것들. 아마 카페인님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이거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아끼지 말고 사연으로 남겨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진짜 동반자? 저는 아까 얼핏 얘기로는 그냥 이미 다 지나가 버린 휴대폰, 뭐 삐삐 이런
0: 맞아요.
2: 것들도 저다 모아놓았거든요. 뭐 가끔 이렇게 맞교환 보상 판매처럼 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아뒀는데 이거 못 버리고 있는 이유가 뭐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돌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0: 맞아요.
2: 고철 덩어리 같은 느낌인
0: 노트북도
2: 건데.
0: 그렇고.
2: 노트북도 못 버려요.
0: 노트북 이제 그 충전기가 맞는 것도 없는데, 켤 수도 없는데, 그냥 버릴 수가 없고,
2: 그쵸.
0: 일기장도
2: 일기장은 좀 다르지 않아요?
0: 그럴 수 있죠.
2: 갑자기 하나하나 지금 물건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네.
0: 집에 가서 방을 다시 뒤져보면서 이 물건들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카페인님들 그리고 우리 수뇌부도 혹시 그런 목록 있으면 아끼지 말고 알려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감정을 임순유 시인은 이렇게 지금 짧지만 아주 강렬한 시로 표현을 하신 거네요.
1: 그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 시를 시집이 전체 얇은 시집이지만 전체가
0: 네.
1: 약간 이런
0: 맞아요.
1: 어법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보영 시인 말 맞다나 이 모호함이 뭔가 풀고 싶은 퀴즈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도저히 풀 수는 없는 그것까지 해내는
0: 맞아요.
1: 거예요.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되게 신비롭게 느껴지는 면도 있고 약이 오르게 느껴지는
2: 약이
1: 이거를
2: 오른다고요.
1: 맞추고 싶은데
0: 네.
1: 이 포즈를 맞추고 싶어
0: 맞아요.
1: 이렇게 하지만 임순유 시인이 거기서 살짝씩 어깃장을 놓고 있는
0: 맞아요.
1: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목들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2: 저는 이 부분 특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있었다. 가만히 두면 갑자기 싹이 나는 물건이 아니라서 뭘
0: 아니라서.
2: 하는지 몰랐지만 물건을 가만히 두면 싹이 난다는 것을 일단 건드리면서 그런 물건이
0: 맞아요.
2: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지점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1: 그렇죠.
0: 그리고
1: 너무 능청스럽죠.
0: 그것도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이렇게 두번 부정을 하니까 없음을 두번 강조하는 것도 되게 능청스럽기도 하고 신비한 미지 한 조각을 항상 남기는 것 같아요. 임승유 시인은.
2: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는 사용할 수 없는 크기로 있었다. 더는 사용할 수 없는 다음에 무엇이 올까가 궁금했는데,
0: 크기.
2: 크기를 건드린 것도 참
0: 네.
2: 재밌고요.
0: 마지막에는 옆에 두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왜냐면 치우는 법은 안다고 말했거든요, 앞에서. 여럿이서 힘을 모으면 치울 수 있는데, 옆에 두는 방법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께 오래 있었지만, 함께 오래 있었던 시간이 잘 아는 것, 그 대상을 아는 것이랑은 다른 거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지금 3483 쓰시는 카페인님은

0: 네, 공룡 하나
1: 지금
0: 있고.
1: 이다 같은 10살 때? 전
0: 저도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심장만 팔아요.
2: 맞아요. 심장만 이렇게
0: 네.
2: 모아서 하트 모양으로
1: 팔아요.
2: 목소리도 저장할
1: 심장만
2: 수 있고.
1: 판다고?
2: 그래서 저는 이거를
1: 너무 무섭게 느껴집니다, 지금.
2: 구매할 때
1: 네.
2: 심장이 멈출 걸 대비해서 두개 사놨어요, 미리.
1: 심장을요?
2: 네.
1: 아, 이거 되게 애틋한 얘기였는데 저왜 이렇게 지금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집니까? 이 인형이 없는 저는 혼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1545신 카페이님. 그런 물건 많지만 저는 치아입니다, 치아. 병원에서 수십 년간 나를 먹여 살린 것으로 고맙고 추억이라 그럽니다. 아, 병원에서 수십 년간 나를 먹여 살린 것으로 치아가?
2: 치아?
0: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1: 그러신 것
2: 그러신 것
1: 같아요.
2: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추억이라서. 그리고 또 윤강근님 사연도 볼까요?
2: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 출퇴근을 책임지고 가끔 부업도 하러 다니게 해주는 자동차가 제 현재 동반자랍니다.
1: 자동차에
2: 아,
1: 대한 애착
2: 그쵸.
1: 갖고 계신 분들
2: 이름
1: 많죠.
2: 붙이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많은 카페인분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다 차에 이름 붙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붙이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이가영님, 저에게는 우리 아이들의 어릴 때 자라면서 남겨놓은 그림 스케치북, 요게 해당됩니다. 지금은 볼수 없는 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물건입니다. 이거,
0: 그러네요.
1: 네, 그림
0: 이런 거.
1: 스케치북, 이런 것들,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띄워드릴게요.

0: 울타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소연 시인, 문보양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김민정 님이 갑자기 전 남자친구의 1000통이 넘는 편지가 떠올랐어요. 괌히 버렸어요. 힝힝, 문학작품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문학작품인데.
1: 그게 너무 웃겼어요. 문학작품인데.
0: 그러니까 그 귀한 문학작품을 지금.
1: 버렸다니.
0: 유실된 상태로 만드셨군요. 그걸 지금 떠올리셨다는 거. 안 버리셨으면 진짜 되게 즐기셨을 것 같아요. 지금. 민정님은. 하나하나 펼쳐보시면서.
1: 그러니까.
0: 네. 그 다음 작품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2: 네. 김개미 시인이 새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이 세상 모두가 적이라면? 이라는 아주 화끈한 묘한 제목인데
0: 네.
2: 김개미 시인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어두워서 바라보지 않는 이야기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좀 하는 편이더라고요.
0: 네.
2: 특히나 동시를 본업으로 많이 써오던 사람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문체는 굉장히 맑고 단순하고 그래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는 되게 기묘해지는 네. 그런 밸런스를 갖고 있어서 되게 매력 있다 생각하면서 잘 읽은 시집이라 한번 챙겨와 봤습니다.
0: 그러면 그 중에 한 편을 지금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2: 여름의 궤적, 김개미.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너를 찾으러 간다. 그곳은 집안이거나 일기장일 때도 있지만 숲속일 때가 많다. 너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고 비가 오는 날이 많다. 더러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그들의 일. 너와 상관없는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 하늘을 셀 수 없이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검을 때가 많다. 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를 멀리까지 가게 한다. 멀리 갈수록 더 피곤하고 덜 아프다. 나는 말로 이루어진 몸. 걷는 것도 말, 숨쉬는 것도 말, 풀잎을 찢는 것도 말. 바위는 너를 품고 있고 나무는 너를 숨기고 있다. 내가 나타나지 않을 곳에 와서 하는 내가 나타나는 상상. 내가 자꾸 부활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나의 능력 때문이다. 울 때는 덥고 울고 나면 배가 고프다.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이 많고 그 말은 자주 바뀐다. 날개는 없지만 날개가 제일 아프다.

0: 조니 미첼의 A Case of You 띄워드렸습니다. 교유서가에서 펴낸 김개미 시인의 시집 이 세상 모두가 적이라면에 담긴 시 여름의 궤적 만나봤습니다. 아, 읽어주셨는데 지금 들으시면서 신진희님은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의미겠죠? 근데
1: 그쵸, 네.
0: 말을 동물이라고 상상해보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말은 끝없이 이어지는 땅과도 숲이랑도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그 중의적인 다른 의미로도 또 해석해도 재미나잖아요. 그쵸?
1: 그쵸, 예. 여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문득 어디에 서 있지?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낯선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뒤돌아볼 텐데, 약간 그런 감각 가지고 쓴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0: 네.
1: 10월 가기 전에 읽어야겠다 했습니다.
0: 아, 10월이 가기
1: 아,
0: 전에 여름의 궤적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보영 시인님은?
2: 저는 이 시가 너무 슬프면서도 재미있는 지점이 슬픔을 말하는 방식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김개미 시인의 시가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0: 네.
2: 울 때는 덥고 울고 나면 배가 고프다 이런 구절들이 사실 누군가를 잃고 사랑을 상실하는 그일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데 몸은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 구체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20대 때는 실연을 하고 나면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울고 슬퍼하고 그러는데 30대, 40대 때는 일단 밤을 셀 수가 없고 울고 나면 배가 고파서 마라탕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0: 공감했다고요?
2: 네.
0: 전 반대일세. 아, 이거 나이로 어떻게
2: 아,
0: 그걸요? 그럼요. 환갑에도 이별 후에 슬퍼서 식음 전폐 가능하지 않나요? 네.
2: 그랬으면 좋겠네요.
0: 아, 근데. 아, 근데 뭐 재밌긴 한것 같아요. 지금 이 표현이. 아, 이 체력과, 그쵸? 나의 어떤
2: 네.
0: 허기와 이런 것들이 눈치도 없이 그
2: 네.
0: 슬픔에 끼어든다는 거죠?
2: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내몸 안에 갇혀 있구나. 그게 또 감정은 육체로도 표현되고 불가분의 관계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0: 네.
2: 웃기면서도 슬프고
0: 오.
2: 그런 것
0: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무엇이든 할수 있지만 너를 찾으러 간다 이러면서
2: 같아요.
0: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를 찾으러 간다라고만 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이든 할수 있지만을 깔아놓은 게전
2: 맞아요.
0: 좀 재미나게
1: 네.
0: 느껴졌거든요.
1: 그럼 언어가 주는 재미? 거기서 이 이야기를 너무 비장하게만 소화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요청
0: 아,
1: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면 울 때는 덥고 울고 나면 배가 고프다. 저는 이 구절도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진심인 거.
0: 네.
1: 우는 것도 어지간히 진심으로 울어야 덥고
2: 맞아요.
0: 그렇죠.
1: 그냥
0: 몸이
1: 대충
0: 마르죠.
1: 울어가지고,
0: 울어가지고
1: 예,
0: 거잖아요.
1: 대충
0: 대충 우는 것은 무엇인가? 저게 생각이
1: 찔끔 혹은 잠깐
0: 네, 잠깐.
1: 울어가지고는 덥진 않잖아요.
0: 그쵸. 눈물의 양이 일단은 좀 많아야 되는 거죠.
1: 그쵸. 아주 꺼이꺼이
0: 거의 거의 우는 거.
1: 울어야 되는 그 느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이 희노애락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붙잡는 태도 같은 것들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홀가분하니
0: 네.
1: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날개는 없지만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날개가 제일 아프다라고 했을 때 아, 이 아픔이 어떤 종류의 아픔일지 이렇게 확 이렇게 베일 듯이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0: 그쵸. 이 어떤 느낌인지 진짜 알것 같아요. 날개는 없지만 날개가 제일 아프다고 말하는 그
1: 네.
0: 마음이
1: 예.
0: 무엇인가. 지금 여기 보면 멀리 갈수록 더 피곤하고 덜 아프다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1: 네.
0: 중간에.
1: 이것도 눈에 확 들어오는
0: 그러니까요. 여기도
1: 구절이죠.
0: 밑줄을 긋게
1: 예.
0: 됐어요. 공감이 되나 봐요.
1: 그쵸. 이거 너무 저는 공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하게 많이 멀리 갈 때, 진짜 너무 몸은 부서질 듯이 피곤하지만, 그제서야 덜 아픈 게
0: 네.
1: 뭔가 있어요.
0: 맞아요.
1: 예.
0: 그제서야 덜 아픈 것이
1: 네네.
0: 온다.
1: 그래서 너무 이것도 겪어본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구나 했어요.
2: 그래서 뭔가 이별하면 엄청 많이 걷잖아요. 그게 이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연 작가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걸 듣고 이 시의 형태를 보니까 그냥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서 이 시를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0: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듯이
1: 이게
0: 지금 나와
1: 토일
0: 있다는 거죠.
1: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 맞아요. 연가리 없이.
0: 와, 진짜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진짜. 여름의 궤적이라는 이 시를. 카페인님들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너드 커넥션의 타다 남은 별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지막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1: 김아진 작가님의 다른 사람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소설집 텅빈 마음 가진 채로에 실린 작품인데요. 그 학창 시절에 나를 집요하게 미워하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나는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0: 네.
1: 떠나도 되는 것을 굳이 그 친구에게 뭔가 그 친구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 세계에 속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했던 어떤 어렸던 나를 돌아보는 내용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읽고 나서 너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서
0: 네.
1: 공감이 갔고 그 김아진 소설가가 그런 아주 사소한 내면들, 아등바등하는 내면을 묘사하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그래서 읽어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골라오신 부분이 어딜지 너무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나는 지독히 현실주의자면서 남몰래 과거에 산다. 과거에 산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사는 걸 그만두지도 못한다. 언제나 어영부영 본인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는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끌고 가는 인생이 나에게 솔직하게 알려준 딱 한 가지 진실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나는 지독히

현실주의자이면서도 나만 아는 현실에서 산다. 상상이 아니라 한계가 만든 세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으로 세워진 집에서 나 혼자 산다. 나만의 규칙과 나만의 사회성을 가진 채로 산다. 내가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데 나 역시 그렇다는 뜻이다. 다만 나는 이 사실을 좀 뒤늦게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현실을 공유하며 살고 있고 나만 거기에서 비껴나 있고 어긋나 있다는 감각 때문에 내내 외로워하고 궁금해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가 잘 통할까?

0: 닉 드레이크의 Place to Be 들려드렸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김화진 작가의 소설집, 텅빈 마음 가진 채로에 담긴 단편소설 다른 사람의 일부분, 우리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각각의 생각들을 많이 지금 담아두셨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모두 웃게 만든 또 사연이 있어서 하미경님 사연이 이렇게 왔습니다. 남몰래 아니고 남알게 과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면은 지금 읽어주신 첫 줄이 나는 지독히 현실주의자면서 남몰래 과거에 산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미경님은 저는 남알게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하셔서 아 이건 또 다른 세계구나 하면서 우리 좀 웃었는데요. 읽어주신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여러 갈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일단은 미경님께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현재에 살면서 누구나 동시에 계속 되돌아가는 과거의 지점이 있지 않나 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는 그렇게 사회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뒤처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전에 신문에서 신년 인사 같은 걸 써달라는 글을 청탁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작년을 더 그리워하겠다면서 더 뒷걸음쳐서 뒤에 지나간 일들을 더 보듬고 싶다라고 글을 이제 보내드렸다가 퇴짜를 맞았던 기억이
0: 신년
1: 있거든요.
0: 인사인데.
1: 그때는 이게 왜 이상한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과거에 머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몰래 과거를 계속 음미하는 그런 내밀함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티안 나게.
1: 그쵸.
0: 나만 조금 조금 각각 모두 다 그런 과거가 있겠죠. 소연씨님 어떠세요?
2: 저도 남몰래 과거에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나만의 규칙과 나만의 사회성을
1: 사회성.
2: 가진 채로 사는 사람인 것
1: 시인
2: 같고,
1: 같지?
2: 그리고 어긋나 있다는 감각 때문에 내내 외로워하고 궁금해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가 잘 통할까. 이딱 제가 쓴글 같다는 생각
1: 그쵸.
2: 들어요.
1: 저도 쓰고 내가 쓴
0: 내가
1: 것
0: 쓴
1: 같은데
0: 거잖아.
1: 시인이어서
0: 진짜.
1: 더 공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아, 글 쓰는 사람, 시인들이 특히 더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1: 작가님은 아니세요?
0: 아니, 저도 그렇겠죠? 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고, 저도, 근데 저는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겹쳐 보이는 게, 그 최근에 제가 그 오프닝 문장 카페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던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고 김이나 작가의 에세이. 근데 거기 안에 그런 구절을 제가 소개했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이 어쩌면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돌아온 시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최대치의 미래인 게 아니라 이미 미래에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있어서 지금 여기 바로 이 시점으로 돌아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시점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할 뿐인 거지.
2: 그쵸,
0: 그
2: 그쵸.
0: 생각을 하는 그 글이 동시에 좀이 글과 함께
1: 겹치네요.
0: 떠올라서 그래,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어떻게 좀잘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 마음이 급해졌는데, 아마 모두가 다 여기 공감하지
1: 그럴 것
0: 않을까요?
1: 같아요.
2: 그리고 사실 이거를 나는 지독히 현실주의자면서 남몰래 미래에 산다. 이렇게 말해도 내 얘기일 거야 할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쵸?
0: 맞아요. 남몰래 미래에 산다.
2: 네.
0: 좀남 알게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지금 이 시점에 제대로 살고 있는 분은 누구 계신가요? 저는
2: 지금은
0: 아닌
2: 저는
0: 것 같고
2: 아니에요.
0: 우린 아닌 거죠.
2: 그쵸,
0: 지금
2: 저,
0: 다 우린 아님을
1: 다들
0: 확인했고
1: 출근하신.
0: 카페인 분들은 지금 혹시 나는 지금 이 시점을 정확히 살고 있습니다.
1: 멋있다.
0: 타인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 있다면 우리 카페인 분들 단톡방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김미향 님이 57분 교통정보처럼 명확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1: 그 표현도 너무
0: 그쵸.
1: 너무
0: 너무
1: 좋네요.
0: 확 와닿잖아요. 근데 지금 느끼는 감각은 57분 교통정보처럼 공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확성이 없는 감각이어서 각각 자기의 시계를 따라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그 나만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나만의 세계를 낭만화하지 않는 태도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보통 자기만의 세계라고 하면은 상상력이나 개성이나 취향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내밀하면서도 풍요로운 세계를 떠올리는데
0: 네.
1: 이 화자는 반대로 그 세계가 한계로 만들어져 있고 모르는 것으로 세워진 집이 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 조금씩 다른 현실에 살게 되는 것 같고
0: 네.
1: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데 그게 좋은 체념인 것 같아요.
0: 지금 여기 보면 재밌다고 느껴진 부분이 이렇게 골라서 읽어주신 부분이 아주 분량이 길지도 않은데도 이 안에 몇 개의 단계가 있잖아요.

0: 인지의 단계들. 지금 보면 내가 특별하다는 말은 아니고 나만의 규칙과 나만의 사회성을 가진 채로 살고 있는데 그다음 단계가 모든 사람이 그러한데 나 역시 그렇다는 것을 이분은
1: 맞아요.
0: 뒤늦게 알았기
1: 예.
0: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공감한
1: 그쵸.
0: 그 소외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것도
1: 네.
0: 이런 것도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지 않으면 사실 알기
1: 그쵸.
0: 어려운 거잖아요.
1: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제 일기만 쓸 때는 저만의 사회성과 저만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의 일기를 읽고 나서 이 친구들도 다 각자 고립되어 있고 거기서 그냥 창문을 열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거였구나라는 발견을 하게 된 이후에 대화가 좀더 편해진 것 같아요.
0: 진정 자신의 속을 좀 이렇게 들여 보이고 나서, 그쵸?
1: 맞아요.
0: 보여주고 나서 그게 또 편함이라고 하는 게 찾아왔다는 거죠. 이승영님은 낭독 후에 세 작가님들의 대화가 참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꼭이 자리에 있는 셋뿐만이 아니라 아마 카페인 분들도 지금 반대 게시판에서도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도 내 안에 막 피어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작품들도 가지고 오신 거고요.
1: 그쵸.
0: 이가영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낭독해 주시는 작품들이 저의 사춘기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시를 읽든지 감성이 풍성하게 올라오던 그때가요. 공부보다 시 읽는데 열중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하셨는데 사춘기 때를 떠오르게 하는
1: 부러워요. 저는 사춘기 때는 시를 몰랐거든요. 근데 뭔가 사춘기 때 그런 감성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알았다면 더 많은 과거를 남아 알게 떠올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럽네요.
0: 그러니까요. 지금 공부보다 시 읽는데 열중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1: 그러니까요. 정말
0: 그쵸?
1: 좋아하셨던 것
0: 그러니까요. 0575 쓰신 카페인님, 우리가 이제 현실로 보낼 수 있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고3, 중2, 초1. 세 남매 엄마시래요. 와, 이렇게 또, 세 남매 엄마는 억지로 현재에 살고 있답니다.
1: 현재 살 수밖에 없으실 것
0: 그쵸. 우리 조금씩 다그 현재 지점을 아마 다 끌고 있을 텐데, 다른 어떤 시점에 살고 계시더라도 북카페에서는 다 열어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영신님이 얘기하셨던 일기장처럼요. 오늘 함께 나눈 얘기들 너무 소중했고요. 시간 정말 빨리 흘러갔는데,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보영신님 특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소연신님 다음 주에 또
1: 네.
0: 뵙겠습니다. 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으로 박정현의 꿈에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프랑스 샹송의 기인, 세르스 갱스프로의 다양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음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다채롭죠. 전통적인 샹송에서부터 발랄한 예예풍의 노래,

재즈, 일렉트로닉, 심지어 힙합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으로 만들어낸 셀스 갱스프루. 오늘 첫 곡은 프랑스의 신세대 가수 어망디 브루주아가 재해석한 갱스프루의 로 알라 부쉬, 군침이 돈다입니다. 일요일에 세계음악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의 세계 음악 기행 첫 곡은 세르스 갱스부르의 1960년 동명 영화의 주제가였습니다. 로 알라부쉬, 군침이 돈다. 프랑스 가수 아망딘 부르주아의 2014년 리메이크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세르스 갱스부르의 음악 세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갱스부르의 음악은 훌륭하지만 그의 사생활, 기행, 인간적인 면을 혐오했던 사람들도 많아서요. 세르스 갱스부르는 호불호가 확실했던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91년 62세에 비교적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시간이 많이 해결해 준것 같습니다. 세르스 갱스부르, 그의 음악 유산은 예전보다 훨씬 더 인정받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기 샹송 가수 미셸 아르노와 세르스 갱스부르가 함께 부른 노래, 1966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레파비옹 누아, 검은 나비로 시작해서요. 로랑 불지가 재해석한 끼에 인, 끼에 아웃. 프랑스어와 영어를 섞어서 뜻보다는 발음을 중요시하는 세르스 갱스부르 특유의 작사 기법을 볼수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노래는 작사를 담당한 노래인데요. 알랭 샹포르의 베비 루. 1977년 노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노래, 에티엔 다오의 쉘레 예예, 예예족의 세계에서. 1964년 갱스부르의 원곡을 에티엔 다오가 1985년에 리메이크했습니다. 이 곡까지 네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셀스 갱스브레의 노래, 그가 작곡하고 혹은 작사했던 노래 네 곡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미셸 아르노와 셀스 갱스브르가 함께 부른 레파피옹 누아, 검은 나비. 두 번째 노래는 로랑 불지의 끼에 인, 끼에 아웃. 세 번째 곡, 알랭 샹포르의 베이비 루. 마지막 네 번째 노래는 에티엔 다오의 쉘레 예예였습니다. 여자 가수가 부르는 갱스브르의 노래, 그리고 남자 가수가 부르는 갱스브르의 노래, 분위기가 많이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세르주 갱스브르의 음악은 여성 친화적인 그런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 음악 플레이리스트 세르주 갱스브르의 음악 세계, 이번에는 프랑스를 떠나 전 세계로 퍼진 갱스브르의 음악입니다. 어제 마들렌 페이로의 버전으로, 재즈 버전으로 보내드렸던 라 자바네즈. 오늘은 강력한 락 음악을 했던 미국 뮤지션 이기 팝의 해석으로 준비했고요. 세르주 갱스브르의 1967년 곡 채트톤, 이 노래를 브라질의 배우 겸 가수 세우 조르지의 2005년 녹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뮤지션 칠리 곤잘레스가 피처링한 곡입니다. 이어서 세르주 갱스브르의 1975년 노래 꺼멍 부메랑을 2005년 일렉트로니카로 재해석한 버전 골랐는데요. 부메랑 2005, 부메랑 2005, 캐나다의 칠리 곤잘레스와 파이스트, 여기에 프랑스의 배우 겸 가수 다니가 함께한 조합입니다. 계속해서 1964년 샹송 글로르 카페, 커피색, 이 노래를 쿠바 가수 알마로사의 스페니쉬 리메이크 콜로르 카페로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1964년 샹송 세프들향,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을 아프리카 베냉 출신의 월드뮤직 스타 앙젤릭 기조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노래 다섯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이기팝의 라자바네스, 자바춤, 세우 조르지와 칠리 곤살레스가 함께한 최터톤, 칠리 곤살레스, 파이스트, 다니의 조합으로 들으신 부머랑 2005, 쿠바가스 알마로사의 콜로르 카페, 커피색, 마지막 곡, 앙젤릭 기조의 세프디 향,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세르스 갱스브르의 음악 세계. 이번에는 세계적인 배우가 부른 갱스브르의 노래네요. 먼저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가 함께한 발라드 드 멜로디 넬슨, 멜로디 넬슨의 발라드. 원래는 세르스 갱스브르와 제인 버킨의 듀엣곡인데요.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시절에 녹음한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어서 세르스 갱스브르와 브리짓 바르도가 함께 불렀던 보니 앤 클라이드. 영화로도 만들어진 미국의 전설적인 은행 강도 커플이죠. 보니 앤 클라이드를 세르스 갱스브르의 아들 룰루 갱스브르와 미국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듀엣으로 전해드립니다.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가 함께한 발라드 드 멜로디 넬슨, 멜로디 넬슨의 발라드. 이어진 곡은 룰루 갱스브루와 스칼렛 조한슨이 함께한 보니 앤 클라이드였습니다. 새우맹 플레이리스트 세르츠 갱스브루의 음악 세계. 이번에는 세르츠 갱스브루의 마지막 뮤즈였던 뱀부르가 발표한 곡 골라봤는데 역시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죠. 2011년에 룰루 갱스브루는 아버지의 음악을 재해석한 앨범 From Gangsbru to Lulu를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의 유명 뮤지션들을 대거 참여시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앨범 수록곡인 아버지의 노래 Juicy Vuni de Dir Guzmong Ve 떠나려는 말을 하려고 왔어요. 이 노래를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만부의 Je pleurais le Yangtze. 나는 양쯔강에서 울었다. 이어진 곡 루퍼스 웨인라이트가 재해석한 세르스 갱스프레 노래 Je suis venu de dire que je m'en vais. 떠나려는 말을 하려고 왔어요. 였습니다. 이제 세계막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대미를 장식할 노래는 세르스 갱스프루가 부른 에디트 비아프의 샹송입니다. Mon Légionnaire, 나의 외인병사. 1987년에 발표한 세르스 갱스프루의 마지막 솔로 앨범 You're Under Arrest, 당신을 체포합니다. 앨범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서유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인도네시아의 싱어송라이터 나딘 아미자가 부르는 Burnt Out 하나로 연결된 입니다. 2020년 발표곡으로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을 자신의 생일에 발표했다죠. 본인의 성장과 가족관계를 이야기한 노래 가운데 어머니에게 바친 이 곡이 크게 성공했답니다. 하나로 연결된 이라는 뜻의 제목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딸이 어머니에게 건네는 이야기 낭독하겠습니다.

엄마, 인생은 마구잡이로 달리는 짐승 같아. 빗소리로 울어대는 친구 하나 없는 고슴도치 같아. 그런 내게 손을 내밀어주는 건 동화 속 왕자가 아니야. 엄마야. 내가 무너질 때도 날 사랑해주는 엄마.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내 앞에 엄마가 서 있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엄마가 대신 헤쳐나가 주지. 온 세상이 엄마와 나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 난 엄마를 닮아서 참 고집불통이지. 화내는 것도 미소 짓는 것도 엄마를 닮았어. 하나로 연결된 두 개의 심장 같아. 엄마가 있으니 나도 살아있는 거야. 온 힘을 다해서 매 순간을 살아내는 엄마를 보면서 나도 두 발로 서서 버틸 수 있어. 엄마, 그래도 난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머릿속에서 이 온갖 생각들이 부딪히며 돌고 있어. 엄마, 내가 물어볼 때마다 답이 되어줘. 엄마와 나는 하나로 연결된 두 개의 심장이잖아. 엄마가 있으니 나도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 엄마, 내 곁에서 부디 오래오래 살아줘. 내가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줘.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말레이시아의 유나가 부르는 Langit, 하늘입니다. 유나와 말레이시아의 록 뮤지션 아코코가 함께 만든 곡인데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었군요. 11년 전이죠.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사 비행기 두 대가 각각 3월 그리고 7월 실종과 피격이라는 참극을 겪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역이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말레이시아 항공사는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자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뜻에서 싱어송라이터 유나와 함께 손을 잡았죠. 유나는 말레이시아 항공사 앰버서더로서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노래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노래입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새들이 날고 있어요. 구름이 떠가고 있어요. 내 마음도 가벼워요. 오늘 밤은 달이 내 증인이에요. 꿈속에서 난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두 발은 땅에 붙어 있지만 나의 마음은 하늘을 찾아 위로 향할 거예요. 높이 날아갈 거예요. 파란 구름이 무지개와 함께 날 기다리는 곳으로 높이 날아갈 거예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 이천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에스토니아의 아르그파르트가 부르는 나구 필미스, 영화처럼입니다. 일전에 한테인의 월드 차트에서 소개된 곡이죠. 아르그파르트는 에스토니아의 록밴드고요. 이 곡은 2022년 발표곡입니다. 노랫말은 웃프네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아닌 척 삐딱한 말을 늘어놓는데요. 자기만 알아듣게 엉뚱하게 조합한 표현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결국은 나너 사랑하니까 나좀좀좀 귀여워해줘 라고 말하는 애원이죠. 우리말에 맞게 의역도 하고 순화도 하면서 해석한 이 노랫말 낭독하죠.

영화 같은 사랑 하고 싶다. 눈물이 철철 흘러도 프레임 뒤에서 너의 눈동자에 가려져서

꼬이면서 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증상? 그런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그 술을 입에 달고 살았더니 제정신인 적이 없어. 이제 물만 마시려고. 그럼 뭐 이런 정신머리도 고르게 파장을 유지할 수 있겠지. 안 그래도 발밑에 세상이 싹 다 사라져버렸어. 나는 너의 사적인 주체, 아주 주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주관적인 소견으론 내 눈에 넌 객체, 객체 같은 소리하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넌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런 여자야. 술을 입에 달고 살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아무튼 영화처럼 사랑하고 싶다. 눈물이 철철 흘러도 프레임 뒤에서 너의 눈동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바스코 로시, 그의 노래 Quanti anni hai, 넌몇 살이야?입니다. 1999년 발표곡이죠. 오늘 오프닝 뉴스 내용을 빌려서 소개하자면, 젠 알파 여성과 이야기하는 중년 남자가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새삼 사는 것에 덧없음을 토로하는 내용. 아저씨가 딱한데 뭐 선을 넘는 건 아니니까요. 낭독합니다. 오늘 밤 넌 몇 살이니? 귀여운 아가씨, 나한테 몇 살이라고 말할 거니? 나이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말 안 하는 거니? 뭐 알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지. 실은 내가 오늘 밤 나이 생각을 꽤 많이 했거든. 에이, 빌어먹을. 전화를 받았는데 불행의 탈을 쓴 나이였다고. 난 거절할 수 없었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귀여운 아가씨도 잘 알겠지. 오늘 밤 아가씨는 어딜 갈 거야? 난 어디 갈 거냐고? 몰라. 괜찮아. 그런 말 한 게 아가씨가 처음은 아니니까. 그런 걸 모르다니 만사태평이구나. 뭐 이런 뜻도 아니고, 오늘 밤 내가 아가씨에게 줄 게 있는데 지금 노래하는 이 정직하고 진실한 노래지. 물론 아가씨를 꼬드길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러고 나면 난 아가씨 없이 못 살게 될 텐데 그건 싫어. 아가씨, 오늘 같은 밤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을 거야.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니까. 밤은 진실한 시간도 아니니까. 오늘 밤 아가씨는 몇 살이야? 난 몇 살이냐고? 아가씨보다 한 2살 더 많을걸? 정확히는 몰라. 나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 인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쿠바의 파블로 밀라네스가 부르는 로스 카미노스 길입니다. 1990년 앨범 이덴티다드 수록곡인데요. 최초 공개 연도는 1973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전통 타악 리듬과 역동적인 신테사이저, 경건한 합창이 주도하는 메시지는 태고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길을 내고 나아가는 과정의 위대함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신성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노랫말에서 성자로 언급되는 에레과는 가톨릭교의 성자이면서 동시에 아프로 쿠바계 종교 산테리아의 성자이기도 하죠. 정확하게는 산테리아의 최고신 올로두마레와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정령 오리샤라고 하네요. 노랫말 낭독합니다. Los caminos fueron encontrarse cuando el hombre 걸어가는 성자, 오 걸어가는 성자, 예고아만큼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성자는 없다. 앞으로 나아가는 예고아, 홀로 걸어가는 나의 어머니, 길. 길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이 기어다니던 때를 지나 일어섰을 때 길은 비로소 나섰고 그렇게 서로가 만났다. 인간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발견한 길은 이미 다져져 있었으나 폐허다. 오래전 이곳을 지나친 우리 이웃들이 남긴 폐허다. 이 길들은 건너지 말자. 이 길들은 이미 죽은 길이다. 한 방향만 고집하는 길들이 있다. 나는 그 길을 택하련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산과 도시를 뚫고 나아가며 강의 물길을 바꾸고 나의 산으로 내려가 바다를 강으로 끌어올리며 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길고 긴 외길을 만들자. 가다 보면 내일을 볼 수 있을 만큼 길고 긴 길을 만들자. 그렇게 새로 다져진 젊은 땅, 일어서길 갈망하는 땅은 내일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고통에 찬 날들은 보지 말자.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우루과이의 호르헤 드렉슬레르가 부르는 세야, 좋을대로입니다. 호르헤 드렉슬레르의 2001년 발표곡입니다. 세야는 스페인어로 좋을대로, 뭐 아니면 될대로 되라, 뭐 이런 뜻이라는데요. 될대로 되라의 경우 체념의 뉘앙스가 짙어서 좋을 대로로 택했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낭독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중간 지점까지 왔다. 수많은 갈림길을 지나왔다. 나의 동전은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좋을 대로 굴곡 많았던 시절, 홍역 같았던 이젠 지나온 날들, 좋을 대로 너의 미소를 깃발 대신 쳐둔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련다. 피지 못한 불운이라 해도 받아들이련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계속되는 시련 같은 건 없다. 행복의 매뉴얼도 없다. 내 삶의 봄이 떠나며 남긴 영수증을 뒤적이다 보니 내 몫의 행운이 다했음을 알겠다. 지갑 속 너의 사진을 보며

좋을 대로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련다. 믿고 싶은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아도 좋다. 치고 들어오는 바람결에 나의 노래를 풀어놓는다. 누구든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듣기를 바란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Véronique Sanson이 부르는 Besoin de personne, 누구도 필요 없어 입니다. 누구도 필요 없어. 시간이 흐르면 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거야. 누구도 필요 없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내가 제일 잘 알 거야.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 사람이 제 발로 내게 오게 만들 거야. 그렇게 난 해냈어. 그 사람은 내게 진짜 삶을 주었어. 그때 난 말했지. 그래, 이거야. 그는 모든 밤을 내게 주었어. 난 모든 순간을 차지했어. 그래, 내가 그의 모든 밤을 차지했어. 누구도 필요 없어. 누구의 말도 필요 없어. 그가 날 돌아보지 않는 날, 난 그저 눈물 흘릴 거야.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이브 듀데이가 부르는 Le mur de la prison d'en face, 건너편 교도소 담벼락입니다. 그가 1977년에 발표한 곡, 실제로 파리에 있는 La Sainte 교도소를 모델로 썼다고 하네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택가와 이 교도소가 마주보고 있는 풍경과 함께 그 현실의 부조리를 암시적으로 노래합니다. 노랫말 함께 감상하시죠. Et les bruits du quartier s'effacent quand l'école a fermé. 길 건너편 교도소 담벼락을 바라보며 귀를 스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는다. 행인들이 퍼뜨리는 소문, 달리는 자동차들의 소음. 집 지붕들이 지평선처럼 몽파르나스 타워 끝까지 이어지며 거리를 채우는 소리들. 겨울의 담벼락도 맞은편 집들을 바라본다. 여름엔 마로니에 나무가 무성해서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교도소 담벼락을 바라보며 그 너머의 다른 세상을 상상한다. 건너편 교도소 담벼락을 바라보며 그 밖으로 나가고 싶어 옥죄는 마음들을 생각한다. 난 길을 지난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가만히 소리내어 말해보면 괜히 기분 좋아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햇살, 바람, 설렘, 그리고 다정하다 같은 말이요. 특히 다정하다라는 단어는 발음도 참 예쁘지만 상대를 아끼는 마음까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런 말들을 눈으로 읽고 손으로 적어 마음까지 전할 수 있는 건 다 한글 덕분이에요. 그 한글이 세상에 알려진 날, 한글날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드는 한국어 하나쯤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Hello, I'm DJ Jinjin, and I'd like to express my endless gratitude to King Sejong.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첫 번째로 들으신 곡은 박재범의 가나다라였습니다. 한글 하면 떠오르는 노래라 선곡해 봤고요. 나란 말씀이 중국이더라. 문자와로 서를 삼아디 아니할세.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로는 제대로 적을 수 없다는 뜻이죠.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쉽게 글로 적었으면 하는 세종대왕님의 따뜻한 배려로 훈민정음 지금의 한글이 만들어졌고요. 그 덕분에 고마워, 보고 싶어, 사랑해. 우리 항공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글로 적어서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뭐 가사를 쓰면서 많이 쓰기도 하고, 뭔가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단비? 막 이런 단어들. 그리고 저는 하늘과 우주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그 공감감이 느껴지는 단어라고 해야 되나? 그딱 이제 우리가 읽었을 때나 딱 들었을 때 그게 상상이 팍 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날씨 관련된 가사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비나 뭐 하늘 요런 것들이 뭐 윤술 요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예쁘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소리 내서 말할 때 예쁜 단어도 있고, 눈으로 볼때 예쁜 단어도 있는데, 글자로 적어 놓고 봤을 때 모양까지 예쁘다고 느끼는 단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사랑도 사실 그 사랑한다에서 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에 그 이응 받침이 들어가니까 좀 귀여워 보이는, 그리고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해외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동그라미.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십니다. 동그라미가 너무 귀엽고 예뻐 보인다. 그리고 되게 아름답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글이 매일 쓰는 글자다 보니까 평소엔 잘 모르다가도 팬분들이 또 편지를 이렇게 써서 주시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저는 좀 그게 좀 귀여우면서도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물론, 한국 분들이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이제 한글을 공부해서 이제 글씨체랑 이런 것도 다 공부해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웬만한 한국 사람들보다 글씨를 잘 쓰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정갈하다고 해야 되나? 이 단어 사이도 되게 일정하고, 뭐 타이핑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게 예쁘게 잘 쓰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한글의 진짜 신기한 매력. 그냥 어떤 단어를 뱉던지, 그게 약간 흐름상, 아, 이거겠구나.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해도 한 단어만 들어도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것들이 참 한글의 매력이지 않나. 그리고 초성만 써도 뜻이 통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초성 퀴즈를 제가 많이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들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시간과 낙엽 듣고 올게요.

0: 오늘의 한국어는 간직하다입니다. 간직하다 means to keep something safe or to hold a memory in your heart. In English, it's like keep or cherish. 네, 이번에는 한공이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이죠.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살이 좀 더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1: 아, 제가 머리를 좀 자르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좀 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잘한 것 같아요.
0: 아, 실제로는 변화가 없지만 아,
1: 체중은 똑같습니다.
0: 네,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간직하다를 알려드렸는데 대원님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나 아 이건 좀 앞으로도 좀 간직하고 싶다 하는 물건들이 있을까요?
1: 저는 제가 물건을 잘 버린다고 생각하고 네. 이사할 때 특히 많이 뭔가를 버려왔는데 네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CD는 안 버렸더라고요. 아. 물론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받았거나 네. 아니면 뭐 전혀 정이 가지 않는 앨범들 같은 건 버리기도 했는데 네네. 얼마 전에 이사할 때도 많이 줄여야 됐는데도 끝까지 줄이지 않고 네. 남겨둔 CD들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
1: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추억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비스티 보이스의 Ill Communication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네. 명반인데 네. 제가 중학교 때 그 앨범을 처음 샀는데요. 아... 저는 일부러 잡음을 섞는 음악적 미학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약간 노이즈도 있고 네. 탁탁거리는 약간 네. 에피노이즈 같은 것도 섞여있는 음반이었는데 네. CD로 샀으니까 당연히 깨끗한 음질을 기대하고 틀었는데 소리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반 가게 가서 저 이거 불량품인 것 같은데 바꿔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라면서 계속 되게 당황해 하시다가 뭐 원하시면 바꿔드릴게요 했는데 아 뭔가 그때 느꼈어요. 제가 아 내가 뭘 모르는 건가 하고 다시 집에 갖고 가서 듣다가 좋아하게 됐는데 그 어린 시절이 너무 좀 스스로 예, 좀 귀엽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앨범은 진짜 못 버리겠더라고요.
0: 예. 그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들을 사실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진짜 저희도 이제 멤버들이 옛날에 사인했던 앨범들 이런 것들 보면은 멘트나 뭐 이런 게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때 이제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사인하고 네. 했던 그런 장면들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만들지 않는 앨범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멤버들 사인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못 버리겠더라고요.
1: 그렇죠. 네.
0: 분명히 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지만 그냥 상징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소중한 추억을 어떻게 간직을 하시는 편이신지.
1: 저는 가끔씩 네. 스마트폰을 켜고 사진첩을 연 다음에 뭔가 마음이 가지 않는 사진들을 하나씩 지웁니다.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가만히 그 지우고 있나 한 10분 정도. 에, 에.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지우고 지워도 끝까지 남는 사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0: 아, 그럼요.
1: 그런 것들이 몇 년 정도 쌓이면 가끔씩 이렇게 맨 위로 올려가지고 맞아요. 보면 재밌더라고요. 네,
0: 저도 가끔 저는 이제 휴대폰을 이제 사진첩을 딱히 정리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막 찍어두고.

0: 아,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거를 또 다짐하게 되고, 앞으로 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는 걸또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추억. 뭐, 아까 CD 같은 거 얘기해
1: 네.
0: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데뷔 쇼케이스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멤버들끼리 가장 원했던 걸 처음으로 하는 그 순간만큼은 잊혀지지 않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리고 지금의 찐디를 만들어준
0: 맞아요.
1: 그 순간일 것 같아서 잊을
0: 맞아요.
1: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음악평론 공모에
0: 오.
1: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게 운 좋게 1등에 당선된
0: 오,
1: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때 그 음악평론 공모의 심사위원이자 또 주최했던 임진모라는 음악평론가 선배님이 계신데
0: 네.
1: 그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0: 야.
1: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봤을 때그 인상.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그 사무실로 찾아갔던 기억. 스무 살이거든요.
0: 야.
1: 아, 떨리네요. 네, 지금 그 느껴져요.
0: 야.
1: 얼마나 떨렸을던지.
0: 저도 그때 생각하면 약간, 아니, 지금이야 익숙해졌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때 진짜 뭔가 패기로 했던 느낌?
1: 네.
0: 네, 긴장도 되지만, 패기로 뭔가를 이겨냈던 그런 느낌도 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화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취향의 발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의 발견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오늘도 대화님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추천곡을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1: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가사가 아름다운 음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야.
1: 정말 가사가 아름다운 음악들 너무나 많죠.
0: 너무
1: 네, 다
0: 많죠.
1: 가져올 순 없었고, 또 어떤 분한테는 이게 멋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또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와,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쌓여왔던,
0: 네.
1: 네, 그런 곡들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0: 그러면 노래 들으실 때 가사를 중점적으로 들으세요? 아니면은 멜로디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사운드나 멜로디를 더 좋아하긴 해요. 어떨 때는 분명히 내가 1년 동안 즐겨 들었던 노래인데 막상 가사에는 귀 기울여 본 적이 없는 그런 노래도 있을 정도입니다.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 원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설정해 주는 게 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요즘 음악을 들으면서, 아, 그런 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작곡을 하는 입장으로서, 작사를 하는 입장으로서, 아, 더 듣기 좋게 만드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그냥 가사가 예쁜 그 발음을 딱히 신경 쓰지 않고 그 가사를 잡아야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영화도 스토리텔링도 중요하지만 영상미를 더 눈여겨보는 분들이 있죠.
0: 맞아, 맞아요.
1: 근데 음악도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가사를 좋아하는 분, 그리고 사운드나 멜로디를 좋아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운드 쪽입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오래 남는 가사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던 음악인데,
0: 네.
1: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라는 노래, 후렴구 가사가 딱그 결정적인
0: 그죠.
1: 하이라이트에 딱 그렇게 나오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0: 네.
1: 제그 옛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왜 몰랐지? 그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왜 몰랐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가사가 먼저 떠오르네요.
0: 그러면 가사에 넣었으면 뭔가 좋겠다. 아니면 뭔가 이런 가사를 내가 좀 듣고 싶다, 노래에서. 이런 단어 같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좀 신선한 거 그런 기준으로
0: 네.
1: 이렇게 실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데일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들어보면 거기에 항상 듣던 스미스라고 나오는데 그 스미스라는 영국 밴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음악인이

0: 누구든 이렇게 실명이 나오면 뭔가 기가 확 쏠리기도
1: 맞아요.
0: 하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재밌어 합니다.
1: 막 랩을 하다가 대화 리.
0: 아, 좋죠. 한번 넣어주세요. 저좀 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1: 대화리 해가지고 나한테 음악적 지식을 주던 대화리 막 이러면서 갑자기 발라드에 그렇게 딱 나오면 이제 사람들은 대화리 항공인들은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맛보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전주 들으면 다들 아시는 노래입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준비했고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가사입니다만 처음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에 한 음악 플랫폼과 출판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이 있는데요. 시인들이 뽑은 노랫말이 아름다운 노래. 네, 여기에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와 요조의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이두 노래가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를 선곡을 했는데요. 왠지 시인들이 선정했다고 하니까 뭔가 권위가 생긴다고 할까?
1: 맞아요.
0: 궁금해지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이런 걸 뽑았을까? 근데 가사가 좋아서 뽑기도 했지만 이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히 가라앉는 분위기, 뭔가 이렇게 책장을 가을에 한장한장 넘기는 이 차분한 분위기,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등장하지 않는, 요즘은 특히 쓰이지 않는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서러운 마음에 텅빈 풍경이 그려진다가 아니라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1: 맞아요.
0: 풍경이 불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하늘이 젖는다. 눈물이 나는 걸 수도 있고, 비가 내리는 걸 수도 있겠죠.
1: 그렇죠.
0: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인들이 참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이제 BGM으로 깔리는 바람이 분다를 듣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냐면 요즘 굉장히 자극적인 노래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새롭게 등장을 한다면 참 좋겠다. 요즘에는 왜 이런 노래가 없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0: 요즘은 시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있는 그런 표현들보다도 그냥 속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끄집어내는,
1: 맞아요.
0: 이런 가사를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그런 게또 일반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가사가 더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1: 맞아요.
0: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1: 갑자기 이제 뭔가 되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잠깐 휴게소에 들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0: 좋죠.
1: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려주시죠. 깊게 뿌리 내린 내 맘에 작은 바람이 불 때면 난
0: 듣고 계신 곡은
1: 다시
0: 헨의 H-E-N입니다. 헨의 흔들흔들이라는 곡이고요. 개인적으로 참 요즘 가장 가사를 잘 쓰는 싱어송라이터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뿌리가 아주 튼튼히 내린 그런 나무 혹은 꽃인데,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가 부러우니까 자꾸 흔들흔들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그 안에 서사가 떠오르는 이런 거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는, 진짜 가사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흔들흔들 내 마음이 너 때문에, 이렇게 예쁜 언어로 표현된 그 움직임도 참 좋은 것 같고, 음악도 아주 아름답고 예쁘니까 한글날에 좀 가사 곱씹으면서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닐까 싶어요.
1: 흔들흔들. 저는 사실 헨이라는 가수분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흔들흔들의 가사를 살펴보니까 그리고 대화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노래랑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항상 잘 되고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0: 산말들은 항상 뒷받침되는 그런 사운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0: 네, 흔들흔들해서 이런 뭔가 현악기들의 뭔가 춤추는 듯한 그런 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흔들흔들이라는 제목을 정말 뭔가 옆에서 도와주는 느낌? 그런 것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1: 이 헨이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0: 네.
1: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들이 컴백해서 앨범 발표하는데 요즘 잘하는 친구들이 누가 있지? 해서 협업하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이문세 씨가 컴백해서 싱글 발표했을 때 헨 씨의 곡을 받아서 한다던가 아니면 박지윤 씨가 같이 협업한다던가 그러니까 좀 서정적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0: 네.
1: 요즘 자주 찾는 네,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야, 역시 자기의 색깔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이렇게 두 곡을 먼저 맛보기로 한번 만나봤는데 완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일까요, 대원님?
1: 그래도 한글날 시인들의 설문을 통해서 네, 1위로 꼽힌 곡이니까요. 2014년입니다만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겠습니다.
0: 좋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감성적인 F, DJ 진진과
1: T지만 갑자기 글 쓰고 싶어지는 이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노랫말이 아름다운 노래. 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화님의 플레이리스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1: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 듣고 계시고요. 잘쓴 가사는 반드시 시적인 표현이 있다고 꼭잘쓴 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네, 이게 멋지고 감동적이어도 좋은 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일기를 서랍 속에서 꺼내서 읽어봤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자기였지만 자기가 봐도 좀 심한 거죠. 그런데 그 10년 되돌아보니까 좋은 일도 있었거든요.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네, 그런 깨달음이 느껴지는 곡인데, 뭔가 교훈도 있고 감동도 있고 뭔가 일상과의 공감도 되고 참 멋진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야, 이 지금 나오는 나레이션처럼 일기를 그냥 읽는 느낌,
1: 네.
0: 이런 감성이 너무 좋네요.
1: 90년대까지만 해도
0: 네.
1: 이런 내레이션이 나오는 음악들이 꽤 있었어요.
0: 그쵸.
1: 지금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0: 맞아요.
1: 이때 또 신해철 씨도 이런 내레이션 많이 했었고
0: 네.
1: 그리고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이렇게 떼창이 많이 나왔죠. 뭐
0: 아.
1: 015B의 노래, 뭐 역시 또 신해철 씨의 노래 이런 거에 다 같이 합창하는 것도 있었고, 네. 언젠간 또 트렌드가 돌아오겠죠?
0: 그렇죠. 뭔가 누가 일기를 읽어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1: 네.
0: 이 신나는 감성 속에서 나레이션이 나오니까 더더욱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0: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일기 좀 쓰세요?
1: 한창 감성적인 사춘기 때 썼어요.
0: 아.
1: 네, 그 좌물쇠 달린
0: 네. 서랍장.
1: 열쇠 잊어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0: 네.
1: 뜯고 막 그런 일기장이 하나 있었는데 괜히 향수도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 보고. 네. 근데 제가 군대 휴가 갔다 왔더니 어머니가 그 일기장의 위치를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0: 오.
1: 네, 그래서 아 읽었구나.
0: 아.
1: 그래서 이제 다시는 쓰지 말아야겠다.
0: 아, 어머니가 대화님의 감성을
1: 그리고 요즘은 안 씁니다만
0: 네.
1: 제가 예전에 쓰다가 지금은 안 들어가는 뭐 SNS 계정 같은 거 들어가 봐요. 그러면 떡볶이 먹다가 갑자기 떠오른 뭐 이런 글 같은 거. 일상의 단상 같은 거 이렇게 써놓은 거, 아우 막 손발이 막 오그라들어서 이거 지워버리고 싶은데 아
0: 그것 또한 추억이잖아요, 사실.
1: 그러니까요.
0: 네. 저도 옛날에 써놓은 가사들, 뭐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가사들, 그리고 랩메이킹 했던 것들 이렇게 보면, 이런 건 되게 진짜 시적으로 막 쓰려고 되게 노력한 흔적들, 그리고 뭔가 되게 꾸며놓은 것들을 보면서, 그래, 이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약간 이런 감성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1: 더블유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듣고 계신데요. 제가 어떤 노래 가사를 제일 좋아해 하면 항상 1번으로 꼽는 곡입니다. 설정이 참 멋진데요. 만화가가 창작의 고통을 겪는 이야기. 또 이분이 아마 스타가 아니라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혹은 아직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그런 사람의 힘들어하는 모습, 이런 걸 그리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고양이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보기엔 영문을 모릅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고,

0: 뭔가 마감일이 다가오고 그러면 항상 너가 조금씩 말이 없어지고 아. 평소에 나한테 뭘 잘 챙겨주더니 생선 한 조각도 잊어버리고 아. 잘 안 챙겨주고 그러다가 괜히 울다가 잠든 너를 보면서 나는 그냥 옆에 있어주고 이런 내용들인데 와, 참 멋지다 아. 생각이 들었고요. 그 W의 이제 멤버인 배영준 씨가 만든 곡인데 만화가를 소재로 한 네, 노래를 꼭 한번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야.
1: 진짜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이 그려지는 약간 그런 가사들인 것 같아요. 뭔가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요즘에 그 땡튜브 보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AI로 만든 영상 같은 거 그런 게 머릿속에 자꾸 이제 그려지는
0: 아 고양이 춤추는 영상
1: 그런 거 말고
0: 아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재밌는데 자주 보는데요.
1: 아 그런 거
0: 그냥 저는 고양이가 운전하는 영상도 진짜 재밌게 아, 잘 맞아요. 보고 있고
1: 저는 요즘에 애기들이 막 화내고 막 뭐라 네. 뭐라 하고 너 아직도 핸드폰 보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혼내주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네. 잠에 들고 합니다. 근데 그 뭔가 방 안에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침대나 뒤에 있는 곳에서 고양이가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 딱 그런 느낌이 가사만 들어도 이렇게 그려지는 되게 신기한 그리고 새로운 시점이어서 굉장히 신선한 노래였습니다. 네. 야,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추천곡이죠. 취향의 발견 마지막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0: 곽 푸른 하늘에 읽히지 않는 책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역시 참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자기가 도저히 읽히지 않는 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들여다볼 때마다 나를 펼쳐볼 때마다 주인공인 나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얼른 덮어줬으면 했어 아. 이야기하는데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선 항상 내가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부끄럽고 그리고 읽히지 않는 책이라는 건 저도 항상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이야기는 왜 이렇게 멀리까지 전달되지 않지? 자주 꺼내줘서 읽히지 않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는데 그런 분들이 들으면 공감도 되고 같이 슬퍼하기도 할 그런 노래죠.
1: 뭔가 읽히지 않는 책에 불과한 나는 네가 들여볼 때마다 나를 펼쳐볼 때마다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이 가사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저 역시도 물론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가끔은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가 모자라서 그리고 부족해서 아 뭔가 일을 그르쳤다라고 생각이 들 때의 느낌을 되게 책에 잘 비유해가지고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0: 네. 곽푸른 하늘은 좀 포크 계열입니다. 이렇게 통기타. 네. 그래서 공연 가면 이렇게 작은 공연장에서 정말 기타 한 대 들고 진중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포크 공연의 재미 중에 하나는 공연 가서 어떤 사운드의 황홀함을 느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일상이나 생각을 노래로 들으면서 같이 뭔가를 생각해보는 나에 대입해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런 노래를 부를까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게 좀 생각이 많아지는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크 공연 참 재밌습니다.
1: 오히려 약간 불멍 네. 물멍 이런 것처럼 약간 노래멍
0: 그런 느낌 있어요.
1: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0: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1: 약간 네. 포크 계열은
0: 저 같은 내향인들은 네. 여러분 일어나세요 뭐 같이 춤춰요 이러면 힘들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렇죠. 귀 기울이는 거 좋아하는데 네. 내향인들 포크 공연 참 잘 어울립니다.
1: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워낙에 외향인이고 심지어 저는 올 스탠딩으로 공연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 없이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저도 그런 감성이 있어요. 뭔가 제가 이

0: 키와 아이가 거의 반반처럼 나오는데, 그래서 집에 있을 때 감성은 약간 포크 계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도 혼자서 생각이 많고 뭔가 영감이 필요할 때 한번 공연 한번 보러
1: 네.
0: 가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랫말이 아름다운 음악을 추가로 더 만나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완곡으로 들어볼까요?
1: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1번으로 꼽는다는 가사. 네. 저의 욕심입니다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W의 만화가의 살아 깊은 고향이 들을게요.
0: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장항동 정산소로 돌아올게요.

0: 한국인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정산소!
1: 장항동 정산소 is our segment where we choose BGMs that match your messages.
0: 네, 장항동 정산소는 저랑 태환님이 한국인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와 대환님의 추천곡을 받아보고 싶은 분은 아이돌 한국어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한국인들의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아로아 리스님께서 한국에서 산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요즘 절친이 여행하러 와서 저도 같이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1: I've been living in Korea for 3 months, and my best friend came to visit recently, so I feel like I'm traveling too.
0: 외국 친구가 한국에 오면 뭔가 추천해주고 싶은 데나 아니면 뭐 대원님이 데리고 가고 싶은 곳 그런 곳 있나요?
1: 저는 예전에는 왜 광화문 가지? 이런 생각 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얼마 전에 명동 거리를 쭉 걸으면서 정말 한국 사람이 3분의 1?
0: 맞아요.
1: 3분의 2가 외국인이었는데, 아, 그래도 명동만한 데가 없구나. 광화문만한 데가 없구나. 느낀 게, 일단 고층 빌딩들이 쫙 늘어선 그 뒤로 남산도 보이고,
0: 맞아요.
1: 광화문 경복궁 보이고, 청와대도 있고, 인왕산도 있고, 심지어 도로가 진짜 널찍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현대사의 수많은 집회들이 벌어졌던 그 광장도 보이고, 아, 역시, 이 광화문 근처만 한 데가 없구나, 라는 걸
0: 그렇죠.
1: 좀 느꼈는데, 그래도 하루를 와야 된다면 광화문 꼭 가야겠지만, 뭐, 성수도 있고, 네, 성수에 정말 예쁜 카페들 진짜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 예전에 홍대 앞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숨은 맛집이라던가, 뷰가 좋은, 좀 숨은 명소 같은 것들 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같이 다니면서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저는 여행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남해를 좀 추천해 드려요.
1: 남해.
0: 뭐 서해는 가까워서 자주 가시고 동해도 바람 쐬러 많이 가지만 남해는 사실 거리가 좀 되니까
1: 네.
0: 이게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가족들이랑 남해 여행을 갔을 때 동해와 서해와는 진짜 다른 느낌이었어, 제 기준.
1: 맞아요. 동해는 좀 해변이 넓고
0: 맞아요.
1: 수평선이 진짜 멋있다면 남해는 약간 절벽 같은 것들이
0: 맞아요.
1: 있죠.
0: 절벽에서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보는
1: 맞아요.
0: 해외에서 보는 느낌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한국에서 볼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인 것
1: 네.
0: 같고 남해 음식들이 다 맛있습니다.
1: 아, 맛있죠.
0: 그래서 남해를 한번 좀 색다른 걸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한국 물론 3개월 사셨다고 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 이외에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 하면은 남해 여행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천곡이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아까 광화문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식상하지만 네, 이문세 광화문 연가하겠습니다.
0: 저는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행이잖아요. 저는 복판간사 춘기에 여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저 예전에 그 라디오 출연했을 때 누가 이렇게 희망가를 추천해 달라고 DJ가 얘기했는데 강산에 넌할수 있어 추천했더니 PD님이 갑자기 녹음 중이었는데 마이크를 내리고 식상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했던 기억나요.
0: 뭐 이게 저희가 좀 단순하게 좀 단어에서 오는 그런 걸로 추천해서
1: 네.
0: 그렇지 좋은
1: 아, 좋은 노래들이죠.
0: 노래들이에요.
1: 그럼요.
0: 리메이크도 되고
1: 네.
0: 그런
1: 얼마나
0: 곡들.
1: 좋습니까?
0: 여행 굉장히 단순하지만 저 좋아하는 노래예요 원래.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사연 맞춤, 노래 추천까지 또 해봤는데, 저와 대원님이 추천해드린 노래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대원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대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지난주가 이제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었다면, 네. 오늘은 진짜 그냥 일상적인

0: 아닌 기분입니다.
1: 맞아요.
0: 네. 조금 더 합도 잘 맞는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제가 가사가 좋은 음악들을 선곡하면서 가사를 유심히 정말 많은 곡들을 들으면서 좀 감동받았어요.
1: 오.
0: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저도 이렇게 소개해 주신 노래들 살펴보는데, 저를 좀 반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약간 채우기 급급하고, 좀 너무 상업적이고, 노래에 대한 뭔가 그런 감성들이 좀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두 마리 토끼를 저는 이제 앞으로 다 잡으려고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조만간 어느 서점에서
1: 네.
0: 한 30명의 관객과 함께 포크를 부르고 있는 우리 신디를 볼 수도 있겠네요.
1: 그건 대원님의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은데. 저 스탠딩에는 대원님 초대할 거예요.
0: 아, 가야죠. 네,
1: 네,
0: 제가 또
1: 스탠딩.
0: 몸치지만 좀
1: 네.
0: 흔들고 해야죠.
1: 좋습니다. 그럼 끝곡으로는 최유리의 숲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인들아, 그리고 대화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0: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1번어 이은미
2: 쇼타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아, 이런 또 연휴예요. 나들이 가서 알록달록 단풍도 보고 제철 음식도 먹고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좋겠죠. 이 가을 바람 맞으면서 느긋하게 책장 좀 넘겨보는 거죠. 카페에서 특별한 곳 하나 추천합니다. 빠밤. 바로 창덕궁 후원입니다. 조선시대의 임금들이 자연을 바라보며 시도 짓고 여유를 즐기던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왕실 서재 선양제 둘러보세요. 평소에는 못 가는 곳인데요. 가을을 맞아 잠깐 특별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휴 창덕궁에서 우아하게 왕처럼 독서하면서 가을을 만끽하는 거죠. 아, 낭만 치사량이네요. 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Yannick Bobby, All My Loving.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10월 9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글날 100주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즐길 수 있는 시집이나 에세이 한 권 들고 창덕궁 후원 선양제 괜찮겠네요. 근데 현실은 아이들과 관광객으로 이제 시끌시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는 1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선양제를 특별 개방한다고 하니까요. 빛이 된 책 읽어도 되고 책 가져와도 좋고요. 특히 마유가 진행하는 Easy Writing이나 크쌤이 진행하는 Power English 책 가져와도 좋겠습니다. 자, 한 분 모셔야겠습니다. 왠지 고궁에 한복 입고 가면 공짜 입장 가능하다는 사실 전혀 몰랐을 것 같은 일산 한복 왕비 크리스틴 쌤입니다. 한복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 You know, my mother used to make hanbok in Jeonju.
0: Do you have hanbok?
1: I do. But of course, you know, she stopped making them a long time ago. But I love hanbok. And you know, one time I actually went to Changdeokgung with a hanbok.
0: Oh, nice.
1: And I took a lot of pictures.
0: Okay.
1: It was so much fun.
0: 아, 진짜 그걸 입으면 뭔가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1: Completely. You feel so special.
0: Right?
1: You feel so Korean.
0: Mm-hmm. You feel so Korean.
1: And I feel like, you know, because I love the Joseon Dynasty.
0: Right, right.
1: I feel like I'm, you know, back in the Joseon Dynasty.
0: 또 막 드라마에 빠진 거죠, 또.
1: Yes.
0: 아, 뭔가 그 K-pop 뭔가 막 이런 거 들어가기도 하나 하면서 아, 저도 한번 입고 가봐야겠습니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A simultaneous rise in marriages and births is breathing new life into the once sluggish wedding and baby products markets.' Major retailers are expanding tailored perks for engaged couples, while formula companies launch their first new products in years to gear up for renewed demand.
0: 혼인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늘면서 한동안 침체했던 웨딩과 육아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예비 부부 맞춤 혜택을 대폭 늘렸고 분유업계도 수년 만에 신제품을 내놓으며 특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 Hot on the heels of Anthropic, OpenAI has announced plans to tag AI-generated text with invisible watermarks. The technology bakes subtle cues into the word selection process, but critics note a key weakness. Short passages and simple word swaps can easily throw off detection.
0: 엔트로픽에 이어 OpenAI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글에 텍스트 식별 마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어 선택 과정에 미세한 신호를 넣는 방식인데 문장이 짧거나 단어를 바꾸면 식별률이 떨어지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1: Newly coined words are taking on increasingly varied forms, whether by altering letter shapes or mixing in foreign words. While acknowledging language as a living, breathing entity, experts are grappling with how to cultivate a healthy speech culture that bridges the generational gap.
0: 글자 모양을 바꾸거나 외래어를 결합하는 등 신조어의 형태와 쓰임새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으로 존중하면서도 세대 간 장벽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언어 문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 As high prices and weak domestic consumption continue to weigh on households, consumers are increasingly hunkering down at home instead of eating out or traveling. Spending on clothing and hotel stays has declined noticeably, while at-home leisure spending, such as streaming services, has surged.
0: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외식과 여행 대신 집에서 즐기는 불황형 집콕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의류나 숙박 등에 대한 지출은 줄어든 반면 OTT 구독 등 집에서 즐기는 여가 관련 지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 simultaneous rise in marriages and births is breathing new life into the once sluggish wedding and baby products markets. Major retailers are expanding tailored perks for engaged couples, while formula companies launch their first new products in years to gear up for renewed demand.
0: 혼인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늘면서 한동안 침체했던 웨딩과 육아 시장의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예비 부부 맞춤 혜택을 대폭 늘렸고 분유업계도 수년 만에 신제품을 내놓으며 특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 결혼하고 출산이 함께 늘면서 관련 소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요.
1: Oh, this is very welcome news. So marriages rose by 6.1% and births jumped by 14.7%.
0: Wow, that's a lot.
1: I know, because, you know, we were... Just last year, we were talking about how, you know, we're talking about the shrinking population and no kids.
0: Elon Musk도 와가지고 한국이 걱정된다라고 본인이 얘기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6.1%. 근데 더 놀라운 게 출생아 수가 14.7%가 증가했다고요. 와.
1: So anytime I see a little kid, a little baby in the elevator, I'm like, good, thank you.
0: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0: 맞아, 이제...
1: for your service.
0: 길 가다가 어린 아이가 보이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1: right.
0: 들죠.
1: Well, you know, a lot of these millennials who were born in the 90s, they're old enough and it's kind of their marriage and childbearing age. So the millennials are, you know, having a big part in these weddings and births.
0: Right.
1: And so because of this, you know, the wedding industry or the baby you know, products industry, they're having a boom.
0: 아, 그러니까 막 분유 같은 거라든가 기타 등등 아기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They're very excited. And even like wedding venues and membership programs, you know, they're giving little extra things, you know, free tuxedos and, you know, suit rentals. They're offering a lot of little perks.
0: 사실 끝도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뭐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뭐 tuxedos든 뭐 진짜 뭐 flowers, you know, and all that.
1: All of it.
0: 모든 게 다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지금 퍼크스를 얘기를 하면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뭘 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 서비스.
1: We love 서비스.
0: 아, 서비스. 아, 아무튼 출산 소식도 늘고요. 꽁꽁 뭐 붙들었던 소비 심리가 같이 풀리고 있다니까 정말 좋은 뉴스네요.
1: This is very good news.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 simultaneous rise in marriages and births is breathing new life into the once sluggish wedding and baby products markets.
0: 혼인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늘면서 한동안 침체했던 웨딩과 육아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지금 marriages만 늘고 있는 것도 아니고 births만 늘고 있는 것도 아니라 동시에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이런 현상들이 지금 breathing new life into the once sluggish wedding and baby products markets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New life를 이제 숨을 쉬는 거잖아요.
1: Yeah.
0: 숨을 쉬어서 뭔가 넣는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1: Well, it's kind of like when someone stops breathing and you do CPR and you're like giving them oxygen and then they come, you know, they come back to consciousness.
0: Right, right.
1: So the idea here, that's a literal example, but it was this market was kind of dying down.
0: Right.
1: And so because of these rise in marriages and babies, it's coming back to life again.
0: 아, 진짜 CPR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it's doing CPR.
1: Right? It's doing CPR.
0: So, so breathe 하는 게 원래는 숨 쉬는 건데 new life를 후 해가지고 누군가 안에 넣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뭔가 침체된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활기를 막 불어넣는 거예요.
1: Yes.
0: 다시 살리는 거네요. 정말로. 근데 진짜 doing CPR이라고 표현을 해도 좀 재밌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뭐 웨딩이나 베이비 프로덕트 마켓스가 아니라 once sluggish 했던 그런 마켓에다가 new life 넣는다고 하네요.
1: Okay. So when something is sluggish, it reminds you of a slug. That's where it comes from.
0: 제가 예전에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었죠. Slug.
1: Oh, you hate slugs?
0: Yeah.
1: Oh, really? So you know they're very slow. Right?
0: 달팽인데 그거잖아요. 이렇게 집이 없잖아요.
1: That's it.
0: 무서워요.
1: Right. 네. They have and it's feet. It looks like they're they have no energy. They're so slow. So anything that is sluggish is like a slug. It's moving very slowly. It has no energy. So when the market is sluggish. It's not doing well.
0: 아,
1: There's no growth.
0: 뭔가 침체됐다는 느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 sluggish. So slug 자체가 민달팽이인데 sluggish하다면 진짜 민달팽이 같다. 그만큼 느릿느릿하다.
1: But here's the key word. It's once sluggish.
0: Once sluggish.
1: So anytime you see the word once, it means that it was like that before, but it's not like that now.
0: 전에는 sluggish였었다. 근데 이젠 좀 다르다. 라는 뉘앙스가 이미 들어가 있는
1: That's
0: 거죠.
1: Right.
0: 그럼 쌤, sluggish 같은 경우에 you know, business가 좀 잘 안 되고 있어라고는 보통 slow를 많이 쓰잖아요. How's business? 할 때, oh, business is slow. 라고 하는데, well, business is kind of sluggish. 이렇게도 표현 가능할까요?
1: You could. And you know, even people can feel sluggish. Like in the afternoon, after lunch, you feel very sluggish.
0: 막 늘어지고.
1: Like, oh, and sleepy.
0: Okay, so once sluggish라고 하면 한때 침체했던, 한동안 활기가 없었던이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Major retailers are expanding tailored perks for engaged couples, while formula companies launch their first new products in years to gear up for renewed demand.
0: 유통업계는 예비 부부 맞춤 혜택을 대폭 늘렸고 분유업계도 수년 만에 신제품을 내놓으며 특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랬어요. 그렇죠? So major retailers 대부분 굉장히 큰 유통업계들이요. are expanding 뭔가 확장하고 있어요. Tailored perks를요.
1: Okay.
0: Right?
1: We love a perk. P-E-R-K.
0: What is it?
1: Okay. So it's short for perquisites. Perquisites. Basically what this means is that these are the small extra good things, benefits on top of the main thing.
0: Right.
1: So when you get like certain perks from your job, it could be, for example, like The company provides free lunches for the employees. That's a perk.
0: Oh, that's a big perk.
1: That's a big perk. Okay, if you're a manager, maybe you get a company car. That's a perk. So on top of your salary, you're getting that extra.
0: 아, 그러니까 이 perk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전, 혜택 같은 건데 tailored 됐다는 것은 맞춤형이 되겠죠. So tailored perks는 맞춤형 혜택. 이런 것들을 막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약혼한 이런 커플들한테.
1: Yeah, I mean, you want to like encourage them.
0: Yeah.
1: You know, spend. And then like make babies.
0: You know? 그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1: I think so.
0: Right. 아, 그리고 참고로 formula가요. 여기서는 공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분유를 얘기를 할 수가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Hot on the heels of Anthropic, OpenAI has announced plans to tag AI-generated text with invisible watermarks. The technology bakes subtle cues into the word selection process, but critics note a key weakness. Short passages and simple word swaps can easily throw off detection.
0: 엔트로픽에 이어 OpenAI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글에 텍스트 식별 마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어 선택 과정에 미세한 신호를 넣는 방식인데 문장이 짧거나 단어를 바꾸면 식별률이 떨어지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요즘에는 진짜 AI가 쓴 글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AI가 썼나? 아니면 뭘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헷갈리잖아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표시를 남기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쓴 글에다가 이거 AI가 썼음 하고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1: Yeah, I mean, you know, when I looked into this, it was kind of confusing. Like, what is this exactly?
0: Nice.
1: So basically, this is, and if you do a search, there are different definitions.
0: Right.
1: But this specific thing is for transparency of AI.
0: Right.
1: Meaning, is this AI generated?
0: Mm-hmm.
1: And it's in compliance with the EU AI Act.
0: Mm-hmm.
1: So they want transparency.
0: Right.
1: And that's why Anthropic and Google and OpenAI
0: mm-hmm.
1: have come up with what is called a text grain technology.
0: Right.
1: So what they do

0: do is they kind of put in there, they embed these invisible signals. And then after later, if they want to check, if someone wants to check, is this original? Is this AI? They can do it.
1: 이게 이제는 딱 걸리겠네요. 그쵸?
0: 딱 걸렸어.
1: 실제로 어디에 있는 그뭐 AI가 쓴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버리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잡아낸다고 해요.
0: That's
1: 그래가지고
0: right.
1: 여기서는 진짜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How did you know? 막 이러면은
0: Yeah.
1: 여기 워터마크가 있다.
0: It's right in there.
1: Right in there.
0: Uh-huh.
1: You just can't see it.
0: Right.
1: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Right. 그래서 AI가 글을 작성을 할때 단어 선택 과정에서 이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통계적 신호, 이게 이제 워터마크인데요. 그걸 삽입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 답변 품질이나 아니면 가독성에는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Hot on the heels of Anthropic, OpenAI has announced plans to tag AI-generated text with invisible watermarks.
1: 엔트로픽에 이어 오픈 AI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글에 텍스트 식별 마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엔트로픽이 뭔가 시작을 한것 같아요. 선두를 한것 같아요.
0: 네,
1: 근데 hot on the heels of Anthropic이라고 했습니다.
0: Okay.
1: Hot까지 나왔어요.
0: Yeah, hot means like it feels like it's done right before, right after, right after. So it, on the heels of something means that you're coming very soon after something. So shortly after, that's what it means.
1: Okay.
0: Almost as if like, if the heels of a shoe, like if you, someone is walking and you're like on the heels, you're like right behind them.
1: Right. 거의 부딪힐 정도로
0: Almost.
1: 뒤꿈치. 이 부분이 이제 heel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의 뒤꿈치 바로 뒤에서 이 얘기니까 거의 붙어서 가는 수준이네요.
0: Almost.
1: Right?
0: And because it has the word hot, it feels like it's really close.
1: 그러면 hot은 안 써도 상관없지만 쓰게 되면 정말 right after 이런 느낌으로
0: Literally.
1: 강조해 주네요.
0: Yes.
1: Okay, so hot on the heels of or just on the heels of something 하면 뭔가에 이어 곧바로 뭔가의 뒤를 바짝 이어 정도가
0: yeah.
1: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Open AI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나 봐요.
0: Well, I mean, they compete with each other, so
1: Right. So it's tagging AI-generated text with invisible watermarks. 라고
0: okay.
1: 되어 있는데요.
0: Yeah.
1: Invisible watermarks로 뭔가를 태그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태그는 뭘까요?
0: Well, basically, to tag originally means to label, right? Just like a price tag.
1: Right.
0: That's where it comes from. Or like even...
1: 예전에 카드 찍는 거.
0: Yeah, you can tag that
1: right?
0: too.
1: Yes.
0: And do you know too, like cows get tagged, you know,
1: 아,
0: or animals
1: 귀에다가.
0: get tagged. Yeah, that's right. So basically though, in this case, if you tag something, you're placing it.
1: Okay.
0: Okay. And what are these watermarks? These are little signals. Right. So they're kind of placing inside.
1: But can you see them?
0: You can't.
1: You can't.
0: Because it's invisible.
1: Right.
0: We don't know it. But the program knows it.
1: Invisible man. 투명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invisible. Watermarks, 워터마크인데 그것으로 태그를 한다는 거는 원래 이제 카드를 삑 대는 것도 찍다도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뭔가 표시하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0: It's so interesting, Sam, that they're making this AI
1: right.
0: and now they have to come up with a program
1: right.
0: to detect
1: 이거는 너무
0: if
1: 많이
0: it's AI.
1: 생각보다 너무 많이 쓰는데
0: yeah.
1: 이런 분위기가 좀 돼버렸네요.
0: Yes.
1: So tag something with invisible watermarks 하면 뭔가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표시하다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The technology bakes subtle cues into the word selection process, but critics note a key weakness. Short passages and simple word swaps can easily throw off detection.
1: 단어 선택 과정에 미세한 신호를 넣는 방식인데 문장이 짧거나 단어를 바꾸면 식별률이 떨어지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subtle cues 뭐 특정한 미세한 신호 같은 걸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단어를 좀 바꿔 보거나 아니면은 뭐 passages 뭐 문장들 같은 것들이 뭐 짧거나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Can easily throw off detection 한다는 문제가 있다.
0: Yeah. If you throw off something, mm-hmm. in this case detection,
1: right.
0: it means it confuses them, it makes it harder. It's like AI

0: is programmed to do something, mm-hmm. but you do that one little thing, mm-hmm. and it's like, oh no, what is this? What is mm-hmm. that? Like, it confuses them. It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detect it.
1: 아, 그러니까 식별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거네요.
0: Yeah.
1: 실제로
0: interferes.
1: 뭐 it threw me off 이런 식으로 쓰면 나 완전 당황했잖아. 나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 이런 표현도
0: totally.
1: 되기도 하는데
0: mm-hmm.
1: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네요. Detection이 잡아내는 거예요. 탐지인데 mm-hmm. 그것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0: Yeah.
1: So throw off detection. 탐지를 방해하거나 식별을 어렵게 만들다 정도로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Hot on the heels of Anthropic, OpenAI has announced plans to tag AI-generated text with invisible watermarks. The technology bakes subtle cues into the word selection process. But critics note a key weakness. Short passages and simple word swaps can easily throw off detection.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Robbie Williams with Beyond the Sea.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보죠.
2: Newly coined words are taking on increasingly varied forms, whether by altering letter shapes or mixing in foreign words. While acknowledging language as a living, breathing entity, experts are grappling with how to cultivate a healthy speech culture that bridges the generational gap.
1: 글자 모양을 바꾸거나 외래어를 결합하는 등 신조어의 형태와 쓰임새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으로 존중하면서도 세대 간 장벽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언어 문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샘, 밤,
2: yes.
1: 밤티,
2: okay.
1: 늘 크크, 영 크크,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2: Okay, I know 밤티.
1: What is it?
2: It's like ugly. You know why?
1: Why?
2: Because I have a son who's 20 years old.
1: Wow.
2: So when I speak with him, he's speaking Korean.
1: Right.
2: And I don't know what he's saying. 그 뭐야? 그 뭐야? What's that? What does that mean? Always.
1: 저는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밤티가 왜 그게 어글린지도 모르겠고 제가 아까 늘크크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조현출 님이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2: Yeah.
1: 저한테 그게 늘크크예요. 라고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뭔가 느낌은 뭔가 쎄한 게 필이 와요. 네, 밤티가 어글리한 게임 캐릭터 이름이라고 하네요.
2: Yeah. How do you know this? I mean, we don't know.
1: 장원영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2: I
1: 네,
2: don't
1: 아, 오늘은 굉장히 힘들고 둘 다 우리 confused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성세대는 의미를 짐작하기조차 힘든 신조어가요. 일상하고 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재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세대 간의 대화가 막힐 정도인 거 이게 문제랍니다.
2: That's right.
1: 네.
2: That's right.
1: Right.
2: There, you feel immediately very old.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물어보지 않아요. Yeah.
2: Yeah, okay.
1: That's right.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yeah. 되겠습니다. 자, 표현의 재미도 좋지만요. 너무 이상하게 변하는 거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씁쓸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한글과 한국어 본래 가치가 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갖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2: Newly coined words are taking on increasingly varied forms, whether by altering letter shapes or mixing in foreign words.
1: 글자 모양을 바꾸거나 외래어를 결합하는 등 신조어의 형태와 쓰임새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양한 모양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Right? 뭐가? Newly coined words들이 말이죠. 잠깐, 여기 왜 동전 나왔습니까?
2: Yeah, 네. it's interesting, right? Yeah. So if you coin a new word, mm-hmm. it means that you invented mm-hmm. a new word.
1: Okay.
2: And I don't know why it... I don't know why the word coin is used.
1: Coin을 뭔가 만드는다는
2: yeah, like
1: 뜻에서
2: minted,
1: 나온 게 아닐까요?
2: Like coins right. are minted, maybe right. that's why, right? So you, it's like making a coin, making uh-huh. a word.
1: Right.
2: Yeah.
1: Okay. So newly coined 뭐 words나 뭐 term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신조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2: yeah.
1: 볼 수 있겠죠.
2: That's right. So you can coin a word, you can coin a phrase,
1: right.
2: and a person can become very famous for coining a certain phrase
1: uh-huh.
2: or word.
1: 유행어나 뭐
2: yes,
1: 이런 신조어 만드는
2: right.
1: 걸로.
2: Just like the word selfie was coined in the 2000s.
1: Right.
2: Before 2000s, there was no word
1: mm-hmm.
2: selfie.
1: 혼자 찍기가 힘들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2: Well, we didn't even have phones.
1: 어, 슬퍼요. 네. 어, 잠깐만. 그러니까 뭔가 우리 늘크크 느낌이 좀 드는데.
2: 늘크크.
1: 네. So, uh-huh. newly coined words라고 얘기를 하면 새로 만들어진 단어, 뭐 신조어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2: While acknowledging language as a living, breathing entity, experts are grappling with how to cultivate a healthy speech culture that bridges the generational gap.
1: 언어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으로 존중하면서도 세대 간 장벽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언어 문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인정을 해주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새로운 신조어 같은 거, 그렇죠? 근데 as a living, breathing entity로 language 자체를 우리가 acknowledge 하는 게 있기는 한데.
2: All right. So the word entity can be really a company, a country, a living creature.
1: Right.
2: Now, in this case, they're treating language as kind of like a living creature.
1: Oh,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2: Lives and breathes. So what it's saying is that language is not just one, it doesn't just stop. It keeps growing. It changes. It evolves with the times.
1: 진짜 evolve 한다는 말이 딱 맞죠. 진짜 진화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무조건 이게 맞아요. 이건 틀려요. 하던 게 이제는 완전히 말랑말랑해졌어요.
2: Yes.
1: 많이 변하고.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진짜 creature.
2: It is.
1: 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그죠?
2: That's right.
1: Right. So a living breathing entity라고 하면 생명력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지금 experts are grappling with how to cultivate a healthy speech culture라고 했어요. 뭔가 이 정말 건강한 그죠? 건강한 올바른 언어 문화를 만드는 거, cultivate,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grapple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2: So here, you think of grapple, think of wrestling.
1: Okay.
2: Okay? They're like wrestling and try to figure out how do we deal with this problem? How do we solve this problem?
1: Okay.
2: How do we make sure that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 older 늙고 can communicate?
1: Then if you are grappling with something, then you're trying to figure out the answer, right?
2: Yes, and there is a struggle.
1: 어렵다.
2: There is a struggle. So you're trying hard to deal with something.
1: 그러면
2: you're trying hard to solve something.
1: 아까 레슬링 얘기를 하셨잖아요.
2: It's wrestling.
1: Wrestling with something이라고 실제로 해도
2: you
1: 되나요?
2: You can do that too.
1: Okay, so grapple with something or wrestle with something, 뭔가와 말 그대로 씨름하다, 결국에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되겠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Newly coined words are taking on increasingly varied forms, whether by altering letter shapes or mixing in foreign words. While acknowledging language as a living, breathing entity, experts are grappling with how to cultivate a healthy speech culture that bridges the generational gap.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2: Here's The Phantoms with Take the World.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s high prices and weak domestic consumption continue to weigh on households, consumers are increasingly hunkering down at home instead of eating out or traveling. Spending on clothing and hotel stays has declined noticeably, while at-home leisure spending, such as streaming services, has surged.
0: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외식과 여행 대신 집에서 즐기는 불황형 집콕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의류나 숙박 등에 대한 지출은 줄어든 반면 OTT 구독 등 집에서 즐기는 여가 관련 지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집 밖은 위험해요. 이제 나가면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1: No kidding. You know, my son is in college and he spends most of my money.
0: Oh, no.
1: Sam, I don't eat out much, hardly at all. I don't go anywhere because I'm so tired on the weekends.
0: 근데 credit card 이렇게 긁으면은 뿅뿅 뜰 거 아니에요?
1: Yeah, it's like my son is doing all the spending because he has to go out, go to school, and eat and stuff like that. Yeah.
0: 그 나이 때는 뭐 대학생이면
1: of course
0: 또 나가서 놀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게 너무 너무나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집콕 소비 한마디로. 집에서 쓰는 것.
1: Yeah.
0: 이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거죠.
1: Yeah. So people are not dining out. They're not traveling much. They're not even shopping for clothing and footwear.
0: Right.
1: So what is increasing are like stereos. You know, Bluetooth speakers. Streaming services like OTT. Pet care. Things like that.
0: 아,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노래 감상이든, 뭐, 영화를 보든, 뭐
1: yeah.
0: 반려동물이랑 산책을 하든, right? 이런 right. 것들이 오히려 지출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s high prices and weak domestic consumption continue to weigh on households, consumers are increasingly hunkering down at home instead of eating out or traveling.
0: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외식과 여행 대신 집에서 즐기는 불황형 집콕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way가 또 나왔어요. 100번째 나오는 것 같아요.
1: You know, I mean, if you're a regular listener of evening special, by now... Way is the word.
0: 알아야 돼요.
1: Yeah, way.
0: 압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1: Yeah.
0: Right? Way on households. 그러니까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가정에다가 압박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consumers are increasingly hunkering down at home 이라고 했어요. 점점 소비자들이요. hunker down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말이죠.
1: Okay. So the idea of hunkering down is to stay in one place for a long time. And it's because there's something like difficult going on and you need to get through this hard time. So you're just like in one place and waiting for the storm to pass.
0: 그러면 이 hunker down 한다는 것 자체가 몸 자세로 보면 어느 정도의 느낌일까요?
1: Okay. So you're kind of hunched a little bit
0: okay.
1: and you're like You know, hunkering down in the corner.
0: 웅크리고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이렇게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고
1: In the corner.
0: 아, 완전 공처럼 되는 거네요.
1: Yeah,
0: right?
1: That's right.
0: So, 실제로는 hunker down이 웅크리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건 결국에는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콕을 한다로 쓰기 딱 맞겠네요.
1: It is, yeah.
0: Hunker down at home.
1: So, usually like when there's a kind of a big storm, you kind of hunker down.
0: Right.
1: You know, until it passes. You don't go outside. That is how it's really commonly used.
0: Right.
1: But

0: In this case, of course, if there's a slow economy or maybe there's like you have your finals week, you hunker down.
1: Hunker down. 약간 몸을 숙이고 있는 거죠. Yeah. 조용히 있는 겁니다. Yeah. 자,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무래도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는 거. 그리고 외식이잖아요.
0: Yeah.
1: 근데 외식을 하는 것은 영어 표현들이 꽤 많이 있는데
0: yeah.
1: 어떤 표현이 또 괜찮을까요?
0: Well, the most casual and easiest one is to eat out.
1: Eat out.
0: Yeah.
1: 끝.
0: 끝.
1: 끝.
0: 끝.
1: 너무 간단하네요. 나가서 먹는 거네요, 진짜로.
0: Yeah, eat out.
1: Right? Eat out. 굉장히 캐주얼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How about going out to eat?
0: You can say that as well. Going out to eat, but it's longer. Sam.
1: Okay, okay. 벌써 Let's 표정이 안 좋았어요.
0: Oh, it's too long. So we just say eat out. Let's eat out tonight.
1: Let's go out to eat도 괜찮은데.
0: Yeah.
1: Let's just eat out.
0: Let's eat out tonight.
1: 그러면 dine out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떨까요?
0: Yeah, I do feel though it's a little bit more formal.
1: Formal, okay.
0: Yeah, mm-hmm.
1: 조금 더 격식의 느낌.
0: Yes,
1: dine
0: yes.
1: out, right?
0: Mm-hmm.
1: 친구들끼리, hey, you wanna dine out? 조금 친구들끼리는
0: awkward.
1: 너무 격식이에요.
0: Totally.
1: 그러면 쌤, eat out이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먹는다고 하면 eat in이라고 쓰면 되나요? 아니면 eat in 같은 경우에는 가게에서 먹고 간다는 뜻이 될까요?
0: Yeah, I mean, I don't say, well, let's eat at home, eat in. You could say that.
1: Mm-hmm.
0: Yeah.
1: Okay.
0: I'm trying to think. Yeah, you could.
1: All right. Mm-hmm. 집에서 yeah. 먹거나
0: yeah.
1: 아니면은
0: Let's eat in today.
1: 무슨 뭐 테이크아웃 푸드로 가져가지 말고 그냥 레스토랑에서 먹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결국에는 컨텍스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1: Right. Okay. So, 외식하다. Eat out.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 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Spending on clothing and hotel stays has declined noticeably, while at-home leisure spending, such as streaming services, has surged.
1: 의류나 숙박 등에 대한 지출은 줄어든 반면 OTT 구독 등 집에서 즐기는 여가 관련 지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틴 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는 어디 나가서 즐기는 것보다는 집에서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So while at home leisure spending such as streaming services has surged. Surge 하는 건 확 증가를 하게 된 건데
0: yeah.
1: 일단은 leisure이죠. leisure 아닙니다.
0: leisure. I hear the word leisure, but it's leisure.
1: leisure.
0: leisure.
1: Okay.
0: And of course, I think most of us know what that means. You know, it's doing things in your free time for fun.
1: Right.
0: But this is at home. So, you're doing things at home in your free time, fun things
1: right.
0: at home.
1: 집에서 하는.
0: Not leisure activities outside the house.
1: 아, 뭔가 외롭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쌤, at home 뭐뭐 이렇게 붙여버리면
0: yeah.
1: 집에서 하는 뭐뭐 이런 식으로 계속
0: sure.
1: 바꿔갈 수도 있겠네요.
0: Mm-hmm.
1: 그러면 at home exercise도 가능할까요?
0: You could.
1: 아,
0: yeah.
1: 괜히 짐에 안 가고 집에서 하는 운동으로 쓴다든가.
0: I used to do that a lot. These days I don't even have time, but I used to get DVDs. Oh gosh, I'm feeling old. But I used to do
1: DVDs.
0: I used to do at home Pilates and yoga and stuff.
1: 아, yeah. 집에서 하는 거. So at home 뒤에 나오는 명사는 여러분들이 막 바꿔가면서 가지고 노시면 돼요. So at home leisure spending, 집에서 즐기는 여가 뭐 관련 지출이 되겠죠.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s high prices and weak domestic consumption continue to weigh on households, consumers are increasingly hunkering down at home instead of eating out or traveling. Spending on clothing and hotel stays has declined noticeably, while at-home leisure spending, such as streaming services, has surged.
1: 네,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표현들 몇 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Newly coined words라고 하면 신조어에 가깝겠죠?
0: I can't keep up with all these newly coined words.
1: 새로 생겨나는 신조어들을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이거는 제가 암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throw off detection이라고 하면은 감지나 단속을 뭐 방해하다 정도 되겠죠?
0: They changed their route to throw off detection.
1: 그들은 추적을 따돌리려고 경로를 바꿨어. 되겠고요. Breathe new life라고 하면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0: The new manager breathed new life into the team.
1: 새로운 팀장이 팀 분위기를 확 살려놨어요. 뭔가 훅 하고 생기를 넣은 거예요. 자, hunker down 하는 거 진짜 앞으로 이렇게 공처럼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at home 이렇게 하면 집에서 웅크리고 지내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다 정도 되겠죠?
0: I'm just going to hunker down at home this weekend.
1: 이번 주말엔

0: 그냥 집에서 얌전히 집콕 하려고. 진짜 집콕에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grapple with something. 이건 wrestle with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두고 깊이 뭐 고민하고 무엇과 씨름하다.
1: I've been grappling with this problem all day.
0: 나 하루 종일 이 문제 때문에 머리 싸매고 있어. 자, 외식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았지만 오늘은 eat out.
1: Let's eat out tonight instead of cooking.
0: 오늘 저녁은 요리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 이거 보통 그 남편분한테 많이 하시잖아요.
1: Always.
0: 최근에 했다고 제가 소문이 들어가지고. 소문일 뿐일까요? 그래서 eat out 대신에 go out to eat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formal하게 dine out 같은 표현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Toni Braxton. It is Breathe Again.
0: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2: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게임을 즐기지만요. 예전엔 친구들하고 둘러앉아서 보드게임 참 많이 했었죠. 주사위 던지고 말 이동하고 뭐 그 시절이 가끔 그립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아주 먼 옛날에도 우리처럼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대고 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박물관 한 구석에 놓여 있던 평범한 돌 조각에서 그 증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샘, 보드게임 좋아하셨어요?
1: Of course. But I discovered a board game right. as an adult when I came to Korea. It is the Settlers of Catan. I Settlers of Catan. Love this game. Really? In fact, I would like to have an evening special. Like, I would like to get our PDs and our writers together and play this game. It's so much fun.
0: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1: Yeah.
0: 저 꼭 초대해 주세요.
1: Catan.
0: Oh, Catan. Okay.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윷놀이 좋아하고요.
1: Oh, that's fun too.
0: 저 잘 던져요. 저 모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1: That's okay.
0: Monopoly도 좀 재밌고요.
1: Oh, Monopoly is always fun.
0: 아, 진짜 모여서 그런 게임 나이트 하면 너무 재밌겠네요.
1: Oh, we're going to have game night.
0: 갑자기 흥분됩니다. Mm-hmm. 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Archaeologists decode rules of an ancient Roman board game.
0: 고고학자들, 고대 로마 보드게임 규칙 해독해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 수십 년 동안 박물관 한구석에서 이 평범한 돌 조각 취급을 받던 유물에 관한 겁니다. 19세기 말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가로 8인치, 세로 6인치, 미터법으로 하면 가로 20cm, 세로 15cm 크기의 석회암 조각인데요. 오랫동안 그저 옛날 건축 자재의 잔해 정도로만 치부됐었다고 합니다. 돌 표면에 직사각형과 선들이 어설프게 새겨져 있어서 단순한 낙서나 장식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돌멩이 하나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기사에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이 돌멩이는 고대 로마인의

0: 개인판이었을지도 모른다네요. 들어볼게요.
1: Now, a study in the journal Antiquity proposes that this unassuming artifact was actually an ancient Roman board game. By emplo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analyze wear patterns on the 8x6-inch chunk of limestone and running thousands of simulations, researchers believe they have brought a forgotten pastime back to life, rediscovering how it was played and solving an archaeological mystery in the process.
0: 고대사 학술지에 이 돌조각이 사실 고대 로마의 보드 게임판이었다는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연구진이 이 석회암 조각에 남은 마모 흔적을 AI로 분석하고 수천 번의 가상 게임을 돌려봤고 고대 놀이의 규칙을 복원하고 고고학적 미스터리도 풀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이걸 보고 이런 걸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1: Well, that is why they are archaeologists.
0: Right?
1: Yeah, that's their job.
0: 아, 이거 흔적을 보고, 아, 이거는 이런 룰이 있을 것 같고,
1: It's
0: 이거는
1: fascinating.
0: 확실하게 뭐 게임인 것 같다. 그냥 쓴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뭔가 추리해낸 거죠, 그렇죠?
1: Yeah,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AI had a real big part in helping them.
0: 뭐, 실제로 도움이 됐네요.
1: Yes.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Now, a study in the journal Antiquity proposes that this unassuming artifact was actually an ancient Roman board game.
0: 그런데 고대사 학술지 Antiquity에 실린 한 논문이 이 소박한 유물이 사실 고대 로마의 보드 게임판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artifact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뭔가 유물이 나왔는데 아니, unassuming 한 artifact는 도대체 어떤 artifact 유물이 될까요?
1: Well, if it is unassuming, basically it's important actually, but just by looking at it, it doesn't seem it's like a, you know, stone. Like, okay,
0: like
1: what's
0: one of those stones,
1: it's just an
0: right?
1: old stone. Right. So the idea is that it's special. But it looks ordinary.
0: Right, right.
1: That is what unassuming is.
0: 뭔가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humble한 느낌.
1: Well, so when
0: 뭔가 튀지도 않고 그렇죠.
1: That's right. When you describe a person who is unassuming, like maybe he's a CEO of like an S&P 500 company.
0: Okay.
1: Okay.
0: Right.
1: But he's very unassuming, meaning that he doesn't show off. He's very low key.
0: 그게 멋지죠.
1: People don't know.
0: Right. 그러니까 남을 assume하는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 저럴 거야, 저 사람 저럴 거야 이렇게 굉장히 뭔가 건방진 느낌이 있잖아요. Assume, right? So, assuming 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좀 소박하고 겸손하고
1: right.
0: 튀지 않고 So,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unassuming artifact라고 얘기를 하면 소박한 유물, 한마디로 뭐 굉장히 봤을 때 오, 대단한 돌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1: no.
0: 평범한 돌로 보이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1: By emplo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analyze wear patterns on the 8x6-inch chunk of limestone and running thousands of simulations.
0: 연구진은 가로 8인치, 세로 6인치 크기의 석회암 조각에 남긴 마모 흔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수천 번의 가상 게임을 돌려봤는데요. 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Researchers believe that they have brought a forgotten pastime back to life, rediscovering how it was played and solving an archaeological mystery in the process.
0: 그 결과 잊혀졌던 고대 놀이 문화를 다시 살려내 게임 방식을 복원함과 동시에 고고학계의 오래된 미스터리 하나를 풀어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뭔가 forgotten pastime이라고 했는데 forgotten은 잊혀진 거잖아요.
1: Yeah.
0: 근데 pastime 하면 잠깐만 이게 past 하고 나서 time인가 지나간 시간인가? 라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1: Yeah.
0: Right.
1: It can be kind of confusing.
0: Right.
1: But it doesn't mean that. Mm-hmm. A pastime is basically what you do for fun when you have free time.
0: 아, 오, 완전히 그거는 예상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1: And so usually we don't use it so much now, but here like a pastime does feel a little old-fashioned, a little bit nostalgic.
2: Right.
1: And so that's why you have this forgotten pastime.
2: Mm-hmm.
1: Now, this one is very, very old, old, old pastime.
2: Right. 완전, 그쵸? 한참 전에 사람들이 취미로 했던 것이라면. 그러면 pastime 대신에 hobby를 써도 될까요?

0: 걸까요?
1: We could. We could. But, you know, hobby, it can be used, you know, more in modern context. Whereas I feel like pastime is definitely a much older thing, and that could have been a hobby too.
0: 아, 오케이. So, hobby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취미라는 뜻에 가깝다고 할수 있는데, pastime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예전에 즐기던 그런, hobbies, right? 그런 것들을 pastime이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지나간 시간, 이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So, 그런데 forgotten pastime이니까 잊혀진 취미. 뭐, 한때 즐겼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잊혀진 그런
1: We don't do it
0: 여가 활동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back to life로 bring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1: Yeah, brought back to life. So it was dead and now it's it's recovered.
0: 또
1: it's
0: CPR인가요?
1: Again, 네. again. Okay. So basically it was, you know, everybody forgot about it and now everybody can see Wait a second. It's recovered. It's working again.
0: Okay.
1: Of course, they're not playing the game.
0: Why?
1: But again, it goes to the whole idea that it is forgotten.
0: Right.
1: And now people are like, rediscovering something.
0: 어,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한때는 좀 잊혀졌던 그런 취미가 있으면 이걸 다시 뭐라 그럴까? 라이프로 돌려놓는다. 그 얘기는 다시 활기를 되찾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bring이라는 거랑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Bring something back to life.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사실 back인 것 같아요. Right? 원래 한때 죽어 있었다가 도로 살려놓기.
1: Yeah. And let me just tell you, this expression can be used with like maybe an old building or a park that was really ugly. It was neglected.
0: Right.
1: And then, you know, they renovated it, they fixed it up, and it brought it back to life.
0: 아, 그러니까 다시 고치고 흔히 왜 리모델링한다고 한국에서는 하잖아요. 그렇죠? Renovate 한다는 거. 고장난 것을 고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 apartment unit을
1: New image.
0: 그렇죠. 새로 다시 활기를 되찾게 만든다. 예를 들면 so bring something back to life가 되겠고요. Part 1 다시 드릴게요.
1: Now, a study in the journal Antiquity proposes that this unassuming artifact was actually an ancient Roman board game. By emplo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analyze wear patterns on the 8x6-inch chunk of limestone and running thousands of simulations, researchers believe that they have brought a forgotten pastime back to life, rediscovering how it was played and solving an archaeological mystery in the process.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Here's Andy Grammer with I Am Yours.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rchaeologists decode rules of an ancient Roman board game. 고고학자들 고대 로마 보드 게임 규칙 해독해 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수천 년 전 잊혔던 게임 방식을 현대 기술로 되살려냈다니 정말 흥미롭죠. 이 돌멩이가 보드 게임판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고대 놀이 전문가인 네덜란드 레이던대의 발터 크리스트 교수였습니다. 2020년 네덜란드의 한 박물관을 찾았던 교수는 이 유물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단순한 장식이나 의미 없는 낙서라고 보기에는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지나간 흔적이 너무나 명확했던 겁니다. 이 흔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들어볼게요.
1: Players had, over and over again, pushed game pieces across the rock, indicating it was far more than mere decorative graffiti, Chris said. To break the code, researchers used high-resolution 3D scans that mapped microscopic imperfections on the limestone board, revealing telltale grooves. Those lines indicated the most heavily played routes, Chris said.
0: 박사는 말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게임 말을 돌판 위에서 수없이 밀어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낙서 수준을 넘어서는 물건이란 거죠. 연구진은 고해상도 3D 스캔 기술로 석회암판에 남은 미세한 흠집들을 정밀 지도화했고 홈들을 찾아냈습니다. 박사는 말합니다. 그 선들이 바로 게임 말이 가장 많이 오간 핵심 이동 경로였죠. 네, 저는 근데 사진을 봤는데 테니스 코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1: It does look like kind of a mini tennis court.
0: Right?
1: Yeah. Like this is my space and that's your space.
0: Right?
1: And there are things going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0: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생각이었는데 yeah. 아 이게 또 뭐 글쎄요 스캔 기술 쓰고 뭐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1: yeah, sure.
0: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Players had over and over again pushed game pieces across the rock, indicating it was far more than mere decorative graffiti, Chris said.
0: 크리스트 박사는 말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게임 말을 돌판 위에서 수없이 밀어 이동시켰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낙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물건이었던 것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나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So, 이거는 it was far more than, 훨씬 더 뭔가가 있다 라고 하면서 than mere decorative graffiti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graffiti 라고 하면 보통
1: New York.
0: Right?
1: Yeah.
0: 거기다가 막 이렇게 그래피티 막 해놓은 거 있잖아요.
1: And even on the subway trains.
0: Right.
1: Okay, so graffiti is basically like writing and pictures on public places.
0: Okay.
1: But in places like in New York, it could be like on the subway trains.
0: Right.
1: It can be anywhere.
0: 근데 진짜 잘 그려요.
1: They're really,
0: yeah.
1: those artists are really talented, right?
0: 이거는 근데 낙서라고 해석은 해야 될 것 같은데.

0: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1: There's
0: 거죠.
1: definitely
0: 그렇죠?
1: much more.
0: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To break the code, researchers used high-resolution 3D scans that mapped microscopic imperfections on the limestone board, revealing telltale grooves.
0: 비밀을 풀기 위해 연구진은 고해상도 3D 스캔 기술로 석회암 판에 남은 미세한 흠집들을 정밀 지도화했고 결정적인 홈들을 찾아냈습니다. 아니 뭐 3D 스캔 썼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right? 자, 보면 이 스캔들이 mapped microscopic imperfections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맵은 지도잖아요. 근데 이렇게 verb로 쓰기도 하네요. 그렇죠?
1: Well, yes. So in this case, map means to record exactly where things are. So because of this high-resolution 3D scans, they were able to see exactly where things were on the surface, very detailed. Here, what they found was these microscopic imperfections. Well, think of microscope. You use a microscope. Scope to see something very, very small, right?
0: 현미경은 진짜 작은 뭐 세포들까지 보는
1: Extremely
0: 거잖아요.
1: small. Imperfections, of course, means flaws, defects. So they were able to see that this was not just like kind of decorative things. There was some pattern here.
0: 아, 자세히 볼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Yes.
0: 아, 오케이. So 여기서 map이라고 하는 건 지도라는 뜻도 되지만 명사로 원래 여기서 map은 어떤 부분의 위치, 형태 같은 것을 정밀하게 기록하거나 뭐 파악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imperfections, right? 결함이 아니라 microscopic imperfections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미세한 결함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게 된 거죠. Right?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나오게 돼요. Revealing telltale grooves라고 하는데 telltale은 최근에 나오긴 했습니다.
1: Yes.
0: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결정적인 너무 숨길 수 없는 이 되겠는데 grooves는 뭐가 될까요?
1: It's grooves. A groove is when you've used something so much, there becomes like a line or cuts in the hard surface. So you do it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it kind of leaves a little bit of a, how shall I say, a line.
0: Okay. 근데 좀 파인 거죠, 그렇죠?
1: That's it.
0: 그냥 단순하게 뭔가 그린 라인이
1: That's
0: 아니라
1: right. So it's kind of indented.
0: indented. 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groove라고 하는 것은 패인 자국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보이게 된 거예요.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Those line indicated the most heavily played roots, Chris said.
0: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 선들이 바로 게임말이 가장 많이 오간 핵심 이동 경로였습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Players had, over and over again, pushed game pieces across the rock, indicating it was far more than mere decorative graffiti, Chris said. To break the code, researchers used high-resolution 3D scans that mapped microscopic imperfections on the limestone board, revealing telltale grooves. Those line indicated the most heavily played roots, Chris sai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Well, speaking of surfaces, let's listen to Surfaces with the song Stay.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Archaeologists decode rules of an ancient Roman board game.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해상도 3D 스캔 기술로 석판 위에서 기물을 가장 자주 움직인 핵심 경로를 찾아냈다니 이게 정말 흥미롭죠. 하지만 수천 년 전 유물이다 보니 정작 게임 규칙을 적어둔 설명서 같은 건 당연히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보드게임 100여 종을 학습한 AI 플랫폼 루디인데요. 무려 130가지가 넘는 규칙 조합을 만들고 수천 번의 모의 게임을 치르게 한 결과 석판의 마모 자국과 완벽히 일치하는 9가지 유력한 규칙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상대방의 말을 구석으로 몰아가두는 일종의 길목막이, 블락킹 게임이었다고 하네요. 들어볼게요.
1: Now called Ludus Coriovalli, or the Coriovallum game, the surprisingly modern asymmetrical recreation challenges previous ideas about the history of gaming. Games that require complex blocking strategies were thought to have emerged much later in the Middle Ages. Chris said the reconstructed game likely involved two players sliding small pieces of glass, bone, or earthenware along the lines, with one party trying to immobilize the other.
0: 루두스 코리오발리라 이름 붙여진 이 게임은 기존의 게임 역사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복잡한 길목막기 전략이 필요한 게임은 중세 시대에나 등장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두 명의 플레이어가 유리, 뼈 또는 토기로 만든 작은 말을 선을 따라 밀어 이동시키며 상대의 발을 묶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흡사 최근 게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과 비슷해 보였다.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1: Well, because they thought that it was only in the Middle Ages that they started playing games like that.
0: 아, 그래도 중세 시대 정도는 됐을 때 시작됐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1: Yeah, you know what? Yeah. I tell you, Romans,

0: They did everything. They were so sophisticated with technology and everything. It doesn't surprise me. I'm sure there were board games in Roman
1: 반드시
0: times.
1: 있지 않았을까요?
0: I think so. Okay.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Now called Ludus Coriovalli or the Coriovallum game, the surprisingly modern asymmetrical recreation challenges previous ideas about the history of gaming.
1: 루두스 코리오발리라 이름 붙여진 이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비대칭적인 복원 게임은 기존의 게임 역사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 recre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recreation, right? 그런데 앞에 굉장히 스펠링이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asymmetrical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0: Okay, so A is not, means not. Symmetrical means both sides. So asymmetrical is not both sides.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and recreation, meaning, okay, there you don't want to be confused with the word recreation. Recreation means doing fun activities. Here, recreation means to rebuild something again.
1: 그러니까 복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So basically, the idea is that the two players don't have the same goals or pieces. And one side traps the other, and the others try to escape. So there's some sort of like that kind of gaming going on with this asymmetrical recreation.
1: 아, 그러니까 일단은 단어 자체가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요. Symmetrical 하다는 것은 뭔가 대칭인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근데 앞에 A가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asymmetrical이라고 하면 비대칭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비대칭적인 그런 recreation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ecreation이 아니라 recreation.
0: Recreation.
1: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만든 거잖아요. 결국에는 복원.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Games that require complex blocking strategies were thought to have emerged much later in the Middle Ages.
1: 복잡한 길목막기 전략이 필요한 게임은 훨씬 나중인 중세 시대에나 등장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잘 막아야 되고 안 막히기 위해서 피해야 되고 이런 전략이 막 필요한 게임들이 많아요.
0: Of
1: So
0: course.
1: complex blocking strategies를 require 요구하는 그런 게임들은이라고 나왔어요.
0: I mean, everyone think about chess. You know, I mean, the strategies.
1: Oh yes.
0: Okay? And so if something is complex, it's not easy. And blocking strategies is basically, you know, the idea that a player places, you know, a piece to block the other player. So you can't pass. So these sort of like very complex blocking strategies, they thought were only discovered or played in the Middle Ages.
1: 한참 후죠, 근데 그게. Right? 근데 그거보다 한참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 대박이다. 완전 여태껏 생각한 게 다르구나. So, complex는 어떻게 보면 complicated과 굉장히 비슷하겠죠, 그렇죠? So, 복잡한 그런 blocking strategies. 여러분들, strategy라고 하는 게 전략을 얘기를 하죠. 이런 복잡한 길을 막는 전략. 이런 것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Alright, 연결해 볼게요.
0: Chris said the reconstructed game likely involved two players sliding small pieces of glass, bone, or earthenware along the lines, with one party trying to immobilize the other.
1: 크리스트 박사는 복원된 게임이 두 명의 플레이어가 유리, 뼈 또는 토기로 만든 작은 말을 선을 따라 밀어 이동시키며 상대의 발을 묶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이렇게 옮기는데 저는 글래스는 이해가 됐는데 본드 옮겼네요.
0: It could be bone.
1: 뼈를 이렇게 밀기도 하고.
0: Could
1: 그리고
0: be.
1: earthen ware이라고 하는 것은 토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있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블락을 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Right? 그 이유는 one party 하나의 팀이 trying to immobilize the other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All right. To mobilize means to be able to move. If you IM in the front, immobilize. It means that you make something so that they can't move. And isn't that how many games what they do.
1: 결국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0: yes,
1: 거잖아요.
0: Yes, you put them in the corner and right. I win.
1: Uh-huh. Right. So immobilize 시키는 거. So 진짜 mobile phone 같은 거 보면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전화이기 때문에
0: yes.
1: mobile phone인 것처럼. 근데 반대니까 immobilize 시킨다는 것은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 혹은 꼼짝 못하게 하다가 되겠습니다. Part 3 다시 들을게요.
0: Now called Ludus Coriovalli or the Coriovallum game. The surprisingly modern asymmetrical recreation challenges previous ideas about the history of gaming. Games that require complex blocking strategies were thought to have emerged much later, in the Middle Ages. Chris said the reconstructed game likely involved two players sliding small pieces of glass, bone, or earthenware along the lines, with one party trying to immobilize the other.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the script with The Man Who Can't Be Moved.

0: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모든 학자가 선뜻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회의적인 고고학자들은 기존에 알려진 전형적인 로마 시대의 개인판들과 모양이 너무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거센 회의론에 대해 연구팀은 어떤 논리로 맞섰을지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Does Ludus Coriovalli represent a breakthrough or just a bored stonemason's doodle? Schadler has bet on the latter, arguing that our deep knowledge of Roman culture makes this oddment a product of modern projection rather than historical proof. Draw a geometrical pattern, and I will invent a game to be played on it, he said. Chris countered that the artifact's uniqueness isn't a flaw, but the very reason for its study.
0: 루두스 코리오발리는 역사적 대발견일까요? 아니면 석공의 낙서에 불과할까요? 샤들러 박사는 후자의 돈을 걸며 로마 문화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이 돌멩이의 억측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하학적 패턴 아무거나 그려오세요. 제가 거기서 할수 있는 게임 하나 새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라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트 박사는 이 유물의 독특함이 결함이 아니라 연구해야 할 이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Sure.
0: 이거는 너무 오버해서 생각한 거예요라고 할
1: Yeah.
0: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연구를 한 사람은 아, 아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런다. 막 이런
1: Yeah.
0: 식으로 양쪽이 막 싸우고 있는 느낌이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Does Ludus Coriovalli represent a breakthrough or just a bored stonemason's doodle?
0: 그렇다면 루두스 코리오발리는 역사적 대발견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루했던 석공의 낙서에 불과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별거 아닌
1: It's
0: 거잖아요.
1: one or the other.
0: 진짜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No.
0: 이거 그냥 내가 그린 건데?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1: It's so
0: 그때
1: true.
0: 돌아가면. 자, breakthrough라고 하는 게 일단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1: Yeah. I
0: Right.
1: mean, we hear this a lot, this word a lot in science, technology, medicine, right? A breakthrough is a new discovery. It's an
0: Right.
1: important discovery. It's something that's, you know, or something that's very successful. So, a drug can be like a breakthrough
0: Okay.
1: in cancer research, for example.
0: 그럼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을 결국엔 뚫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그렇죠? 항상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을 뭔가 뚫고 break through 통과하는 것. 그래서 돌파구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는 뭐 역사적인 대발견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갑자기 허무해요. Just a bored, 지루해하는 stonemason's doodle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1: I
0: 했습니다.
1: know.
0: stonemason 그리고 doodl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1: Okay, now stonemason, of course, were very important in, you know, in ancient time, oh, not ancient, but like in old times.
0: Right.
1: And there were the people who would work with stone. There were the people who build with stone and all the Roman buildings. You needed those stonemasons.
0: 특히 예전에는 돌로 뭔가를
1: Oh,
0: 건축할 때 무조건
1: so many,
0: 쓰잖아요.
1: right?
0: 그래서 석공이라고 하는 게 스톤메이슨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1: All right. And doodle is something that I do every day. And you're just drawing or writing things because you're bored, or maybe, you know, you're kind of, you know, just doing it for no particular reason.
0: Alright.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 Yeah.
0: 낙서잖아요. 그러니까
1: Yes.
0: 글을 써도 되겠고 그림을 그리는 게될 수도 있겠고 doodles, right?
1: Right. You know, you're in class, you're doodling.
0: Right.
1: I did.
0: Yeah.
1: You're in a boring meeting. You're doodling on the side. You're pretending that you're taking
0: 예전에
1: notes.
0: 그게 doodle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사람한테 좋다고
1: Yeah,
0: 얘기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었죠.
1: we did. It's good for
0: 뉴스에서.
1: your brain.
0: Right. 그럼 쌤, 여기서 doodle이라고 하는 게 낙서라고 한다면은 아까 graffiti라는 게 나왔는데
1: Yeah.
0: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흐름상
1: Yeah.
0: 해석이 통할 수가
1: Yeah, in
0: 있겠네요.
1: some ways,
0: 그렇죠?
1: yeah. Maybe basically it's a nice way of saying that the stonemason was, you know, like doing graffiti
0: What are you
1: on
0: guys
1: the
0: talking
1: stone.
0: about? Just, you know, drawing things. 그냥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1: Right.
0: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Schadler has bet on the latter, arguing that our deep knowledge of Roman culture makes this oddment a product of modern projection rather than historical proof.
0: 회의적 반응을 보인 샤들러 박사는 후자의 돈을 걸며 로마 문화에 대한 우리의 깊은 지식이 오히려 이 이상한 돌멩이에 현대적 억측을 투영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0: 라고 했어요. 이 oddment라고 하는 거가 진짜 that's odd?
1: Yeah,
0: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1: strange.
0: 이상한 물건이나 뭐 자투리, 잡동사니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oddment를 a product of modern projection으로 만드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 굉장히 멋진 말처럼 만들어져 있긴 한데 modern projection이 뭘까요?
1: Okay, so this is very important to know because this is something that we do. If we project, it comes from psychology. And basically, if you project certain things, it's taking your ideas and your feelings and you're kind of like putting it on someone else.
0: 프로젝터에서 쏘는 것처럼,
1: Yes,
0: right?
1: exactly. So, in this context, what it means, it's a modern projection. Means that we're thinking about all the modern board games. So, we think, oh, you see, that's a board game. So, you're kind of seeing the past through modern eyes, which is not always accurate.
0: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돼서야 우리가 뭐 보드게임이나 이런 거에 익숙한데 그런 거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겠지.
1: Yes.
0: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현대적인 시각의 뭐 투영이라든가
1: Right.
0: 선입견 같은 걸 볼 수 있겠네요. Modern proje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연결해 볼게요.
1: Draw a geometrical pattern and I will invent a game to be played on it, he said.
0: 기하학적 패턴 아무거나 그려오세요. 제가 거기서 할수 있는 게임 하나 새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하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Chris countered that the artifact's uniqueness isn't a flaw, but the very reason for its study.
0: 반면 크리스트 박사는 이 유물의 독특함이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연구해야 할 이유라고 반박했죠. counter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치는 것입니다. so 반박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Does Ludus Coriovalli represent a breakthrough or just a bored stone mason's doodle? Schadler has bet on the latter, arguing that our deep knowledge of Roman culture makes this oddment a product of modern projection rather than historical proof. Draw a geometrical pattern, and I will invent a game to be played on it, he said. Chris countered that the artifact's uniqueness isn't a flaw, but the very reason for its study.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Lou Bega with Mambo Number 5.
2: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ambo Number 5.

0: 하루의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연구원들이 AI로 고대 로마 보드게임의 규칙을 풀어냈을지도 모른대.
1: 잠깐. 로마인들도 보드게임이 있었다고?
0: AI가 오래된 돌판에 새겨진 자국들 분석해서 가능성 있는 규칙들을 알아낸 거지.
1: 우리 후손들도 언젠가 AI로 우리가 모노폴리하던 거 알아내겠구만.
0: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후손들이 억측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조상들은 부동산이 참 많았구나 이러면서
1: Yeah. Why did they make so many apartments?
0: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비싸요? 막
1: Yeah,
0: 이러면서
1: right.
0: 뭐, 조상 중에 크리스틴이라는 조상이 있었는데
1: 와.
0: 건물이 뭐각 나라에 있었대 막 이러면서 자, 오늘 사실은 하루 한 문장 굉장히 짧아요. 그 쌤이 잠깐만 하고 놀라잖아요. 잠깐만이라고 하면 wait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1: Or
0: or
1: hold on.
0: hold on 그런 거 가능할 것
1: No.
0: 같은데 오늘
1: Yeah,
0: 아니에요?
1: no,
0: OK.
1: no. Today is hold up.
0: Hold up. Hold up이요.
1: Yeah.
0: Hold on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느낌이.
1: Okay.
0: OK.
1: And in some ways, they are interchangeable in some cases.
0: Alright.
1: But the word hold up is like you stop. You're stopping that person because you heard something that was confusing or surprising. So what you're doing is you're double checking. Like,
0: Right.
1: whoa, whoa, whoa, wait. And there's a reason because when we say wait or hold on, it just means 잠깐, right? Hold that, stop.
0: 뭔가 확인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1: No, that's right.
0: Right,
1: That's right.
0: right.
1: That is the difference with this expression, hold up.
0: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럼 우리 그 프로핏을 나90 크리스틴 쌤10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싹 넘어가려고
1: hold
0: 했더니
1: up,
0: Hold up right
1: hold
0: there.
1: up, right there. Okay, what did you just say?
0: 아, 그러니까 뭔가 나 지금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 90대 10이라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느낌인
1: Yeah,
0: 거군요.
1: that's right. It's almost like sometimes it could be surprise, it could be disbelief, or
0: Right.
1: it could be like, what? Like you're
0: 아하.
1: so
0: 아,
1: shocked.
0: 단순하게 여기서 기다려라는 느낌이 아니라
1: No.
0: hold up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잠깐 방금 뭐라고 했어? 나 이해 좀 해야겠어.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1: Right.
0: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문장 표현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해답을 규칙을 찾아내고 풀어냈을지도 모른다. 뭐이 보드게임 규칙 풀어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 Okay, we've covered this expression before.
0: Yeah.
1: Crack the code.
0: Crack the code. 제목에서도 나왔었죠. 어느 정도는 디코드한다는 느낌. So, 디코드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정말?
1: Yeah, you could decode, but the word decode, you could use that, but crack the code
0: Crack the
1: sounds
0: code.
1: more dramatic. Like you really just like discovered, the hidden code.
0: 뭔가 코드가 숨어 있는데
1: Yes.
0: 그것을 크랙이라고 하는 게 완전 쪼개서 이렇게 딱
1: You
0: 열어가지고
1: opened it.
0: 아 그래서 코드 가져가는 거네요.
1: Yes.
0: 아 오케이. So crack the code 하면 난제나 비밀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아내다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4: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3: 월, 화, 수, 오전 다.

0: 사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오디오 악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악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특수구동사들의 특징은 앞에 쓰인 뿌리동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단어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색다른 느낌으로 쓰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못을 망치로 박는다. 그 못에 해당하는 nail 이 단어를 가지고 구동사를 하나 만나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못을 박는다는 얘기를 언제 우리도 쓰냐면 비유적으로 뭔가 확정할 때 쓰잖아요. 이거 우리 그냥 못을 박아 놓는다? 약간 그 의미가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변동 없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이나 조건, 세부사항 같은 것이 불확실하거나 좀 유동적일 때 이를 명확히 합의하거나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 이 nail 다음에 down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요. 왜냐하면 못을 박아서 아래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니까 nail up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nail down, nail dow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nail down이라고 하면 뭔가를 확정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일정 같은 거에 많이 씁니다. The date을 붙여볼게요. 목적으로. 이건 타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We need to nail down the date for the event.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 할지 지금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Nail down,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We need to nail down the date for the event. 그 다음.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They haven't nailed down the budget yet. 그죠?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예산이 나와야 일을 하는데 아직 예산 픽스가 안 됐다. They haven't nailed down the budget yet. 그죠? 그래서 확정짓다의 의미로 nail down. 오케이. 자, 근데 이 과거형으로 할 때 이제 발음이요. nail down. nailed의 ed가 down과 붙으면서 현재형 발음하고 과거형 발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현재형 발음 nail down. 과거형 발음 nail down. 차이 느껴지죠?

있으시나요? 차이가 없죠. 예, 그래서 현재형 과거형 발음이 거의 100% 일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down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내일 미팅 어젠다를 확실히 정하자. Let's nail down the agenda for tomorrow's meeting. 내일 미팅 때 만나서 좀 효율적인 미팅을 위해서 미리 무슨 얘기를 할지 의지를 정하자는 얘기예요. Let's nail down the agenda for tomorrow's meeting. 오케이. 그다음에 details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It took hours to nail down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자, 그러면 합의 내용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데몇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즉, 원론적인 합의는 했지만 그 세부적인 디테일을 또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다. It took hours to nail down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우리말로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명작 한번 해보세요. 자, 확정 짓는다는 의미예요. Nail down, nail down. 자, 첫 번째. 우리 저기 있잖아. 행사 날짜, 그거 확정해야 돼. We need to nail down the date for the event. We need to nail down the date for the event. 그 다음에. 아직 예산을 그쪽에서 확정하지 않았어. They haven't nailed down the budget yet. They haven't nailed down the budget yet. Nail down, 과거형이라고 하더라도 현재형과 발음 거의 똑같고요. 자, 그다음 우리 있잖아. 저기 내일 미팅 어젠다 확실히 좀 정하자. Let's nail down the agenda for tomorrow's meeting. Let's nail down the agenda for tomorrow's meeting. 응? 합의 내용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어? 응? It took hours to nail down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이걸 붙이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못을 박아서 확정하다에 해당하는 특수구동사. Nail down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못이란 단어의 어떤 특징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 의미를 기억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목소리) 콕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뭔가 어떤 상황으로부터 회복을 한다는 말을 우리도 많이 하죠. 원상복귀 상태로 돌아온다든가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이 어디 튀겨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bounce 한다고 하죠. bounce. 되돌아온다는 의미로 back을 부사로 써서 bounce back이라고 하는 특수구동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bounce라고 하는 특이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특수구동사 계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bounce back은 어려움이나 어떤 실패, 부상, 질병 등으로부터 뭔가 빠르게 회복을 했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bounce 자체가 천천히 돌아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공이 튕기는 bounce 의미가 속도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을 한다든가 경기가 좀안 좋다가 반등을 한다든가 어떤 안 좋은 감정 상태에서 회복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두루두루 많이 쓰는데 얘는 뭐 목적어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복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She bounced back quickly after the surgery. 수술을 받고 나서 그녀는 빠르게 회복했다. 그 속도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천천히 회복한 게 아니라 bounce back 하면 바로 회복했다. 이런 얘기죠. So she bounced back quickly after the surgery. 근데 quickly 부사가 있으니까 더 그런데 얘가 없어도 속도감 있는 회복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he managed to bounce back from his failure. 자, 뭐로부터 회복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from 전치사구와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그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다시 일어서고 재기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he managed to bounce back from his failure. 한번 더요. He managed to bounce back from his failure. 이렇게. 그다음에 힘들겠지만 넌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확신한다. It's tough, but I'm sure you will bounce back. 한번 더요. It's tough, 힘들다. 그렇지만
But I'm sure you will bounce.

bounce back. 빠기 힘잘 주시고. 주가 반등 이런 데도 당연히 씁니다. 주가가 곧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Stock prices are expected to bounce back soon. 곧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Stock prices are expected, 예상된다. To bounce back soon. To bounce back soon. 이렇게 붙여도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Bounce back.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세 가이드 하면서 문장들 다시 한번 보며 더 확실하게 기억날 수 있게 연습해 볼게요. She bounced back quickly after the surgery. 자, 백에 힘 주시고, bounced back quickly after the surgery. 오케이. 그 다음에, He managed to bounce back from his failure. He managed to bounce back, bounce back, bounce back from his failure. 강세 확실하게 뒤쪽에 느껴지시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It's tough, but I'm sure you will bounce back. But I'm sure you will bounce back. Bounce back. 마지막, Stock prices are expected to bounce back soon. Are expected to bounce back soon. Stock prices are expected to bounce back soon.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말로 드릴게요. 입영작 한번 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녀는 수술 후에 빠르게 회복했다. She bounced back quickly after the surgery. 그 다음, 그는 실패를 딛고 결국 다시 일어났다. He managed to bounce back from his failure. 힘들겠지만 넌 다시 재기할 거라고 난 확신한다. It's tough, but I'm sure you will bounce back. 다음. 주가가 곧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Stock prices are expected to bounce back so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빠른 속도로 원상복귀 되다에 해당하는 표현 bounce back 같이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Okay,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0: 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구동사들 중에요. 뒤에 down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단어의 특징 때문에 뭔가 좀 내린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 앞에 뿌리 동사가 여러 가지가 붙는데요. 자, 오늘은 tone down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tone이란 게 뭘까요? 어떤 어조 같은 걸 tone이라고 하고 색감의 어떤 그런 특징도 톤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톤이 밝다, 톤이 뭐 너무 어둡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톤 다운이라고 하면 말투나 어떤 색상, 심지어 어떤 감정 표현의 어떤 수위 이런 걸 좀 완화하거나 부드럽게 만든다는 의미로 톤 다운을 많이 씁니다. 이건 실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분위기나 스타일을 덜 자극적이고 더 온화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 좀 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좀 배려하거나 좀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는 의미로 tone down 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예문을 보시면 확실하게 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색상 자체를 목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완화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I tone down the colors in the final version. 그러면 색상을 이제 입혀가지고 뭔가 디자인을 했다가 파이널 버전이란 건 마지막 최종본을 말하겠죠. 최종본에 가서는 전체적인 색감을 차분하게 좀 조절했다. 이런 얘기죠. 톤 다운 했다는 얘기는 더 화려하게 만든 게 아니라 조금 채도를 뺀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차분한 색상으로 좀 바꾸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혹은 그 정도를 낮췄거나 I tone down the colors in the final version.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colors 같은 게 목적으로 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언사에서 참 많이 써요. 맞아요. 저는 이 표현이 언사에서 쓰이는 걸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tone down the language 이럴 때 많이 씁니다. language가 물론 언어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게 어조라는 뜻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어법이나 어투 이런 의미로. So you should tone down your language a bit 이라고 하면 말하는 게 좀 너무 거칠어. 조금 말하는 걸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럴 때 tone down somebody's language라고 많이 써요. 이거. So you should tone down your language a bit. 약간 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language란 말 대신에 rhetoric이라고 해서 살짝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사전 찾아보면 뭐 수사라는 말로 이제 그 나와 있는데 어떤 어조로 어떤 말을 하는지 그 행태를 rhetoric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I asked him to tone down the rhetoric이라고 하면 지금 말을 계속 뭔가 하고 있는데 그 수위를 좀 낮춰달라고 했단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너무 강하게 어조가 나간 거 아니냐, 수위 조절을 좀 해달라. 그럴 때 you tone down the rhetoric. rhetoric 좀 고급스러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I asked him to tone down the rhetoric. 그렇죠? 말의 수위를 좀 낮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어떤 반응의 수위를 낮춰달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So she tried to tone down her reaction이라고 하면 막 격앙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최대한 좀 낮추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So tone down 누구누구의 reaction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So she tried to tone down her reaction. 그녀의 어떤 반응을 스스로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다가 되겠죠. 좋죠? 자, 그럼 이제 tone down이 어느 정도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이 된 것 같고 강세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wn에 힘줘야겠죠? I tone down the colors in the final version. I tone down 힘들어가죠? I tone down the colors in the final version. Okay. You should tone down your language a bit. Tone down your language a bit. 이렇게. You should tone down your language a bit. 좋아요. 그 다음에 rhetoric 들어간 문장. I asked him to tone down the rhetoric. I asked him to tone down the rhetoric. Okay. 그 다음에 She tried to tone down her reaction. Tone down her reaction. 이렇게. 다운의 힘을 확실하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명작 연습해 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자신감 있게 한번 생각나는 만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종본에 색감을 조금 더 차분하게 조절했어. I toned down the colors in the final version. Okay. 말투를 조금만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ou should tone down your language a bit. Okay? 난 그에게 말의 수위를 좀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I asked him to tone down the rhetoric. Okay,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반응을 좀 누그러뜨리려 했다. She tried to tone down her reac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tone down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구동사를 또 하나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is? Do you know where the bus stop is? 라고 하면 됩니다. 혹시 아시나요? Do you know? 그 다음에 어디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bus stop? 자,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별개의 의문문을 이 두 개를 하나의 의문문장으로 만들 때 뭔가 두궁 하고 붙여야겠죠? 그러니 이게 그냥 붙여지진 않아요. 뭔가 모양을 좀 바꿔야 딱 맞아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do you know는 그대로 두고 where is the bus stop? 이걸 바꿔야 되는데 where, 일단 장소에 대해서 묻는 말을 알려야 되는 거니까 where를 내버려 두고 is the bus stop, 이걸 순서를 바꿔서 the bus stop is 주어 동사 순으로 만들게 되면 do you know where the bus stop is? 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아시나요? 어디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이렇게 우리말로 이게 순서대로 번역을 해보시면 아, 어떤 구조인지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건 어떨까요? 당신이 어디에서 사는지 좀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디 사시나요? 라고 물어볼 때 물론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묻는 게 가장 간단하죠. 그러나 너무 직설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좀 말해 주십시오. Please tell me where you live. Please tell me where you live.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떨까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실래요? 라고 할 때 이 급할수록 사실 말이 잘 안 나와요. 우리말도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외국에서 영어로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버벅거리게 될까요? 사정은 굉장히 급한데 그러니 이런 문장은 미리미리 입에 탁 붙게끔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구조를 먼저 알아보자면 저에게 알려줄 수 있나요? Can you show me? Can you show me? 저에게 알려주실래요?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Where the restroom is. Where the restroom is.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where is the restroom?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가 있어서 Can you show me where the restroom is? 훨씬 부드럽게 들립니다. 자, 리뷰 타임!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Do you know where the bus stop is? Okay, I'll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단단하게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요, 바로 명사절 how로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뭐뭐가 뭐뭐를 하는지. 자, 주어가 꼭 I나 you 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 남자, 그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약간 복잡해진 문장일 수 있겠습니다. 바로 how가 이끄는 명사절 또 알아봅니다. 도전 문장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Can you show me how it works? Can you show me how it work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can you show me? Can you tell me? Can you teach me? 다 좋습니다. 특히 우리말로 가르쳐달라라는 이 의미 때문에 teach라는 단어가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can you teach me? 하게 되면 정말 자세하게 방법을 구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준다라는 의미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말로는 가르쳐주세요 라는 말이지만 간단히 말해달라 라는 뜻으로 한다면 Can you show me? 도 나쁘지 않습니다. How it works?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라는 말이죠. 보통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거기를 찾아가는지 뭐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 기계 자체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지 라는 뜻으로 How it works? 라고 문장을 만들어보는 거죠. Can you show me how it works? 어떻게 그게 작동을 하는 건지 좀 말해주시겠어요?

있어요? 물론 이걸 두 개의 별개의 의문문으로 나눠봐라 라고 한다면 먼저 Can you show me? 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How does it work? How does it work? 이런 두 문장이 합쳐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Can you show me how it works? 자, 이건 어떨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문제를 풀었는지 라고 할 때 먼저 I don't know. I don't know. 난 모르겠더라. I don't know. 그 다음 어떻게 그가 그 문제를 풀었는지. How he solved the problem. How he solved the problem. 이라고 이어 말하면 되겠습니다. Solve, S-O-L-V-E. 해결하다, 어떤 문제를 풀다 라는 뜻이죠. Solve, 근데 과거형이라서 solved. Solved. 이어 말하면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review time.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Can you show me how it works? Okay, that's it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단단하게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요, 바로 명사절 that입니다. 혹은 that가 시작하는 명사절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뭐뭐인 것은 뭐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당신이 한 말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It's important that you keep your promises. It's important, 중요하죠. 뭐가요? That you keep your promises. 당신이 했던 약속들을 지켜내는 것이 라는 말이 되죠. It is important. 그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 자체로도 충분히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됩니다. It is important. 근데 이건 앞뒤가 좀 없는 것 같고 밑도 끝도 없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It is important. 물론 앞사람이 한 말을 듣고 그거 중요하죠. It is important 라고 이렇게 맞장구 치듯이 말할 적엔 It is important 까지만 말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실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내가 말을 시작한다 라고 할 때에는요, that로 연결을 한다 이겁니다. 즉, 사람이 자기가 한 약속들을 지킨다는 거, 그건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할 때 영어로는 일단 그거 중요한 겁니다를 먼저 말하고 it is important,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라는 내용을 뒤에 that로 연결해서 you keep your promises, 당신이 하는 약속들을 지킨다는 거 라고 이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간에 연결고리를 that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매일매일 연습을 한다는 건 그건 중요한 겁니다. It is important 먼저 말하고, 당신이 연습한다는 거 매일매일, you practice every day 이어 붙여볼까요? It is important you practice every day.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간에 that 이걸 아주 짧고 약하게나마 한번 탁 징검다리 짚듯이 that 해주게 되면 좀 더 듣는 사람이 아, 저게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you practice every day. 훨씬 좀 더 그 가볍게 이해하기 쉽게 들리지 않나요? 이건 어떨까요? 운동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It is true. 사실이에요. 뭐가? 운동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Exercise makes you healthy. 자, 이거 that으로 연결해보면 It is true that exercise makes you healthy. 어떠세요?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훨씬 더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Review time! 당신이 한 약속들을 지키는 거,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It's important that you keep your promises. Okay, see you next time!

0: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영어의 뼈대 오늘은요. 이거 어떨까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데요. 물론 I can't believe 라고 하겠지만 뒤에 뭔가 말이 이어지는 경우를 여러분과 함께 뼈대를 단단히 세워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뭐라고요?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어머, 그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건 믿을 수가 없네요. I can't believe he said that. I can't believe he said that.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자, 감동이나 충격이 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I를 주어로 해서 말하면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지극히 개인화시켜서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너는 믿을 수 있니? 나는 못 믿겠어. 이런 식으로 I can't believe 다음에 그 내용을 이어 말하면 되는 건데요. I can't believe 하고 he said that 그가 그렇게 말했다 라는 거를 그냥 이어 붙여도 I can't believe he said that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간에 that을 넣어서 연결이 된 거다 라는 걸 은근히 표시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I can't believe that he said that. I can't believe that he said that.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I can't believe he said that 이렇게 중간에 살짝 어떤 텀을 주게 되면 I can't believe he said that 역시 이런 경우도 that이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뭐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시험에 통과했다니 저는 못 믿겠어요 라고 한다면 아주 기쁨에 겨워하는 말이겠죠. 먼저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 없다. 다음에 내가 그 시험을 통과했다. I passed the test. I passed the test. I can't believe I passed the test. 해도 되고 I can't believe that I passed the test. I can't believe that I passed the test. 해도 됩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벌써 3월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한다면 못 믿겠다. I can't believe로 시작한 다음에 지금이 벌써 3월이다. It's already March. It's already March. 자, 이어서 I can't believe that it's already March. I can't believe that it's already March.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금방 갔다니 믿기 어렵다라는 말인데 조금 과장해서 하는 말이겠죠. 이건 또 어떨까요? 아니, 그가 내 생일을 깜빡했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I can't believe 한 다음에 그가 잊어버렸다 내 생일. He forgot my birthday. He forgot my birthday. 그가 잊어버렸다 나의 생일. 이런 뜻이 됩니다. Forget 잊어버리다. Forgot 잊어버렸다가 되죠. I can't believe that he forgot my birthday. 라고 문장 만들 수 있겠죠? 자, 리뷰 타임. 뭐라고요?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I can't believe he said that. Okay, I'll see you next time.
1: Today, 함께 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0: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l reaction.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Oh,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Wow,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과연 무슨 뜻일까요?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머리에 못을 정확히 쳤다. 네, 그렇죠. Nail 하면 못이고요. 그 못의 머리를 말 그대로 머리, head라고 표현하는데 너는 그 nail, 못, 머리에 꽝꽝꽝 hit했다. 쳤다란 뜻인데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하면 어떤 뜻이냐면 정확히 딱 맞는 말을 했어.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정곡을 찔렀다라는 뜻으로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are exactly right. You are completely correct.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하거나 뭐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완전히 그거야. 오, 대박. 100% 바로 그거야. 정확했어 라는 표현을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약간 긴 표현인데요. 세트로 그냥 외우세요. 이 문장 자체를 외우세요. 바로 그거야.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이런 상황에서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마케팅이 부실하기 때문인 것 같아. I think the reason our sales are dropping, 떨어지다, dropping, is because of poor marketing. Poor marketing. 마케팅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못해서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poor, P-O-O-R, 뭐 가난한, poor이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족하고 부실하고 또는 약한, 마케팅이 부실해서, 마케팅을 너무 못해가지고, Because of poor marketing, 우리의 세일즈는, 우리의 매출은 뚜루루루루루 떨어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reason our sales are dropping, 그 이유는, 떨어지는 이유는 because of poor marketing. 맞아, 바로 그거야. 정곡을 찔렀어. 좀, 네, 찔리네요, 저도.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조금 강하게 표현하셔도 돼요.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We need to improve our marketing strategy. 마케팅 전략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 We need to improve. 개선하는 거죠. Improve 하는 거죠. Our marketing strategy. 딱 그거야.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바로 그거야. 라는 표현이죠. Next. 우리 팀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 Our team is not motivated. Not motivated because there is no clear direction. Our team is not motivated because there's no clear direction.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좀 일하기 싫어, 답답해. 이런 이유는 명확한 방향성, clear direction이 없기 때문이다. 맞아, 정확히 맞췄어요. 바로 그거야.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We need to set clearer goals. 우리는 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need to set clearer, more clear goals.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 라는 표현이죠. Next one. Our problem with our company. The problem with our company is not the product. 우리 회사의 문제는 제품이 아니야. But the customer service. 네. 고객 서비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이지 우리 제품에 대한 문제는 없어라는 표현이죠. The problem with our company is not the product, isn't the product, but the customer service. 정확해, 바로 그거야. 네,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Customers keep complaining about slow responses. 고객들이 응답이 느리다고 계속 불평, complain 하고 있어. Customers keep complaining about slow responses. Final, next one. The best way to improve vocabulary.

real reaction. I see what you mean. Oh, I see what you mean. Ah,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이게 무슨 말일까요? I see what you mean. I see 하면 나는 무엇을 본다란 뜻도 있고, 아, 그렇구나. 아, 이해합니다. 이해한다. I understand 라는 뜻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I see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I see, I see. 그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면 I see 해도 되고 I see what you mean. 그 말이 그런 뜻이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I understand 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뉘앙스를 가진 표현인데요. 네 말이 뭔지 이해가 돼.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이런 뜻으로도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I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이런 표현입니다. 난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아, 오해하지 마. I'm not mad at you. I'm not upset at you. I was just really stressed out. Oh, you know, I'm not mad at you. I was just really stressed out.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할 때 stressed out. Stressed ou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해하지 마.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I see what you mean. 아, 네 말이 뭔지 이해가 돼. 그때 그랬었구나. 충분히 이해해. I understand.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You had a lot going on at the time. 네, 너가 많이 좀 힘들었겠다. 아, 그때 좀 많이 바빴지. 정신 없었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 이해해 주는 마음으로 I see what you mean. Oh, I see what you mea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Next situation. 이 책은 this book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발견에 대한 이야기야. 자기 발견. Self-discovery. 나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It's about self-discovery. It's about finding yourself. This book is not just about adventure. It's about finding yourself.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real reaction.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과연 무슨 뜻일까요? Nope 하면 no의 약간 슬랭 같은 표현이죠. Nope, nope, no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not a chance, 한 번도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Not a chance 하면 절대 아니다, 절대 안 돼. 네, 어림도 없다, 말도 안 돼, 꿈도 꾸지 마, 이런 뜻이에요. Nope, not a chance. 주로 이제 주로 이 두 가지 표현을 똑같이 표현하거든요.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상대방의 요청이나 제안에 대해 좀 단호하게 거절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no 해도 되지만 nope, not a chanc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an I take Monday and Tuesday off next week? Hey, boss, 우리 상사님 이렇게 아주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제발 해주세요 라는 약간 그런 말투가 있잖아요. Can I take Monday and Tuesday off next week? 다음 주 월요일이랑 화요일 쉬어도 될까요? 상사님, 보스님.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워크숍 있는 거 까먹었어? 잊었어? Did you forget our workshop?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조금 강하게 본인이 이제 보스라고 생각하세요. Nope. Not a chance. Did you forget our workshop?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워크숍 있는 거 잊었어? 라는 질문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프하면 안 되겠네요. 네, 쉬면 안 되겠네요. 네, not a chance. Next situation. Do you think I can borrow your car tomorrow? Do you think I can borrow your car tomorrow? 내일 차를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좀 빌려줄 수 있어? 차를 빌리는 건 좀 위험해요. 아유,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마. 절대 안 돼.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I don't even let my family drive my car. 난 가족한테도 안 빌려주는데 설마 너한테 빌려준다고? 말도 안 되죠? 꿈도 꾸지 마. 어림도 없어. Nope, not a chance. 그냥 no 해도 되는데 굳이 not a chance, 절대 안 돼. 라고 사용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no, never,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이모션을 가지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Let's have a slumber party this weekend at your house.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서 슬럼버 파티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어때? Let's have a slumber party this weekend at your house.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주말 내내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슬럼버 파티 아시잖아요. Nope, not a chance. 아니, 절대 안 돼. 하고 싶지만 절대 안 돼. 왜냐하면 I have a family gathering. 가족 모임이 있어서 유유유 I have a family gathering, family meeting. 그래서 슬럼버 파티는 안 된다. Nope, not a chance. 그리고 이제 I wish... 점점점 해도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Nope, not a chance, but I wish. 그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수요일에, Wednesday에 나 대신 회의에 참석해 줄 수 있어? 나 잠깐 어디 가야 되거든. Can you go to the meeting instead of me? 나 대신에. Instead of me on Wednesday. Can you go to the meeting instead of me on Wednesday? 나 대신 참석해 줄 수 있니 없니 라는 질문에 미안한데 불가능해. Nope, not a chance. Sorry, not a chance. Sorry, not a chance. 왜냐하면 나 시카고에 있을 거거든. 나 출장 가는데 미안해. I'll be in Chicago. I'll be in Chicago. I have to go on a business trip in Chicago. 그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Nope, not a chan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니, 절대 안 돼. 어림도 없어. 말도 안 돼. 꿈도 꾸지 마. Nope, not a chan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it's time for acting. 연기할 준비 되셨나요? Reaction, action. Can I take Monday and Tuesday off next week? Nope, not a chance.

오디오 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한때 보호자로 만났던 사람을 진료실에서 다시 환자로 마주하게 될 때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아픈 가족을 챙기다 마음의 병을 얻은 경우죠. 예고 없이 시작된 간병. 처음엔 그런대로 가족과 나 둘 모두 잘 챙기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게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내 일상을 챙기는 게 어려워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그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내가 지친 상태에서는 남도 잘 돌볼 수 없어요. 스스로를 돌보는 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환자와 떨어져 자신만의 일상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돌봄을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하고 다른 가족과 나누어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하려다 사랑하는 마음마저 잃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사람들이 노포라고 하면 일단 최소한의 신뢰를 보내는 걸 아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가령 샤브샤브 1986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알고 보면 주인장이 1986년생이고 3대 숯불갈비라는 식당이 있는데 알고 보면 한 사람이 3대씩 먹어주기를 바라는 주인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고 할머니 수제비라는 이름의 식당은 할머니 손맛을 손자가 추구하는 식당인 식이다. 박재형 작가의 책 아무튼 맛집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모던 다락방의 심야 식당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제철소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시죠. 박재영 작가의 아무튼 맛집의 한 부분 깔아드렸습니다. 박재영 작가는 길거리에 세 개의 식당이 있다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아무튼 시리즈는 정말 이 박재영 작가도 책에다가 써 두셨지만 그 목차만 쫙 훑어도 너무나 하고픈 말이 많아지고 듣고픈 또그 허기가 느껴지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시리즈죠. 근데 그 중에서 박재영 작가가 아무튼 맛집을 쓰게 됐습니다. 다 읽고 나서는 진짜 아무튼 맛집에 쓸 만한 적임자, 인정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위트 있는 그런 그 표현들이라든지 생각의 깊이 같은 것이 있어서 박재영 작가님 근데 아무튼 맛집 말고 아무튼 다른 무언가를 썼어도 그 또한 또 적임자처럼 느껴지도록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푹 빠져서 재밌게 읽었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맛집 그 적임자라고 하는 것은 뭐요 정도만 얘기를 해도 뭐 예를 들면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 국제 전화를 100통을 해서 맛집을 예약하려는 그 기세, 끈기 이런 것들 카페인 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맛집 예약 전화 연결이 뭐 일부러 이거 통화 그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안 받고 할 때.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밤 10시쯤에 오셔서 식사하실래요? 이런 제안을. 뭐야? 이거 뭐 여기 스페인이야? 뭐야? 어떻게 밤 10시에 저녁 식사를 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가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거기 가서 하고 또그 관련 얘기를 적어두시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린 부분은 그 중에서도 이 박재영 작가의 위트가 좀 느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노포에 대한 사람들의 그 신뢰감이 워낙 큰 거예요. 다 아시죠?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노포라고 하면 일단은 믿고 가거든요. 클래식이 주는 그 힘. 있잖아요. 고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이겨낸 힘이라고 그 느껴져서 저도 가서 찾아가게 되는데 그 노포에 대한 신뢰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깜찍하게 활용한 그 집들의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샤브샤브 1986이어서 1986년부터 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주인장이 1986년생이더라. 뭐 이런 거. 3대 숯불갈비 이런 것도요. 한 사람이 3대씩 숯불갈비를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 너무 흥미롭게 느껴져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고요. 이 박재영 작가님 역시 노포를 꿈꾸며 책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YG와 JYP의 책걸상이라고 하는 국내 최장수 팟캐스트 만들어 가고 계시고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우리 북카페도 노포잖아요. 이 노포를 이끌어가는, 책방송계의 노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서 서로 응원하는 마음 보내고 있고요. 오늘 그 마음 다 담아서 노포 부분을 문장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오늘도 2시까지 함께해 주시죠. 우쿨렐레 피크닉 IS가 함께한 곡 슈가슈가. 그리고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카페 1부 일간 카페인 매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단어의 탄생이에요. 올해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합니다. 이 100주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의미 참 크죠.

그래서 더 마음 실어서 이번 주또 바로 내일이네요. 금요일이 또 한글날이기도 하니까 그 마음 다 담아서 단어의 탄생이란 주제로 우리말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이 또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면서 바로 오늘 단상 만나보시죠.

매년 한글날이 다가오면 한글의 우수성이나 우리말의 놀라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어떤 소리든 글자로 표현해낼 수 있고 수많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감정 언어와 섬세한 단어들을 예로 꼽으면서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갈수록 빈약해지는 어휘, 떨어지는 문해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데요. 김흥식 작가의 책 우리말 방성대곡은 오늘날의 우리말 우리글이 겪는 고통, 그리고 요즘의 글과 말을 접할 때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 편한 말이 다양한 말을 대신하고 부정확한 말이 정확한 말을 쫓아내는 오늘의 언어 생활이 이대로 괜찮은지 고민을 담은 책이죠. 책에 담긴 대표적인 걱정 하나를 살펴볼까요?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너무 맛있어, 너무 고마워. 오늘날 자주 듣는 표현 중 하나인 너무에 관한 겁니다. 몹시, 무척, 매우, 참, 대단히, 훨씬, 굉장히, 되게, 아주 등등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언제부터인가 그 자리를 하나 둘 너무가 차지하기 시작했죠. 원래 너무는 부정적인 문장에 사용되던 부사어였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다 보니 이제는 긍정적인 말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렇지만 비슷한 표현들을 모두 대신하게 된 현실은 좀 씁쓸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엔 동사입니다. 무엇이든 만들다로 통합니다. 음식도 건물도 법률도 책도 노래도 배도 다 만든다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리하다, 세우다, 제정하다, 내다, 짓다, 건조하다 등의 어휘는 없어도 되는 걸까라고 김흥식 작가는 책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단어 하나만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다 만든다고 해도 너무 한 단어만 있어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죠.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가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해버린다면, 그래서 다른 단어들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쓰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우리말이 가진 아름다움과 풍요로움도 사라져가는 건 아닐까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아서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생생한 생명력을 얻고 쓰지 않으면 진압으로 사라져버리니까요.

새 푸른 하늘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띄워드렸습니다. 맞아요. 정말 쉽고 편한 말도 필요하죠. 우리가 쉽게 딱 집어들 수 있는 그런 손잡이 같은 말들도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굳어지고 너무 그 말만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다른 말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 쓰임이 없어지면 그렇잖아요. 이 저도 너무라는 말 진짜 많이 쓰는데 이거 좀 다른 말로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또 한번 해봅니다. 지금 몹시 무척 매우 참 대단히 훨씬 굉장히 되게 아주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드렸는데 이 중에 한번 대체 가능한 것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한때 몹시란 말을 또 몹시 많이 써가지고 일부러 몹시를 좀 걷어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다시 몹시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이란 말도 참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주님도 진짜 대체할 단어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써야겠어요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한두 번 이렇게 일부러 말해보다 보면 입에 착 붙게 되는 거죠. 이승현님, 감정 표현도 그래요. 기분이 안 좋다, 서운하다, 언짢다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짜증난다로 퉁치는 상황 많이 봐요. 좀더 다양한 단어 쓰는 습관 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짜증나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 짜증나를 한번 100 까지 갈래로 한번 나눠 보시죠. 그럼 어떤 종류의 그 짜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싶은 것들도 거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감정 표현 어휘들을 파헤쳐 보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캐롤 웰스만의 볼롱베르라 루인 달을 향해 가자라는 곡이고요. 캣 에드먼슨의 What Else Can I Do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0: 용구네 이비에트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지윤님 사연 좀 읽어드릴게요. 이 멋진 가을에 하나뿐인 여동생 희정이의 만 46살 생일이에요 하시면서 이 동생에 대한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쁜 희정아, 생일을 많이 많이 축하해.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너의 모습이 기특하고 고맙고 그런 너의 모습들을 보며 언니가 많이 많이 배우고 있단다. 지금처럼 우리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며 건강히 오래오래 살자. 예쁜 언니가 더 이쁜 내 동생 엄청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희정님 너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전하면서 이 언니인 지유님도 또 행복하셨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소개되니까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사연 읽는 내내 그냥 나도 희정이 할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다 오늘 희정이 합시다. 그런 느낌으로 사랑받는 이 메시지 같이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읽기의 기쁨 만나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유서가에서 펴낸 이문학자 김경집 작가의 책 빛깔과 결을 담은 우리말 펼쳐보려고 합니다. 어제 막스그레하다 그리고 올망졸망 이런 말들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어 그 공부를 할때 진짜 충격받는 혼란을 불러오는 그 단어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아, 시원하다라고 하는 마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리고 답답한 시국에 통쾌한 뉴스를 봐도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단순한 온도 이상의 무엇을 담아낸 시원하다라는 말, 한국인이라면 이게 어떤 건지 한국어의 묘미 담아서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시원하다, 차끈하다, 시원섭섭하다, 시원찮다. 한국인들은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한다. 뜨거운 물이 가득한 욕조에 들어가서도 아, 시원하다고 말한다.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한다.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시원하다에는 매우 다양한 뜻이 담겼다. 그리고 그것을 상황에 따라 적시에 그리고 적소에 사용한다. 맥락과 상황 이해가 탁월해야만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말이다. 영어의 쿨로는 부분적 설명밖에 할 수 없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뜻밖에도 매우 많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물론 몸이 더워진 상태에서 바람이나 물, 기타의 물질이 더운 상태를 가시게 할 만큼 상쾌하게 찬 때를 지칭한다.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하던 것이 해결되어 흐뭇하고 가뿐한 때에도 쓴다. 시험을 끝내고 나니 지겨운 수험생의 삶도 마감되어 속이 다 시원하다의 경우가 그렇다. 또한 거침새가 없이 마음이 거뿐한 때에도 쓴다. 담장을 허무니 앞이 탁 트여 시원하다가 그런 경우이다. 마음이 후련하게 새롭거나 신통한 때도 우리는 시원하다고 말한다. 답답한 시국에 시원한 뉴스가 그렇다. 가렵거나 트릿하던 것이 말끔하게 사라져 기분이 좋은 때도 우리는 시원하다고 말한다. 할머니, 제가 등 긁어드리니까 시원해요? 처럼 쓸 수 있다. 불이 시원하지 않아 찌개가 언제 끓을지 모르겠다고 할 때의 시원하다는 부정의 의미와 결합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걸 나타낸다.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친절한 때는 그 가게 주인은 성격이 시원해서 손님들이 좋아한다의 경우처럼 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냉면을 먹을 때도 시원하다고 말하지만 시원한 곰탕이나 설렁탕처럼 뜨거우면서도 개운한 맛을 느낄 때도 시원하다라고 말한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을 같은 낱말로 설명하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완벽히 이해한다. 시원섭섭하다는 시원하다와 섭섭하다가 하나의 감정으로 얽힌 상태로 어떤 일이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한 상태를 일컫는다. 손주들은 오면 반갑고 가면 고맙다고 하면서도 며칠 동안 정신없게 만든 손주 녀석들이 가고 나니 시원섭섭하다고 말하는 할머니의 심정이 딱 그렇다. 시원한 상태에 미치지 못하면 시원찮다고 말하기도 한다. 시원찮다는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상태로 벌이가 시원찮다고 말할 때나 아침을 시원찮게 먹었더니 벌써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경우에 쓴다. 외국인이 시원하다의 다양한 용법과 묘한 의미와 어법의 차이를 무리 없이 구사할 줄 알면 한국어 수준은 거의 최상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리의 바람만 시원해 띄워드렸습니다. 일개 기쁨 어제부터 오늘까지 김경집 작가의 책 빛깔과 결을 담은 우리말 읽고 있습니다. 이 시원하다에 그 담긴 뜻, 그 다채로운 의미들 우리 카페인분들 다 구분 가능하시죠? 이게 정말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이 모든 것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이건 본능적인 거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센스를 이제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 한국인들의 이 구분법이 초능력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5690 쓰시는 카페인님은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시원하다의 의미를 모르다가 어느 순간 그 의미를 체득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시원하다, 시원섭섭하다 이런 단어들이 주는 마음의 소리들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는지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이상한 표현처럼 느껴지죠. 이번에는 속도에 관한 우리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라지는 세상인데 느림을 말하는 우리말의 그 세계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바로 만나보시죠. 느리다, 느지러지다, 느지감치, 느직하다, 느지막하다, 느지거니. 빠름이 미덕인 시대이다. 예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남짓 걸리던 새마을호가 가장 빠른 기차였을 때는 그게 대견하더니 KTX가 출연하여 2시간 남짓 걸리니 이젠 새마을호가 느리다고 느낀다. 모든 건 상대적이지만 이전의 속도는 더 이상 기준이 되지 못한다. 더 빠른 기차가 나타나면 KTX도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정신 못 차리게 빠른 시대이다. 그래서일까? 일부러 느림을 강조하고 그 미덕을 기리는 일도 자연스러워졌다. 느림의 미학 운운하는 건 바쁘게 사는 세상에 대한 저항이자 전복이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바빠야 할 까닭이 없다. 느린 것도 겪어보면 꽤 즐겁고 멋지다. 차로 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걸 걸어가면서 발견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바쁜 세상일수록 가끔은 일부러 느린 삶을 누려야 한다. 빠름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누리기 위함이기도 하니 느리게 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다는 역설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느리다는 물체가 움직이거나 사람, 동물이 행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의 정도나 비교 대상보다 길다는 의미이다. 일의 진행이 보통의 정도보다 시간적으로 더 걸리는 상태에 있다고 할 때도 느리다고 말한다. 꼬임이나 짜임새가 성글다는 뜻으로 쓸 때도 있다. 그 매듭은 느리게 꼬아서 자꾸만 풀어진다고 할 때가 그런 경우이다. 성질이 누그러져서 야무지지 못하다고 할 때도 느리다고 말한다. 그 친구는 느려 터져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복장이 터지게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라고 할 때처럼 쓴다. 경사가 완만하며 길다는 뜻도 있다. 그 길은 경사가 느려서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할 때가 그렇다. 미친 짓을 다반사로 하면 미치광이라고 하듯 매사 느려 터지면 느리광이라고 한다. 행동이 느린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흔히 느림뱅이, 느림보, 늘보라는 말을 쓰지만 느리광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맛깔스럽다. 긴장한 태도가 없이 더디게 일을 수행할 때 느릿느릿이라는 부사가 제격이다. 꼬임새나 짜임새가 성긴 모양으로 된 경우에도 느릿느릿하다고 말한다. 느릿느릿 짠 니트 스웨터가 그런 경우이다. 작은 말은 나릿나릿이다. 느릿하다는 느린 게 아니라 느린 듯하다는 뜻이다. 늦으러지다는 졸라맨 것이 느슨하게 되다는 뜻으로 조였던 것이 풀린 상태를 말한다. 옷고름이 늦으러졌다가 그런 경우이다. 좀 느슨하다는 뜻도 있다. 부사는 느지기이다.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 느지막하다는 느직하다를 좀 더 힘주어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부사는 느지막이이다. 느지거니는 꽤 느직하게라는 뜻의 부사로 날씨가 추워서 느지거니 출발했다 처럼 쓰인다. 느리다는 말도 그 파생되는 말이 제법 다양하다. 그만큼 우리가 느끼고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섬세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말에는 이런 것들이 차고도 넘친다. 그 자체로 언어의 보물 창고이고 콘텐츠의 화수분이다.

한올의 느린 산책 띄워드렸습니다. 이번 주 읽기의 기쁨 통해서 교유서가에서 펴낸 김경집 작가의 책 빛깔과 결을 담은 우리말 만나봤습니다. 느리광이라는 표현 정말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표현 써보신 적 있나요? 카페인님들? 이 느림보, 뭐 늘보 이렇게 말할 때보다 느리광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 얄미우면서도 약간 또 인간적인 그 사람 냄새가 조금 더 난다고 해야 할까요? 이 느리광이. 그래서 저는 음악 나가는 사이에 빠르광이라는 말도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이 느리광이가 너무 느린 것을 조금 얕잡아 보면서 이제 그 붙인 표현이잖아요. 그럼 너무 빠른 것을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룬 단어가 있나 해서 빠르광이를 찾아봤는데 빠르광이는 없더라고요. 아,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아, 빠르광이는 없구나. 이게 약간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바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느리광이 약간 얕잡아 보면서 얘기를 붙여준 거고, 빠른 것은 괜찮다는 의미였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느리광이를 더 사랑하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백지윤 님이 표현이 참 많은 멋진 우리나라 말, 아, 느리다를 표현하는 단어도 참 많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느긋하게 이 느리다를 말하는 그 느린 표현들을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산책하고 싶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럴 때이 책이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주 님도 지금 늦으러지다

처음 들어봤는데 주말에는 늦어진 마음으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싶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또 주셨습니다. 바로 활용을 하셨네요. 신영아님, 모두가 바쁘고 빨리빨리인 세상 속에서 느긋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런 마음을 제발 이 세상이 좀다 인정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야 우리 좀 안심하고 느긋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정종숙님은 손주와 2박 3일 힘들고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손주 빈자리가 있으면, 그러면 약간 시원섭섭하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바로 활용하셨습니다. 오면 너무 반갑고, 가면 뭔가 시원섭섭하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마음. 여기 담긴 그 깊은 뜻을 우리 이번 주 읽기의 기쁨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들으면서 이제 2부로 건너가면 박태근 편집자 미미님이 또 재미난 책 들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흔히 스포츠를 두고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도전하고 성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스포츠가 품은 언어들은 경기장을 넘어 우리 일상으로 확장되기도 하는데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스포츠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 만나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오늘 이 스포츠에 대한 책을 또 가지고 오셔서
1: 네.
0: 뭔가 우리가 약간 오늘 좀 스포츠 방송처럼 느껴지는 미미님이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1: 마치 중계방송 의상도
0: 맞아요.
1: 운동복 같은 걸
0: 맞아요.
1: 입고 오셨네요.
0: 우리 지금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지금 중계방송 하고 싶으세요? 갑자기
1: 요즘 같으면 야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0: 야구
1: 지금 프로야구 시즌이 팀당 네. 한 3경기에서 5경기씩 남겨놓고 있거든요.
0: 와, 지금 이 시점은 그러면 야구 경기 중에서 어느 지점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재미의 묘미로 봤을 때.
1: 가을 야구라고 하잖아요. 네. 포스트 시즌. 네. 1위부터 5위까지가 진출하는데 1위, 2위, 5위는 현재 확정 상태입니다. 그런데 3위와 4위 자리를 놓고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가 거의 동률 상황에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0: 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팀은 미미님이 응원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1: 아, 저는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아, 내가 헷갈렸구나. 미미님 죄송해요. 이 엄청난 실수란 거죠?
1: 아,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LG 트윈스 팬분들께서는 네. 또 3위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쪽 다 최선의 경기를 펼쳐주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0: 네, 미미님 좀 안절부절 못하세요. 갑자기 두 손을 막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1: 아,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에요, 매일. 한 6시 30분 이렇게 지나고 나면
0: 네.
1: 한 10분에 한 번씩 이제 점수를 확인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0: 뭐 사실 매해 반복되는 일인데도 매해 새롭죠?
1: 아, 야구가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경기도 거의 매일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도 매일이 그렇게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0: 그럼 야구 시즌이 끝나면 그 빈자리는 뭘로 채워요?
1: 아, 겨울 스포츠는 또 농구와 배구가 있지 않습니까?
0: 아, 또 거기 집중하다 보면 또 야구가 돌아오고?
1: 그리고 요즘에는 이 중계가 워낙 네. 글로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 프로농구뿐만 아니라
0: 네.
1: NBA 같은 것도 보기 시작하면 볼 게 너무 많은 거죠, 스포츠가.
0: 맞아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볼 방송이 지금 너무 많다.
1: 그렇죠.
0: 네, 너무 많아서 그거 다 보다 보면 진짜 하루가 너무 짧고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카페인님들도 궁금합니다. 좋아하는 스포츠 어떤 종목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즐기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사연 많이 주시고요. 오늘 이 스포츠 얘기 중에서도 언어에 집중한 책을 가지고 오셔서 흥미롭게
1: 봤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볼 때 말과 별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많은 경우는 중계를 통해서 스포츠를 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경기를 관람하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만큼 말이 많이 붙어 있고
0: 네.
1: 그리고 스포츠 하면 처음에 좀 적응하거나 들어가기 어려운 지점이 바로 규칙이잖아요. 룰.
0: 규칙.
1: 특히 야구가 이 룰이 복잡해가지고
0: 그렇죠.
1: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용어이기 때문에 결국 말이잖아요.
0: 네.
1: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무려 27년 동안 기자로 일을 했고 그중에서도 한 20년을 스포츠부의 몸담은 이경재 기자의 책이고요. 제목은 스포츠의 언어입니다.
0: 스포츠의 언어. 아, 네. 책 제목이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해요.
1: 이분은 또 일이 이것이다 보니까
0: 네.

0: 늘그 어떤 스포츠의 장면, 상황, 이런 것들을 말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달이 그냥 뭐 1회에 이렇게 안타 쳐서 점수를 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포츠의 서사를 사실은 만들게 되잖아요. 그
1: 그쵸.
0: 서사 안에는 어떤 선수의 성장, 뭐 팀의 갈등과 그걸 이겨내는 과정, 뭐 리더의 역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도 마주하는 많은 장면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스포츠 어떤 용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방식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1: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인생의 축약본이다 이런 얘기들, 스포츠에 인생이 있다, 담겨 있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미님은 어떠세요? 그것을 내가 체감한 순간이 어느 시기쯤에 처음 왔는지.
0: 아, 요즘에 제가 자주 느끼는 것은,
1: 요즘에?
0: 예, 사람이 귀하다.
1: 사람이 귀하다?
0: 네,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이제 사회인 야구를 하잖아요. 사회인 야구를 하려면, 한 팀에 이제 9명이 모여야 되잖아요. 상대 팀까지 합하면 18명이 주말에 어떤 시간대에 장비를 이고 지고, 외곽에 경기장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주말에 어떤 팀원은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집안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두 명 빠지다 보면 어떤 주에는 9명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실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뛸수 있는 사람 9명이 모이는 것이 모여야만 경기가
1: 그쵸.
0: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사람 한명한 명이 너무 귀하다는 걸 매주 느끼죠.
1: 진짜 팀을 이루는 것이 놀라운 일이네요.
0: 그렇죠.
1: 그쵸. 각자의 시간을 서로 합쳐야 되는 것이고.
0: 이렇게 스포츠에서 인생을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도덕에 대해 내가 아는 대부분은 축구장에서 배웠다.
1: 와, 축구장에서.
0: 아무래도 유럽 사람들은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1: 그렇죠.
0: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뭐 전쟁이 스포츠로 옮겨온 것이다라는 이제 인류학자들의 얘기도 있듯이 경쟁, 협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뭐 여러 문제와 해결 과정들이 때로는 테이블 위에서, 때로는 그라운드 위에서 아주 적은 인원으로 축소된 세계관인 거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규칙 속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규칙 하나하나에도 사실은 우리의 인간사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겠죠.
1: 그렇죠. 어떤 스포츠 용어들은 이제 경기장 밖으로 나와서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는 순간에도 쓰이잖아요. 이게
0: 그렇습니다.
1: 참그 언어의 놀라움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 이게 스포츠 용어였어 싶은 용어들도 있어요.
1: 어떤 게
0: 제가
1: 있어요?
0: 이 책의 차례를 보다가, 헤일 메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헤일 메리를 들으면, 바로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떠오를 텐데, 이 헤일 메리가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스포츠와 연관이 있느냐? NFL, 그러니까 미식축구 프로리그에서 이 단어를 실제로 쓴대요.
1: 헤이 메리를
0: 네, 어떨 때 쓰느냐? 패색이 짙은 팀이 있어요.
1: 벌써 슬퍼요. 패색이 짙은 팀이라니.
0: 그런데 이제 미식축구에서는 그 터치다운을 하고 이어진 점수까지 추가로 내면 최대 8점, 뭐 적게는 7점까지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것을 이제 한 번에 역전하기 위해서 대책 없이 긴 패스를 던지는 거예요. 막 짜임새는 전략이 아닌 거죠. 그걸 우리 선수가 잡기만 하면 일단 6점이 확보가 되고.
1: 약간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진짜
0: 기도하는
1: 모범,
0: 마음으로.
1: 기도하는 마음.
0: 성모 마리아를 부르는 이제 마음으로 던지는 초장거리 패스 자체를 헤일 메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1: 와, 재밌네요.
0: 그렇죠.
1: 이게 어떤 마음인지가 딱 느껴지는 그런 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절박한 마음이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0: 이게 처음부터 여기에서 쓰였던 건 아니고, 1975년 그 NFL 플레이오프 때, 댈러스 카우보이스 팀의 쿼터백, 즉 패스를 던지는 사람이죠. 이 선수가 종료 직전에 50야드의 장거리 패스를 성공해서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1: 와.
0: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아, 그때 내 마음은 눈을 감고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던졌다. 여기 이제 헤일 메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런 초장거리 패스에 대해서, 아, 이제 헤일 메리가 시도됩니다. 이런 중계가
1: 와.
0: 들어갔던 거고, 이 마음이 정말 놀라운 게, 성공 확률은 실제로 8% 정도래요. 그런데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그걸 안 던지면 확률은 제로가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던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심판들도 그 초장거리 패스 던질 때 상대 선수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몸싸움이 벌어지겠어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 헤일메리 상황에서는 어지간한 몸싸움은 반칙을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1: 다 기도하는 마음을 그냥 일단 지켜보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런 마음으로 던진 거니까 이건 심판이 개입해서 경기를 끝내면 안 된다.
1: 와.
0: 그 운명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1: 이 헤이메리 장면만 모아서 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아까
0: 아.
1: 요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어떻게 이름 붙이냐에 따라 느낌 다르네요.
0: 아마.
1: 요행을 바라는 패스라고 하기에는 이건 진짜 아닌 거고,
0: 그렇죠. 요행보다 정말
1: 진짜 간절한
0: 마지막
1: 기도.
0: 마음을 담는 거죠.
1: 맞아요.
0: 이거 아마 헤일메리 NFL 이렇게 너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많은
1: 모아졌을까요?
0: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굉장히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 궤적 자체에서. 자, 우리 카페인님들 볼까요? 지금 이용성님, 미미님, 야구력이 높으시네요.
0: 야구력이요.
1: 기아 팬이실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전엔 라디오 야구 중계 재밌게 들었는데, 이젠 옛날 일이네요. 전국의 야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 이로 시작했던 그 중계를 지금 얘기하십니다.
0: 예전에 많은 방송에서 이런 시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전국에, 그리고 멀리 해외 동포,
0: 그렇죠.
1: 요렇게.
0: 마음을 모으는 주문 같은 것인데,
1: 그렇죠.
0: 기윤덕님께서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농구 좋아하는 남편 덕분에 농구 경기의 규칙뿐 아니라 국내 선수, 용병 선수 이름까지 알게 됐어요.
1: 와.
0: 이렇게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딱 하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김지원님은 밤만 되면 화나이는 우리 아빠들, 우리 야빠들이에요. 아빠, 오늘 야 없는 날이에요. 화목한 하루라고 하셨습니다. 아,
0: 아, 이게 또
1: 야구.
0: 없으면
1: 네.
0: 한편으로 마음이 또 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없으면.
0: 네.
1: 네. 근데 좀 평온하긴 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0: 그래서 왜그이 야빠들이
1: 네.
0: 야구 팬들이
1: 네.
0: 보통 한국 프로야구 경기가 화수목 3연전이 있고 금토일 3연전이 있어요.
1: 네.
0: 그럼 월요일날 쉬거든요. 그때 이제 MLB 미국 야구로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그날 이제 뭐 최강 야구 같은 별도의
1: 아.
0: 프로그램이 들어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쉬는 날 없이 야구를 즐길 수 있죠.
1: 다 균형 잡힌 야구 관람이 가능한 것이죠. 카페인님들 좋아하는 스포츠 혹은 스포츠 용어 이런 것들 혹은 위로가 되었던 경기 혹은 어떤 상황 말 있으면 아낌없이 사연으로 남겨주시죠. 우리 음악 듣고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샤키라의 다이 다이란 곡을 골라왔는데요. 올해 열렸던 북중미 월드컵의 주제곡이고, 이 다이 다이는 레츠고의 이탈리아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1: 와,
0: 잘
1: 우리
0: 들어보시면
1: 네.
0: 여러 나라 말의 레츠고가 이 노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태근 편집자가 소개하는 책은 보더라인에서 펴낸 이경재 기자의 책 스포츠의 언어입니다. 스포츠의 언어에 집중해서 이 책을 이렇게 이어가고 계신데 너무 흥미롭습니다. 얘기 자체가. 카페인님들 사연 좀 볼까요?
1: 유영주님께서 한 포인트에 집중, 지난 실수를 잊고 현재에 집중하는 멘탈 게임인 메이저 테니스 경기를 통해 인생을 배워요.
0: 와.
1: 이 책에도 테니스 경기 용어가 몇개 나옵니다. 그
0: 오.
1: 중에 제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게 럭키 루저라는 거예요.
0: 럭키 루저?
1: 좀 이상한 말의 조합이죠?
0: 그렇죠.
1: 이 테니스 경기는 특히 메이저 대회는
0: 네.
1: 상위 랭커들은 본선에 바로 진출을 하고요. 하위 랭커들은 예선전을 거칩니다.
0: 네.
1: 보통 이제 그 예선전에서 한 3회전까지 돌파를 해야
0: 아.
1: 본선에 갈수 있거든요. 그런데 3회전에서 진 선수 중에
0: 네.
1: 일부가 본선 진출자가 갑자기 부상을 당하거나
0: 오,
1: 일이 생겨서 출전하지 못했을 때
0: 네.
1: 기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선수를 럭키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0: 오, 럭키 루저.
1: 네.
0: 네, 이런 표현들.
1: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테니스 선수인 권순우 선수와 이영택 선수가
0: 네.
1: 모두 이 럭키 루저를 통해서 메이저 대회에서 뭐 높은 성취를 얻거나 또는 우승에 이르기도 해서 우리에게도 경험적으로 가까이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0: 와, 진짜 인생 축소판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다 이제 져서 본선 못 가네 하고 있었는데
0: 그쵸?
1: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거기서 또 최선을 다했을 때
0: 네.
1: 왜냐면 상대 선수들은 내가 탑 랭커가 아니니까 그만큼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나는 어차피 이거 운 좋게 올라간 거니까 마음 편하게 칠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부르게 되는 거죠.
0: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이제 이미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기다린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1: 그렇죠.
0: 것도 약간 인생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승영님, 저는 임신 막달에 LPGA 관람에 빠져서 큰애 낳자마자 LPGA 우승 누가 했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큰애 낳자마자. 그때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절이라서요. 아.
1: 아, 이게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텐데,
0: 네.
1: 저도 2017년에 히말라야에 갔다 왔는데, 그 히말라야에 올라가면 전화가 안 됩니다.
0: 네.
1: 6일 동안 전화가 안 되다가 내려오자마자, 제가 인터넷 연결되자마자 확인한 게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0: 예상돼.
1: 요번 주랑 비슷한 날이었거든요.
0: 네.
1: 하나는, 기아 타이거즈가 그의 이제 우승권이었거든요. 우승을
0: 와,
1: 했는지.
0: 네.
1: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누가 탔는지. 오늘이 이제
0: 오.
1: 발표 날인데,
0: 아, 그러네요,
1: 그
0: 진짜.
1: 해 수상자는 가즈오 이시구로였습니다.
0: 와,
1: 평생 잊을 수가
0: 잊지
1: 없어요.
0: 못하네요, 그쵸?
1: 네.
0: 우승은 했나요, 그때?
1: 우승했습니다.
0: 오, 진짜 그 해를 잊지 못하는,
1: 그래서 지금도
0: 추억이.
1: 너무 그때 장면이 기억이 나요.
0: 와, 진짜 뛸 듯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이용성님. 스포츠에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스포츠물에서 인생을 배운 사람 여기 있습니다. 만화, 슬램덩크 통해서 농구 배우시고, H2 통해서 야구 배우시고.
1: 아, 맞아요.
0: 저도 이 둘은 봤는데, 진짜. 슬램덩크 여전히 몇 개의 그 말들이 잊히지가 않는다니까요.
1: 그럼요. 왼손은 거들뿐.
0: 맞아요, 그런 거.
1: 제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명대사가 줄을 잇죠.
0: 지금 삑 누르면 아무 데나 눌러도 지금 미미님이 쭉 읊으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용어부터 우리 하나하나 좀 찾아볼까요? 책을 통해서.
1: 네, 뭐 스포츠 하면 경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0: 그쵸?
1: 사람을 뜻하는 용어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0: 오.
1: 요즘

0: 하는 의미로 고트를 많이 쓰고,
1: 네.
0: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스포츠가 아닌 어떤 특정 영역에서도 이 용어를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1: 와, 정말 의미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바뀔 수가 있죠?
0: 이 의미를 바꾼 것도 결국 사람인데요.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1: 네.
0: 뭐 역대 최고의 복싱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 알리는 생전에도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1: 네.
0: 스스로를 그레이티스트라고 칭했어요.
1: 아, 이런 사람들 너무 재밌어요.
0: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선수를 은퇴한 후에 그 부인이 여러
1: 네.
0: 사업들을 벌이면서 만든 회사 이름이 바로 GOAT였어요.
1: 오.
0: 이러면서 고트가 일상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희생양을 쓸때 고트는 G만 대문자로, 역대 최고 선수를 뜻할 때 고트는 GOAT 다 대문자로 쓰는데, 이게 근래에 여러 종목에서 논쟁이 많이 불붙고 있어요.
1: 왜요?
0: 대표적으로 농구에서는 누구나 고트라고 하면 마이클 조던을 떠올릴 텐데, 아직 현역인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1: 네.
0: 통산 기록에서는 모든 것을 마이클 조던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1: 아.
0: 뭐 득점도 역대 1위. 그래서 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축구에서도 과거에는 펠레나 마라도나였을 텐데,
1: 그렇죠.
0: 지금은 메시와 호날두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어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1: 네.
0: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1: 재밌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미미님은 어떤 쪽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0: 저는
1: 세대
0: 좀
1: 교체.
0: 클래식한 쪽에 편을 들어주는
1: 클래식.
0: 사람이긴 합니다.
1: 네.
0: 아니, 농구에서 마이클 조던을 넘어설 수가 있나?
1: 뭐 수치가 아무리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0: 예, 왜냐하면 그 종목을 우리에게 각인시킨 사람이니까.
1: 아.
0: 농구도 그렇거든요.
1: 네.
0: 서장훈 선수가 모든 기록에서 한국 선수 중에 뭐 득점, 리바운드 다 1위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허재 선수를 꼽거든요. 저는 좀 클래식한 쪽에 힘을 주고 싶긴 합니다.
1: 아,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딱 각인시켰던 그 기억,
0: 그렇죠.
1: 이것을
0: 그
1: 갖고
0: 스포츠의
1: 가야 된다.
0: 재미, 매력 이런 것들을 알려준 선수 같은 거죠.
1: 일리가 있네요. 이 스포츠의 세계가 조금 근데 저는 약간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모두 다 내가 고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최선을
0: 아,
1: 다했으면.
0: 그렇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고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1: 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경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말씀처럼 늘 승패가 있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야구에 보면 좀 슬픈 말이 있어요. 요즘엔 좀덜 쓰는데,
1: 네.
0: 패전처리조가 있습니다.
1: 패전처리죠.
0: 자, 야구 경기를 해요. 한 5회, 6회 됐는데,
1: 네.
0: 10점 차가 나요. 역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1: 그쵸.
0: 그럼에도 야구는 9회까지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이걸 역전하기는 힘드니까 우리 투수력을 아끼면서 이 경기를 마무리를 해야 내일 또 좋은 투수로 경기를 치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되는 투수를 과거에는 패전 처리조라고 했는데,
1: 너무하다. 이거 그 헤일메리라고 하면 안 돼요?
0: 그렇죠?
1: 그거.
0: 너무하죠?
1: 네.
0: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즘 쓰이는 용어를 제시해요.
1: 네.
0: 바로 추격조입니다.
1: 추격조. 느낌 다르네요.
0: 그렇죠.
1: 언어의 힘이 참 놀랍습니다.
0: 이렇게 말만 바꿔도
1: 네.
0: 경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따라갈 수 있는 희망을 좀 갖고 있다는 느낌을
1: 아,
0: 주잖아요.
1: 그렇죠. 추격조
0: 이
1: 멋있잖아요.
0: 말의 힘이 너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1: 와, 진짜.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0: 정말 흔하게 쓰는 말은 MVP가 있죠.
1: MVP.
0: 이건 뭐 스포츠에서만 쓰는 건 아닌데,
1: 네.
0: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 평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홈런 50개 친 선수, 10개 친 선수가 있으면
1: 네.
0: 당연히 50개 친 선수가 MVP를 받겠죠.
1: 네.
0: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상대 평가인 MIP라는 게 있습니다.
1: MIP.
0: 여기서 I는 improved예요.
1: 오.
0: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또는 올 시즌 초에 비해서
1: 네.
0: 얼마나 기량이 발전됐느냐.
1: 아,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0: 그렇죠.
1: 그 에너지를 볼수 있는
0: 그
1: 거잖아요.
0: 비교 지점이 홈런 50개 친 선수가 아니라 나의 지난해라는 거죠.
1: 나에게. 아.
0: 그래서 뭐 농구나 골프에서 이런 MIP를 많이 지정을 하고요.
1: 네.
0: 한국에서는 기량 발전상 이런 말로 쓰는데, 여기에도 재미난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1: 어떤 거예요?
0: 예전에는 신인상을 받거나
1: 네.
0: MVP를 받았더라도 기량이 하락할 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그랬다가 다시 올라온 선수에게 MIP를 줄수 있다.
1: 오.
0: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1: 네.
0: 어느 날 이걸 바꾼 거예요.
1: 네.
0: 아니, 그래도 신인상이나 MVP 한번 받은 선수는 충분히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이
1: 네.
0: 기량 발전상을 다시 줘야 되냐? 이건 좀 조건에서 빼야 될것 같다.
1: 아.
0: 어느 쪽이 옳으냐?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 이미님은요?
0: 아, 전 줘야 된다고 봅니다.
1: 아, 줘야

0: 된다.
1: 왜냐면 MVP 한번 받았더라도
0: 네.
1: 그리고 나서 기량을 하락했을 때 거기서 올라오는 게또 만만치 않은 일일 것
0: 아, 그걸 또
1: 같거든요.
0: 다 헤아리면
1: 그렇죠.
0: 굳이 뭐한번 받았다고 해서 제외할 것 없이.
1: 그리고 많은 선수가 MVP 평생 한번 받습니다. 두
0: 네.
1: 번 받기 쉽지 않고요. 그때가
0: 아,
1: 정점인 거거든요.
0: 그쵸.
1: 그리고 나면 그 선수는 이후에는 그때만큼의 주목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늘과 마음도 우리가 함께 보듬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멋진 생각입니다. 우리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1: 네, 우주 히피의 스포츠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갈게요.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0: 함께 똑똑 인문학으로 이경재 기자의 스포츠의 언어 펼쳐보고 있습니다. 카페이님들 지금 보니까요,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혼돈의 그 시절을 야구와 함께 지나왔네요. 잊지 못할 그 시간들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1: 아, 초창기 야구 팬이시네요. 유용하님께서도 저는 샨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팬이었어요. 당시 패전처리 투수 감사용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영화
0: 맞아요.
1: 제목이 이제 다른 용어로 썼죠. 슈퍼스타
0: 슈퍼스타.
1: 감사용이었죠.
0: 그쵸.
1: 이범수 배우가 분했었는데, 이
0: 그러네요.
1: 샨미 슈퍼스타즈는 짧게 운영을 했었고, 또 꼴찌를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많은 야구팬들의 애환이 어린 팀인 것 같아요.
0: 네. 최승명님은 NBA 매니아인데, 르브론은 조던에 안 돼요. 일단 우승 바지 개스부터 안 돼요. 그리고 조던은 말년 제외하고는 팀을 한 번도 안 옮겼어요.
1: 네, 요 이제 최승용님 의견에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편인데
0: 네.
1: 굉장히
0: 네.
1: 이게 논쟁적입니다. 네,
0: 그래요?
1: 말씀처럼 마이클 조던은 6번 우승을 했고
0: 네.
1: 르브론 제임스는 4번 우승했거든요. 그리고 정규 시즌 MVP도 마이클 조던 5번, 르브론 제임스는 4번이에요.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는 올해가 아마 23번째 정규 시즌일 거예요.
0: 네.
1: 그 23년 동안 프로리그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0: 아.
1: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정상의 기량을 발휘했던 선수는 또 없기 때문에 이런 누적과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0: 아.
1: 사람들도 있는 거죠.
0: 그럼 뭐 새로운 걸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말을?
1: 아, 고트 말고 새로운
0: 다른
1: 것을요?
0: 거를, 그것도 또 알아주고 싶잖아요. 그쵸? 아, 말 너무 재밌습니다. 이 스포츠의 언어. 이번에는 사람 아닌 스포츠 경기 안으로 들어가서 좀
1: 네, 그
0: 살펴볼게요.
1: 경기 안에서 좀 오묘한 상황들이 있어요.
0: 네.
1: 특히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 낫아웃. 이게 야구 규칙 설명할 때 가장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면, 뭐, 투아웃일 때, 뭐, 1루가 비어 있어요.
0: 네.
1: 그럴 때 내가 삼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포수가 그 공을 놓치거나,
0: 네.
1: 그 공이 땅을 맞고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딱 와서 포수가 바로 잡는 상황이 아니면,
0: 네.
1: 타자가 1루로 뛸수 있습니다. 기록은 삼진이고 아웃이 맞아요.
0: 네.
1: 그렇지만 1루로 뛸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0: 아.
1: 이게 왜 그런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든요.
0: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건?
1: 그걸 이제 이경재 기자가 전문가니까 하나하나
0: 네.
1: 설명해 주는데, 애초에 야구 초창기에는 삼진을 당해도 무조건 1루로 뛰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이 스트라이크 낫아웃이란 특별한 상황에만 1루로 뛰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아웃 처리를 해줬다라는 거죠.
0: 간략해진 거였군요.
1: 그렇죠.
0: 그게.
1: 근데 이런 규칙의 발전 외에
0: 네.
1: 어떤 요런 데서 삶의 묘미를 이 기자가 계속 찾아내요. 생각해 보세요. 투수 입장에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했죠.
0: 그쵸.
1: 삼진 잡았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내가 어쩌지 못한 상황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죠.
0: 많죠, 그런 일들.
1: 반대로 타자는, 아,
0: 네.
1: 나는 삼진을 당했어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0: 네.
1: 그리고 기록도 아웃으로 남아요.
0: 네.
1: 그런데 1루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살다 보면 또 그럴 때가 있죠.
0: 맞아요.
1: 내가 다 잘못한 일이고 반성하는데
0: 네.
1: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0: 그쵸.
1: 요런 미묘한 상황들이 사실 스포츠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0: 그리고 이건 변수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1: 그렇죠.
0: 그게 참 재미나네요.
1: 그리고 이런 시간도 있습니다. 농구에 가면
0: 네.
1: 마지막 시간에 갈비지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일종의 쓰레기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0: 아, 말.
1: 과격한 말이죠.
0: 네, 명명이 좀.
1: 어떤 상황이냐면 뭐한 3분 남았어요.
0: 네.
1: 근데 막 20점, 30점 차이가 나요. 물리적으로 농구에서는 극복할 방법이 없거든요.
0: 네.
1: 그런 시간을 갈비지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기고 있는 팀이나 지고 있는 팀이나 경기의 승패는 이미 갈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네.
1: 주전이 아닌 선수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쓰레기 시간이라고 표현되는 말로 부르지만,
0: 네.
1: 그 기회를 잡아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그게 골든 타임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자의 해석인 거죠.
0: 아, 그러네요. 근데 그건 계속 그 쓰레기라는 용어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거긴 약간 바뀌지 않고?
1: 네,
0: 그건 너무
1: 그
0: 그런데?
1: 가비지 타임은 아마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냥.
1: 한국에서는 종종 이
0: 네.
1: 저자도 자투리 시간 뭐
0: 그래요.
1: 이런
0: 뭐
1: 말도
0: 다른 거좀 약간 붙여도 되지
1: 좋은
0: 않을까.
1: 말을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0: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흥미롭습니다. 이런 얘기들. 승자, 패자, 진짜 명확한 게 스포츠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비지 타임 같은 것들 통해서, 약간 그것이 또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그 묘미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1: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의 이제

0: 룰이나 경기 방식들이
1: 네.
0: 계속 진전하고 발전하는데,
1: 네.
0: 우리가 골프라고 하면 대부분 혼자 치는 걸 생각하잖아요. 첫째 공도 내가 치고 두 번째도 내가 쳐서 뭐
1: 네.
0: 파4를 한다든지 파5를 한다든지 이런 건데,
1: 네.
0: 골프도 협업을 하는 팀 스포츠 플레이가 있습니다.
1: 오.
0: 이두 가지가 묘하게 재밌는데,
1: 네.
0: 하나는 포섬, 하나는 포볼이에요. 이게 다 2인 1조인데,
1: 네.
0: 포섬은 뭐냐면 공 하나를 가지고 번갈아 치는 겁니다.
1: 오.
0: A 선수가 첫 번째 공 티샷을 하면 B 선수가 두 번째 샷을 하는 거예요.
1: 오.
0: 그리고 다시 A 선수가 세 번째 샷을 하고,
1: 네.
0: 뭐 B 선수가 이제 퍼팅을 하고 이런 식인
1: 오.
0: 거예요. 이게 포섬입니다. 포볼은 뭐냐면
1: 네.
0: 각자 경기를 해요. 그냥 두 선수가. 그 중에 그 홀에 좋은 기록을 낸 선수 거를 우리 팀 기록으로 인정해 줍니다.
1: 아,
0: 묘하죠?
1: 그러네요. 약간 다르네요.
0: 그렇죠.
1: 진짜.
0: 그래서 이게 두개다 2인 1조 경기인데, 포섬이냐 포볼이냐에 따라서
1: 네.
0: 내가 이팀 플레이에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포섬은 번갈아 치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내가 망치면 안 돼요. 다음 선수가 편하게 좋게 해줘야 돼요.
1: 그쵸.
0: 그러면 과감한 시도보다는 안정감 있는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치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포볼 상황이다.
1: 네.
0: 우리 둘 중에 이번 홀에서 좋은 점수 낸 사람께 우리 팀 점수야. 이러면 안정적으로 치기보다는 과감하게 쳐가지고
1: 그렇죠.
0: 때로는 망할지라도 한타를 득보는 게 아니라 두타 득보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1: 오.
0: 이런 묘한 경기의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1: 재밌네요, 진짜. 이 임하는 마음도 좀 다를, 지금 얘기하신 거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관람하는 마음도 좀 다를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사실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1: 포섬과 포볼이 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맡은 프로젝트와 팀 협업이
1: 네.
0: 포섬 방식인지 포볼 방식인지
1: 아.
0: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지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1: 이게 뭐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미미님이 조금 더 흥미롭게 생각하는 방식은 뭐예요?
0: 아, 저는 포섬입니다.
1: 포섬.
0: 네, 이게 실제 회사에서 많은 것 같아요.
1: 아, 이게
0: 즉, 뭐, 그, 아이디어를 내는 기획부서가 있을 거고,
1: 네.
0: 그걸 만드는 뭐 생산 제작 부서가 있을 거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또 마케팅 부서가 있을 거고,
1: 그렇죠.
0: 마지막에 뭐 정산을 하는 총무 회계가 있을 거고, 이런 플레이들이 누구 하나가 딱 과감한 시도를 해서 포볼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포섬 방식에 가까운 것 같긴 하거든요.
1: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몫을 내가 한 다음에 내 손을 떠나서
0: 그렇죠.
1: 이제
0: 상대가 그걸 부드럽게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상황을
1: 그렇죠.
0: 만들어주는 거죠. 아,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제가 골치 썩을 일이 없을 것
1: 아, 네, 지금 갑자기 너무 몰입하셨습니다. 아,
0: 같아요.
1: 재밌네요. 스포츠의 언어를 우리 회사 생활에도 적용을 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견하는 재미가
0: 그리고 용어가 아니라
1: 네.
0: 진짜 말.
1: 말.
0: 이 말이 작동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궁금했는데, 야구에서 왜
1: 네.
0: 코치나 감독이 마운드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1: 오.
0: 투수가 흔들리거나, 뭐 경기 분위기를 바꾸거나,
1: 네.
0: 이럴 때 올라가잖아요. 그때 실제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거 궁금하죠?
1: 아, 진짜.
0: 요즘 MLB에서는 가끔 마이크를 채워가지고 그걸 들려주기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편하게 던져.
1: 아니, 진짜요?
0: 마음을 그냥 다독여주는 거죠.
1: 와.
0: 아니면 엉뚱한 말 하는 사람도 있대요. 야, 너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야, 관중석에 누구 와 있어? 아니면
1: 아,
0: 감독이, 야, 나 오늘 약속 있으니까 빨리 끝내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다 상황을 좀 리프레시해서
1: 그렇죠.
0: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1: 긴장감도 좀 낮춰주고,
0: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좋으냐,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박찬호 선수가 그런 말을 했대요.
1: 네.
0: 아니, 자기는 그렇게 엉뚱한 말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됐고,
1: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0: 네, 그냥
1: 이거.
0: 명확하게 그 피칭에 대해서 지시를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냥 경기에 집중하자.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 네.
0: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결국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평소의 상황.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다.
1: 네.
0: 그러면 가서 멘탈을 잡아주는 이런 편안한 말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1: 아, 선수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0: 그렇죠.
1: 사람마다.
0: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에 선택을 잘 못하는 선수다. 그럼 올라가서 명확하게, 아, 직구 위주로 승부해.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지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1: 네.
0: 이게 평소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관찰하고
1: 와.
0: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1: 진짜 코치나 감독의 어떤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거의 일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또 이런 얘기를 읽다 보면 내가 또 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다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말로 지시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1: 그렇죠. 인생입니다. 진짜.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대표적인 달리기 육상 종목이죠. 네, 운동 종목이죠. 옥상달빛의 달리기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책은 이경재 기자의 스포츠의 언어입니다. 와, 스포츠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그래도 승부 결정되는 순간일 테고 승패일 테고 미미님도 히말라야 갔다 이 디지털 디톡스 끝에 가장 먼저 확인하신 것이 그거였던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런데 등장하는 또 언어들도 있을 것 같고요.
1: 네. 우리는 다 금메달 1등,
0: 네.
1: 뭐, 신기록,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0: 그쵸?
1: 당연히 그 엄청난 성취를 내기 위해서 땀을 흘렸을 선수에 대한 박수도 필요한데, 아까도 이제 제가 사람이 귀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2등이 있어야 1등도 있고, 뭐, 꼴찌가 있어야 1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요런 맥락에 대한 재미난 단어가 있더라고요. 랜턴 루즈라는 단어예요.
0: 랜턴 루즈?
1: 네,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0: 네.
1: 이게 그 매년 7월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자전거 대회인 투르드 프랑스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0: 오.
1: 이 대회가 끝나면 두 개의 시상식이 열린대요.
0: 네.
1: 하나는 공식적인 건데 가장 기록 좋은 선수만 입을 수 있는 노란 저지. 여기는 1등이 늘 이걸 이제 입고 달리게 돼 있거든요.
0: 네.
1: 누가 중계를 봐도 이 사람이 1등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그게 아닌 다른 데서 공식 시상은 아니지만
0: 네.
1: 사진 기자들이 다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맨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인데 그 사람에게 트로피는 없을 거잖아요.
0: 네.
1: 선물을 주는데 그게 붉은 등불 모양의 종이 랜턴이라서

0: 이 랜턴 루즈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1: 어떻게 이런 장면이 만들어진 거죠?
0: 이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1: 네.
0: 처음엔 스포츠의 장면이 아니었다고 해요. 20세기 초에 프랑스 기차가 이제 다니면
1: 네.
0: 기차 맨 마지막 칸 끝에 붉은 등불을 붙여놨대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신호수들이 보고, 아, 그 붉은 등이 보이면 기차가 이제 무리 없이 잘 지금 이어져서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아, 이거 중간에 어디서 끊어졌구나. 이런 걸알수 있었다라고 해요.
1: 네.
0: 우리가 잘 연결돼 있다. 무사하다. 이런 의미였다고 하거든요. 이 1903년 이 루트루드 프랑스 첫 대회부터
1: 네.
0: 이 최하위 선수를 가리키는 말로 바로 이 랜턴 루즈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1: 와.
0: 사람들이 누가 정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기차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선수를 랜턴 루즈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고, 우리가 아까 패전 처리 대신에 추격조라는 말을 썼듯이
1: 네.
0: 꼴찌라는 말 대신에 랜턴 루즈라는 말을 쓰면서 이 랜턴 루즈가 있어야 이 레이스가, 이 대회가 비로소
1: 그렇죠.
0: 마무리가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1: 와, 너무나 성숙한 시민의 시간이에요. 이건 진짜? 그걸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발견할 수 있는 마음?
0: 그리고 사이클에는 의도한 꼴찌가 있어요.
1: 의도한 꼴찌?
0: 네. 사이클은 이제 앞에서 달리는 선수가 엄청난 바람의 저항을 받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같은 나라에서 출전하는 선수들끼리 이런 걸 도와줘요. 일종의 뭐 러닝메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1: 네.
0: 팀의 에이스가 힘을 아껴서 마지막에 쓸수 있도록
1: 네.
0: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벨기에의 한 선수는 이 역할을 하면서 3년 동안 연속해서 꼴찌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랜턴 루즈 역할을 한 거죠.
1: 그러니까 바람막이 역할만 이렇게 애써 해주고,
0: 네.
1: 그쵸?
0: 대신에 팀 동료가 이제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또 어떤 선수는
1: 네.
0: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부상을 당해서
1: 네.
0: 기량 발휘를 할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랜턴 루즈의 마음으로 나는 매 스테이지 꼴찌를 하게 되겠지만 완주를 하겠다. 그리고 완주할 때마다 한 스테이지마다 내가 기부금을 내겠다. 그런데 이 선수의 이제 사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서
1: 네.
0: 대회가 끝날 때는 모인 기부금이 25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1: 와, 멋있습니다. 트루드 프랑스 이 랜턴 루즈의 역사 몰랐는데 너무 아름다운데요.
0: 그리고 우리가 이제 꼴찌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육상 대회를 해요. 올림픽에서 꼴찌를 했어요. 막 되게
1: 네.
0: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1: 일단 꼴찌라는 말 자체를 우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0: 네. 근데 올림픽 가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1: 그렇죠.
0: 일반 사람 꿈꿀 수도 없는 일인데,
1: 맞아요.
0: 이 뚜르드 프랑스도 그냥 꼴찌가 아닌 것이 실제로는 20%의 선수들이 중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턴 루즈로 들어왔다고 해도 이미 한 80등인 겁니다. 100명 중에.
1: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네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가장 빨리 들어온 선수에게는 정말 빛나는 빛이 이제 환희가 가지만, 가장 뒤처진 이에게 비추는 그가 보여주는 그 희미한 불빛, 우리가 거기에 주목할 때 우리가 사회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 늦을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 노력을 안 했어, 능력이 부족해 이런
1: 네.
0: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각자의 사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1: 그쵸.
0: 최선, 이런 것들을 볼수 있을 때, 네, 그 랜턴 루즈를 볼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메시지를 이 책에 담고 있는 겁니다.
1: 그리고 지금 들려주신 얘기가 이 랜턴 루즈가 한 사람의 개인 기록만이 아니라 정말 그 레이스 전체, 그 경기 전체가 이제 잘 마무리됐음을 보여주는 그 진정한 마침표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 역할 너무 소중하고 그걸 알아봐주는 말이 붙었다는 것도 참 귀하게 느껴지고.
0: 스포츠라는 게늘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에 이제 주목되기 마련인데,
1: 네.
0: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랜턴 루즈가 말해주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요즘에는 리거십이라고 해서요.
1: 네.
0: 리그 있죠, 리그.
1: 네.
0: 리그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의 생각. 그
1: 아.
0: 리그가 돌아가려면, 예를 들어 같은 팀이 매번 우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 네.
0: 리그를 누가 재밌게 보겠어요? 가끔은 2등 팀도 1등을 하고, 1등 팀도 추락을 하고, 꼴찌 팀도 반전으로 1등을 해야 될 거잖아요.
1: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긴 하는 거예요?
0: 그럼요.
1: 리미님?
0: 그럼요.
1: 기아 팬이어도?
0: 왜냐하면 다른 팬분들께는 송구하지만
1: 네.
0: 기아
1: 아,
0: 타이거즈는
1: 그래요. 나 무슨
0: 무려
1: 얘기 할지 알것 같아.
0: 네,
1: 저번에 하셨죠?
0: 12번이나 우승을 했기 때문에
1: 네.
0: 그렇게 우승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바라는데,
1: 네.
0: 그래서 이 리거십이 결국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1: 아, 이
0: 우리가 스포츠를.
1: 문화가,
0: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1: 건재해야만.
0: 그런 제도가 있어요. 뭐 NFL 같은 경우도
1: 네.
0: 예를 들면 인기 구단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보러 올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전체

0: 리그의 수입을
1: 네.
0: 나눠서 균등하게 주는 겁니다.
1: 오.
0: 그래야 서로 그 돈을 가지고 비슷한 돈을 가지고 경쟁하고
1: 그렇죠.
0: 선수도 영입하고 실력을 늘리게 하는데 투자할 수
1: 네.
0: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1: 와.
0: 돈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면 영원히 못 따라가게 될수 있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는 리거십이라는 단어도 있는 겁니다.
1: 너무 멋집니다. 스포츠의 언어 안에 정말 승패를 가르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기록에다가 줄을 세우는 그런 용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랜턴 루즈 같은 이런 말도 만나고.
0: 랜턴 우즈는 정말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1: 저도요. 너무 강렬한 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김미향님이 지금 들으시면서 오늘 스포츠 평론가 느낌이 난다고, 미미님 스포츠 빅팬 모습도 보인다
0: 아이, 그럼요.
1: 마셨는데요.
0: 제가 무려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때부터 스포츠 중계를 시청해온 나름의
1: 네.
0: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 맞아요. 그 내공이 느껴지고, 미미님이 들려주는 스포츠 얘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0: 아, 고맙습니다. 김지희님께서 응원한 팀이 챔피언스리그를 무려 2연패를 했을 때 우승이 결정되던 그 순간 얼마나 신났던지요. 기뻐서 눈물까지 찔끔 났었나? 제가 우승 예측까지 해서 맞춰서 더 신기하고 좋았어요. 이 마음이 참늘 저도 눈물이 나면서도
1: 네.
0: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왜 울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진짜. 그리고 예측한 게딱또 떨어지고 내가 응원한 대로 되니까 얼마나 신기하셨을까, 신나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허귀윤님은 2등 없으면 1등 없죠. 그래도 스포츠는 공동순위를 상위 등수로 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성적은 동점자 많으면 아래로 다 같이 떨어지는데. 와,
0: 아,
1: 그러네.
0: 그렇게 하는군요.
1: 그럴 수도 그쵸. 요즘에는 동점자, 그러니까 동점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그 조직이나 어떤 그 세계의 어떤 철학이 또
0: 아, 이거 쉽지
1: 보이네요.
0: 않네요.
1: 아, 참.
0: 아, 진창숙님, 기아랑 LG는 가을 야구 좀 쉬어도 되세요. 크크크
1: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웃음으로
0: 해주셨습니다. 네,
1: 대신.
0: 기아는 작년에 쉬었습니다.
1: 네,
0: 올해는 가겠습니다.
1: 올해는 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LG 팬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미미님 얘기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아끼지 말고 사연으로 남겨주시고요. 이경재 기자의 스포츠의 언어 펼쳐보면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누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0: 네, 펼쳐보시고, 익숙했던 용어부터 살펴보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고요. 뭐,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뭐,
1: 네.
0: 세컨드 서브라든지, 요런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인데도,
1: 네.
0: 묘한 그 재미, 알려지지 않은 묘미를 탁탁 짚어서 전해주더라고요.
1: 와, 이경재 기자님도 이책 묶어내신 마음이 좀 각별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모든 책이 좀 그렇긴 하지만.
0: 본인도 또 테니스를 오랫동안 배워왔다고
1: 네,
0: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스포츠의 언어로 진짜 내가 오랜 기간 이렇게 함께 했던 그 세계의 언어를 묶어낸 마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읽는 독자들이 내 삶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각자가 그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
1: 네.
0: 자기 삶의 장면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1: 그럼 미미님은 지금 딱 하나의 단어만 딱 품고 간다라고 한다면 랜턴 루즈입니까?
0: 아, 랜턴 루즈는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1: 네.
0: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세컨드 서브 들겠습니다.
1: 아, 그걸 챙겨가고 싶다.
0: 테니스에서는 퍼스트 서브를 잘못 넣었을 때 세컨드 서브를 넣게 되잖아요.
1: 네.
0: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퍼스트 서브를 더 강렬하고 새롭게 시도해 볼수 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1: 아,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0: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더 내가 안 해봤던 거, 정말 하고 싶은 거 해볼 수 있는 거죠.
1: 이것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다음 기회가 있어야.
0: 특히 한국 사회의 세컨드 서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주옥 같은 언어들 많이 주워갑니다. 책 통해서 더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미미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전국 방탄소년단의 곡 준비했습니다. 피파 사운드 중에서 드리머스 띄워드릴게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가 응원가. 이기도 했었죠.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 협의회.

0: ねえ、私はスタンプラリーっていうのは一度もやっ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ああ、これやってみても面白いかもしれないって気はしますね。先生は最近はこういうのを参加したいとは思っ
1: で
0: たことはあ
1: も、
0: りま
1: ち
0: せん
1: ょう
0: か？
1: ど息子がこの前、日本に一緒に帰った時に、なんかそういうイベントがやってたんですよね。高速道路のサービスエリアとかで。で、それなんかやりたいやりたいって言ってましたね。
0: ああ、それ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まあ、観光地とかを巡りながら
1: そう
0: ス
1: で
0: タン
1: す
0: プラ
1: ね。
0: リーとかもいいですよね。じゃあ、그래서오늘은이스탬프랠리에관한이야기를해볼까합니다。오늘의징검다리
1: スタンプラリー。
0: スタンプラリー、スタンプレリー라고 하는 거, 여기라던가 관광 명소 등을 돌아다니면서 기념 스탬프를 모으는 것을 스탬프 라리라고 합니다.
1: 면도くさがり。
0: 맨독사가르라고 하면은요, 뭐든지 다 귀찮게 여기다, 귀찮아한다라는 뜻이고요. 맨독사가리 하면 모든 귀찮아하는 사람이라든가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1: 絶妙だ。
0: 절묘하다.
1: 宣伝。
0: 샌댕 하면은 선전이잖아요. 근데 선전이라기보다는 홍보라든가 광고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 곳곳에서 지자체와 연계된 스탬프 랠리가 관광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이벤트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대화문 잘 들어보세요.
2: 例の古民家カフェ、今、スタンプラリーやってるんですよ。
3: 確か自治体と連携してるやつだよね。
2: そうです。結構お得なキャンペーンとあって、人気があるみたいですよ。
3: へえ、でもスタンプラリーって私みたいにめんどくさがりだと腰が重くなるんだよね。
2: それが、5カ所だけ巡れば、ケーキ50%引きとか、お食事1000円サービスとか、結構お得なんですよ。
3: それは魅力的だね。5箇所っていうのも絶妙だし。
2: そうですよね。今月末までらしいんで、高橋さんもぜひ。
3: ありがとう。周りにも宣伝しとくね。
1: 34ページ、言葉の温度。何々とあって。
0: 何々とあって명사 또는 동사의 보통형에 접속을 해서요. 뭐뭐라서 뭐뭐이다 보니, 즉 특별한 상황이라든가 조건이 달려 있어서 당연히 그에 걸맞은 결과가 따라온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뒤에는요,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일이 이어지는데요.
1: 大型連休とあって人気の宿はもう予約でいっぱいみたいだよ。
0: 大型連休 이건 장기 연휴거든요. 장기 연휴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뭐 길이 막힐 것이다, 아니면은 숙박 시설 이런 거 예약하기 힘들다, 뭐 철도 항공권 이런 것도 예약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大型 連休도 왔대, 장기 연휴라서 인기노 야도와 인기 있는 숙소는 뭐 예약글에 이빠이 미다이다요. 벌써 예약이 꽉찬 모양이야. 이런 말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겠죠?
1: そっか、もっと早く予約しておけばよかった。
0: 아, 그렇구나. 뭐또 하약구 좀더 일찍 요약구 시테오케 봐요 갔다. 예약해 둘걸 그랬네.
1: 腰が重い。
0: 腰가 오모이, 직역하면 허리가 무겁다란 뜻이잖아요. 이거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귀찮거나 내키지 않아서 좀처럼 시작하지 못하는 모습, 좀처럼 나서지 않다, 선뜻 움직이지 않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1: そろそろ引っ越しの準備しないとね。
0: 이제 슬슬 이사 준비해야지.
1: 腰が重いな。明日からにしない？
0: 이사 준비는 꼭 해야 되잖아요.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은. 그걸 알면서도 고시가 오모이 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영 내키지가 않네. 아시다카라는 시나 내일부터 하면 안 될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화문 함께 보시죠.
1: 例の古民家カフェ、今スタンプラリーやってるんですよ。
0: 레이노 예의 그 고민가 고택 카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고택 카페에서 요즘 스탬프 랠리를 하고 있어요.
1: 確か自治体と連携してるやつだよね。
0: 確か何々だよね。요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내 기억에는 하면서 확인하는 느낌을 나타냅니다. 確か 지지타이도 랭케이 시테루 야스다요네. 그게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거 맞죠?

0: 맞지?
1: そうです。結構お得なキャンペーンとあって人気があるみたいですよ。
0: ねえ、꽤 어떡나 캠페인 또 왔대. 어떡다 하면 이득이 되다 저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알짜인 캠페인이라서 캠페인이라고 해서 인기가 아름이다 이랬어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1: へえ、でもスタンプラリーって私みたいにめんどくさがりだと腰が重くなるんだよね。
0: あ、그래? 그런데 스탬프 랠리는 私 みたいに 나처럼 맨독사가리다도 뭐든지 귀찮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바꿔서 귀차니즘인 사람은 腰가 重くなるんだよね 선뜻 하게 되지 않더라고.
1: それが5カ所だけ巡れば、ケーキ50%引きとか。
0: あ、그게 다섯 곳만 매그를 돌면은 케이크 50% 할인이라든가
1: お食事1000円サービスとか、結構お得なんですよ。
0: 식사 천행 서비스라든가 뭐꽤 어떡한 데스요. 쏠쏠해요.
1: それは魅力的だね。5カ所っていうのも絶妙だし。
0: 오, 그거 참 매력적이네. 다섯 곳이라는 것도 절묘하고, 뭐두곳 하면 너무 적고, 열곳 하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섯 곳, 5가쇼 띄우는 뭐, 絶妙다시.
1: そうですよね。今月末までらしいんで、高橋さんもぜひ。
0: 그렇죠. 今月末まで、이번 달 말까지라고 하니까, 저 이달 말까지라고 하니까, 다카시도 꼭 해보세요.
1: ありがとう。周りにも宣伝しとくね。
0: 고마워. 주변 사람들에게도 宣伝 시켰네. 자, 여기서 선전해 둘게. 그럼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해 둘게. 홍보해 둘게. 라고 해석을 하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観光 名所など 巡るスタンプラリー。まあ、最近よくやってますよね。韓国でもやっているみたいです。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例の古民家カフェ、今、スタンプラリーやってるんですよ。
3: 確か自治体と連携してるやつだよね。
2: そうです。結構お得なキャンペーンとあって人気があるみたいですよ。
3: へえ、でもスタンプラリーって私みたいにめんどくさがりだと腰が重くなるんだよね。
2: それが5カ所だけ巡れば、ケーキ50%引きとか、お食事1000円サービスとか、結構お得なんですよ。
3: それは魅力的だね。5箇所っていうのも絶妙だし。
2: そうですよね。今月末までらしいんで、高橋さんもぜひ。
3: ありがとう。周りにも宣伝しとくね。
1: 35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 나니나니도 아떼.
1: 話題の映画の初日とあって、映画館の前には長い行列ができていました。
0: 話題の映画の初日、화제인 영화의 첫날, 이렇게 직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제작 개봉 첫날이라서 영화관 앞에는 나가이 교레츠가 되어 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 入場料が無料とあって、週末は家族連れで賑わっていました。
0: 入場料, 입장료죠. 入場料が 무료도 왔대, 입장료가 무료라서 주말에는 가족連れで 賑わっていました. 가족連れ 하면 가족이 다 함께 온, 즉 가족 단위 손님으로 賑わっていました. 賑わう, 시끌벅적하다, 붐비다. 賑わっていました. 가족 단위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1: 今週末に大きなイベントを控えているとあって、残業が続いている。
0: 控える. 이거는 무엇을 앞두다란 뜻으로, 今週 末に 大きな 이벤트를 控えている. 또 아떼. 이번 주말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残業が 続いている. 야근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요, 何々と 아떼. 즉, 今週 末に 大きな 이벤트를 控えていて라고 해도 됩니다. 뜻은 같은데요. 控えている 또 아떼 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요거를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문장 완성하기입니다. 꽤 알짜인 캠페인이라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알짜인 캠페인.
1: 오토크나 캠페인. 오토크나 캠페인 とあって 結構お得な 캠페인 とあって 인기가 あるみ たいですよ.
0: 주말 한정 세일이라서 매장 안은 많은 손님들로 대성황입니다. 주말 한정 세일.
1: 주말 限定 세일. 주말 限定 세일 とあって 주말 限定 세일 とあって 店内は 多くのお客さんで 大盛況です.
0: 인기 셰프가 만든다고 해서 예약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기 셰프가 만든다.
1: 인기의 셰프가 만든다. 인기의 셰프가 만든다. 아って 인기의 셰프가 만든다. 아って 예약이
0: 殺到しています. 쇄도하다, 殺到する 이런 거 이제 한자 읽기 잘 좀 신경 써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나니나니 또 아って라고 하면은 뭐뭐라서 뭐뭐이다 보니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
1: 후다츠 헨지.
0: 후다츠 헨지 하면은 헨지가 대답이잖아요. 후다츠 대답을 두 가지로 하나? 그게 아니고요. 하이 하이 하고 대답이 두번 이어질 만큼 망설임이 없다라는 데서 온 표현인데요. 후다츠 헨지라고 하면 두말 없이 승낙함, 흔쾌히 받아들임이란 뜻입니다.
1: 야마다산이 보란티아노 리더를 오네가이시탄다떼? 도우다타?
0: 야마다 씨에게 보란티아노 리더, 자원봉사 리더를 부탁했다면서 노답다? 어땠어?
1: 2つ返事で引き受けてくれたよ。頼もしいね。
0: 후다츠 헨지데 히키 우케테 쿠레타. 보통 이렇게 히키 우케테 쿠레르, 히키 우케타와 같은 표현과 함께 쓰이는데요. 아주 흔쾌히, 두말 없이 흔쾌히 맡아줬어. 타노무시네, 든든하더라. 후다츠 헨지 이거는 하이 하이 와가리마시다. 두말 없이 승낙함, 흔쾌히 받아들임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1: 山田さんにボランティアのリーダーをお願いしたんだって?どうだった?二つ返事で引き受けてくれたよ。頼もしいね。
0: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표현은요.
1: お墨付き。
0: 오스미츠키라고 하는 거. 이 오스미츠키라고 하는 거는요. 오스미가 쓰이다, 붙었다, 달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전에 쇼군 또는 영주가 문서에다가요. 먹으로 이 서명을, 즉 사인 같은 거를 하는데 이거를 카오라고 합니다. 사인을 해 주면서 권리를 보증한 데서 이 오스미가 달려 있다 라는 뜻에서 오스미츠키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공인 또는 권리 있는 보증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1: この店、テレビで専門家のお墨付きをもらったらしいよ。
0: 야, 이 가게 방송에서 오스미츠키오 모랐다. 누구에게? 専門家, 전문가가 보증했다나 봐.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1: だからこんなに行列ができてるんだね。
0: 아, 그래서 이렇게 길게 줄을 섰구나.
1: 1時間以上待たないといけないかも。
0: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네. 뭐 専門家는 오스미츠키 가이나르토 선생. 1시간 대와 다리 나이 가もしれませんね. 2, 3시간 待たないといけないかもしれない. 공인 또는 권위 있는 보증. 이런 뜻으로 오스미츠키오 모랐다 하면은 그 정도로 보증할 만하다. 확실하다라는 어감을 나타냅니다.
1: この店、テレビで専門家のお墨付きをもらったらしいよ。だからこんなに行列ができてるんだね。1時間以上待たないといけないかも。
0: 자, 오늘의 생활 어휘는요, 두 가지입니다. 두말 없이 승낙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양.
1: 2つ返事。
0: 공인, 권위 있는 보증이라고 할 때는
1: お墨付き。
0: 오스미츠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이, 미나상 다이앤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1: 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M より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
2: EBS 독서캠페인거장의독서법조선의4대왕으로한글창제라는큰업적을남긴세종대왕어릴때부터엄청난독서광이었던세종은눈병이났는데도책읽기를멈추지않아서아버지태종이책을모두압수할정도였다는데요그런데도병풍뒤에숨어몰래책을읽었다고하죠그런세종이실천했던독서법은백독백습100번읽고100번쓰는거였습니다백독백습의유래는삼국지위서에서찾을수있습니다중국후한말기동우라는유명한학자에게가르침을받기위해많은사람들이몰려들었는데요동우는이렇게말하며거절했다고합니다책을백번읽으면그뜻이저절로드러난다알았다고해서쉽게넘기지않고모르는건깨칠때까지거듭거듭곱씹어보는백똑백습백성을생각하는마음으로공부를멈추지않았던세종대왕의독서법이었습니다
0: 皆さんこんにちは。10月9日金曜日、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進行のウォン・ミリョンです。
1: セラクトールです。
0: 今日のタイトルは、
1: 今日は見事な秋晴れですね。
0: 오늘은정말화창한가을날이네요。秋の空って本当に綺麗ですよね、先生。
1: そうですね。
0: で、先生、この天気がいい秋の日、
1: はい、
0: 気持ちいいでしょ。
1: そうですね。やっぱりこう時間があれば好きな音楽を聴きながら、空とか木々を見ながら散歩したりですとか、
0: はい、
1: こうベンチに座ってコーヒーを飲んだりとか、なんかその静かな時間を満喫するっていうのがすごく贅沢な時間だなと感じますね。
0: しかしそういった秋を楽しめるのがだんだん短くなっているのが残念です、
1: は
0: い、
1: うん、そうですね。春と秋があ
0: まりにも短すぎる。ですからこの短いこの期間を、
1: そうですね、短いからこそ、

0: 또 쾌청한 가을 하늘을 말하고요.
1: 나가매.
0: 나가매, 이거는 장마인데 우리가 여름철에 있는 장마라는 것과는 조금 달리 며칠간 비가 계속 오랫동안 내리는 요거를 나가매라고 합니다.
1: 아키사메 전생.
0: 아키사메 젠센. 9월, 10월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아키사메 젠센 하면은 가을 장마 전선. 요 시기가 되면요 비가 좀 많이 내립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는데, 하지만 한창 바쁜 시기에 접어드는 10월, 이거는 직장인에게 여유롭게 가을 하늘을 즐길 시간조차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今日の会話, 요거 聞いてください。
2: 課長、お茶でも飲んで一息ついてください。今日は見事な秋晴れですね。
3: ありがとう。あんなに続いてた長雨が嘘みたいだよね。
2: 秋雨前線もやっと消滅したみたいですよ。仕事は繁忙期ですけど。
3: 空を眺める余裕が持てるのは、この昼休憩の数分間ぐらいのものだもんね。
2: この時期はどうしてもそうなりますよね。
3: そういえば、延期になってた野外撮影はどうなった？
2: 雨はしばらく降らなそうですし、先方の希望で急遽明日撮影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3: そう、撮影が終わってプロジェクトが落ち着いたら、やっと肩の荷が下りそうね。
2: そうですね。あと一息、頑張りましょ
1: 42ページ、言葉の温度。何々のは何々ぐらいのものだ。
0: A のは B ぐらいのものだ。이러면은 A가 성립하는 것은 B 경우뿐이다. B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라이다, 나니나니 그라이다에 비해서 그라이 노 모노다라고 했을 때좀 단정적이고 그 외에는 없다 하는 어감이 강해집니다.
1: 아, 야마시타 산 카라 덴화다. 난카 토라블 카나?
0: 야마시타 씨한테서 전화 왔네?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1: 彼女から連絡が来るのは面倒なことが起きた時ぐらいのものだからね。
0: 彼女から連絡が来るのは、그 사람한테서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는 건 면도나 고도가 오키르. 면도다, 골치 아프다, 성가시다,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정도 뿐이니까. 그래서 뭔가 토라부르 가나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뿐이니까. 나니나니 노와 나니나니 그라이 노 모노다 하면은 그 외에는 없다. 무슨 성가신 일이 생겼을 때를 빼놓고는 없다 라는 거고요.
1: 肩の荷が下りる。
0: 肩の荷が下りる。어깨에 짐이 내려가다. 즉, 어깨에 짐을 내려놓다. 한시름 놓다란 뜻으로. 맡고 있던 책임이나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는 모습을 이룹니다.
1: プレゼン無事に終わったんだって。
0: 발표 무사히 끝났다면서?
1: 야っと肩の荷が下りたよ。今日はぐっすり眠れそう。
0: 또 이제야 肩の荷が下りたよ。한시름 놓았어. 내가 어깨에 짊어졌던 이 짐을 내려놨어 라는 거잖아요. 이제야 한시름 놓았어. 今日はぐっすり眠れそう. 오늘은 푹잘수 있을 것 같아. 대화문 보시죠.
1: 課長、お茶でも飲んで一息ついてください。
0: 一息つく하면 잠깐 쉬다, 한숨 돌리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과장님, 차라도 드시면서 잠깐 쉬세요.
1: 今日は見事な秋晴れですね。
0: 見事다, 훌륭하다, 멋지다. 아키바레 하면은 가을에 화창한 날씨죠. 그래서 우와, 오늘은 정말 화창한 가을 날씨네요.
1: ありがとう。あんなに続いてた長雨が嘘みたいだよね。
0: 고마워. 아유, 그렇게 続いていた, 続いてた 이렇게 축약된 거죠. 계속되다, 이어지다. 그다음에 나가면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붙여서 그렇게 계속 비가 내린 게 웃음이다이다요. 네, 거짓말 같지?
1: 秋雨前線もやっと消滅したみたいですよ。
0: 자, 여기 비 우자를요, 아메가 아니라 사메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아키사메젠센 뭐 가을 장마 전선도 얏또 쇼메츠시다 미다이데스요. 드디어 소멸한 모양이에요. 올해는요, 9월 뭐이 무렵에

0: 네, 치바 현에도 이 아키사메센센 영향으로 인해서 비 피해가 굉장히 크게 일고 뭐 그랬던 걸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1: 仕事は繁忙期ですけど。
0: 繁忙期 하면 한창 바쁠 때를 말하죠. 일은 한창 바쁠 때지만요.
1: 空を眺める余裕が持てるのは、この昼休憩の数分間ぐらいのものだもんね。
0: 空を眺める하늘을 바라보다 眺める 여유가 持てる 너와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この 昼休みの 수후간 昼 休憩の 수후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점심시간 몇분 정도밖에 없잖아.
1: この時期はどうしてもそうなりますよね。
0: どうしてもそうなる어떻게 해도 그렇게 된다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어쩔 수 없다. 즉,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죠.
1: そういえば、延期になってた野外撮影はどうなった？
0: 비가 계속 내리니까 야외 撮影, 야외 촬영은 좀 연기가 됐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에바 그러고 보니 엔키니 나떼 이다, 엔키니 나떼다 연기됐던 야외 촬영은 어떻게 됐어?
1: 雨はしばらく降らなそうですし、先方の希望で急遽明日撮影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0: 雨はしばらく降らなそうですし、降らない、降らなそうだ。비는 당분간 내리지 않을 것 같고, 샘포, 샘포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 또는 거래처를 말합니다. 거래처의 요청으로 急遽 급하게 내일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1: そう。撮影が終わってプロジェクトが落ち着いたら、やっと肩の荷が下りそうね。
0: 그래? 촬영이 끝나고, 프로젝트가 오치츠크 안정되다. 안정되면은 야또 카타로니가 오리소네.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겠네.
1: そうですね。あと一息頑張りましょう。
0: あと一息라는 거는요 조금만 더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아또 一息 頑張りましょう. 조금만 더 힘내시죠. 10月、11月、12月、やはり忙しい時期ですよね。ですから、秋晴れ、秋の空を楽しむ、これもそんなにできない。まあ、サラリーマンにとってはですね。はい、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課長、お茶でも飲んで一息ついてください。今日は見事な秋晴れですね。
3: ありがとう。あんなに続いてた長雨が嘘みたいだよね。
2: 秋雨前線もやっと消滅したみたいですよ。仕事は繁忙期ですけど。
3: 空を眺める余裕が持てるのは、この昼休憩の数分間ぐらいのものだもんね。
2: この時期はどうしてもそうなりますよね。
3: そういえば、延期になってた野外撮影はどうなった？
2: 雨はしばらく降らなそうですし、先方の希望で急遽明日撮影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3: そう、撮影が終わってプロジェクトが落ち着いたら、やっと肩の荷が下りそうね。
2: そうですね。あと一息頑張りましょう。
1: 43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오늘의 문형 입의 익히기는 나니나니 너와 나니나니 그라이 너 모노다.
1: 私の料理をいつでも美味しいと言ってくれるのは、うちの息子ぐらいのものだ。
0: 내 요리를 いつも美味しいと言ってくれるのは언제나맛있다고해주는건うちの息子ぐらいのものだ。우리아들정도뿐이다。남편은별로맛있다고안하는모양입니다。다음。
1: 平日に家族揃って食事できるのはお正月ぐらいのものですね。
0: 平日に家族揃って食事できるのは평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건お正月ぐらいのものですね。설 연휴 정도뿐이에요。みんな忙しいから全員揃うのが大変だ。
1: この時間に開いている店は駅前のコンビニぐらいのものだよ。
0: 이 시간에 아이 때 이름 미세와 열려 있는 가게, 즉 문을 연 가게는 에기마에노 콤비니 그라이노 모노다요. 여가 편의점 정도뿐이야. 이런 표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문장 완성하기.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건이 점심 시간 몇분 정도밖에 없잖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0: 前線の影響で雨の日が続くことがあります。
1: A から B にかけて하면 A부터 B에 걸쳐서 그동안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9월부터 10월에 걸쳐 가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아메노 히가 쓰스크 코토가 아니마스. 비 오는 날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0: 初夏の梅雨ほど激しい雨にはなりにくく。
1: 쇼카노 쯔유. 쯔유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마, 철을 얘기할 때 쯔유라고 하는데 쇼카노 쯔유 호도 초여름의 장마만큼 하게시 아메니와 나리니쿠쿠 거센 비는 잘 내리지 않고
0: しとしとと冷たい雨が何日も続くのが特徴です。
1: 시또시또 하면요, 부슬부슬 내리는 모양. 부슬부슬, 스메타이 하메, 찬비가 며칠이고 계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0: 秋雨前線による長雨が過ぎると、空気が一段と涼しくなり、秋晴れの日が増えていきます。
1: 장마 전선, 그 가을 장마 전선으로 인한 나가 아메 긴 비가 지나고 나면은 공기가 이지단또 수수시끈 날이 공기가 한층 선선해지고 아키바레의 비가 후에 때 있기마스. 아키바레 쾌청한 가을 날이 늘어납니다.
0: 日本では季節の移り変わりを感じさせる現象の一つです。
1: 일본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겐쇼의 1つ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0: それでは今日も良い一日をお過ごしください。

0: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1: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0: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토요 징검다리부터 함께 보시죠.
1: 준키사.
0: 준키사라고 하면은요, 순찻집, 즉 술을 팔지 않는 순수한 찻집.
1: 昭和の 분위기가 남는 준키사에 크림 소다를 頼みました.
0: 쇼와 시대 분위기가 남아있는 순찻집에서 크림 소다를 주문했습니다.
1: 오토모.
0: 오토모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음식이나 음료에 곁들이는 것, 뭐 과자라든가 뭐 한과, 떡 이런 것들을 오토모라고도 합니다.
1: 비일의 오토모니와 에다마메야 카라아게난카 빗따리다요네.
0: 맥주 안주로는 에다마메, 풋콩이라든가 카라아게, 이거 튀김옷을 입히지 않은 튀김이잖아요. 닭튀김 같은 게 딱이지. 센세이와 비르노 오토모도 이에바.
1: いや、でも枝豆唐揚げはもう間違いないですよね。あと
0: 에다마메,
1: は冷
0: 私。
1: ややっこなんかいいです
0: あ、
1: ね。
0: 冷ややっこの찬 두부 있죠. 私は에다마메 大好き
1: いい
0: で
1: です
0: す
1: ね。
0: ね。
1: 体にもいいですからね。
0: はい。
1: 尋ね歩く。
0: 訪ね歩く하면 찾아다니다.
1: 昔ながらの喫茶店を尋ね歩くのが趣味です。
0: 昔ながらの喫茶店、옛날식 찻집을 訪ね歩くのが趣味です。찾아다니는 게 취미예요. 선생님, 한국의
1: はい。
0: 뭐 카페 とかありますけど、
1: ええ。
0: 다방 ってご存知ですか？
1: 行っ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気になってはいますけれ
0: あ、
1: ど
0: そうです
1: ね。
0: か。
1: はい。
0: まあ、多番っていうのもだいぶ少なくなりましたよね。
1: ええ。
0: でも、ちょっと地方とかに行くと多番っていうのがまだ残っていて、多番に行くと、ちょっと違いますよ、やっぱりカフェとは。サンワ茶とかありますけど、カフェでそういうものがあるのとはまたちょっと一味違う。それなりの魅力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1: 行って
0: 多
1: みた
0: 番。
1: いですね。
0: ぜひ先生一度行ってみてくださ
1: はい。
0: いね。じゃあ、그러면은요、純喫茶에관한이야기시작해볼까요。
1: カフェと喫茶店、そして純喫茶は似ているようで、実は違いがあります。
0: カフェは喫茶店、찻집、그리고 純喫茶、순찻집은似ているようで、비슷해보이지만、사실은차이가있습니다。
1: カフェと喫茶店とでは営業許可の種類が異なります。
0: カフェ와 찻집은 営業 許可, 영업 허가의 종류가 다릅니다.
1: カフェは飲食店営業許可で調理もお酒の提供もできますが、
0: カフェ라고 하는 것은 飲食店 営業 許可, 음식점 영업 허가로 조리도 하고 술도 제공할 수 있지만,
1: 喫茶店営業許可しか持たない店では、単純な加熱しかできず、お酒も出せませんでした。
0: 찻집 영업 허가. 이것만 받은 가게에서는 단순한 가내즈, 그 단순한 가열 조리만 가능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데핀다 하는 가열 조리만 가능하고, 술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1: 喫茶店でコーヒーのお供がケーキや軽食に限られているのはこのためです。
0: 찻집에서 커피, 코히 노 오토모 이랬잖아요. 커피와 함께 내놓는 음식이 케이크 또는 간단한 먹거리, 케이쇼크, 경식 이렇게 돼 있죠. 간단한 먹거리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1: ただ喫茶店営業許可でもカフェという名のお店もありますし、
0: 다만 喫茶店 営業 許可, 찻집 영업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카페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가게도 있고,
1: 反対に飲食店営業許可でも喫茶店という名で営業しているお店もあります。
0: 반대로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喫茶店, 찻집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받은 것과는 달리 이름은 조금 다르게 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では純喫茶の純とは何でしょうか？
0: 그렇다면 이 순찻집의 중, 순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 昭和初期の喫茶店には多くの女給と呼ばれるスタッフが働いていました。
0: 昭和시대 초기에 이 喫茶店, 찻집이라는 곳에는요, 조큐라고 불리는 여성 스태프들이 많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1: そうした喫茶店ではお酒を提供していたほか、接待を伴うようなお店さえあったそうです。
0: 그러한 喫茶店, 찻집에서는 お酒を提供する、술을 제공하는가 하면은 接待を伴うようなお店,

0: 즉 접대를 수반하는 그런 가게마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종업원이 많이들 뭐 거기 상주하고 있다가 손님 옆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눈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1: そこでお酒も接待もない純粋な喫茶店を純喫茶と呼んで区別したのです。
0: 그래서 오사케 모 세타이 모 나이 술도 접객도 없는 純粋な 기사店 아주 순수한 찻집을 純喫茶 순찻집이라고 부르며 구별한 것입니다.
1: つまり、純はコーヒーだけで勝負するという看板です。
0: 즉이 순이라는 말은 코히 다케 데 쇼부스루 커피만으로 승부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간판입니다. 이렇게 지적이 되죠. 그러니까 순이라고 되어 있는 간판을 보면은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의역을 해서 커피만으로 승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 近年は昭和レトロ人気を背景に、純喫茶を訪ね歩く若い人が増えています。
0: 최근에는 昭和 레트로 인기, 昭和 레트로 열풍을 배경으로 이 純喫茶, 순찻집을 찾아다니는 다즈네 아르크 와카이 히토가 후에테이마스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 ある意味 喫茶店 よりは 純喫茶の 方がコーヒーだけで勝負しますので、コーヒーの味が良かったり、雰囲気がちょっとレトロ風ってい
1: そういうう こと
0: 感
1: で
0: じ
1: しょう
0: ですか
1: ね。
0: ね。先生はそういうところがお好き
1: いい
0: だ
1: です
0: と。
1: ね。
0: そうです。じゃあ、그래서カフェ、喫茶店、純喫茶。여기에서는、喫茶店よりは純喫茶の方が、그냥커피만으로 승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뭐 요즘에는요、喫茶店でも女給とかいませんから、ある意味では同
1: ま
0: じよう
1: あまあ、
0: なこ
1: そう
0: と
1: です
0: か
1: け
0: も
1: ど
0: しれま
1: ね。
0: せんね。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カフェと喫茶店、そして純喫茶は似ているようで、実は違いがあります。カフェと喫茶店とでは、営業許可の種類が異なります。カフェは飲食店営業許可で、調理もお酒の提供もできますが、喫茶店営業許可しか持たない店では、単純な加熱しかできず、お酒も出せませんでした。喫茶店でコーヒーのお供が、ケーキや軽食に限られているのはこのためです。ただ、喫茶店営業許可でもカフェという名のお店もありますし、反対に飲食店営業許可でも喫茶店という名で営業しているお店もあります。では、純喫茶の純とは何でしょうか。昭和初期の喫茶店には多くの女給と呼ばれるスタッフが働いていました。そうした喫茶店ではお酒を提供していたほか、接待を伴うようなお店さえあったそうです。そこでお酒も接待もない純粋な喫茶店を純喫茶と呼んで区別したのです。つまり純はコーヒーだけで勝負するという看板です。近年は昭和レトロ人気を背景に純喫茶を訪ね歩く若い人が増えています。
1: 50ページ土曜のやりとり。
0: 자, 오늘의 대화입니다.
1: この店看板に純喫茶って書いてあるね。
0: 이 가게 간판에 純喫茶, 순찻집이라고 쓰여 있네.
1: 前から気になってたんだ。中昭和っぽくていいでしょ。
0: 전부터 기니나르, 궁금했거든. 나카 속이, 즉 내부가 쇼와뽀크 때 이데쇼. 뽀이 하면 뭐뭐스럽다, 그런 느낌이 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쇼와뽀이 하면 쇼와 시대 느낌이 난다. 쇼와뽀크 때 이데쇼. 야, 이 내부 쇼와 시대 느낌이 나서 좋지 않아? 선생님은 오스키나요나. 네.
1: そうですね。本当だ。ソファーも照明もレトロで、なんか居心地がいい。
0: 居心地がいい하면은요, 마음이 편하다, 아늑하다는 뜻으로, 정말 그러네. 소파도 조명도 레토로데, 레토로, 이거는 복고풍이라서, 뭔가 居心地がいい, 뭔가 편하고 좋다.
1: ところで、純喫茶の純ってどんな意味か知ってる？
0: 아, 그런데 말이지, 순, 찻집의 순이 무슨 뜻인지 알아?
1: コーヒーが本物ってこと？
0: 글쎄, 커피가 本物, 진짜라는 뜻인가?
1: 残念。お酒を出さない、コーヒーだけで勝負するっていう意味なんだって。
0: 残念, 아쉽지만 아니야. 아쉽게 됐어. 오사케오 다사나이, 술을 내놓지 않고 코히 다케 데 쇼부 스루 띠유 이미 난다 때 커피 하나로 승부한다 그런 뜻이래.
1: へえ、ってことは、昔はお酒を出す喫茶店もあったってことじゃない？
0: 그렇구나. 때 것도 와 그렇다는 건 무카시와 예전에는 오사케오 다스 기사템 모 아따 때 것도잖아요. 예전에는 술을 파는 차집도 있었다는 거네.
1: そうそう。だから区別するために、純ってつけたらしいよ。
0: 그래 맞아. 그래서 구별 쓰를 ために 구별하려고 준 순이라는 말을 붙였대. 그러니까 우리는 술은 제공 안 한다 하는 뜻에서 준 키싸 이렇게 준이라는 것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 소리 대화 의미を 考えながら 요거 聞いて 下さい.
2: この店、看板に純喫茶って書いてあるね。
3: うん。前から気になってたんだ。中、昭和っぽくていいでしょ？
2: 本当だ。ソファーも照明もレトロで、なんか居心地がいい。
3: ところで、純喫茶の純ってどんな意味か知ってる？
2: コーヒーが本物ってこと？
3: 残念。お酒を出さない、コーヒーだけで勝負するっていう意味なんだって。
2: へえ、ってことは、昔はお酒を出す喫茶店もあったってことじゃない？
3: そうそう。だから区別するために、純ってつけたらしいよ。
1: 52ページ、らくらく言葉相談所。
0: 7호로 34쪽. 메니스르. 이거를 메니하이르로 바꿔 쓸수 있나요?
1: はい、目にするというのは偶然何々を見るという意味なんですけれども、目に入るというと自然に視界に入ってきて、その結果見る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なのでどちらにも偶然の意味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目に入るの方が偶然の意味が強いです。で、文法的な違い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目にするというのは何々を目にするのように言いますが、目に入るは何々が目に入るのように言います。
0: 우선 many 쓰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many hi do 이거는요 두 표현 모두 우연히 보는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many 쓰르는 목격하다, 우연히 뭔가를 목격하다, 직접 보다라는 뜻이 되고요. many hi do 이거는 눈에 들어오다, 시야에 들어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나니나니 오 매니 스르와 같이 사용을 하지만 매니 하이르 이거는 나니나니가 매니 하이르 즉 나니나니 오 매니 스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주체가 돼서 무엇을 우연히 보다 나니나니가 매니 하이르 하면은 보이는 것이 주체가 돼서 무엇이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最近、街でよく目にする広告があるんだよね。
0: 요즘 마치 대유고 매니스를 길에서 자주 보게 되는 눈에 띄는 광고가 있어. 매니스르.
1: 아, 아노 네코노 포스터? 私も 何度も 見たよ.
0: 아, 그 고양이 포스터? 나도 여러 번 봤어. 매니스르. 무엇을 네코노 포스터 오 매니스르 이렇게 되겠죠. 누가? 내가. 우연히 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1: 아레 감이 깃다네 이메첸?
0: 이메첸이라는 것은 이미지 변신을 말합니다. 어? 감이 깃다네. 머리 잘랐네. 이메첸? 이미지 변신한 거야?
1: 야, 가가미오 미르 타비니 에다게가 메니 하이테 깃짰다.
0: 에다게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끝이 갈라진 거 있죠. 갈라진 머리카락. 그래서 아니, 가가미오 미르 타비니 거울을 볼 때마다 에다게가 매니 하이테 갈라진 머리카락이 매니 하이르 눈에 들어와서 키쳤다. 그냥 싹둑 잘라버렸어. 이메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변신을 말하고 에다게 이거는 갈라진 머리카락입니다. 자, 모모가 눈에 들어온다. 매니 하이르 모모를 우연히 내가 보게 되다 할 때는 many, 스루라고 한다는 거 예문과 더불어서 잘 구별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하이, 소리대와 준 키사노 오하나시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Like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보윤见日.
1: 오, 보윤, 보 걷어내다. 윈, 구름이죠. 구름을 걷어내고 见, 만나다. 무엇을? 日, 태양. 구름을 걷어내고 해를 보다. 어허, 이것은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인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죠.
2: 是的,因为我们大家都很喜欢阳光嘛.
1: 네, 맞아요.
2: 把云彩拨开,看到了太阳.
1: 对对对对. 一般情况下,天气好的意思就是有阳光.对.如果有云, 可以是可以.
2: 对,而且天气好也象征着我们的心情好.
1: 对. 没错, 没错. 자, 새 단어 보겠습니다.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다.
2: 보윤见日.
1: 예, 보윤见日. 축하하다.
2: 恭喜.
1: 恭喜, 恭喜. 축하하다. 마침내 결국.
2: 终于.
1: 终于. 해고하다, 줄이다.
2: 裁掉.
1: 예, 裁掉, 裁掉. 이력서를 내다.
2: 投简历.
1: 아, 投简历. 아, 이

0: 이력서에다 해고하다 줄이다 보니까 뽀윈젠르가 어떻게 쓰였는지 대략
1: 하하, 다들 요 간주 알아봐.
0: 大概 차이다라. 평온하다
1: 안稳,
0: 안稳 편안한 생활
1: 안稳 日子.
0: 안원 日子 노력은 뜻이 있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1: 功夫不负有心人.
0: 공부 부부 有心人 공부 노력이죠. 부부 배신하지 않습니다. 有心人 뜻이 있는 사람 대우
1: 待遇.
0: 待遇 대우 그대로 대우가 좋다.
1: 待遇 好.
0: 待遇 好啊 대우가 안 좋다.
1: 待遇 差.
0: 차가 좋지 않다. 待遇 차 복지 혜택,
1: 福利 待遇.
0: 福利 待遇, 헛되이 쓸데없이,
1: 白.
0: 바이, 고생하다, 시달리다,
1: 受罪.
0: 受罪, 익히다, 배워서 할수 있게 되다,
1: 学会.
0: 学会, 学会, 포기하다,
1: 放弃.
0: 放弃, 필연적이다,
1: 必然.
0: 必然, 뭐뭇을 대신하다, 뭐뭇을 대신해서,
1: 谁谁谁
0: 그죠?
1: T 什么什么
0: T 什么什么 그러니까 그 뭐뭐을 대신할 때그 대상이 T 다음에 나오는 거죠.
1: 对对对
0: 그래서 T 什么什么 이렇게 위로하다,
1: 안慰
0: 안慰 위로하다, 마음에 간직하다.
1: 记在心里
0: 记在心里 직역하면 그대로 마음 속에 마음에 기록하다, 즉 마음에 간직하다. 그래서 记在心里 왜? 뭐 하려고?
1: 干嘛？
0: 干嘛?
1: 不是干吗？啊，干嘛也对，
0: 对，
1: 也有那个意思，但是这里的意思是干嘛？
0: 干嘛？뭐야？왜 그래？뭐 이렇게 干嘛？뭐뭐할 만하다.
1: 值得
0: 值得，축하하다, 경축하다.
1: 庆祝，
0: 庆祝庆祝庆祝，빼앗다, 앞다투어 뭐뭐 하다.
1: 抢。
0: 强，이게 이제 빼앗다 뜻도 있고 그래서 앞다투어 뭐할 때도 있습니다. 强 보너스를 받으려고 경쟁하다.
1: 抢红包，
0: 에이, 抢 红包，红包가 보너스죠. 표를 서둘러 사다.
1: 抢票，
0: 抢票, 票,그래서 표를 서둘러 사는 거, 抢票.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听说你找到新工作了，恭喜你，终于拨云见日了。
3: 哎, 被公司裁掉后。我每天都在投简历，一个安稳觉都没睡过。
2: 功夫不负有心人啊！听说现在这个公司待遇更好，也算没白受罪。
3: 我也是这么想的，那段时间压力特别大，但也让我学会了很多。
2: 你一直没放弃，有这个结果也是必然的。真替你高兴。
3: 谢谢你，那段时间你也一直没放弃安慰我，我全记在心里。
2: 这么客气干嘛？今天这么值得庆祝的日子，我请客，你不要跟我抢啊。
0: 오, 새 직장 구했다면서?
1: 听说你找到新工作了。
0: 听说你找到新工作了，新工作，새직장의새로운일。听说你找到新工作了，说明他一段时间不工作。
1: 啊，应该说没找到工作，
0: 没找到工
1: 或者说
0: 作，
1: 没工作。
0: 没工作，不工作，不工作。축하해，드디어구름이걷히고해가비치기시작했네。
1: 恭喜你呀，终于拨云见日了。
0: 그러니까요，恭喜恭喜恭喜你。终于결국마침내拨云구름이흙걷히고见日태양을바라보는그래서좋은날이 왔네요. 그러니까 拨云见日了오에 회사에서 해고되고 매일 이력서를 넣느라 마음 편히 잠도 못 잤어.
1: 哎，被公司裁掉后啊，我每天都在投简历，一个安稳觉都没睡过。
0: 그럴 수 있죠. 일을 하던 분이니까요. 被公司회사에 의해서 뭐뭇을 당한 거죠. 被公司 피동문입니다. 그래서 被公司裁掉 해고됐어요. 뭐 구조조정이든 被公司裁掉. 我每天都在投简历，在뭐뭐 하고 있는 계속해서 했다. 在投简历，投보내다 简历이력서. 이거 안원叫 안원 평온하다 편안하다 叫 잠이죠. 편안한 잠을 또 매일 쉬고.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어. 매일 쉬고. 노력은 뜻이 있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잖아? 듣자니 지금 회사가 대우도 더 좋다며 그래도 헛고생한 거 아니네.
1: 功夫不负有心人呢. 听说现在这个公司待遇更好，也算没白受罪.
0: 그러니까요. 功夫不负有心人 참 또 많이 쓰여지는 일종의 이제 성어죠 이것도요. 네, 그래서 功夫不负有心人呢. 아,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뜻 있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听说现在这个公司 오 듣자니 지금 현재 이번에 간 회사 待遇更好 대우가 더 좋다며 예算 뭐뭐라고 할 수 있지 没白受罪 오 헛고생 受罪 바이가 때 헛되다죠 헛고생을 한 건 아니었어요 没白受罪 오호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는 정말 스트레스가 컸지만 많은 걸 배우게 됐어
1: 那段时间压力特别大 但也让我学会了很多.
0: 我也是这么想的. 이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我也是这么想的. 那段时间, 즉 그러니까 投简历的那个时候,那段时间压力特别大.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但, 하지만, 让我学会了很多,学会了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 让我学会了很多,很多 많은 것을 배웠다. 오호.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정말 내일처럼 기뻐.
1: 你一直没放弃，有这个结果也是必然的，真替你高兴。
0: 그러니까요. 你一直 계속해서 没放弃, 포기하지 않았잖아. 没放弃，所以有这个结果的. 이러한 결과가 그러니까 나온 거지. 如果你放弃了，就没有这个结果了。这个结果也是必然的. 당연한 거야. 전 티니 가오싱. 요게 이제 그 티니 가오싱을 정말 내일처럼 기쁘다고 했는데요.
1: 네.
0: 그 말인데 여기서 그대로 직역하면 너를 대신해서 기쁘다. 뭔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 내일처럼.
1: 네, 네, 네.
0: 너가 기쁜 것도 기쁘겠지만 나도 기뻐.
1: 아, 홍老师, 이후 니 후면에 그 다가 括号. 바 깜사这句话 写上.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우리말 표현 방식과 중국어 표현 방식의 차이점들이죠.
1: 네, 네.
0: 우린 그냥 내일처럼 기뻐. 나도 기뻐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티니까 오싱. 너를 위해서. 아, 너를 대신해서.
1: 这句话真的听起来很暖心的感觉.
0: 네, 暖心, 暖心, 暖心.
1: 比恭喜恭喜感觉好像更让人感动.
0: 그렇죠. 恭喜恭喜呢，就你的事情，你有好事儿了。对，好事儿恭喜恭喜는 거고, 真替你高兴，你的事儿就是我的事儿，你高兴我也高兴。啊，对对对，一家人的感觉。对，没错，没错，没错。 아, 고마워.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를 위로해 준 거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게.
1: 谢谢你,那段时间你也一直没放弃安慰我,我全记在心里.
0: 그러니까 谢谢你, 고마워요. 那段时间, 그동안 내가 投简历的时候,那段时间你也一直 계속해서 没放弃,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뭘 해줬죠? 안慰我, 위로해 줬어요. 안慰我,我全记在心里. 요 표현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자신리 내가 그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게. 야, 이 표현도 아름다워요. 예, 따뜻합니다. 全지자신리. 에이, 뭘 그렇게 예의를 차리고 그래?
1: 这么客气干嘛?
0: 네, 这么客气干嘛야, 네, 干嘛? 오늘은 정말 축하할 만한 날이니까 내가 한턱 낼게. 이건 나한테 양보해.
1: 今天这么值得庆祝的日子,我请客。 你不要跟我抢啊!
0: 오, 今天这么值得, 뭔말 가치가 있다, 庆祝的日子, 축하할 만한 날이니까, 그럴 가치가 있는 날이니까, 我请客, 내가 오늘 밥 살게, 대접할게, 你不要, 하지 마세요, 跟我抢啊, 나에게서 가져가면 안 돼, 나한테 뺏으면 안 돼, 이 기회는 这个机会应该给我, 下次, 34쪽을 볼까요? 해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티. 조금 전에 아주 따뜻한 말이었던 티니 가오싱. 요게 티. 뭐뭐를 대신하다. 뭐뭐를 대신해서. 요 며칠 내가 너 대신 서명해야 할 계약을 다 잘 처리해 놓을게.
1: 这几天我会替你把该签的合同都签好.
0: 오, 这几天, 며칠 동안 아마도 다 번역, 가능 취소사회, 或者 度假. 我会替你, 너를 대신해서, 把该签的合同, 该, 뭐뭐 해야 한다, 签, 서명이죠. 서명해야 할 合同 계약은 또 签好的. 내가 다 서명해둘게. 잘 처리해놓을게. 签好的.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나 대신 근무 좀 해줄 수 있어?
1: 我今天不舒服，你能替我顶个班吗？
0: 我今天不舒服， 오늘 좀 불편해요. 你能替我 나를 좀 대신해서 나 대신에 顶个班吗？ 근무하다가 顶个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替我顶个班吗？ 이 일은 내가 그녀를 대신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1: 这事儿我得替她解释解释。
0: 어, 这事儿 이 일이죠. 我得 뭐뭐 해야 합니다. 得 替她 그녀를 대신해서 解释解释. 解释가 이제 설명하다, 해설하다. 그래서 解释解释. 두 번째, 안慰 위로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음에 기회가 또 있잖아, 괜찮아라고 위로했다.
1: 我拍了拍她的肩膀，安慰她。 说还有下次，没关系。我拍了拍，
0: 두드리는 거죠. 토닥토닥토닥 拍了拍他的肩膀，肩膀 어깨. 안慰他 위로했습니다. 还有下次，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 还有下次机会，没关系， 괜찮아라고 했다. 그가 경기에서 지자 친구들이 모두 와서 그를 위로해 주었다.
1: 他输了这一局，朋友们都来安慰他。输
0: 지다죠. 这一局,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되는 거죠. 输了这一局, 이번 경기에 졌어요. 朋友们, 친구들이 또来, 모두 뭐를 해줘요? 또来, 안慰, 안慰, 안慰, 다 그를 위로해 주었다. 또来, 안慰, 다 위로해 줘서 고마워. 많이 좋아졌어.
1: 谢谢你的安慰,我好多了.谢谢你的安慰,我好多了.
0: 많이 좋아졌다. 可能是输了伤心. 35쪽입니다. 신링지탕.
1: 路走不通时学会拐弯。这个句子比较短，但是它的含义太深了，很深很大，信息量很大。对对，字数没几个字。对，但是如果读得懂的话，有的时候能救一个人啊。对，没错。所以这个
0: 什么路走不动时学会拐弯， 굳이 이걸 한글로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 就是接受吧，路走不通，那就干嘛拐弯，还有别的路啊。对，没错，没错，没错。
0: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听说你找到新工作了，恭喜你，终于拨云见日了。哎，被公司裁掉后， 我每天都在投简历，一个安稳觉都没睡过。功夫不负有心人啊！听说现在这个公司待遇更好，也算没白受罪。我也是这么想的，那段时间压力特别大，但也让我学会了很多。你一直没放弃，有这个结果也是必然的。 真替你高兴。谢谢你，那段时间你也一直没放弃安慰我，我全记在心里。这么客气干嘛？今天这么值得庆祝的日子，我请客，你不要跟我抢啊。怎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36쪽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
1: 现在想想。
0: 反而觉得是件好事。这种事儿很多。当时呢，觉得有点不太理想。但是过了一段时间以后，现在想想，哎，那个事情，是好事。这就是塞翁失马。塞翁失马，对。焉知非福啊。对，没错。反而觉得是件好事。오히려 잘된 일이었어.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는 결국 찾아와.
1: 只要不放弃，好机会总会来的。我比较相信这个道理。我也是。只要不放弃，
0: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好机会, 좋은 기회는 总会来的, 언젠가 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어.
1: 通过这件事我成长了不少。通过这件事,
0: 이 일을 겪으면서 지나가면서 我成长了不少, 많이 성장해, 적지 않게 성장했다, 많이 성장했다, 成长.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이 생겨.
1: 人生真的会遇到各种事情。
0: 人生, 인생이죠. 真的정말로 회위到 많은 일들과 부딪혀

0: 부딪힙니다. 뭐? 各种 事情, 다양한 여러 일들과 부딪힙니다. 앞으로는 분명 더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1: 以后肯定还会有更好的事情等着我.
0: 그러니까요. 이후, 앞으로, 肯定还会, 아마도 분명히 확실히 会, 뭐뭐일 것입니다. 有更好的事情, 더 좋은 일들이 等着我,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다.
1: 보윤见日.
0: 아, 보윤见日. 오늘 그 배운 대화문 보고 보윤见日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跟着感觉说까지 등장했습니다.
1: 这个月的业绩总算达标了。是啊，总算拨云见日了。这个月能松口气了？这个别松得太早，下个月的指标啊又来了。这么快？老板吧，是吧？这么快？不会让我们太轻松的。啊,
0: 그렇군요. 这个月, 哎呀, 过一天。
1: 这个工资不是白拿的。对对，
0: 다뤄보겠습니다. 실적, 업적,
1: 业绩.
0: 드디어 마침내.
1: 总算怎么怎么样.
0: 목표에 도달하다.
1: 达标.
0: 한숨 돌리다, 한시름 놓다.
1: 아, 松口气.
0: 지표, 목표.
1: 指标.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乐.
3: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4: 打包行李.
3: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4: 打包行李.去哪里呢?你去哪里呢?
3: 那就当然去旅游啊.
4: 아이야.
3: 打包行李. 오호. 打包. 그대로 이제 싸다. 行李, 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打包行李라고 하면 뭔가 이제 어딜 가는 거. 아,
4: 不管怎么样,不管是出差还是旅游,反正离开我现在的生活环境,就是换心情,对吧?
3: 신신의 感觉.
4: 对,换心情啊.
3: 对,没错. 세 단어 보겠습니다. 포장하다, 꾸리다.
4: 打包.
3: 打包. 여행, 짐.
4: 行李.
3: 行李. 정리하다.
4: 收拾.
3: 收拾,收拾. 방을 정리하다.
4: 收拾房间,收拾房间,收拾정리하다,房间방이죠.
3: 사태를 수습하다.
4: 收拾残局,收拾残局,残局가
3: 그대로 사태, 안 좋은 상황이나 일어난 것을 말하죠. 그래서 收拾残局,정리하다.整理,整理,整理,자료를 정리하다.整理资料,整理资料,资料,자료죠. 생각을 정리하다.整理思路. 정리, 思路, 思路는 이제 사고의 방식, 그러니까 생각.

0: 구겨지다, 주름지다.
1: 쪼.
0: 쪼. 그래서 보통 이제 쪼원 하면 주름살. 네, 이렇게 쪼. 아끼다, 절약하다.
1: 省.
0: 省. 돈을 아끼다.
1: 省钱.
0: 省钱. 수고를 덜다.
1: 省事.
0: 省事. 공간.
1: 空间.
0: 공간. 탁송하다, 짐을 붙이다.
1: 托运.
0: 托运, 托运. 바로 직접.
1: 直接.
0: 直接. 준비하다.
1: 准备.
0: 准备. 수납봉투.
1: 收纳袋.
0: 收纳袋. 속옷, 내의.
1: 内衣.
0: 내의. 세면도구.
1: 洗漱用品.
0: 洗漱用品. 洗漱, 세면. 예. 洗漱用品. 나누다.
1: 分开.
0: 分开, 分开, 分开. 따로 처리하다.
1: 分开处理.
0: 分开 处理. 따로 계산하다.
1: 分开算.
0: 分开算. 分开는요, 때에 따라서는 헤어지다. 사람 간 헤어지다도 됩니다.
1: 아.
0: 分开了. 我们俩 分开了. 이렇게.
1: 아, 对,这是可以的。
0: 对,
1: 汉语是可以的。
0: 汉语是可以的。예.
1: 韩国语不是大陆。
0: 그렇죠. 예. 汉语是这이건 여기서 이제 나누다잖아요.
1: 没错，
0: 처리하다.
1: 没错。
0: 分开处理, 分开算. 근데 이제 我们俩 分开了, 那就算是我们俩
1: 对，分
0: 分
1: 手
0: 手了。
1: 或者说离婚，
0: 对,편리하다,
1: 方便。
0: 方便, 과연 역시 아니나 다를까?
1: 果然。
0: 果然, 달인 대가,
1: 达人，
0: 달인이죠. 달인.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的行李收拾好了吗？
3: 还没有。我不知道怎么整理才好。
2: 我建议你把衣服卷起来，不要叠，这样不容易皱，还省空间。
3: 这个办法真不错。
2: 如果东西不多，最好不要托运，这样下飞机就可以直接走了，省很多时间。
3: 好的，好的。还有什么？你快说。
2: 我想想，准备几个收纳袋，把内衣、洗漱用品分开放，方便找。
3: 果然还得是旅行达人，我这就去收拾。
0: 짐다 쌌어?
1: 你的行李收拾好了吗？
0: 아, 니더 싱리. 너의 짐이죠. 당신의 짐. 니 짐. 收拾. 정리하다. 하우니까 정리를 다 했느냐? 收拾好了吗? 니더 싱리 收拾好了吗?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
1: 还没有，我不知道怎么整理才好。
0: 还没有. 아직 못했어요. 还没有收拾好. 그죠? 还没有. 我不知道. 모르겠어요. 怎么整理才好? 어떻게 정리해야 좋을지才好. 이렇게 怎么整理才好? 좋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려줄게. 옷은 접지 말고 돌돌 말아. 그러면 구김도 덜 생기고 공간도 절약돼.
1: 我建议你把衣服卷起来，不要叠，这样呢不容易皱，还省空间。
0: 그러니까요. 我建议 내가 너한테 좋은 방법 건의한다. 의견을 내주는 거죠. 我建议你 한다면 내가 너에게 꿀팁을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我建议你 把衣服 바짝 문났네요. 옷을 오 卷起来 돌돌돌돌 아까 쥐에는 말다였죠. 그러니까 옷을 말죠. 부야 어디에 접다. 옷을 보통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접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돌돌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我以前真的还没想过卷起来这个办法。
0: 对吧?
1: 有道理啊。
0: 有道理.
1: 有道理, 不会有皱的,因为叠的话它有痕迹嘛,有折痕嘛。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编这本教材的时候才
1: 才
0: 知
1: 知
0: 道，
1: 道
0: 哦，
1: 哦，
0: 有这样的好办法。
1: 是是是，
0: 我收拾行李的时候从来没有
1: 卷过，
0: 啊，
1: 也是
0: 卷
1: 我也
0: 过，
1: 是，
0: 就是都是
1: 叠的
0: 叠，
1: 叠的，
0: 啊。可能得哦，把衣服卷起来，不要叠，这样不容易皱，구김이 없, 쉽게 생기지 않죠. 물론 卷也是有点但是比叠墙，
1: 是吧？
0: 对吧？还省空间，그렇죠，돌돌말았어。
1: 啊，这个是有道理。
0: 对,有道理，还省空间。哦，그방법정말좋네。
1: 这个办法真不错。
0: 哎，这个办法真不错，真不错。哦，

0: 만약에 짐이 많지 않으면 짐을 안 붙이는 게 제일 좋아.
1: 如果东西不多，最好不要托运。
0: 如果东西不多，东西 여기서는 짐이죠. 不多 많지 않으면 最好 뭐뭐 하는 게 제일 좋다. 뭐죠? 不要托运，托运 그대로 짐을 이제 공항에 가서 붙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不要托运 맡긴다. 짐을 붙이지 않는 게 좋아. 그러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나갈 수 있어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거든.
1: 这样下飞机就可以直接走了，省很多时间。
0: 这样，그러면下飞机，비행기에서내리고나서可以直接走了，直接바로离开了，떠날수있는거죠，공항을요，机场。그러니까可以直接走了，갈수있으니까省아낄수있습니다。很多时间，많은시간들을아낄수있어요。省很多时间。오，그래，또뭐가있어？얼른말해줘。
1: 好的，好的，还有什么？你快说。
0: 好的，还有什么？또뭐가있어？你快说。얼른 말해줘. 보자. 수납 파우치를 몇개 준비해서 속옷이랑 세면도구를 따로 넣어. 찾기 편해.
1: 我想想，准备几个收纳袋，把内衣、洗漱用品分开放，这样呢方便找。
0: 그러니까 이게 좋죠. 方便 편리하다. 找 찾다니까 찾기 편하다. 어떻게 하죠? 我想想. 자, 생각 좀 해보자. 我想想. 준비. 일단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几个 收纳袋. 收纳는 이제 수납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수납하는 袋, 파우치. 그러니까 작은 가방이죠, 일종의. 그래서 几个 收纳袋. 작은 수납 파우치를 준비하고, 바네이 속옷, 그리고 시수용品, 세면도구. 分开放, 따로따로 두는 겁니다. 요것은 옷, 요것은 세면도구. 그래서 方便找, 찾기가 편리합니다. 오, 역시 여행의 달인이야. 지금 바로 가서 쌀게.
1: 果然还得是旅行达人，我这就去收拾。
0: 오, 果然역시 과연 하이 데이시 역시 不愧是 旅行 达人. 오, 역시 여행의 달인이야. 고수예요. 我就这去收拾收拾. 내가 바로 가서 짐 정리할게. 오, 지금 이제 옆에 그 41쪽에 그 삽화 그림을 보면요. 니더 싱리 收拾好了吗?라고 하니까 에이, 还没有.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가방을 삽화를 보시면 都是叠的. 没有 이거 卷的. 都是叠的. 那就这个不好. 他说 建议 卷. 좋습니다.
1: 这个是生活智慧，
0: 对，没错。
1: 也叫生活小窍门。
0: 是，没错。좋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선생님 42쪽에 첫 번째, 建议, 건의하다, 제의하다, 의견을 내다. 자, 우선 이력서를 잘 다듬은 다음 경험 있는 사람에게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겠어.
1: 我建议你先把简历好好改一改，再找有经验的人帮你把把关。
0: 아, 이력서군요, 결국에는요. 我建议你, 내가 너에게 하나 알려줄게. 무엇을? 先把简历, 이력서죠. 先 우선 바 젠리 그 이력서를 바짝으로 나왔습니다. 好好 改一改, 好好 제대로 잘 꼼꼼하게 改一改, 잘 다듬은 후에 수정한 후에 再找, 다시 또 찾습니다. 요 찡이엔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빵니 바바관, 부탁하는 게 좋겠어. 검토를 하는데 바바관 제대로 꼼꼼하게 검토해내는 바바관. 의사 선생님이 끓인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셨어.
1: 医生建议我多喝白开水。
0: 이건 뭐 多喝水 이건
1: 多
0: 뭐
1: 喝
0: 에
1: 水。
0: 거의 뭐就
1: 妈
0: 是
1: 妈也说，医生也说，
0: 周围的健康朋友们 都
1: 都说。
0: 说
1: 还有，如果是中国的医生或者是中国的妈妈的话，会说多喝热水。
0: 对，多喝热水，特别是这个，근데이제이거多喝白开水啊，中国人比韩国人。怎么说呢？更喜欢。
1: 更执着
0: 哎，
1: 对这
0: 对。
1: 个水。
0: 医生建议我来给의사선생님이말씀하셨어요。뭐라고多喝白开水，白开水그대로끓인물이되는거죠。좋은의견좀있어？
1: 你有什么好建议
0: 아，
1: 吗？
0: 你有什么好建议吗？有什么好建议？어떠한좋은의견？두번째，果然，과연，역시예상대로아니나다를까？일기예보에서 오후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더니 3시 10분에 정말로 천둥이 쳤다.
1: 天气预报说下午有雷阵雨，到了3点10分。

0: 갈증 해소에는 역시 시원한 콜라지.
1: 夏天解渴啊，还得是冰可乐。
0: 对，좋습니다, 스님.
1: 哇，这个炖牛肉好好吃啊！
0: 不错吧？是乡下的奶奶寄来的。
1: 嗯，果然还得是乡下的菜好吃。
0: 难道不是奶奶的手艺好
1: 哎
0: 吗？
1: 呀，对呀，奶奶寄来的，这是奶奶做的，
0: 对对
1: 当
0: 对，
1: 然是奶奶的手艺好喽。
0: 乡下的当然，
1: 啊，对对
0: 感
1: 对，
0: 觉，
1: 干净哦，
0: 有
1: 材
0: 种，
1: 料
0: 对
1: 好哦，
0: 对
1: 新
0: 对，
1: 鲜呢。
0: 但其实是不是乡下的，是奶奶做
1: 奶
0: 的，
1: 奶的手艺
0: 手艺
1: 好，对，
0: 好。다녀보겠습니다. 푹 삶다, 푹 고다.
1: 炖，
0: 시골.
1: 乡下，
0: 보내다, 붙이다.
1: 气，
0: 설마 뭐뭐 하겠는가?
1: 难道，
0: 솜씨 기술.
1: 手艺，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호,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주모지화.
2: 아.
3: 哎呀,今天就是周末。啊,对对对对对对对。对吧,周末谈周末计划。是是是,而且一听周末就很舒服的感觉。没错,很开心的,好轻松。轻松,轻松。不累,不累。对,不累。周末计划,计划
2: 그대로 계획 周末 주말이죠. 세 단어 보겠습니다. 주말.
3: 周末.
2: 周末. 계획하다.
3: 计划.
2: 计划. 잘, 제대로, 실컷.
3: 好好,或者说好好,好好
2: 이렇게 할 때는 근데 이제 好好 할 때는 일성, 好好 할 때는 삼성, 식사를 제대로
3: 하다,好好吃饭,好好吃饭,
2: 잘 생각하다,好好想想,好好想想,想想, 쉬다
3: 휴식하다,休息,休息,休息也好,休息,
2: 배정하다, 안배하다,安排,安排, 업무를 안배하다.
3: 안排工作
2: 일정을 짜다.
3: 안排行程
2: 임무 과제.
3: 任务
2: 이건 이제 임무죠 그대로. 任务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3: 不一定怎么怎么样
2: 단지 다만 오직.
3: 只是
2: 怎么怎么样 只是 누워 있다.
3: 躺着
2: 에이.
3: 这个也是听着很舒服。哎呀，我也是这么觉得。哎呀，这个真的好受不如躺着。对对对，好吃不如饺子，好瘦不如躺着。就是要注意，吃饭以后不要马上躺着。不要马上躺着，其他的时间躺着都很舒服。对对对，晚上回家吃晚饭散散步。
2: 再回到家，躺一下，
3: 躺着看电视。

0: 나보고 뭐 하라고? 취재야 빤. 추가 근무. 초과 근무하러 나오래. 이 일은 네가 알아서 짜.
1: 这事儿你来安排吧。
0: 这事儿你来安排吧，我们都相信你。
1: 嗯。
0: 你想怎么做就怎么做吧。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았어.
1: 아, 시간 안排的 太满了。
0: 时间安排的，너무 배정을 어떻게 했어요? 太满了，安排太满了，꽉채운 거죠. 时间安排太满了。두 번째, 对于 什么什么 来说, 뭐뭐로 말하자면, 뭐뭐로 말할 것 같으면, 뭐뭐의 입장에서는 나같이 잠을 잘못 자는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게큰 복이야.
1: 对于我这个失眠的人来说，能多睡一会儿就是最大的福气。
0: 我的周围一些朋友，家人也是，这个我还是不太理解，因为我
1: 睡得很好。
0: 基本上5分钟之内，
1: 哎呦，太健康了！我都不达不到，我大概要半个小时左右现在。
0: 就反正躺在床上就5分钟，
1: 哦，
0: 有时候就，
1: 你不内耗，
0: 对。
1: 我们这个10月份学的第一课不就内耗
0: 对
1: 吗？
0: 对对对
1: 你
0: 对，
1: 不内耗，你脑子里边没有想东西，所以，
0: 这是我的福气，
1: 哎
0: 我
1: 呦，
0: 知道。对于我这个失眠的人，잠을 잘못 자는 사람의 失眠的人来说，能多睡一会儿，조금더 잠을 잘수 있다면, 就是最大的福气，가장큰복입니다，福气복이죠。그 사람에게 이런 사소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1: 对于他来说，这点小事不算什么。
0: 对于他来说，그 사람에게 있어서 这点小事，이렇게 작은 일은 不算什么，별거 아니야, 不算什么。나에게는 주말이 무엇보다 중요해.
1: 对于我来说，周末比什么都重要。
0: 对于我来说，나에게 있어서는 周末 주말이 比什么都重要，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해. 51쪽입니다, 선생님. 心灵鸡汤.
1: 用未来的眼光看待现在的困难，一切都会过去。
0: 当然，当然，所以现在遇到困难，怎么说呢？这是一种过程，对吧？
1: 嗯。
0: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在写什么呢？
3: 我在计划周末要做的事。
2: 周末就应该好好休息。你怎么还给自己安排任务？
3: 休息不一定只是躺着一动不动啊，做点喜欢的事也是休息。
2: 那这么说，我喜欢的事就是待在家里，什么都不做。
3: 对于我来说，不赶时间，慢慢做完想做的事就很解压。
2: 比如哪些事？
3: 打扫房间、洗车、洗衣服，再做点好吃的。周末慢慢做完这些就很舒服。
0: 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52쪽입니다. 평소에 바빠서 주말에 늘할 일이 있어.
1: 平时很忙，所以周末总是有事要做。
0: 그렇죠. 평소에 바빠서 平时 很忙. 평소에 바쁘죠. 所以 周末 주말에 总有事일이 있어요. 뭐 要做 해야 될 일.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나씩 천천히 해야 해.
1: 事情再多，也要一件一件慢慢做。
0: 当然，事情再多。再多，이때짜이는아무리뭐뭐하더라도예그래서짜이 A 예 B 죠要一件一件하나하나하나慢慢做천천히해야해가끔은온종일집에만있어도정말행복해
1: 有时候，就算整天待在家里，我也觉得很幸福。
0: 그러니까요有时候때로就算설령整天하루종일待在家里집에만있어도我也觉得很幸福행복해요나에게는그것도휴식이야
1: 对我来说，那也是一种休息。
0: 对我来说，나에게있어서，那也是그것도一种休息，하나의휴식，그러니까그것도휴식이야。다음주를위해제대로재충전해야지。
1: 为下周好好充充电。
0: 充充电，充电이그대로재충전，충전이죠。그래서为下周다음주에서好好제대로充充电，재충전해야지。느낌대로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꼼짝도 하지 않다, 꼼짝 않고 있다.

0: 이동 못동.
1: 이동 부동. 거기 예문을 하나 볼까요, 선생님? 그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0: 他躺在床上一动不动.
1: 이동 부동 이런 식으로 갑니다. 周末2天你干什么了?
0: 一动不动的躺在床上刷手机.
1: 哎，你也不出去走走？
0: 周中啊，天天跑外勤，我可走够了。
1: 哦，
0: 理解理解，
1: 理解理解理解。他主要是外勤，
0: 对，在
1: 就
0: 外面工
1: 对，
0: 作，
1: 不在办公室里，常常在外面工作，
0: 跑非
1: 跑
0: 常
1: 来
0: 的
1: 跑
0: 累，
1: 去啊，对对对，累，可以理解可
0: 很
1: 以理
0: 奔
1: 解。
0: 波。
1: 다나보겠습니다눕다
0: 躺，
1: 침대
0: 床。
1: 휴대폰을보다
0: 刷手机，
1: 외근하다
0: 跑外勤。
1: 오늘배운대화문은오디오악당생생대화문에서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프랑스 샹송의 기인, 세르스 갱스프로의 다양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음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다채롭죠. 전통적인 샹송에서부터 발랄한 예예풍의 노래, 재즈, 일렉트로닉, 심지어 힙합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으로 만들어낸 세르스 갱스프루. 오늘 첫 곡은 프랑스의 신세대 가수 어망디 브루주아가 재해석한 갱스프루의 로 알라 부쉬, 군침이 돈다입니다. 일요일에 세계음악갱 출발하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의 세계 음악기행 첫 곡은 세르스 갱스부르의 1960년 동명 영화의 주제가였습니다. 루 알라부쉬, 군침이 돈다. 프랑스 가수 아망딘 부르주아의 2014년 리메이크로 전해드렸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세르스 갱스부르의 음악 세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갱스부르의 음악은 훌륭하지만 그의 사생활, 기행, 인간적인 면을 혐오했던 사람들도 많아서요. 세르스 갱스부르는 호불호가 확실했던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91년 62세에 비교적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시간이 많이 해결해 준것 같습니다. 세르스 갱스부르, 그의 음악 유산은 예전보다 훨씬 더 인정받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기 샹송 가수 미셸 아르노와 세르스 갱스부르가 함께 부른 노래, 1966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레파비옹 누아, 검은 나비로 시작해서요. 로랑 불지가 재해석한 끼에 인, 끼에 아웃. 프랑스어와 영어를 섞어서 뜻보다는 발음을 중요시하는 세르스 갱스부르 특유의 작사 기법을 볼수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노래는 작사를 담당한 노래인데요. 알랭 샹포르의 베비 루, 1977년 노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노래, 에뛴 다오의 쉘레 예예, 예예족의 세계에서. 1964년 갱스부르의 원곡을 에뛴 다오가 1985년에 리메이크했습니다. 이 곡까지 네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셀스 갱스브레의 노래, 그가 작곡하고 혹은 작사했던 노래 네 곡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미셸 아르노와 셀스 갱스브르가 함께 부른 레파피옹 누아, 검은 나비. 두 번째 노래는 로랑 불지의 끼에 인, 끼에 아웃. 세 번째 곡, 알랭 샹포르의 베이비 루. 마지막 네 번째 노래는 에티엔 다오의 슐레 예예였습니다. 여자 가수가 부르는 갱스브르의 노래, 그리고 남자 가수가 부르는 갱스브르의 노래, 분위기가 많이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세르주 갱스브르의 음악은 여성 친화적인 그런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 음악 플레이리스트 세르주 갱스브르의 음악 세계, 이번에는 프랑스를 떠나 전 세계로 퍼진 갱스브르의 음악입니다. 어제 마들렌 베이로의 버전으로, 재즈 버전으로 보내드렸던 라자바네즈. 오늘은 강력한 락 음악을 했던 미국 뮤지션 이기 팝의 해석으로 준비했고요. 세르주 갱스브르의 1967년 곡 채트톤, 이 노래를 브라질의 배우 겸 가수 세우 조르지의 2005년 녹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뮤지션 칠리 곤잘레스가 피처링한 곡입니다. 이어서 세르주 갱스브르의 1975년 노래 꺼멍 부메랑을 2005년 일렉트로니카로 재해석한 버전 골랐는데요. 부메랑 2005, 부메랑 2005, 캐나다의 칠리 곤잘레스와 파이스트, 여기에 프랑스의 배우 겸 가수 다니가 함께한 조합입니다. 계속해서 1964년 샹송 '글로르 카페' 커피색, 이 노래를 쿠바 가수 알마로사의 스페니쉬 리메이크 '글로르 카페'로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1964년 샹송 '세프 드향',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을 아프리카 베냉 출신의 월드뮤직 스타 앙젤릭 기조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노래 다섯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이기팝의 라자바네스, 자바춤, 세우 조르지와 칠리 곤살레스가 함께한 최터톤, 칠리 곤살레스, 파이스트, 다니의 조합으로 들으신 부모랑 2005, 쿠바가스 알마로사의 콜로르 카페, 커피색, 마지막 곡, 앙젤리 기조의 세프디르향,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세르스 갱스브르의 음악 세계. 이번에는 세계적인 배우가 부른 갱스브르의 노래네요. 먼저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가 함께한 발라드 드 멜로디 넬슨, 멜로디 넬슨의 발라드. 원래는 세르스 갱스브르와 제인 버킨의 듀엣곡인데요.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시절의 녹음한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어서 세르스 갱스프로와 브리짓 바르도가 함께 불렀던 보니 앤 클라이드. 영화로도 만들어진 미국의 전설적인 은행 강도 커플이죠. 보니 앤 클라이드를 세르스 갱스프로의 아들 룰루 갱스프로와 미국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듀엣으로 전해드립니다.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가 함께한 발라드 드 멜로디 넬슨, 멜로디 넬슨의 발라드. 이어진 곡은 룰루 갱스브루와 스칼렛 조한슨이 함께한 보니 앤 클라이드였습니다. 새우맹 플레이리스트, 세르츠 갱스브루의 음악 세계. 이번에는 세르츠 갱스브루의 마지막 뮤즈였던 뱀부의 노래입니다. 뱀부, 본명이 캐롤린 본 파울루스인데요. 베트남, 중국, 독일의 피가 흐르는 신비로운 외모의 모델 겸 가수입니다. 세르스 갱스브루가 밤부를 위해 만들어진 1989년 앨범 Made in China에서 한곡 골랐는데요. 제플러 리 양쯔, 나는 양쯔강에서 울었다 먼저 들으시고요. 세르스 갱스브루와 밤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룰루 갱스브루가 발표한 곡 골라봤는데 역시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죠. 2011년에 룰루 갱스브루는 아버지의 음악을 재해석한 앨범 From Gangsbru to Lulu를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의 유명 뮤지션들을 대거 참여시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앨범 수록곡인 아버지의 노래 Juicy Vuni de Dir Guzmong Ve 떠나려는 말을 하려고 왔어요. 이 노래를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만부의 Je pleurais le Yangtze. 나는 양쯔강에서 울었다. 이어진 곡 루퍼스 웨인라이트가 재해석한 세르스 갱스프의 노래 Je suis venu te dire que je m'en vais. 떠나려는 말을 하려고 왔어요. 였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대미를 장식할 노래는 세르스 갱스프가 부른 에디트 비아프의 샹송입니다. Mon Légionnaire, 나의 외인병사. 1987년에 발표한 세르스 갱스프의 마지막 솔로 앨범 You're Under Arrest, 당신을 체포합니다. 앨범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0: 몰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서유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인도네시아의 싱어송라이터 나딘 아미자가 부르는 Burnt Out, 하나로 연결된 입니다. 2020년 발표곡으로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을 자신의 생일에 발표했다죠. 본인의 성장과 가족관계를 이야기한 노래 가운데 어머니에게 바친 이 곡이 크게 성공했답니다. 하나로 연결된 이라는 뜻의 제목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딸이 어머니에게 건네는 이야기 낭독하겠습니다.

엄마, 인생은 마구잡이로 달리는 짐승 같아. 빗소리로 울어대는 친구 하나 없는 고슴도치 같아. 그런 내게 손을 내밀어주는 건 동화 속 왕자가 아니야. 엄마야. 내가 무너질 때도 날 사랑해주는 엄마.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내 앞에 엄마가 서 있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엄마가 대신 헤쳐나가 주지. 온 세상이 엄마와 나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 난 엄마를 닮아서 참 고집불통이지. 화내는 것도 미소 짓는 것도 엄마를 닮았어. 하나로 연결된 두 개의 심장 같아. 엄마가 있으니 나도 살아있는 거야. 온 힘을 다해서 매 순간을 살아내는 엄마를 보면서 나도 두 발로 서서 버틸 수 있어. 엄마, 그래도 난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머릿속에서 이 온갖 생각들이 부딪히며 돌고 있어. 엄마, 내가 물어볼 때마다 답이 되어줘. 엄마와 나는 하나로 연결된 두 개의 심장이잖아. 엄마가 있으니 나도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 엄마, 내 곁에서 부디 오래오래 살아줘. 내가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줘.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말레이시아의 유나가 부르는 Langit, 하늘입니다. 유나와 말레이시아의 록 뮤지션 아코코가 함께 만든 곡인데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었군요. 11년 전이죠.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사 비행기 두 대가 각각 3월 그리고 7월 실종과 피격이라는 참극을 겪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역이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말레이시아 항공사는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자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뜻에서 싱어송라이터 유나와 함께 손을 잡았죠. 유나는 말레이시아 항공사 앰버서더로서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노래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노래입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새들이 날고 있어요. 구름이 떠가고 있어요. 내 마음도 가벼워요. 오늘 밤은 달이 내 증인이에요. 꿈속에서 난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두 발은 땅에 붙어 있지만 나의 마음은 하늘을 찾아 위로 향할 거예요. 높이 날아갈 거예요. 파란 구름이 무지개와 함께 날 기다리는 곳으로 높이 날아갈 거예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에스토니아의 아르그파르트가 부르는 나구 필미스, 영화처럼입니다. 일전에 한테인의 월드 차트에서 소개된 곡이죠. 아르그파르트는 에스토니아의 록밴드고요. 이 곡은 2022년 발표곡입니다. 노랫말은 웃프네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아닌 척 삐딱한 말을 늘어놓는데요. 자기만 알아듣게 엉뚱하게 조합한 표현을 끼워넣기도 합니다. 결국은 나너 사랑하니까 나좀좀좀 귀여워해줘 라고 말하는 애원이죠. 우리말에 맞게 의역도 하고 순화도 하면서 해석한 이 노랫말 낭독하죠.

영화 같은 사랑 하고 싶다. 눈물이 철철 흘러도 프레임 뒤에서 너의 눈동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거 아니야. 내겐 그 타고난 결함이 하나 있어. 사랑을 나누면 언어의 축이 이렇게 뒤틀려 버리지. 너랑 꼬이면서 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증상? 그런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그 술을 입에 달고 살았더니 제정신인 적이 없어. 이제 물만 마시려고. 그럼 뭐 이런 정신머리도 고르게 파장을 유지할 수 있겠지. 안 그래도 발밑에 세상이 싹 다 사라져버렸어. 나는 너의 사적인 주체, 아주 주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주관적인 소견으론 내 눈에 넌 객체, 객체 같은 소리하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넌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런 여자야. 술을 입에 달고 살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아무튼 영화처럼 사랑하고 싶다. 눈물이 철철 흘러도 프레임 뒤에서 너의 눈동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바스코 로시. 그의 노래 Quanti anni hai, 넌 몇 살이야? 입니다. 1999년 발표곡이죠. 오늘 오프닝 뉴스 내용을 빌려서 소개하자면 젠 알파 여성과 이야기하는 중년 남자가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새삼 사는 것에 덧없음을 토로하는 내용. 아저씨가 딱 한데 뭐 선을 넘는 건 아니니까요. 낭독합니다. 오늘 밤 넌 몇 살이니? 귀여운 아가씨, 나한테 몇 살이라고 말할 거니? 나이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말 안 하는 거니? 뭐 알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지. 실은 내가 오늘 밤 나이 생각을 꽤 많이 했거든. 에이, 빌어먹을. 전화를 받았는데 불행의 탈을 쓴 나이였다고. 난 거절할 수 없었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귀여운 아가씨도 잘 알겠지. 오늘 밤 아가씨는 어딜 갈 거야? 난 어디 갈 거냐고? 몰라. 괜찮아. 그런 말 한 게 아가씨가 처음은 아니니까. 그런 걸 모르다니. 만사태평이구나. 뭐 이런 뜻도 아니고. 오늘 밤 내가 아가씨에게 줄 게 있는데 지금 노래하는 이 정직하고 진실한 노래지. 물론 아가씨를 꼬드길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러고 나면 난 아가씨 없이 못 살게 될 텐데 그건 싫어. 아가씨, 오늘 같은 밤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을 거야.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니까. 밤은 진실한 시간도 아니니까. 오늘 밤 아가씨는 몇 살이야? 난 몇 살이냐고? 아가씨보다 한 두 살 더 많을걸? 정확히는 몰라. 나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쿠바의 파블로 밀라네스가 부르는 로스 카미노스 길입니다. 1990년 앨범 이덴티다드 수록곡인데요. 최초 공개 연도는 1973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전통 타악 리듬과 역동적인 신테사이저, 경건한 합창이 주도하는 메시지는 태고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길을 내고 나아가는 과정의 위대함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신성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노랫말에서 성자로 언급되는 에레과는 가톨릭교의 성자이면서 동시에 아프로 쿠바계 종교 산테리아의 성자이기도 하죠. 정확하게는 산테리아의 최고신 올로두마레와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정령 오리샤 라고 하네요. 노랫말 낭독합니다. 걸어가는 성자, 오 걸어가는 성자, 예고한 만큼 우리 곁

곁에서 살아 숨쉬는 성자는 없다. 앞으로 나아가는 예고와 홀로 걸어가는 나의 어머니. 길. 길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이 기어다니던 때를 지나 일어섰을 때 길은 비로소 나섰고 그렇게 서로가 만났다. 인간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발견한 길은 이미 다져져 있었으나 태허다. 오래전 이곳을 지나친 우리 이웃들이 남긴 폐허다. 이 길들은 건너지 말자. 이 길들은 이미 죽은 길이다. 한 방향만 고집하는 길들이 있다. 나는 그 길을 택하련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산과 도시를 뚫고 나아가며 강의 물길을 바꾸고 나의 산으로 내려가 바다를 강으로 끌어올리며 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길고 긴 외길을 만들자. 가다 보면 내일을 볼 수 있을 만큼 길고 긴 길을 만들자. 그렇게 새로 다져진 젊은 땅, 일어서길 갈망하는 땅은 내일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고통에 찬 날들은 보지 말자.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우루과이의 호르헤 드렉슬레르가 부르는 세야, 좋을대로입니다. 호르헤 드렉슬레르의 2001년 발표곡입니다. 세야는 스페인어로 좋을대로, 뭐 아니면 될대로 되라, 뭐 이런 뜻이라는데요. 될대로 되라의 경우 체념의 뉘앙스가 짙어서 좋을 대로로 택했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낭독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중간 지점까지 왔다. 수많은 갈림길을 지나왔다. 나의 동전은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좋을 대로 굴곡 많았던 시절, 홍역 같았던 이젠 지나온 날들, 좋을 대로 너의 미소를 깃발 대신 쳐든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련다. 피지 못한 불운이라 해도 받아들이련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계속되는 시련 같은 건 없다. 행복의 매뉴얼도 없다. 내 삶의 봄이 떠나며 남긴 영수증을 뒤적이다 보니 내 몫의 행운이 다했음을 알겠다. 지갑 속 너의 사진을 보며 좋을 대로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련다. 믿고 싶은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아도 좋다. 치고 들어오는 바람결에 나의 노래를 풀어놓는다. 누구든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듣기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여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Véronique Sanson이 부르는 Besoin de personne, 누구도 필요 없어 입니다. 누구도 필요 없어. 시간이 흐르면 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거야. 누구도 필요 없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내가 제일 잘 알 거야.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 사람이 제 발로 내게 오게 만들 거야. 그렇게 난 해냈어. 그 사람은 내게 진짜 삶을 주었어. 그때 난 말했지. 그래, 이거야. 그는 모든 밤을 내게 주었어. 난 모든 순간을 차지했어. 그래, 내가 그의 모든 밤을 차지했어. 누구도 필요 없어. 누구의 말도 필요 없어. 그가 날 돌아보지 않는 날, 난 그저 눈물 흘릴 거야.

0: En regardant le mur de la prison d'en face.
1: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이브 듀데이가 부르는 Le mur de la prison d'en face, 건너편 교도소 담벼락입니다. 그가 1977년에 발표한 곡, 실제로 파리에 있는 La Sainte 교도소를 모델로 썼다고 하네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택가와 이 교도소가 마주보고 있는 풍경과 함께 그 현실의 부조리를 암시적으로 노래합니다. 노랫말 함께 감상하시죠. Et les bruits du quartier s'effacent. 길 건너편 교도소 담벼락을 바라보며 귀를 스치는 소리를 듣는다. 행인들이 퍼뜨리는 소문, 달리는 자동차들의 소음. 집 지붕들이 지평선처럼 멍빠른 아스타워 끝까지 이어지며 거리를 채우는 소리들. 겨울의 담벼락도 맞은편 집들을 바라본다. 여름엔 마로니에 나무가 무성해서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교도소 담벼락을 바라보며 그 너머의 다른 세상을 상상한다. 건너편 교도소 담벼락을 바라보며 그 밖으로 나가고 싶어 옥죄는 마음들을 생각한다. 난 길을 지난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2: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코피를 쓸ことは できますよ.
0: 복사를 하는 것은 가능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0: 나니나니 스르 것도가 데키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초, 시간 단위인데요. 시간 단위 초는 묘라고 합니다. 그럼 시간 단위 분은요?
1: 흥,
0: 시간 단위 시는 뭐라고 하죠?
1: 지.
0: 그럼 선생님, 1시 1분 1초는요?
1: 1시 1분 2초.
0: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출석 혹은 참석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1: 出席。
0: 슈세키. 출석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슈세키. 직역하면 출석인데요. 일본어에서는 이 슈세키라는 단어는요. 출석 이외에 참석이란 뜻으로도 많이 사용된답니다. 출석하다, 참석하다.
1: 出席する
0: 슈세키 스르라고 하면 되겠네요. 결석하다는요?
1: 欠席する
0: 겟세키 스르라고 하면 되죠. 예약.
1: 予約
0: 예약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요약. 예약하다.
1: 予約する
0: 요약 스르. 예약하면 취소라는 단어도 알고 싶어요.
1: 取り消し
0: 取り消し 취소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외래어로도 취소, 뭐라고 하죠?
1: キャンセル
0: 그래서 취소하다라고 할 때, 캔셀을 스르. 주로 호텔, 항공권 등을 취소할 때는 캔셀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대출하다.
1: 貸し出しする
0: 가시다시 스르, 대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출이 가시다시인데요. 대출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대와 출 모두 뜻으로 읽어요. 그래서 가시다시 대출. 하다는 스르 연결해서 가시다시 스르 대출하다. 책을 대출하다.
1: 本を 貸し出しする
0: 허응어 가시다시 스르. 대출하면 반납해야 하잖아요. 책을 반납하다.
1: 本を 返す
0: 허응어 가에스. 혹은요.
1: 本を 返却する
0: 허응어 返却する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안,
1: 図書館内
0: 도서관, 도서관이고요. 안을 나타내는 안내를 음으로 읽어서 나이. 그래서 도서관 나이, 도서관 안, 도서관 내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관내에서는 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그때는 간 나이 대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부탁하다.
1: お願いする
0: 내가이라고 하면 부탁이란 뜻이에요. 앞에 예쁘게 접두어 오까지 붙였어요. 오네가이 부탁인데요. 스를 연결해서 오네가이 스를 부탁하다, 부탁드리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곤란하다.
1: 困る
0: 고마르. 곤란하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복사기.
1: コピー機
0: 커피기. 복사기인데요. 한자어로도 사용하잖아요.
1: 複写機
0: 복사를 한자어로 후쿠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기는 후쿠샤키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커피기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8과에서 배운 허가 표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뭐뭐 해도 된다, 테모이 기억나나요? 복사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1: コピー機を使ってもいいですか?
0: 커피기요, 使ってもいいですか?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의 가능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어 동사 중 데키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데키르는요,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스르, 하다의 가능형입니다. 데키르 자체도 할수 있다라는 뜻이지만 보통 동사의 기본형 뒤에 고토가 데키르라는 형태로 능력의 유무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직역하면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요. 자연스럽게 뭐뭐 할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달리다.
1: 走る
0: 하시르. 달리다란 뜻의 1그룹 동사입니다. 고토가 데키르 한번 연결해 볼게요. 달릴 수 있다.

0: 走ることができる。
1: ることができる。직역하면 달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달릴 수 있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먹다.
0: 食べる。食べる。
1: 다베르, 먹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먹을 수 있다는요?
0: 食べることができる。食べることができる。
1: 다베르 코토가 데키르. 직역하면 먹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요.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100m를 15초에 달릴 수 있어요.
0: 100m를 15秒で 走ることができます。 100m를 15秒で 走ることができます。
1: 100m를 15秒で 15초에 이때 되는요, 시간적 한도를 나타냅니다. 하시를 것도가 되기마스. 직역해 볼게요. 달리는 것이 가능해요. 라는 뜻이죠. 달릴 수 있어요. 와 같이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떡볶이나 김치찌개 같은 매운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0: 떡볶이야 김치찌개などの辛い食べ物も食べることができます。 떡볶이야 김치찌개などの辛い食べ物も食べることができます。
1: 떡볶이나 김치찌개 나도노 김치찌개 같은 가라이 다베모노모 다베르코토가 데키마스. 매운 음식도 먹는 것이 가능해요라는 표현이죠. 즉 먹는 것이 가능해요, 먹을 수 있어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화기 꿀팁 살펴볼게요. 운텐스르 운전하다라는 뜻이죠. 슈세키스르 출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약스르 예약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운땡 슈세키 요약그 이런 류의 동작성 명사는요. 나니나니 스를 것도가 되기르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가능 표현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동작성 명사에 되기르만 붙인 형태로도 가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어요? 스를 것도가 되기를 사용하면요.
0: 明日の会議には出席することができます。
1: 아시타노 카이기니와 내일 회의에는 슈세키 스를 것도가 되기마스. 참석하는 것이 가능해요라는 뜻인데요. 슈세키 스를 것도가 되기마스. 너무 길죠? 어떻게도 표현 가능하죠?
0: 明日の会議には出席できます。
1: 아시타노 카이기니와 내일 회의에는 슈세키 되기마스. 참석할 수 있어요와 같이 동작성 명사 뒤에 되기를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니나니 스를 것도가 되기를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예약하다.
0: 요약する
1: 요약스르. 예약할 수 있다. 먼저 나니나니 스를 것도가 되기를 연결해 볼까요?
0: 요약することができる
1: 요약 스를 것도가 되기를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요약 스를 이 경우 요약은 동작성 명사입니다. 이런 동작성 명사는요. 요약 스를 것도가 되기를 외에도 어떤 표현이 가능하죠?
0: 요약できる
1: 요약 되기를라는 표현으로 예약할 수 있다라는 뜻을 전할 수 있어요. 간단히 예약할 수 있다.
0: 簡単に予約することができる
1: 혹은
0: 予約できる
1: 간단히 요약스를 것도가 되기를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혹은 요약을 되기를 예약 가능하다. 예약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 가능한 거죠. 이 레스토랑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예약할 수 있다.
0: このレストランはネットで簡単に予約することができる。
1: この 레스토랑과 이 레스토랑은 넷도데 인터넷으로 이때 되는 도구 수단을 나타내죠. 간단히 요약스를 것도가 되기를 예약할 수 있다.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 되기를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예약할 수 있어요.
0: 簡単に予約することができます。
1: 요약스를 것도가 되기를

0: 보면요.
1: そうですか。じゃあ、必要なページだけコピーします。
0: そうですか。그렇군요. じゃあ、그럼、必要なページだけ、필요한ページ만コピーします。복사할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そうですか。じゃあ、必要なページだけコピーします。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아, この本は貸し出し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3: え、そうなんですか？
2: はい、ここに貸し出し不可のシールがありますよね。こういう本は借りることができません。図書館内で閲覧だけお願いします。
3: 困ったな。レポート書くのに必要なんですが。
2: コピーをすることはできますよ。あそこにコピー機があります。
3: そうですか。じゃあ、必要なページだけコピーします。
0: カタカナ조각모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1: ファッション、ファッション。
0: ファッション、패션이고요。
1: デザイン、デザイン。
0: デザイン、디자인입니다。
1: サンプル、サンプル。
0: サンプル、センプルインデよ。혹시발음팁있을까요？
1: はい。패션은 F 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fashion 이라고 하는 점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시. 제철 과일은? 제철은 알맞은 시절이나 식재료가 가장 맛이 들고 많이 나는 시기를 뜻합니다. 이 제철,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죠?
1: 슌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쓰면 열을 순자인데요. 원래 한 달을 셋으로 나눈 열흘을 뜻하는 말로 식재료의 맛과 영양이 가장 좋은 시기를 가리킵니다. 짧고도 소중한 가장 맛있는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은 슌노 그다모노, 제철 생선은 슌노 사카나라고 하는데요. 슌노 나니나니와 같이 뒤에 명사를 붙여서 제철 뭐뭐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지금이 제철이야라고 말하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이마가 쉰다요.
0: 이마가 쉰다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학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3: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4: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5: 안녕하십니까, 송근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老师。
5: 복습 많이
6: 살기니다.
5: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저 혼자 지금 28페이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시작.
6: 小心地滑.
5: 이거 중국 가면은 노란색 그 간판에 많이 써 있잖아요, 화장실에.
6: 是的，卫生间呀，还有楼梯上。
5: 아, 화장실이나 저기
6: 계단,
5: 아, 계단 이런데. 그렇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청소하시려고 딱 세워두잖아요, 노란색. 小心地滑가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 왜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보니?
6: 你怎么边走边看手机啊?
5: 뭔가 길게 말씀하셨지만 이 문장들이 낯설게 다가오면 복습이 안 되는 겁니다. 진도 나갈 때가 아닌 거죠. 지금 반대로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습득이 되신 분들은 오늘 4강. 너 중국어 정말 잘하는구나.
6: 你汉语说的真不错.를
5: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그 옆에 페이지에 있는 본문은 절대 보지 마시고요. 어머니 이치라이 카인샤. 중국어를 한위 해도 알아듣지만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YU는 위가 아니라 유,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유 중국어.
6: 한유.
5: 한유. 좋아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어는요?
6: 한유.
5: 중국어는요?
6: 한유.
5: 중국어는 사성입니다. H-A-N에서 한유. 한국어는 한유. 저 이거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6: 음흠.
5: 3월호부터 하신 분들은 들은 적이 있었을 텐데. 에이, 중국어 어려워. 한유.
6: 所以是四声.
5: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한유. 이게 도움이 됐으면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세요. 말하다.
6: 쇼.
5: 좋아요. 쇼가 아니라 어로 끝나야 돼요. 쇼. 매우 좋다. 언제까지 헌하오만 하실 거예요?
6: 부초.
5: 네, 부초오가 아니라 부초. 기억하시고요. 과찬이십니다.
6: 꾸어지앙.
5: 어, 꾸어지앙. 이 단어의 특성상 저는 한 번 쓰는 거 못 봤어요. 보통은 두 번 씁니다.
6: 꾸어지앙, 꾸어지앙.
5: 이렇게 말이죠. 꾸어지앙, 꾸어지앙.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 대한민국의 은어가 될 수 있어요. 꾸어입니다. 네, 꾸가 아니라 꾸어지앙, 꾸어지앙. 네.
6: 也常说过奖了.
5: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러까지 함께. 어, 거기서 러의 표현이 뭔가요? 뜻이 뭔가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6: 그냥 외우세요.
5: 근데 이게 선생님 아마 이런 질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우리 제 경험을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저를 포함해서 꽤 많은 분들이 어법을 되게 좋아해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러에 대한 이런 걸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암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6: 맞죠. 太难了,要不然.
5: 네, 안 그러면 너무 어렵다고 하시네요. 아직도 여전히
6: 하이.
5: 하이, 보통은 수러, 동사나 형용사 앞에 오죠. 어, 너 중국어 너무 잘한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꼬장 꼬장 하신 다음에 아직 멀었어.
6: 还差得远呢.
5: 그렇죠. 하이를 함께 집어넣어서 사자성어처럼 还差得远呢. 맨 뒤에 너도 함께 많이 씁니다. 이따 볼게요. 차더위엔을 외우지 마시고 还差得远呢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다.
6: 学.
5: A, 学, B. A가 B를 배우다. 이렇게 동사를 배우시면은요 항상 A, B를 쓰시면 좋아요. 중국어는 은는 이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6: 多久?
5: 발음 도와드릴게요. 아이유는 오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어우예요. 多久 아니고
6: 多久?
5: 多는 많다는 뜻이지만 多 뒤에 한 글자 형용사가 오면은 얼마나 얼마나로 바뀝니다.
6: 没错.
5: 이 디어우는 오랫동안의 뜻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직역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덩과 정말 많이 써야 함께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6: 得等多久?
5: 데이는 뭐 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면 야오를 집어넣어서 야오等多久 이런 말도 있고요. 等多久 꼭 기억하세요. 빠르다란 말도 있습니다만 이게 곧 머지않아 임박할 때 쓰는 임박태도 쓰입니다. 역시 본문 아직 보지 마세요.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통으로 암기할 거예요. 3년, 5년 할 때 해, 년.
6: 년.
5: 5년.
6: 5년.
5: 오. 어떻게 쓰이는지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티니샤.
7: 第四课，你汉语说的真不错。你汉语说的真不错。过奖过奖，还差得远呢。你学多久了？ 快两年了。你汉语说的真不错。过奖过奖，还差得远呢。你学。

0: 보시면서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국어죠.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1: 동의.
0: 예, 동의가 동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 중국어 정말 잘한다. 자, 어렵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 보호라고 하는데요. 갈게요.
1: 你汉语说的真不错。
0: 한번 더.
1: 你汉语说的真不错。
0: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니와 한이 사이에 슈어가 생략이 된 겁니다. 니 슈어 한이 슈어 더쩐 부츠어. 슈어 더할때더 보이시죠? 얘는 품사가 조사입니다. 동사 뒤에 딱 보통 수러 뒤에 붙어 있고요. 그더 뒤에 있는 게 정도 보호입니다. 수러의 정도를 표현할 때 누군가 평가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평가의 해시태그를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다가 중국어로 쪼어예요. 요리하다 할때뭐 밥하다 쪼어판. 자, 선생님 밥 정말 잘하시네요. 와, 니 쪼어더 헌하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1: 맞죠.
0: 평가할 때 정도 보호를 떠올리셔야 돼요. 조금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도 보호 오늘 제가 마스터를 해드릴 건데 마스터를 해도 일상생활에서 참 사용하시기 힘들 거예요. 오늘 이 문장을 보시면서 아, 수러 뒤에 떠그 뒤에 정도 보호 이게 누군가를 평가할 때 수러의 정도를 표현할 때 쓰는구나라고 아하 이 정도만 아시면 오케이입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1: 过奖。
0: 제말 맞죠? 두번 씁니다, 보통. 아니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过奖了, 러만 써도 되고요. 아직 멀었는걸요.
1: 还差得远呢。
0: 분명히 단어장에는 차도 위엔데 있지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 너 집어넣어서
1: 还差得远呢。
0: 다섯 글자, 오자성어처럼 암기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 배운 지 얼마나 됐어?
1: 你学多久了？
0: 삼성이성 아아 니쉐 잊지 마시고요. 얼마나 오래됐니? 이게 직역이네요. 니쉐 두어 지어올러 지우 아니고 지어우 꼭 기억하세요. 아유 사이에 오 두어 지어올러.
1: 没错，动词加多久了，经常用。
0: 동사 뒤에 두어 지어올러 많이 쓴다고
1: 嗯哼，
0: 말씀하시네요.
1: 你等多久了？
0: 너 얼마나 기다렸니?
1: 你睡多久了？
0: 얼마나 잤니?
1: 嗯哼，
0: 에이,
1: 常用的。
0: 정말 많이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패턴을 너무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콰이 량년러. 어이고, 빨리 2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1: 嗯哼。
0: 네, 콰이 땡땡러가 패턴입니다. 곧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도착하다가 중국어로
1: 到，
0: 도착했다는 따올러예요.
1: 嗯哼，
0: 곧 도착해는
1: 快到了，
0: 빨리 도착했다가 아니에요. 곧 도착한다 뜻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곧 2년이야.
1: 快2年了，
0: 그럼 2년이 안 넘은 거죠. 괜찮습니까? 곧 5개월이야.
1: 快5个月了，
0: 콰이 땡땡러도 중요하지만 5개월을 중국어로 우거위에 이렇게 할수 있어야죠.
1: 상생
0: 네.
1: 你的女儿多大了？
0: 아, 또다러. 이게 뭘 말씀하신 거냐면 나이를 물어보신 거예요.
1: 嗯哼，
0: 얼마나 됐냐? 그럼 콰이 7년러
1: 快7岁了。
0: 네, 저는 지금 곧 7년이 됩니다. 사실 말 돼요, 이것도. 근데
1: 아하。
0: 농담식으로 말씀드린 거고 정확한 표현은 맞아요. 콰이 치수에러 곧 7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상 말씀하시니까 사람 나이 물어보는데 제가 콰이 치니에나 이렇게 했어요.
1: 是吗？
0: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1: 能听懂。
0: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눈 감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我们一起来听一下。
2: 你汉语说的真不错，
3: 过奖过奖，还差得远呢。
2: 你学多久了？
3: 快2年了。
2: 你汉语说的真不错，
3: 过奖过奖，还差得远呢。
2: 你学多久了？
3: 快2年了。
0: EBS 초급 중국어. 중국인이 여러분들께 막, 중국어 너무 잘하시네요. 막 칭찬을 했어요. 옷이 너무 예쁘네요. 막 엄청난 칭찬을 했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 谢谢, 谢谢. 좋은데, 요거 두번 하시죠?
1: 过奖。
0: 혹은 러만 써서.
1: 过奖了。
0: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谢谢您的夸奖，过奖了。
0: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 없죠. 선생님, 이 문장을 왜 가져왔냐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읽으신 이 문장은, 문자 메시지로 화답을 할 때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1: 嗯哼。
0: 그렇죠. 여러분, 谢谢您的 이상

0: 명성 아하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夸奖 夸奖 요걸 이제 칭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죠?
1: 就是的。
0: 네, 좋습니다. 여러분, 과찬입니다.
1: 大家过奖了。
0: 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1: 我会继续努力，
0: 노력하다,
1: 努力，
0: 계속 노력하다,
1: 继续努力，
0: 할 것이다,
1: 会
0: 호이트 세계 할줄 안다, 할 것이다, 하곤
1: 하곤 하다.
0: 한다. 분명히 배웠습니다. 지금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아, 맞다, 그랬었지라고 하시면 복습이 안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워호의 티슈 놀리, 이것도 통째로 암기하시면 분명히 사용할 날이 올 겁니다. 아직 멀었는 걸요. 나의 수준 아직 한참 멀었다.
1: 我的水平还差得远。
0: 수평이 아니라 수준입니다. 삼성이성 아아 쉐이핑 잊지 마시고요. 기술이 아직 한참 모자라.
1: 技术还差得远呢。
0: 하이 차더 위엔 너도 좋지만 앞에 쉐이핑 그리고 지수 부수적으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어떤 분들이 이제 고민 상담으로 선생님 중국어 너무 안 들려요 막 이러는데 사실 안 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1: 是什么？
0: 어휘량 단어.
1: 词汇，
0: 단어를 모르면 알아들을 수가 없죠.
1: 没错。
0: 지수, 쉐이핑, 过奖, 회, 지수, 努力 모두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아까 본문 때 말씀드렸던 정도 보호 한번 훑어볼게요. 어머니 신하의 카인샤. 여러분, 밑줄부터 그으세요. 떠, 보이시죠? 이 떠는 지금 동사라고 써 있는데, 동사나 형용사, 즉, 수러를 동사나 형용사라고 하는데, 수러 뒤에 위치합니다. 무조건. 절대로 이 떠는 명사 뒤에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밥을 되게 빨리 먹는다가, 니칠판 더, 말이 안 되죠. 판 뒤에 명사니까, 판 뒤에 더가 올수 없는 거죠. 니칠 판, 칠 더, 동사 한번더 쓰는 거예요. 명사 뒤에 더를 쓸수 없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다. 설명하다를 중국어로
1: 解释.
0: 해설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이 지에시 자체가 동사예요. 당연히 뒤에 더올수 있겠죠? 갑니다.
1: 老师解释的非常清楚。
0: 여기서 그럼 정도 보호가 뭐예요? 물론 이런 시험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음 문장 중 정도 보호를 고르시오. 지금은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쌓는 거예요. 이 문장의 정도 보호가 뭐예요?
1: 清楚。
0: 그렇죠. 非常清楚가 정도 보호죠. 어떤 분들은 떠를 말씀하시는데 떠는 조사예요. 연결 고리일 뿐입니다. 갑니다. 그럼 노래 부르다 할때 노래 부르다 부르다 한번 해볼게요.
1: 唱
0: 노래
1: 歌，
0: 네, 꺼가 명사예요. 그래서 창꺼더 말이 안 되죠. 명사 뒤에 떠올수 없어서 한번더 어쩔 수 없이 동사를 씁니다. 가죠.
1: 他唱歌唱得很好听。
0: 맛있다, 好吃 보기 좋다, 이쁘다, 好看 듣기 좋다, 好
1: 好
0: 听
1: 听。
0: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노래 부르는 정도가 매우 듣기 좋다. 이게 직역이죠. 글씨 쓰다 할때 쓰다.
1: 写
0: 글씨.
1: 字。
0: 역시 그는 글씨를 되게 예쁘게 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정도 보호를 꼭 써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시에 쓰더. 말이 안 되죠.
1: 不行,
0: 명사 뒤에 더가 와야 되니, 더가 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번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사를 또 쓰는 거예요. 가시죠.
1: 他写字写得很漂亮。
0: 좋은 소식. 맨 앞에 있는 동사는 전부 다 생략 가능합니다.
1: 他字写得很漂亮。
0: 그래서 오늘 4강 제목을 보시면 니 쇼 한유에서 쇼가 빠져서 니 한유 쇼더 부츠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1: 没错。
0: 이제 지금 어떤 청취자분들 제가 지금 느껴졌어요. 무릎을 치셨어요. 아,
1: 听明
0: 이랬구나.
1: 白了。
0: 그렇죠.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너무 맛있게 하신다.
1: 妈妈做饭做得太好吃了。
0: 타이 뒤에 러 생략 가능합니다. 타이 때문에 있는 러예요, 여러분. 그렇죠. 做饭的 말이 안 되죠. 饭은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더쓴 거예요. 做饭做的 이런 식으로. 그녀는 춤을 잘 춥니까? 원래 춤추다가 티아오잖아요.
1: 没错。
0: 티아오가 동사고 우가 명사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1: 他舞跳得怎么样？
0: 그럼 이게 뭐의 줄임말이에요? 시작.
1: 他
0: 타
1: 跳
0: 티아오.
1: 舞跳得怎么样？
0: 그렇죠. 티아오가 맨 앞에 생략이 된 거죠. 괜찮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 정도 보호 구문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정말 많이 쓰인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의사 선생님 두 글자.
1: 이성.
0: 여러분, 검사하다 오늘 이 수업 하시기 전에 아셨습니까? 삼성, 이성, 갑니다.
1: 检查.
0: 자세하다, 자세히 중국어로.
1: 仔细.
0: 제가 도와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는 정도가 매우 자세하다. 이게 해석입니다. 가시죠.
1: 이성 检查得 很 仔细.
0: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알수 있죠? 检查, 이게 오늘 동사로 쓰였구나. 너무 잘한다, 중국어. 过奖, 过奖. 혹은 过奖了, 혹은.
1: 哪里哪里.
0: 이런 말도 있어요. 난리 난리. 저도 중국어 처음 배웠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1: 是的. 어디 어디?
0: 이게 어디란 말도 있잖아요.
1: 没错.
0: 선생님 어디서요? 老师在 난리 할때 글린데.
1: 没错.
0: 이렇게도 쓰이는 거죠. 난리 난리. 선생님, 过奖, 过奖. 난리 난리. 过奖了. 셋 중에 뭘 제일 많이 쓰세요?
1: 그냥 습관이야, 我觉得。
0: 그냥 편하게 골라주세요.
1: 我的话，过奖了。
0: 过奖了. 그러신 것 같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는 이거, 过奖, 过奖.
1: 아하。
0: 그래요. 이상하게 난리 난리는 입에 잘, 오히려 좀 웃긴 것 같아서 안 붙어요, 입에.
1: 但是用的人也很多。
0: 그럼요, 그럼요.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야오는 동사 앞에 있으면 조동사예요. 하려하다, 해야 한다 중에 해야 한다죠? 가시죠.
1: 我们要等多久？
0: 더 빠르게.
1: 我们要等多久？
0: 도착했다는 따올러. 곧 도착할 예정이다. 快 따올러 집어넣어서 너네들 거의 다 왔지?
1: 你们快到了吧？
0: 바 뒤에 물음표는 못모지. 거의 확신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중국인이시죠? 您是 중국인 吧?
1: 没错。
0: 이렇게.
1: 你是外星人吧？
0: 외계인이죠? 이렇게 不是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준비는 어때? 준비되는 정도가 어때?
1: 大家都准备的怎么样？
0: 그렇죠. 都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都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汉语说的真不错。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 시반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이에요. 어제 토익 시험 잘 보셨나요? 시험은 그렇게 쉽진 않은데 요새는 중간고사가 또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또 10월을 노려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조금 덜 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쟁자가 좀 줄으니까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보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10월에 시험이 한 번 더 남았는데 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그날은 또 토요일이에요. 이번에

0: 토요일 시험이니까 또 시간 날짜 이런 거잘이 기억해 놓고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시험을 정신없이 계속 보잖아요. 근데 이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 잊어버리면 무척 당황하죠. 또 그래서 또 학교도 그냥 한 군데로 하는 게 어디 또 잘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시험 미리 쫙 신청해 놓는데 그 저는 11월까지 신청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다 그냥 한 곳에서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65쪽입니다. 65쪽에 파트 1, 2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함께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A man is heading toward a parked car.
1: B.
2: A man is walking across a street.
1: C.
2: A man is laying sod in a yard.
1: D.
2: A man is eating at an outdoor table.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One of the women is draping a coat over a seat.
1: B.
3: One of the women is stepping through an entrance.
1: C.
3: A lamp is suspended from a wooden ceiling.
1: D.
3: A paved path is being washed.
1: Part 2. Number 7.
4: When is the museum expansion project expected to be completed?
1: A.
2: An additional fee.
1: B.
2: Yes, I am.
1: C.
2: Not until October.
1: Number 8.
3: Isn't the marketing forecast supposed to be submitted by Friday?
1: A.
4: Naomi would have the details.
1: B.
4: A 12% decrease.
1: C.
4: She is extremely punctual.
1: Number 9.
2: Do you want any assistance completing the project recap?
1: A.
3: Thanks. I'll tell you once the first version is done.
1: B.
3: I already had dinner.
1: C.
3: The newly appointed committee chair.
1: Number 10.
4: Should we launch the membership campaign this quarter or next quarter?
1: A.
2: Oh, I bumped into her at the station last week.
1: B.
2: It would be better to start it this quarter.
1: C.
2: An annual subscription plan.
1: Number 11.
3: Where have the customer feedback scores been uploaded?
1: A.
4: I'll be meeting vendors later this month.
1: B.
4: Did you introduce yourself to the new trainees?
1: C.
4: They won't be released until Thursday.
0: 잘 들어보셨죠? 그러면 1번 사진부터 보시죠. 최근에 이와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런데 참 문제가 얄미운 게 먹는 게 잘 안 보였어요. 이 음식이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여자였어요. 그걸 남자로 바꾸고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그래도 이 먹을 게 보이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여자였는데 이제 남자로 바꾸고 좀 사진도 좀 더 친절하게 만들어 봤어요. 시험이 더 어려웠어요. 정답 1번은 D가 되죠. A man is eating at an outdoor table. 그쵸? 남자가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전부 주어가 a man is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A번 보면 heading toward a parked car 하면은 주차된 자동차 쪽으로 향한다 그랬는데 지금 사진에 차가 뒤쪽에 있죠. 근데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으면 이게 답이 되는데 heading toward가 틀렸고 그리고 B번은 walking a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는 거 아니죠. 가만히 앉아있죠. 그리고 C번 laying sod in a yard 하면은 마당에 잔디를 깔고 있다요. 그런 동작 아니죠. eating at an outdoor table이 맞기 때문에 D번이 정답입니다.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A man is heading toward a parked car.
1: B.
2: A man is walking across a street.
1: C.
2: A man is laying sod in a yard.
1: D.
2: A man is eating at an outdoor table.
0: 2번입니다. 지금 2번은 이제 램프 하나가 저기 그 천정

0: 목재로 된그 천장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 A lamp is suspended from a wooden ceiling. 그렇죠. 이게 정답이고, 이거 많이 나와요. Be suspended from. 어디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해서. 근데 A번은 One of the women is draping a coat over a seat 하면은 의자 위에 코트를 걸쳐놓고 있다. 이 드레이프는 원래 휘장을 드리우다. 아, 이런 건데, 결국 걸쳐서 덮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런 모습 아니죠. 그리고 드레이프 알아둬야 돼요. 이게 파트 1에 자주 들리는 단어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고, B는 One of the women is stepping through an entrance에서 입구, 출입문을 통과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 그런 모습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D번은 A paved path is being washed 하면은 포장된 길이 물청소가 되고 있다. 아, 그럼 이제 물청소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답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One of the women is draping a coat over a seat.
2: B.
1: One of the women is stepping through an entrance.
2: C.
1: A lamp is suspended from a wooden ceiling.
2: D.
1: A paved path is being washed.

0: A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2 같이 보시죠. 7번입니다. When이 중요하죠.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When is the museum expansion project expected to be completed? 그래서 언제 이 뮤지엄 확장 프로젝트가 완성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때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Until 들리면 그냥 웬만하면 답이에요. 이 파트 2에서.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저런 말이 어딨어 이러는데 실제 맞아요. 그게 맞고 정답은 C입니다. Not until October. 10월이나 돼야 합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요?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1등 유튜버가 테찌야 모리타예요. 그 도쿄대 나온 분. 그분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이 파트 2에서 이메일 나오면 정답. 포털 이런 게 나와도 정답. 그리고 에스크가 들려도 정답. 뭐 이런 얘기 했더니 놀래요. 또 우리 방송 우리 교재 있잖아요. 버짓이 들리면 정답했더니 막 놀래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이 13만 또 이제 큰 영 좀 긴 영상에서는 그 2만 5천에 3만 이렇게 가요. 일본 사람들 그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상식으로 아시죠? 그런데 성적이 더 나와야죠. 상식이에요. 언틸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우리 방송 제가 500회 이상 보면서 그런 거 이제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알려드리면 그 활용해야죠. 자기가 이제 그 집중이 안 될 때는 잘못 들었는데 에이 언틸 찍자 이러면서 이제 다음 시험에 다음 문제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7번 문제 정답은 뭐라고요? 언틸이 들리는 C번이 정답이고요. A번은 추가 요금, 뭐 B번 예 접니다 뭐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7번 문제 다시 듣죠.
1: When is the museum expansion project expected to be completed?
2: A. An additional fee.
3: B.
2: Yes, I am.
3: C.
2: Not until October.
0: 8번입니다. Isn't the marketing forecast supposed to be submitted by Friday? 그 마케팅 예측이 금요일까지 제출될 예정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 이름 들리면 정답. 우리 그런 얘기도 했죠. A번. Naomi would have the details. 나오미가 그 세부 사항 다 알아. 즉 나오미에게 물어봐. 그래서 A가 정답. 그렇죠? 나오미가 사람 이름이죠. 그죠? 그리고 A번 정답인데 B는 a 12% decreases. 12% 감소. 아무 상관없고. C번 she's extremely punctual. 그녀가 시간을 정말 잘 지킨다는데 그녀가 누굴까요? 알 수

0: 수가 없죠. 질문에 뭐 미즈 리 누구 나온 사람이 없어요. 나오미도 안 나왔어요. 질문에는 그럼 쉬로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칭상 틀려 있어요. 의문사 시제 인칭에 주의합시다. 정답은 A번 8번 문제 다시 듣죠.
1: Isn't the marketing forecast supposed to be submitted by Friday?
2: A.
3: Naomi would have the details.
2: B.
3: A 12% decrease.
2: C.
3: She is extremely punctual.
0: 9번입니다. Do you want any assistance completing the project recap? 이 프로젝트 요약본을 마무리하는데 혹시 뭐 도움 필요한가요? 내가 도와줄까? 뭐 이런 얘기요. 그럴 때 2번, Thanks, 고마워요. I will tell you, 제가 말씀드릴게요. Once the first version is done, 그래서 초안이 완성되면 제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번이 정답. 그리고 B번은 I already had dinner. 제가 이미 저녁을 먹었어요 했는데 내용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C번 The newly appointed committee chair 했는데 새로 임명된 위원장 아무 상관이 없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B와 C에 대한 질문은 Short Dialogue for Wrong Answers에서 아래 키포인트 하단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다 읽으세요. 여러분 토익 잘 보는 방법 잡식성이 되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게 처음엔 안 돼요. 근데 자꾸 읽고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계속 그 MP3 들으실 수 있죠. 그 습관적으로 틀어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 뭐 한글 생각하지 않고 영어를 읽게 돼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기훈호 학생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학생이 해준 얘기 중에 또 하나가 불안하게 여러 번 읽는 것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읽고 진행해 나가면 문제를 풀어 나가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다 이거예요. 괜히 불안하니까 그냥 또 읽고 아 이게 또 뭐였지 다시 읽고 그러니 시간이 모자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제대로 읽으면 그러면 시간이 안 모자랄 수 있다. 그런 말도 잘 참고해 주십시오. 9번 문제 다시 듣죠.
2: Do you want any assistance completing the project recap? A.
1: Thanks. I'll tell you once the first version is done.
2: B.
1: I already had dinner.
2: C.
1: The newly appointed committee chair.
0: 10번입니다. Should we launch the membership campaign this quarter or next quarter? 우리가 멤버십 캠페인을 이번 분기에 시작해야 될까요? 다음 분기에 해야 될까요? 이게 선택 의무문이죠. 그럴 때 B번 쉽다 이거는. 그죠? It would be better to start it this quarter. 이번 분기에 시작하는 게 더 좋겠어요. 정답이고요. A번은 Oh, I bumped into her. Bump into. 우연히 마주치다. 내가 그녀를 우연히 마주하게 됐어요. At the station last week. 지난주 역에서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C는 an annual subscription plan인데 연간 구독 요금제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정답은 B번. 10번 문제 다시 듣죠.
3: Should we launch the membership campaign this quarter or next quarter?
2: A. Oh, I bumped into her at the station last week. B. It would be better to start it this quarter. C. An annual subscription plan.
0: 11번입니다. Where have the customer feedback scores been uploaded? 고객 피드백 점수가 어디에 업로드 됐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도 업로드 되면 이제 어디에 업로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했죠. 하나를 알려드리면 제발 하나는 기억하세요. Until 들리면 답이 잘 된다. C. They won't be released until Thursday. 목요일이나 돼야 발표가 나. 그러니까 아직은 발표가 난 게 없어. C가 정답이 되고 여기 Until이 들립니다. 정답이고 A번은 I'll be meeting vendors later this month. 이번 달 말에 공급업체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상관없고요. B번, Did you introduce yourself to the new trainees? 새 교육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했나요? 상관이 없죠.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11번 다시 듣죠.
1: Where have the customer feedback scores been uploaded?
2: A.
3: I'll be meeting vendors later this month.
2: B.
3: Did you introduce yourself to the new trainees?

0: Sim.
1: They won't be released until Thursday.
2: 여러분, 보너스가 바로 이거예요. 나던 틀이 들려 정답이 만들어지는 대화문. 이런 책 봤어요? 없죠? 우리 교재 애정을 갖고 보시면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과월호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 권 많이 반복해서 봐주십시오. 자, 처음 것만 보겠습니다. When will the main conference hall reopen? 주 회의장이 언제 다시 열죠? 이럴 때 not until the safety inspection is completed. 안전 점검이 완료되고 나서야 비로소 엽니다. Not until은 뭐뭐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한두 번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근거가 없다면 여러분이 이제 컴플레인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시험 보고 근거 다 제시할 수 있어요. 언제쯤 이 언틸 문제가 몇번 나왔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석대로 잘 하고 좀뭐 이런 것도 기억해두면 여러분이 그 시험을 더잘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우리 계속 단어 공부하는데 recruit participants 여기 할 차례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은 우리 단톡방에 함께 참여하시면 돼요. 그 카페도 있고 카페 슈퍼만보님 또 허브순이님 노트 또뭐 만화 정말 좋은 거 많이 올라가요. 그 많이 보세요. 자, 그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교재 맨 앞에 이제 다 나와요. 맨 앞에 recruit participants 참가자를 모집하다. We need to recruit more participants for the survey. 그 서베이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위해서 더 많은 참가자들을 지금 모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 채용에만 쓰지 않습니다. 알았죠? 모집할 때다 써요. Work on right away. 뭐를 즉시 처리하다. I will work on the request right away. 제가 그 요청을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Work on. 작업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to a brand new week of Easy Writing. I'm Serena.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우리 월요일입니다. 오늘 페이지 넘버 62에 친환경 야간 열차 여행에 관한 뉴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환경적인 여행 방식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대요.
0: Really?
1: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에서 야간 열차를 네. 뭔가 이 야간 열차 자체가 원래는 또 조용했다가 다시 인기를 또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우리 다뤄보도록 할게요.
0: Sounds good. Here's today's

0: piece of news. Austria's night trains make a comeback as greener travel gains popularity.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Night trains are making a comeback in Austria as more people look for greener ways to travel. OBB Nightjet has expanded its sleeper routes, helping travelers get around Europe without flying. Travelers can save on a hotel stay while covering long distances overnight. I prefer night trains because I get to wake up in a new city, one traveler said. Popular routes, including Vienna to Paris, can often sell out early during peak seasons.
1: 자, 오늘의 도전 문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친환경적인 여행 방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오스트리아에서 야간 열차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OBB Nightjet은 침대차 노선을 확대하며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유럽을 돌아다닐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밤사이 장거리를 이동하며 호텔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눈을 뜰 수 있어 저는 야간 열차를 선호해요 라고 한 여행자가 말했습니다. 비엔나 파리 노선을 포함한 인기 노선들은 성수기에 조기 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0: Oh, very nice. I would love to go on this train.
1: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yeah. 시간을 아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이동을 하면서 또 잠도 자고
0: yeah.
1: 너무 좋잖아요.
0: And you can also see like, you know, the views on your way,
1: oh, yeah.
0: right? Whereas you can't really do that on a plane.
1: Right.
0: Yeah.
1: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은요. 세 번째 문장에 여행객들은 밤사이 장거리를 이동하며 호텔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절약하다는 save인 거는 아실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뭐에 돈을 절약하는지,
0: 네.
1: 뭐에 대해서 절약하는지 쓰려면 어떻게 쓸까요?
0: Save on 명사. Save on something.
1: 아, 어떤 특정 지출을 아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아끼는지도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원하면은.
0: 오, 그럼요.
1: Right?
0: 그래서 save 뭐 money on something. Save 아하. 뭐 $100 on the bag.
1: 아하. 그 가방에 $100를 아끼다.
0: 네.
1: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1: 원한다면.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나 집에서 요리해서 음식값을 아꼈어. 이런 느낌? 자, 난 아꼈어.
0: I saved
1: 음식에 대해
0: on food
1: 집에서 요리함으로써
0: by cooking at home. I saved on food by cooking at home.
1: 네, 요즘에는 이렇게 밀키트 이런 것도 잘 돼 있다 보니까
0: 맞아요.
1: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0: That's
1: 있겠죠.
0: That's great for like, you know, small families
1: yeah,
0: too. Yeah.
1: yeah. 자, 두 번째는요. 너 그 직접 점심 싸가지고 다니면은 점심값 아낄 수 있어. 자, 넌 아낄 수 있어.
0: You can save
1: 점심에 대해
0: on lunch
1: 너만의 식사를 가지고 다님으로써
0: by bringing your own meal. You can save on lunch by bringing your own meal.
1: 네. 자, 세 번째 문장은요. 그녀는 그 콘서트 티켓에 뭐 써야 되는 돈을 굉장히 절약했다. 뭐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자, 그녀는 많은 돈을 아꼈어.
0: She saved a lot of money
1: 그 콘서트 티켓에 대해
0: On the concert ticket. She saved a lot of money on the concert ticket.
1: 네. 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절약하는 건 save지만 도대체 무엇에 들어가는 돈을 절약하는지는 save on something 쓰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친환경에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0: 네, 물론 environmentally friendly 이런 표현도 써도 되지만 green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
1: 초록색이요.
0: 맞아요. It usually represents nature, right?
1: Right, right, right.
0: 네, 그래서 친환경의라고 이제 형용사로 쓸 때는
1: 아하,
0: green.
1: Green.
0: Yeah.
1: 그러니까 결국에는 eco-friendly랑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0: 맞아요.
1: 아.
0: 그래서 뭐 green technology. 뭐 green.
1: Right. Many, many companies are going green these days.
0: Yes. Yeah, very good.
1: Okay. 자, 확장하다라는 단어가 다음 단어입니다.
0: Expand.
1: Mm-hmm.
0: Expand.
1: 참, 이거는 P-E-N-D인가요?
0: 아니에요.
1: Mm-hmm.
0: E-X-P-A-N-D. A-N-D.

0: 아니군요.
1: 네.
0: expand. 이것은 뭔가를 이렇게 점점 넓혀간다는 느낌. 확장,
1: 네.
0: 뭐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쓸수 있겠죠. 그렇죠?
1: expand your business.
0: Right.
1: 그래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들어가니까 더 길게 늘어지게 발음해 주시면 좋아요.
0: 아, 이런
1: 맞아요.
0: 느낌으로.
1: expand.
0: Okay. 자, 다음은요. 기차의 침대차 혹은 뭐 침대칸을 얘기한다면
1: 아, 이거는 좀 특이한 단어인데요. sleeper라고
0: 오호.
1: 합니다. sleeper.
0: 뭔가 우리가 보통 기차 칸 얘기할 때 car이라는 것도 많이 쓰잖아요.
1: 네.
0: 자동차처럼. 근데
1: 네네.
0: 오, sleeper이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침대 칸을 특별하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1: 맞아요.
0: 오케이. 자, 다음은 노선을 뭐라고 하죠?
1: 네, root. 저는 개인적으로
0: 아하.
1: root라고 하는데,
0: Right.
1: route라고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I would
0: 맞습니다.
1: say this is split half-half.
0: Right. 그래서 뭐 하이웨이 이름을 뭐몇번 도로 이렇게 할때뭐 route이라고 쓰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웨이 얘기할 때는 route을 쓰고요. 길 이름을 얘기를 할
1: 오,
0: 때는
1: 네네.
0: 이쪽 노선을 타고 가세요 할 때는 이쪽 route를 타세요라고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1: 오,
0: 하거든요. 근데 꼭 그게
1: 그래요?
0: 정해져 있다고는
1: 네네.
0: 안 보고요. 진짜
1: 네.
0: 지역에 따라 개인 뭐 그런 personal preference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Right.
1: 신기하네요. Root, route. 둘다
0: Okay.
1: 좋아요.
0: Alright. 다음은요. 밤 사이에.
1: Overnight. 이거는 한 단어입니다.
0: 음흠.
1: Overnight.
0: 저 이거 너무 좋아해요.
1: Yeah.
0: Overnight shipping.
1: 오!
0: 바로 다음날 오잖아요.
1: Yes, overnight delivery. I love it. I can't imagine life without it.
0: 그러니까요.
1: Yes.
0: Same day도 더 좋고요.
1: 네.
0: 자, 다음은 매진되다.
1: Sell out.
0: Sell out.
1: Sell out.
0: 네.
1: 많은 분들은 sold out은 다 알고
0: Be
1: 계실
0: sold
1: 거예요.
0: out, right?
1: 맞아요.
0: Yeah.
1: So this is in the present form, right?
0: 이 sell out이라고 써도 something is selling out fast. 뭐 수동태로 쓰지 않아도요. 이미 이것도 매진되다는 뜻이 될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Alright.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뭔가 부활하다 혹은 다시 유행하다.
1: Make a comeback. Make a comeback.
0: 아니, 컴백 쓰니까 왠지 가수가 다시
1: 컴백했다.
0: 컴백했다 뭐 이래야
1: 야.
0: 될것 같은데
1: 네.
0: 사람이 진짜 make a comeback 한다라고도 쓸수 있나요?
1: 오, 맞아요. Or like it can be a product or a
0: 아하.
1: service,
0: 아하.
1: right? 좀안 쓰다가 뭐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0: 다시 뜨는 거, 역주행하는 느낌.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make a comeback 아니면 뭐 return이라는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즘에 쌤 그거 아세요? 레트로 한거 엄청 인기 많아졌어요. 다시.
1: 그러게요.
0: 예. 그래서 무슨 한국에서도요. 젊은 층에서 막 떼타월 있죠.
1: 네.
0: 이런 거 아우 그거 옛날 걸 누가 써? 이랬잖아요, 예전에.
1: 네.
0: 근데 요즘에 그걸 막 젊은이들이 쿨한 아이템으로 쓴대요. 이거 쓰면
1: 오,
0: 힙하다고.
1: that is so
0: Right.
1: cool.
0: 그래서 자, 이거 한번
1: Suddenly I feel so cool.
0: 갑자기 굉장히 옛날 사람인
1: 네.
0: 것처럼. 자, 필름 카메라 있잖아요.
1: 네.
0: 그 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 카메라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 이거는 직역을 하면 컴백을 만들고 있어.
1: Film cameras are making a comeback.
0: 오.
1: Film cameras are making a comeback.
0: 네. 자, 이번에는요. 나 있잖아. 헐렁한 바지, 청바지가 다시 유행할 건 알고 있었어. 나 알고 있었어.
1: I knew
0: 헐렁한 청바지가 컴백을 만들 것을.
1: baggy jeans would make a comeback. I knew baggy jeans would make a comeback.
0: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헐렁한 거 입고 있는데
1: 네.
0: 이건 그냥 안 맞아가지고 큰 걸로 산 거고요.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장소를 돌아다니다. 어딘가를 돌아다니다.
1: Get around. Get
0: Get
1: around.
0: around. 이 get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move보다는 움직임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진 않아서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가
1: 네,
0: 있어요.
1: 맞아요.
0: Right? So get around 어디? 이러면 거기를 돌아다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하루 만에 서울을 돌아다녔어. 우린 서울을 돌아다녔어.
1: We got around Seoul
0: 하루 만에.
1: in one day. We got around Seoul in one day.
0: 뭐 하루 만에 거의 다 봤다 이런 느낌?
1: 네,
0: 네.
1: 이거는 약간 정확하게 어디 자세하게 여기 갔다 이거보다는 그냥 뭔가 이동을 여기저기
0: 여기도 가고
1: 할거
0: 저기도
1: 맞아요. 할
0: 가고.
1: 거 했고 여기도 가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0: 아, 뭐
1: 그렇죠?
0: 주요 도시가 아, 주요 뭐 지역을 막 왔다 갔다 한다든가. 자, 두 번째는요. 그 도시를 자전거로 돌아다니는 건더 편해. 자, 더 편해.
1: It's easier.
0: 그 도시를 돌아다니는

0: To get around the city
1: 자전거로.
0: by bike. It's easier to get around the city by bike.
1: Alright.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뭐뭐 하는 와중에, 뭐뭐 하는 와중에.
0: While ing. While ing.
1: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약형인데요. 이런 식으로 while ing가 되려면 while의 앞 뒤에 주체가 같을 때만 그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0: 맞아요.
1: 자, 예를 들어서 웬디는 음악을 들었는데 숙제를 하는 와중에 들었다. 그러면은 뭐 음악을 들은 것도 웬디고 숙제하는 것도 웬디기 때문에
0: 네.
1: 줄일 수 있겠죠. 자, 웬디는 음악을 들었어.
0: Wendy listened to music
1: 그녀의 숙제를 하는 와중에.
0: while doing her homework. Wendy listened to music while doing her homework.
1: 네. 자, 두 번째는요. 마유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와중에 커피를 마셨어. 자, 마유는 커피를 마셨어.
0: Mayu drank coffee
1: 그의 차례를 기다리는 와중에.
0: while waiting for his turn. Mayu drank coffee while waiting for his turn.
1: 네. 커피 마신 것도 마유. 그리고 차례를 기다린 것도 마유니까 while ing 가능합니다.
0: 맞아요.
1: Alright?
0: 이 문장을 이렇게도 써도 되잖아요. Mayu drank coffee while he was
1: yes.
0: waiting for his turn, right?
1: 맞아요. 그것을 딱 줄이게 된 거예요.
0: 맞아요.
1: 오케이. 자, 오늘의 어순 영작 하겠습니다.
0: Let's go. All right, everyone. Grab your pens, pencils, and erasers.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도전할게요. 더 친환경적인 여행 방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오스트리아에서 야간 열차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밤 열차들이 컴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0: Night trains are making a comeback.
1: 오스트리아에서.
0: In Austria.
1: 더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0: As more people look for.
1: 여행하기 위한 더 초록색 방식들을.
0: Greener ways to travel. Night trains are making a comeback in Austria. As more people look for greener ways to travel.
1: 네. 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니까 호주랑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거는 강세도 Australia.
0: Yeah.
1: Australia. 이게 뒤쪽에 좀 가게 되는데 얘는 앞쪽에 오네요.
0: 맞아요. Austria.
1: Austria.
0: Austria.
1: 네. 액센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친환경의 green이라는 형용사 저희가 썼잖아요.
1: 네네.
0: 이거는 형용사라서 비교급으로 이렇게 써도 돼요.
1: 아하.
0: Look for greener ways to travel.
1: 그러네요. 그냥 단순하게 ER 붙여서.
0: 네.
1: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OBB 나이트젯은 침대차 노선을 확대하며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유럽을 돌아다닐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자, OBB 나이트젯은 확장한 상태입니다.
0: OBB Nightjet has expanded.
1: 그것의 침대차 노선들을
0: Its sleeper routes.
1: 여행자들이 유럽을 돌아다니는 걸 도우며
0: Helping travelers get around Europe.
1: 비행하지 않은 채
0: Without flying. OBB Nightjet has expanded its sleeper routes, helping travelers get around Europe without flying.
1: Without flying, without ing 써서 뭐뭐 하지 않은 채, 뭐뭐 하지 않고도 정도 쓸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여행객들은 밤사이 장거리를 이동하며 호텔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행자들은 아낄 수 있습니다.
0: Travelers can save
1: 호텔 숙박에 대해
0: on a hotel stay
1: 긴 거리들을 커버하는 와중에
0: while covering long distances
1: 밤사이에
0: overnight Travelers can save on a hotel stay while covering long distances overnight. I would say this is like the biggest perk.
1: Yeah,
0: right?
1: yeah. 그냥 거의 무료로 주어지는 그런
0: 맞아요.
1: 하나 아니 무료는 아니 물론 돈 내긴 했지만
0: yeah.
1: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뭔가가 아닐까요?
0: Yeah,
1: 진짜?
0: I know. So you don't have to even get a hotel, and that's like usually the biggest cost, right?
1: 그러니까
0: yeah.
1: 거의 반을 expense를 줄이는 거죠.
0: Yes.
1: 그렇죠? Right. 자, 네 번째는요. 새로운 도시에서 눈을 뜰 수 있어 저는 야간 열차를 선호해요. 라고 한 여행자가 말했습니다. 전 밤 열차들을 선호해요.
0: I prefer night trains.
1: 제가 깨어나게 되기 때문에.
0: Because I get to wake up.
1: 새 도시에서.
0: In a new city.
1: 한 여행자가 말했습니다.
0: One traveler said, I prefer night trains because I get to wake up in a new city. One traveler said.
1: 네. I get to를 넣은 이유는 get to do something 하면 어떤 기회를 갖게 되다라는 뉘앙스를 넣을 수가 있죠.
0: 맞아요.
1: 자, 마지막으로 비엔나 파리 노선을 포함한 인기 노선들은 성수기에 조기 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자, 인기 있는 노선들.
1: Popular routes,
0: 비엔나에서 파리를 포함한
1: including Vienna to Paris,
0: 종종 일찍 매진될 수 있습니다.
1: can often sell out early
0: 피크 시즌들 중에
1: during peak seasons. Popular routes, including Vienna to Paris, can often sell out early during peak seasons.
0: 네, sell out 한다는 거 여기서도 나왔네요. 그 can be sold out이라고 해도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닌데 그냥 sell out 자체가 팔리다, 다 팔리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So can often sell out.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Night trains are making a comeback in Austria as more people look for greener ways to travel. OBB Nightjet has expanded its sleeper routes, helping travelers get around Europe without flying. Travelers can save on a hotel stay while covering long distances overnight. I prefer night trains because I get to wake up in a new city, one traveler said. Popular routes, including Vienna to Paris, can often sell out early during peak seasons.
0: 친환경에
1: green
0: 기차에 침대차 침대칸
1: sleeper
0: 밤사이에
1: overnight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에 돈을 절약하다
1: save on 명사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부활하다 다시 유행하다
1: make a comeback. That's all. 6 a.m. This is Easy Writing.
0: 자,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1: 좋아요.
0: LP판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 요겁니다.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부활하다 다시 유행하다 Make a comeback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Bye.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6: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Kwee 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Vint.
7: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 힘차게 같이 한번 저희가 출발해 보시죠. 자, 오늘은요. 영화계 소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계의 가장 큰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할리우드에서 그 Marvel Universe잖아요. 이제 거기서 새로운 작품들 막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된 작품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6: Yeah, it's Ghost Rider. And for those who are unfamiliar with the comic book or the previous version of the film, it's all about a Skull, who wears a leather jacket, a skeleton. His head is on fire, and he's got a big chain, and he rides a

0: motorbike. That's the famous kind of image. And he's someone that had to sell his soul to the devil, and then he gives retribution to criminals in the worst possible way. So he's not quite a hero, but he's not a total villain either.
1: 그렇죠. 그 고스트라이더라는 그 작품인데 어, 악마한테 영혼을 팔죠. 그래서 이제 나쁜 사람들을 벌 주는데 너무 잔인하게 벌 주는.
0: 네.
1: 밤마다 이렇게 본인이 악마 돼가지고.
0: 그렇죠.
1: 그 라인인데 2000 7년도에 그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으로 영화가 나왔던 작품이에요.
0: Yeah, it was quite good. I remember that.
1: 저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I think there was a sequel. I didn't watch that. And I think it didn't do so well.
1: 그렇죠. 또 이제 그 작품이 이번에 이제 리부트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배우가 바로 지금 뭐 할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배우 중에 하나죠. Ryan Gosling.
0: Yes, recently in Project Hail Mary, which was brilliant.
1: 명작, 명작.
0: But he's never really taken one of these massive superhero franchise roles.
1: 맞아요.
0: So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1: 프로젝트 헤일메리도 그렇고 바비도 괜찮았잖아요.
0: 어, 맞아요. He was Ken. 네. Yeah.
1: 한 10년 전에는 라라랜드에서 정말 명 연기를 펼쳤던 분입니다. 그 큰 이 슈퍼히어로 영화에 안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내년에 일단 스타워즈 그 10편 영화에 나오거든요.
0: 와우.
1: 근데 이 고스트라이더는 2028년 내후년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영화에.
0: Yeah, so let's look forward to that. We'll dive into the news of him joining the Marvel Universe in today's article, page 62, part 1.
2: Ryan Gosling joins the Marvel Universe as Ghost Rider.
3: Hollywood actor Ryan Gosling has officially signed on to portray the iconic flaming anti-hero Ghost Rider within the expanding Marvel Cinematic Universe. Studio officials officially announced the major casting decision at a large pop culture convention, drawing passionate cheers from the crowd. Scheduled for a theatrical debut in 2 years, the upcoming blockbuster marks a major cinematic reboot for the character.
1: 네, 지금 예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major casting decision 이게 이제 중대 캐스팅 결정이 난 거잖아요. 이게 발표가 됐고 이런 문구를 잘 기억을 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theatrical debut 그 이제 극장 개봉 언제 하는지. 그런 문구들이라든가 마지막에 그 cinematic reboot 원래 있었던 작품이자 원작 영화가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을 다시 이제 리부트하는 그런 형식의 작품이 될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0: Hollywood actor Ryan Gosling has officially signed on to portray the iconic flaming anti-hero Ghost Rider within the expanding Marvel Cinematic Universe.
1: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의 악당은 villain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anti-hero는 뭐가 다른가요? 네.
0: Yeah, so kind of the central character, which is usually a good guy, right? But they maybe have some questionable morals. They're not pure.
1: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anti-hero라고 하면 주인공의 어떤 좋은 성향은 다 갖고 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일단 또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0: 네.
1: 그런 건 이제 anti-hero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줄에 나온 sign on 표시 잘 할게요. 이제 구동사인데 sign 하면 뭔가에 서명을 한다는 얘기죠.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데
0: to formally agree to participate in a project by signing a contract.
1: 그렇죠. 근데 on을 붙이면 지금 피터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식 계약을 맺다. 이게 sign on 한다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공식 계약을 맺어서 합류하다. 그게 구동사 sign on입니다. 자, portray 동사도 어떤 영화에서 어떤 역을 맡다라고 할 때 portray 한다고 많이 하죠.
0: Yeah, think of the word portrait, right? That's like a picture of someone. Imagine you are that person. You're representing them.
1: Okay, 그렇습니다. Okay, one more time.
0: Hollywood actor Ryan Gosling has officially signed on to portray the iconic flaming anti-hero Ghost Rider within the expanding Marvel Cinematic Universe.
1: Flaming이 나온 이유는 아까 피터 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막 이 사람이 밤에는 이 막 불이 나요 머리에서
0: 네, 네.
1: 해골 이렇게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flam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0: Studio officials officially announced the major casting decision at a large pop culture convention, drawing passionate cheers from the crowd. Yes, a large pop culture convention. They have these comic book conventions 그렇죠. in the States that are massive.
1: 뭐 코믹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 컨벤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중대 캐스팅 결정 발표를 한 겁니다. 뭐 극적인 효과를 누렸겠죠?
0: 그렇죠.
1: 자기가 자리이고 그러다.

0: 캐릭터는 아까 그 고스트라이더라는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1: 그쵸.
0: 예, 이미 있었던 그 캐릭터이고 옛날에 영화에서도 출연을 했지만 그 캐릭터가 리부트되는 그런 대대적인 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개봉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네요.
1: Yeah, in 2 years it's going to have its theatrical debut. Theatrical from the word theater, right? Movie theater is 극장.
0: 그렇죠. Which basically means that it will be out on the theaters or released in the theaters 2 years later.
1: Yeah, in the cinema, not at home.
0: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극장 개봉이 2년 후라는 시점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2028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scheduled for a theatrical debut 이런 식으로 많이 문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되어 있다 개봉이 좋습니다.
1: Scheduled for a theatrical debut in 2 years, the upcoming blockbuster marks a major cinematic reboot for the character. Here's part two.
2: Marvel Studios president Kevin Feige expressed immense excitement about bringing the acclaimed performer into the fold following years of rumors. The upcoming film will be spearheaded by director Shawn Levy, who previously collaborated with the star on high-budget projects. Their shared creative vision led to innovative ideas during casual conversations on recent film sets.
0: 자, 라이언 거슬링이 이 역에 어떻게 캐스팅이 됐는지 과정과 이 이제 영화의 감독 이야기가 나옵니다.
1: Marvel Studios president Kevin Feige expressed immense excitement about bringing the acclaimed performer into the fold following years of rumors.
0: 오케이. 자, 뭐 이름은 일단 다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건 영어 표현이잖아요. Bring somebody into the fold. What does that mean?
1: Yeah, that means to bring them into a project, right? Get them involved in something.
0: 이게 어떤 프로젝트에 합류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알아두시면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청취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그쵸.
0: 오늘의 입체형 표현으로 추정을 할게요. 그 정도 가치가 있죠?
1: 오, 맞아요.
0: 네.
1: Bring someone into the fold. It can also mean to welcome them into like a group, maybe a family or something as well.
0: 환영해서 맞이하다라는 뜻도 되고 어떤 프로젝트에 합류시키다란 말이거든요. 그럼 acclaimed performer라는 건이 라이언 거슬링은 연기력은 이미 인정을 받은 배우거든요.
1: 네.
0: 이 호평받는 배우 거슬링을 이 프로젝트에 합류시키는 것에 대해서 들뜬 어떤 큰 기대감을 마블 스튜디오 사장이 표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케빈 파이기 같은 경우는 2008년 당시에 약간 뭐 약물 문제로 재기불능이라고 이제 업계에 생각했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아이언맨으로 캐스팅했던 장본인이에요.
1: 맞아요. That was
0: 네.
1: a genius decision,
0: 맞아요,
1: right?
0: 맞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 시리즈가? 그래서 이 배우들을 이제 그 보는 눈이 또 남다른 그런 이 업계 관계자이십니다. 자, 어쨌든 이번엔 라이언 거슬링을 이제 합류시킨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1: Marvel Studios president Kevin Feige expressed immense excitement about bringing the acclaimed performer into the fold following years of rumors. The upcoming film will be spearheaded by director Shawn Levy, who previously collaborated with the star on high-budget projects.
0: 표현을 먼저 볼게요. Spearhead라고 하는 건 spear 자체가 창이잖아요. 창을 들고 앞서 뛰어가는 겁니다. 즉, 천병 역할을 한다라고 조금 어렵게 얘기하는데 앞서서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영화에선 감독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말에 그 메가폰을 잡는다. 그 얘기를 지금 spearhead라는 동사로 표현한 겁니다.
1: Exactly, to lead something,
0: 그렇죠.
1: right?
0: 그래서 이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Shawn Levy라고 하는 감독이 메가폰을 잡게 되는데 이 감독 같은 경우는 who previously collaborated with the star on high budget projects. High budget projects는 이제 영화 제작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1: 그쵸.
0: 대작 영화에서 이미 라이언 거슬링하고 협업했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둘이 친분이 두터워요.
1: Yeah, they were together on Fall Guy,
0: 그렇죠.
1: right, back in the day.
0: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 스턴트맨으로 이제 소개가 됐었던 그 영화일 겁니다. 2024년 작품이거든요. 이것도 많은 그 관객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어요.
1: 그쵸.
0: 이 영화에서 이미 이제 협업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케이?
1: One more time. The upcoming film will be spearheaded by director Shawn Levy, who previously collaborated with the star on high-budget projects. Their shared creative vision led to innovative ideas during casual conversations on recent film
0: Okay.
1: sets.
0: So 이제 이 영화 배우와 감독으로서 촬영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또 담소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their shared creative vision led to innovative ideas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창작에 대한 비전이 참신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이렇게 세트장에서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0: 어떤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1: Yeah, and if they've got a shared vision, you know, it has some commonalities, then it's much easier to work together, right?
0: 그렇죠.
1: Their shared creative vision led to innovative ideas during casual conversations on recent film sets.
0: 이 숀 레비 감독은 라이언 레이놀즈하고 그 데드풀과 울버린 그 영화 감독했던 감독이기도 해요. 예,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Here's part three.
2: The convention panel also introduced several major superhero projects, featuring special appearances by longtime franchise stars like Ryan Reynolds. Audiences were treated to exclusive previews of upcoming crossover films and previously unannounced franchise editions slated for release throughout the decade. This strategic casting decision signals a renewed push by filmmakers to secure top-tier talent.
0: 자, 앞으로 마블에서 10년간 어떤 작품들을 이제 내놓을지 그 관련된 발표들도 있었단 얘기요, 이번 행사에서.
1: The convention panel also introduced several major superhero projects featuring special appearances by longtime franchise stars like Ryan Reynolds.
0: 이 마블 쪽에서는 아까 그 데드풀이라고 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너무나 재밌는 캐릭터잖아요.
1: 네.
0: 그 캐릭터가 이제 라이언 레놀드가 연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오랫동안 그 역을 맡아왔다 해서 프랜차이즈 스타즈라고 합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마찬가지고요.
1: 그렇죠. Yeah, they've been in multiple films, right? So they have sometimes referred to as cameos, but special appearances here, right?
0: 이번에 이 발표 행사에도 이 배우가 와서 같이 특별 출연을 했다는 얘기고 앞으로 있을 주요 슈퍼히어로 프로젝트 몇 가지를 공개를 했다는 얘기죠.
1: They also introduced several major superhero projects 그랬으니까요. The convention panel also introduced several major superhero projects featuring special appearances by longtime franchise stars like Ryan Reynolds. Audiences were treated to exclusive previews of upcoming crossover films and previously unannounced franchise editions slated for release throughout the decade.
0: Okay. 자, 예습하신 분들이라면 이 crossover film 정도는 표시를 잘 해놓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영화를 말하는 건가요?
1: Yeah, that's when you've got two different franchises or characters coming together. Then it's said to be a crossover, a mix.
0: 요즘 이제 그 할리우드의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작품의 등장인물이나 세계관이 합쳐져서 만나는 작품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봤을 영화인 어벤져스가 그렇잖아요.
1: 그럼요.
0: 다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 다음에 뭐 아까 언급했었던 데드풀과 울버린도 갑자기 같은 영화에 나오고. 스파이더맨 전전 작품 있잖아요. 네. 거의 보면 세 명의 스파이더맨이잖아요.
1: That was a crossover of generations,
0: 맞아요.
1: right?
0: 좀 황당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게 다 crossover 필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그런 크로스오버 영화들에 대해서 이제 독점 에피소드들이 이제 공개가 됐다는 얘기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개봉이 예정되어 있는 이 프랜차이즈 영화 작품들이 이제 공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공개가 안 됐던 게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거예요.
1: Yeah, exactly. And slated for just means scheduled, right?
0: 예정된.
1: This strategic casting decision signals a renewed push by filmmakers to secure top-tier talent. Yeah, top-tier meaning top-level, the A-list celebrities, right?
0: 그렇죠. 뭔가 최정상급 배우를 top-tier talent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Top-tier는 최고의 어떤.
1: 그렇죠.
0: 축구에서도 그러잖아요. Top-tier talent 하면 최고의 선수들 말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이 영화계에서 정말 최정상급 인지도를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배우들을 섭외를 하겠다는 renewed push,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나 행보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1: Yeah, so maybe in the past they did this, then moved away from A-listers, but have come back to it. So that's why it's a renewed push.
0: 그렇죠. 우리 기초형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는데 마블이 좀 너무 많은 작품을 내놓으면서 슈퍼히어로 피로감에 직면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많이 이제 매출도 내려가 그랬는데 지금 대응을 편수를 축소하고 스타 중심으로 일단 대작으로 회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죠.
0: 이제 그런 어떤 일면을 볼 수 있는 변화들이에요.
1: This strategic casting decision signals a renewed push by filmmakers to secure top-tier talent.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In your books, turn over to page 65 for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and 66 to fill in the blanks. Ryan Gosling.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2: 웰컴 어보드
3: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안녕하세요. And welcome back,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3: 자, 새로운 한 주 저희랑 힘차게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시죠. 뭔가 심취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많은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저는 왜 그런 게 간에. 없을까요?
3: 빨리 만드세요, 뭔가를.
2: 만들어.
3: 아드님한테 심취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은 일단 육아 쪽에. 근데 아이가 이제 크면 선생님들 뭔가 좀 정말 내가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좋아하는
2: 뭔가
3: 거.
2: 뭔가 찾아야 거. 되는데 말이죠. 쉽지가 않네요.
3: 찾아야 된다. 네. 또 차 사야 된다.
2: No.
3: 차에 빠져보세요. 차 좋아하시니까. 자, 오늘 그 사연 주인공께서는 일단 BTS 멤버진을 어떤 이제 우연찮게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봤는데 아하. 뭐 그냥 그 당시까지는 우리나라를 이제 널리 알리는 그런 멋진 아이돌 그룹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제 프로그램을 보고 모든 게 달라졌대요. 어. 이 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 바르고 건전한 청년의 어떤 모습에서 그 다정함, 그 배려심 넘치는 그러면서 그의 매력에 그냥 폭삭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됐다라고
2: 좋은 해주세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잘생기기도 하고 그쵸. kind and you know he's just he has a great personality.

0: personality, 뭐 charming, 뭐 이런 얘기도
1: 그렇죠.
0: 많이 하셨죠?
1: BTS 정도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들은 어떤 화려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런 이분들의 진실성과 성실함, 순수함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 락킨 되는 거죠.
0: 아하.
1: 그런 이야기를 오늘 너무 잘 진솔하게 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진 덕분에 마음이 정말 정화되는 느낌이고 다른 멤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다. 나의 삶의 활력이다. 이렇게 사연 남겨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0: 소개해드릴게요. BTS 김석진 덕분에 매일 밝은 에너지를 얻고 있는 김해 써니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1: 팬레터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가 오늘 영어로 멋지게 바꿔봤습니다.
0: 네, let's listen.
2: New source of energy. I have found something that gives me energy in my stressful daily life. It's Jin, a member of BTS. Until this spring, to me, BTS was just a boy band that made Korea proud. But one day, I saw a clip from a variety show on YouTube, and everything changed after I watched it. In the video, Jin wasn't just a handsome idol. He seemed like a kind and upstanding young man. He also seemed to have a good personality. So, I binged the show and completely fell for his charm. I was especially impressed by how warm and considerate he was. That's how I became a huge fan of Jin and started liking the other members too. BTS isn't loved just because of their glamorous image. I think their sincerity, hard work, and innocence are also why so many people like them. I feel like my eyes and heart are being refreshed thanks to Jin, and I'm grateful for the energy he gives me in my daily life. I'm rooting for him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1: 자,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어요. 살다 보면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요. 이런 일상 속에서 저는 저만의 활력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0: I have found something that gives me energy in my stressful daily life.
1: 그렇죠. 지치고 힘든 일상. 자, 그건 그냥 stressful이란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활력소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뭐 something gives me energy 자체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이 표현은 엄청나게 많은 관용구를 넣진 않았습니다. 자, I have found something.
0: I have found something that gives me energy in my stressful daily life.
1: 오케이. 자, 그 활력소는요, 바로 BTS 멤버 진입니다.
0: It's Jin, a member of BTS.
1: 올해 봄까지만 해도요, 저에게 BTS란 국기를 선양하는 멋진 남자 아이돌 그룹일 뿐이었습니다.
0: Until this spring, to me, BTS was just a boy band that made Korea proud.
1: 자, 한국을 전 세계에 더 알린다라고 하는 뭐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희가 관용구를 좀 빼고 그냥 make Korea proud 간단하게 갔습니다. 한국을 전 세계에 좀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언제까지요? 올 봄까지만 해도. 자, 다시 한번 until.
0: Until this spring, to me, BTS was just a boy band that made Korea proud.
1: 자,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하게 예능 프로그램 영상이 떴고요. 그것을 본 뒤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0: But one day, I saw a clip from a variety show on YouTube, and everything changed after I watched it.
1: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다. 그럴 때 everything changed that day. 뭐큰 사건이 있었을 때그잘 쓰시면 좋죠. 스토리텔링 할때 아주 유용한 어떤 문체입니다. So everything changed after I watched it. 그 보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자, 영상 속의 이 BTS 진의 모습은 그저 잘생긴 아이돌이 아니라 정말 바르고 건전한 청년이었습니다.
0: In the video, Jin wasn't just a handsome idol. He seemed like a kind and upstanding young man.
1: 자, Jin wasn't just a handsome idol. 자,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He seemed like a kind and upstanding young man. 자, 여기 이제 이 upstanding이란 단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What does that mean?
0: Upstanding. 왠지 이렇게 꼿꼿하게
1: 서 있는.
0: 서 있는
1: 그쵸.
0: 사람이 picture 되잖아요. So, an upstanding person is not simply just like a nice person, but an honorable person.
1: 맞아요.
0: Someone you could respect, that has like strong

0: Moral principles, for example.
1: 우리말의 그 반듯한과 비슷하고요. 뭐 올곧은 품행이 바른 모범적인. 지금 제임
0: 맞아요.
1: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걸 우리말로 바꾼 거였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단어는 뭐 언제 주로 많이 쓰냐면 뭐 모범 시민 같은 거할 때, an upstanding citizen, 뭐 세금 열심히 내고 법다잘 지키고 이런 말. 근데 이제 young man 앞에도 많이 붙여요. 뭐 우리 반듯한 청년이야 이거 할 때, he's an upstanding young man. 자, 그래서 우리 BTS 진을 이렇게 바르고 건전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 문장을 upstanding 넣어서 그냥 통한 게 할게요. 자, he seemed like.
0: He seemed like a kind and upstanding young man.
1: 그렇죠. 바르고 건전한 청년인 듯 보였다예요. 정확한 뜻은. 자, 이 문장 아예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갈게요. He seemed like.
0: He seemed like a kind and upstanding young man.
1: 오케이. 인성마저 좋아 보여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정주행을 했고요. 그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0: He also seemed to have a good personality,
1: 응?
0: so I binged the show and completely fell for his charm.
1: 오케이. 자, 원래 이제 personality는 이제 성격이나 개성에 좀더 가깝고요. 그 MBTI 쪽에 더 가깝고, character가 인성에 더 가까운 단어는 맞아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성격이 좋다는 게 이제 인성이 좋은 데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용해서도 많이 쓰거든요. 인성 얘기하는데 원어민들은 personality 쓰는 경우도 있어서. So he also seemed to have a good character 혹은 personality. 둘다 인성이 좋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다고 보고요. So I binged the show. 자, binge를 지금 동사로 썼거든요.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0: BINGED 여기 binged.
1: 그쵸.
0: 네.
1: 요즘에 이제 그 플랫폼 시대이다 보니까 쉬지 않고 끝까지 다 보는 거 있잖아요. 뭐네 편이든 여섯 편이든. 정주행이란 말 우리가 예전에 잘안 썼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 필요하듯이 영어에서도 그래서 이 binge를 동사로 쓰셔야 되는 시대입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정주행했다. I binged the show and completely fell for his charm. 자, 오늘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빠졌던 얘기죠, 이게요.
0: Nay.
1: Fall for somebody. 네.
0: Yes.
1: 그래서 누구한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매력에 흠뻑 빠졌다. 자, I binged the show부터 다시 한번.
0: I binged the show and completely fell for his charm.
1: 특히 그의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0: I was especially impressed by how warm and considerate he was.
1: 다정한 건
0: Warm,
1: 배려심 있는 모습은,
0: considerate.
1: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내가 인상을 좋게 받았다는.
0: Be impressed by.
1: 그렇죠. 근데 이제 강조하는 거죠. Especially 붙여서 특히나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게 너무나 다정하고 이 배려심 있는 모습. 자, 한번 더요. I was.
0: I was especially impressed by how warm and considerate he was.
1: 자, 그렇게 저는 진의 찐 팬이 되었고요. 다른 BTS 멤버들까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0: That's how I became a huge fan of Jin and started liking the other members too.
1: Become a huge fan of 누구누구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찐팬이 됐다. 광팬이 됐고, 자, 그렇게 해서 다른 멤버들까지 좋아하게 됐다. Started liking the other members too. 오케이. 자, BTS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요. 이러한 화려한 모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0: BTS isn't loved just because of their glamorous image.
1: 화려한?
0: Glamorous.
1: Glamorous. 이런 단어 잘 챙겨주세요. 일단 어휘력 늘리는 차원에서도 좋고 쓸수 있으면 좋겠죠. 어떤 화려한 모습, glamorous image. 진실성과 성실함 그리고 순수함까지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I think their sincerity, hard work, and innocence are also why so many people like them.
1: 그런 모습들이 또 여기저기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대로 보이잖아요. 저도 사실 BTS 멤버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올바르고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sincerity가 일단 진실성이고요. sincerity 발음이요.
0: Sincerity.
1: 그다음에 이 성실한 거는 그냥 work 자체가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work hard. 그래서 그냥 hard work 이게 성실함이에요. I think their hard work 이 자체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And innocence 이게 이제 순수함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 때문에 are also why so many people like them. 자,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자, 진 덕분에 눈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고요. 생활의 활력이 되어 고마움마저 느낍니다.
0: I feel like my eyes and heart are being refreshed thanks to gin. And

0: I'm grateful for the energy he gives me in my daily life.
1: 그렇죠. 이제 정화되다라는 말 했으니까 refresh 자체가 뭔가 좀 새로워진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 딱 쓰기 좋은 단어가 이거죠. So my eyes and heart are being refreshed thanks to Jim. 이게 참 그런 느낌 들고 고맙다. I'm grateful for the energy he gives me in my daily life. 일상에 나한테 주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다. 활력이 되어줘서 고마움을 느낀다. 누구보다 뜨겁게 그를 응원합니다. 마지막 문장.
0: I'm rooting for him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1: 그렇죠. 뭐 최근에 딸을 응원하는 엄마에서도 나왔었던 표현이잖아요.
0: 맞아요. 네.
1: I am rooting for him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Root for 다음에 사람이 나와야 되죠. 좋습니다. 자, 오늘 멋진 사연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New source of energy. I have found something that gives me energy in my stressful daily life. It's Jin, a member of BTS. Until this spring, to me, BTS was just a boy band that made Korea proud. But one day, I saw a clip from a variety show on YouTube, and everything changed after I watched it. In the video, Jin wasn't just a handsome idol. He seemed like a kind and upstanding young man. He also seemed to have a good personality. So, I binged the show and completely fell for his charm. I was especially impressed by how warm and considerate he was. That's how I became a huge fan of Jin and started liking the other members too. BTS isn't loved just because of their glamorous image. I think their sincerity, hard work, and innocence are also why so many people like them. I feel like my eyes and heart are being refreshed thanks to Jin. And I'm grateful for the energy he gives me in my daily life. I'm rooting for him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3: 패턴 프랙티스.
1: 자, 여러분 교재 64페이지입니다. 뭔가 프로그램을 쉬지 않고 끝까지 다 보다 정주행하다. binge를 동사로 쓰세요.
0: I binged the show and completely fell for his charm.
1: 요즘에 스트리밍 플랫폼들 덕분에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기가 쉬워졌다.
0: It's easy to binge a show thanks to streaming platforms these days.
1: Okay. It's easy to binge a show. Binge a show. 입에 자꾸 붙이게끔 반복을 해보세요. 이걸 동사로 내가 써야겠다. 의지를 갖고. 자, 특히 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Be especially impressed by something. 자. 문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I was especially impressed by how warm and considerate he was.
1: 책 있으신 분들은 빈칸에 그대로 한번 써보시고요. 써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기억에 안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써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책에 이 빈칸을 뚫어드리는 거예요. 한번 써보시라고. 자, 우리는 특히 그곳의 서비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럴 때도.
0: We were especially impressed by the service there.
1: 오케이? 어디 뭐 음식 맛도 좋았는데 서비스가 특히 좋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 Become a huge fan of somebody.
0: I became a huge fan of Jin.
1: 그 책을 읽고 그 캐릭터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
0: I became a huge fan of the character after reading the first book.
1: 그렇죠. 책 속의 주인공의 어떤 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나는 대학 때 재즈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었다. 영어로.
0: I became a huge fan of jazz during college.
1: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의 팬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장르나 작품 이런 것의 팬이 됐다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음악에 당연히 쓰셔도 되겠습니다. Okay, good job, everyone.
3: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4: You seem to be in a good mood these days.
2: Yeah. I've really gotten into BTS lately.
4: Why BTS all of a sudden?
2: I saw them on a variety show and completely fell for their charm.
4: I guess you caught the bug late.
2: Every day feels more enjoyable thanks to them.
0: 맨 says, "You seem to be in a good mood these days."
5: 요즘 보니까 뭐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1: BTS 매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 이게 얼굴에 티가 나죠? 네.
0: 그렇게 말을 해요. Yeah, I've really gotten into BTS lately.
1: 요즘 BTS에 완전 푹 빠졌거든. 한번 더요.
0: I've really gotten into BTS lately.
1: 오케이.
5: 남자가 아니 갑자기 웬 BTS?
0: Why BTS all of a sudden?
1: 그렇죠.
0: She says, I saw them on a variety show and completely fell for their charm.
1: 뭔가 예능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그냥 그 순간 빠져버렸다.
5: 네, 그 매력에 그죠? 푹 빠져버렸다.
1: Fell for 썼죠? Completely 그래서? fell for their charm. Okay?
0: 남자가 웃으면서, I guess you caught the bug late.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5: 약간 뭐 늦바람? 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네요. 여기 버그는 벌레니까
5: 네.
1: 너 벌레를 늦게 잡았구나. 이게 직역하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5: 맞아요.
1: 안 되거든요.
5: 네. Uh-huh.
1: You caught the bug late. 이 버그가 첫 번째 뜻은 벌레가 맞아요. 두 번째 뜻은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버그라고 하는데 네. 세 번째 뜻이 떨쳐버리기 힘든 열정. 그걸 또 버그라고요. 영어가 이게 어려워요. 벌레가 어떻게 열정까지 가요? 자, 그래서 그 뭐 travel bug 하면 여행병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5: 네.
1: 예, 뭐 한 단어로 shutter bug 이런 사람을 이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
5: 네.
1: 있죠. 이런 분들 bug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catch the bug 하면 뭐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late 붙이면 늦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5: 그렇죠.
1: 너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이 문장 통한 2번으로 외울게요. I guess you.
0: I guess you caught the bug late.
1: 한번 더요.
0: I guess you caught the bug late.
1: Okay.
0: 했더니 여자가 every day feels more enjoyable thanks to them.
1: BTS 덕분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 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다 해보시고 1번과 5번의 별표 치겠습니다.
0: And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요,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표현들을 mm-hmm. 모아봤습니다. 자, 회사에서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특히 파일을 서로 보내는 거는 정말 흔한 광경인 것 같아요. Mm-hmm. So 오늘은 어떤 표현을 같이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Could you send me that file?
0: Could you send me that file? 이라고 물어보면 그 파일을 보내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쵸? 근데 사실 우리는 나에게 그걸 보내줄 수 있어요? 라고 말은 안 하죠. 그냥 나는 디폴트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만 누구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하지 나한테 보낼 때는 그냥 그 파일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 파일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굳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1: And this is the correct word order for English. You have mm-hmm. subject, verb,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So could you send me
0: that
1: the file?

0: Could you send that file? Me는 안 돼요. 그때는
1: Yeah, you would have to
0: me?
1: use to then.
0: 네, 그때는 to가 들어가기도 하죠. 네, 일단 could you send me that file? 요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Could you send me that file?
0: Could you send me that file? 자, 일단 could you를 시작을 했죠. 요거는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Could you 뭐뭐? 근데 우리가 공손하게 부탁할 때 can you도 썼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층 더 공손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Could you? Could you 뭐뭐 해줄 수 있어요? 자, 뭘 부탁하는 거죠? 파일을 보내는 거를 부탁하는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send라는 보내다 뒤에 me를 붙여주면 돼요. Send me. 나를 보내는 게 아니고 나에게 보내다라는 표현입니다. Could you send me?라고 하면은 나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인데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저를 보낼 수 있어요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저 파티에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나좀 보내주면 안 돼? Could you send me?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된 건 아니에요. 자, 나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뭐를? 자꾸 대상이 와야 되겠죠. 그 파일이니까 that file이라고 한 거죠. 물론 the file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저거 딱 지금 보이나 봐요. 그쵸? 화면에. 그래서 that file이라고 한 건데요. 파일이 아니라 영어로는 F로 발음해 주셔야 돼요. File. File. 이렇게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발음 시간은 아니지만, 이 F 발음이랑 P 발음을 약간 혼돈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뉴스 시간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헬리콥터를 얘기하는데, 헬리콥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경우는 P이기 때문에 P인지 F인지 명확하게 알고 우리 해야 됩니다. 네, 파일은 F. 그래서 영어로는 file이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을 봤을 때 Could you send me that fil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문장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Could you send me that file?
0: Could you send me that file?
1: Could you send me that file?
0: Could you send me that file?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Pattern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I bet you can guess what we're going to change.
0: 네, 예상 가능하죠.
1: 네. Could you send me? That file 대신에 다른 거 넣겠습니다. Could you send me 뭐뭐?
0: Could you send me 뭐뭐라고 하면 뭐뭐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자, Could you send me that file에서 that file만 다른 걸로 요청할 대상을 바꿔주면 됩니다. So, for instance,
1: Could you send me the documents?
0: Could you send me the documents? 라고 했었죠. 자, the documents는 문서들인데 그 문서들, 특정 문서들이라서 The documents입니다. Could you send me the documents?
1: Could you send me the lesson plan?
0: Could you send me the lesson plan? 이죠. 자, the lesson plan이라고 했는데, lesson이라고 하면 수업이고, plan은 계획서예요.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보내줄 수 있어요인데, 특정 수업 계획서잖아요. 당신이 준비한 그 수업의 계획서니까. 그래서 the가 여기서도 붙습니다.
1: Could you send me the screenshot?
0: screenshot. 자, screenshot인데 이것도 영어예요. 그래서 screenshot. Could you send me the screenshot? 특정 screenshot이니까 the를 꼭 붙여야 되겠죠? Hello,
1: Yes?
0: honey.
1: Yes?
0: Could you send me our wedding photos? 우리 결혼식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1: Ah, I

0: don't have them with me right now. 지금 나한테 없는데?
1: 있어야지. 왜 없어? 네, 그래서 Could you send me our wedding photos? 우리 결혼식 사진이니까 여기서는 our wedding photos가 되겠죠. 그거를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Could you send me the contact information?
1: Contact information은 연락처 정보예요. Contact information. 그래서 이게 전화번호일 수도 있고 이메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죠. 그걸 통틀어 the contact information. 제가 the라고 했는데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강조할 때는 the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the contact informatio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특정 연락처 정보니까 더가 들어가겠네요.
0: Right, and it's not the the listener's contact information because then you would use your contact information.
1: 맞아요. 만약에 상대방의 연락처 정보라면은 your contact information이라고 했겠지만 여기서는 the니까 뭐 다른 사람 얘기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 혹은 그 가게의 연락처를 달라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the를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0: I know you sent me those details, but I can't find them. Could you send me the details again?
1: 아, 제가 자세한 사항을 보냈는데 못 찾아서 다시 자세한 내용을 보내줄 수 있어요? Could you send me the details again? 이라고 한 거죠. The details. S까지 붙었죠. 세부사항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특정 세부사항들, the details, 그 다음에 again, 다시라는 표현이고요.
0: Could you send me the address?
1: Address, 주소라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소를 보내주실 수 있어요?
0: Or these days, could you send me a pin?
1: A pin, pin이라고 하면은 P-I-N 그건가요?
0: Right.
1: 대문자로 P-I-N이면 뭔가를 줄인 표현이죠. 줄인 표현은 뭔가 대문자를 썼고 그게 어떤 단어를 represent 한다는 거네요. Are you talking about...
0: Oh, I'm talking about a map pin.
1: Oh, a map pin. 아, yes. 요즘은 그렇게 지도에다가 핀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링크를 보내주니까 그럴 때도 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You should never send a PIN pin, the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You should never send that to other people.
1: 그 핀은 이제 비밀번호인데 아 저는 이제 요즘 쉐어하우스 이런 것도 많으니까 매번 바꾸잖아요 비밀번호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0: 아 네네
1: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뭘 달라고 할까요?
0: Could you send me a link to the event?
1: A link to the event 그 이벤트에 대한 링크를 나에게 보내줄 수 있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네요 Could you send me a link to the event? One more.
0: Could you send me an invitation?
1: Invitation은 초대장이죠. 그래서 could you send me an invitation? 여기서 왜 언일까요, 여러분? Invitation은 모음 소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가 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Could you send me an invitation?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죠? 뭘 달라고 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처음부터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0: Could you send me the documents?
1: Could you send me the documents?
0: Could you send me the lesson plan?
1: Could you send me the lesson plan?
0: Could you send me the screenshot?
1: Could you send me the screenshot?
0: Could you send me our wedding photos?
1: Could you send me our wedding photos?
0: Could you send me the contact information?
1: Could you send me the contact information?
0: Could you send me the details again?
1: Could you send me the details again?
0: Could you send me the address?
1: Could you send me the address?
0: Could you send me a pin?
1: Could you send me a pin?
0: Could you send me a link to the event?
1: Could you send me a link to the event?
0: Could you send me an invitation?
1: Could you send me an invitation? Great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ould you send me 뭐뭐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듣고 올게요.
2: Tom, 어제 회의에서 쓴 파일을 보내줄 수 있어요?
3: 아, 물론이죠. 어떤 거요? 예산 보고서요? 아니면 발표 자료요?
2: 발표 자료요.
3: 알겠어요.

0: 보내드릴게요.
1: 파일 금방 보내준다니까 뭐 보내주겠네요. 자, 텀 이렇게 부르면서 어제 회의에서 쓴 파일을 보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죠.
0: 아하.
1: 조금 추가가 됐어요. 우리가 배운 문장에. 그죠? Could you send me that file? 뒤에 어제 회의에서 쓴 요게 이제 좀 들어갑니다. 물론이죠. 요거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0: Of
1: 있을 것 같고.
0: course, no problem.
1: 어떤 거요? 예산 보고서요? 아니면 발표 자료요? 둘 중에 어떤 거냐? 어떤 거요? 둘 중에 하나 할 때는 which를 쓰죠. 그쵸? 그 다음에 예산 보고서. 예산은 budget. 그리고 발표 자료는 그냥 presentation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발표 자료요. 뭐, 이것도 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알겠어요. 알겠다는 것도 뭐, 오케이.
0: Sure.
1: 금방 보내드릴게요. 보내다, send 사용해서 응용해 보면
0: 금방, right
1: 되죠.
0: away.
1: 금방, right away. 그쵸, right away도 될수 있을 거고.
0: ASAP.
1: ASAP,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유출을 해봤고, 이제는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2: Hey, Tom, could you send me that file from yesterday's meeting?
3: Oh, sure. Which one? The budget report or the presentation?
2: The presentation, please.
3: Got it. I'll send it to you in a minute.
1: Tom, 어제 회의에서 쓴 파일을 보내줄 수 있어요?
2: Hey, Tom, could you send me that file from yesterday's meeting?
0: Hey, Tom. Could you send me that file from yesterday's meeting?
1: Tom, 네, 이렇게 부르는 거를 Hey, Tom, 이렇게 Hey를 붙였네요. 그쵸? 어제 회의에서 쓴 파일을 보내줄 수 있어요? Could you send me that file? 까지만 해도 되는데 어떤 파일인지 좀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From yesterday's meeting까지 얘기를 했죠. 자, yesterday's meeting이 어제 회의라는 뜻이고 From이 어디 어디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물론이죠. 어떤 거요? 예산 보고서요? 아니면 발표 자료요?
3: Oh, sure. Which one? The budget report or the presentation?
0: Oh, sure. Which one? The budget report or the presentation?
1: Sure. 이게, 물론이죠. 라는 표현이었고요. 어떤 거요? 라는 게, which
0: Which one?
1: one? 이라고 하면서, 둘 중에 어떤 거냐? The budget report or the presentation? 이렇게 물어봤죠. The budget report. 이게 예산 보고서인데 특정 예산 보고서니까 the가 앞에 붙었고요. 발표 자료도 역시 the presentation이라고 한 거죠. 발표 자료요.
2: The presentation, please.
0: The presentation, please.
1: 네, the 붙었죠? The presentation. Please, please를 붙여서 좀더 공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금방 보내드릴게요.
3: Got it. I'll send it to you in a minute.
0: Got it. I'll send it to you in a minute.
1: 알겠어요를 got it이라고 했어요. I got it. 근데 I를 생략하고 got it이라고 했고요. 금방 보내드릴게요는
0: I'll send it to you in a minute.
1: I'll send it to you. 제가 그걸 당신에게 보내드릴게요. 금방, right away가 아니고 in a minute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게 1분 후에라는 표현인데 진짜 딱 1분이 아니라 곧 금방이라는 의미로 그냥 1분이라는 표현을 대표해서 쓴 거죠. 1분은 꽤 빠른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내용을 쭉 봤습니다. Could you send me that file? 뒤에 from yesterday's meeting 붙은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뭐좀 공손하게 얘기한 please. 그리고 I'll send it to you in a minute. 뭐 이런 표현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더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Hey, Tom, could you send me that file from yesterday's meeting?
3: Oh, sure. Which one? The budget report or the presentation?
2: The presentation, please.
3: Got it. I'll send it to you in a minute.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Could
2: you send me that file?
1: Could you send me that file? 이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원어민처럼 발음하려면 could you 여기 d로 끝나는 단어와 뒤에 u 발음이 왔잖아요. 그럴 때는 j 소리로 병음이 됩니다. 그래서 could you 요렇게 발음이 되고요. send의 d는요. n 다음에 오는 d잖아요. n 다음에 오는 d나 t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send의 d는요. 자음 소리 사이에 꼈어요. 이럴 때는 더더욱이나 생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send me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that file. 자, f 발음 중요하고 여기서 또 l 발음이 있네요. 자, f 발음 이걸로 시작해요. file, I'll 이렇게 약간 꺾이는 듯한 느낌을 빨리 해주면 됩니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2: Could you send me that file?
1: Could you send me that file?
2: Could you send me that file?
1: Could you send me that file?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요. 여러분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EBS 오디오 어학당 들려주시면 아주 손쉽고 편리하게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2: Marvelous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이든과
2: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2: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1: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ch.
1: 자, 오늘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12일이고 62쪽에서 뵙고 있습니다.
2: It's a brand new week.
1: 네.
2: Hope you enjoy the weekend and off to a wonderful week ahead.
1: Off to a wonderful week ahead.
2: Yes.
1: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한 주가 모쪼록 아주 평안하시고 또 아주 행복한 그런 한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Easy English가 한 몫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 We're going to start with the kind of a concept of money.
1: Money. 그렇죠.
2: We all need money. Some of us love money. It's a necessity.
1: Right. Yeah. 정말 꼭 필요한 건데요. Mm-hmm. 그 money 중에서도 오늘은 그 bill에 대한 얘기입니다.
2: Yeah, specifically a bill.
1: A bill.
2: Bill 하면 남자 이름이 아닌가요? Bill.
1: 오, 저는 청구서부터 생각했는데.
2: Or of something you have to 네. pay. A bill you have to pay. That's right.
1: 아, bill이란 이름은 옛날에 저희 집에 있던 강아지 이름이
2: Really?
1: Like
2: 그냥,
1: Billy? 네. Oh, 아니, 그냥 Bill.
2: 그냥 Bill.
1: 그냥 Bill. 블랙도그 빌 이렇게 쳤던 기억이, 기억이 나요. 자, 오늘 바로 그 지폐를 가리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폐가 바로 bill, 그래서 B-I-L-L이라고 쓰는데요.
2: Right?
1: 이게 이제 그 자판기에 그 지폐

0: 카드를 넣는 경우, 물론 많은 경우 이제 카드로 대신하는 경우가
1: right,
0: 많지만
1: right.
0: 근데 지폐를 넣는데 다시 뱉어내는 일이 있어요.
1: 뚝치얼,
0: 뚝치얼. 바로 그거야.
1: 이런 거.
0: 뚝치얼. 이렇게
1: 안 되는 거야.
0: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face up이라고 해서 얼굴이 아. 있는 면이 위로 오도록 넣어야 한다고 우린 다 알고 있는데요.
1: Right.
0: 그 또한 늘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잘 안 들어가면 뒤집어서 다시 넣어보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뒤집어보라고. 네.
1: We'll find out soon.
0: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나 왜 이 지폐를 안 받는 거지?
0: 아, 그러면 그 지폐를 뒤집어서 다시 넣어봐. 그게 될 때도 있어.
1: 오, 이제 처리되고 있네.
0: 좋아. 금방 영수증이 나올 거야.
1: 아, 여기 나왔다. 이제 다 됐어요.
0: 네. It's frustrating. I have to say, 선생님,
1: yes.
0: your acting... 정말 is another level now.
1: Another level. 됐어요.
0: 네. 정말 저기 지문을 이렇게 넣은 것도 아닌데. 아, 선생님 참 대단하십니다.
1: Hardly. 네.
0: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지폐를 이 기계가 안 받는 거지? 라고 말할 때
1: Why won't it take my bill?
0: Why won't it take my bill? 네, 쭉 붙여서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1: Why won't it take my bill?
0: Why won't it take my bill? 딴, 딴, 딴, 딴, 딴, 딴. Why won't it take my bill? 자, 왜?
1: Sounds like a rhyming song,
0: 그러니까요,
1: right?
0: 그렇죠?
1: Why won't it take my bill?
0: 무슨 그 응원가 라임 같아요. 자, why won't it take my bill? 왜 그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안 하려고 하지? 그게 why won't it까지 해당이 됩니다. 왜
1: right.
0: 그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 뒤에 이어지는 말. 내가 넣은 지폐를 받는 것을 take my bill. 아까 말씀드린 그 bill 여기서 나왔는데요.
1: Right.
0: Take my bill. 내가 넣은 지폐, my bill. 그것을 take, 받아들이는 걸 왜 won't,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1: You can also say accept.
0: Except.
1: Why won't it accept my bill?
0: Why won't it accept my bill?
1: Right.
0: 전 accept 이거 참 잘 안 되네요.
1: 이 맥락 사이 accept든 스펠링이 중요하죠.
0: 네네.
1: Accept.
0: Accept.
1: I think it's safer to say accept.
0: Accept.
1: Why won't it accept my bill?
0: Why won't it accept my bill? Mm-hmm. 아, 우리가 accept 한다고 말하거든요.
1: Yeah. I think if you say it fast, it's okay. Accept.
0: Accept. 네.
1: I say really fast. Oh, why won't it accept my bill?
0: Why won't it accept my bill? 알았어요. 네.
1: That's right.
0: 네. 자, 이때 why will not? Why will it not take my bill? Why will it not take my bill? 이라고 할 것을 will not을 축약해서 why won't it take my bill? 이라고 했는데 이게
1: yes.
0: will이 들어갔다고 해서 어떤 미래에 뭐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가 아니라 조금 고집스럽게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는 기능을 하거든요.
1: Right.
0: 예를 들어서 아니 자동차가 시동이 왜 안 걸리는 거야? 라고 한다면
1: Why won't it start?
0: Why won't it start?
1: Why won't my car start?
0: 그렇죠. Why won't my car start? 이 말이죠. 아니 문이 이렇게 왜 안 열리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1: Why won't it open?
0: Why won't it open?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풀어서 The door won't open. 이렇게 말하거나 The car won't start. 이렇게 말하면 그 문이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고 시동을 아무리 걸려고 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1: Because you're asking the question like in your mind, 왜 이러는 거야?
0: 그렇죠.
1: What is the problem?
0: Right.
1: Why doesn't it start? Why doesn't it open? Why won't it start?
0: Why won't it start?
1: Why won't it open?
0: Why won't it open?
1: Right.
0: Why won't it take my bill?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 그러면 그걸 그 지폐를 한번 뒤집어서 다시 넣어봐.
1: Try flipping it.
0: Try flipping it. 라고 합니다.
1: Try flipping it.
0: Try flipping it.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뒤집는다라는 말이 영어로
1: flip.
0: Flip로군요.
1: F-L-I-P.
0: Flip.
1: 제가 flip하면 언제나 팬케이크 생각이 나요.
0: 아, 네.
1: I think you do too, right?
0: 네, 저는 햄버거, 버거.
1: Burger flip. That's perfect.
0: 네.
1: I used to work at a burger place.
0: 아, 네.
1: So when you're frying something on a frying pan, you have to flip it. Once in a while,
0: 아.
1: like a pancake, like a burger, right?
0: 빈대떡.
1: 빈대떡.
0: 그렇죠.
1: Flip 빈대떡 every couple of minutes.
0: 그렇습니다. Yeah. 이게 뒤집어준다고 할 때 flip.

0: one, you're really into that person.
1: 그러니까.
0: Really liking that person.
1: 맞습니다. Yeah. 그러니까 이게 완전 뒤집어졌다 해가지고 네. flip이라는 단어를 그렇게도 쓴다는 거.
0: Right.
1: 여기서는 try flipping it라고 해서 그것을 뒤집는 것을 어디 한번 해봐라 라는 말이 try flipping it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때때로 가끔은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 그게 될, 먹힐 때가 있어.
0: Sometimes that works.
1: Sometimes that works. Yeah.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flip 했을 적에 그때 오히려 될 때가 있다. Sometimes that works.
0: Yeah, sometimes that works.
1: Sometimes that works.
0: Not always,
1: 그렇죠.
0: but sometimes.
1: Sometimes, 이따금, right. 아주 가끔씩이란 말이 되겠죠. That works. 이때 that는 flipping 하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넣는 그런 일이 그렇게 하는 시도가 works, 제대로 효과를 낼 때가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렇게 해본 거예요. He actually did try that. 한번 그 try를 해봤더니 어? 이제 지폐가 zzz 돼서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0: Oh, now it's going through.
1: Oh, now it's going through. 이제서야 그게 처리가 되고 있구나.
0: Now it's going through. The money is going in and you can buy your drink.
1: 그렇습니다. right. 자, 지폐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처리라는 말 자체를 영어로 그대로 바꾸기보다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중이고 통과 중이다. Going through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0: Going through.
1: Now it's going through.
0: You can also say, oh, now it works.
1: Now it works.
0: It is
1: 그렇죠. 그렇죠. 방금 전에 이 사람이 right. sometimes that works라고 한 말을 그대로 이어서 now, okay, oh, now it works. 이렇게도 물론 말할 수가 있겠죠.
0: Yeah, now it works.
1: 그렇습니다.
0: Now it's going through.
1: Now it's going through. 까지 들어볼까요?
2: Why won't it take my bill?
3: Try flipping it. Sometimes that works.
2: Oh, now it's going through.
1: Now it's going through. 자, 그랬더니 좋아. 그럼 금방 영수증이 나올 거야 라고 해요.
0: Great. It should print your receipt in a second.
1: Great. 아, 잘 됐다. Great. It should print your receipt in a second. 네. 자, 이때 print 한다는 거, 이제 출력한다는 말이 되겠군요.
0: Right. So print, the machine that prints, we call it a printer, obviously. So it should, if you just wait a moment, wait a second, it should print your receipt. I think the spelling of receipt is sometimes tricky.
1: Oh, yes.
0: R-E-C-E-I. P-T, but there is no P sound, receipt.
1: So if I say receipt, then that's wrong.
0: Put는 아니죠, 네. 그렇죠? no P sound, receipt. 네.
1: Receipt, receipt, 그렇습니다. 이, it should print your receipt in a second. 자, right. 지폐를 뒤집어서 그야말로 넣어보니까 try flipping the bill 해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별 문제 없이 영수증이 출력되어 나올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문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땅히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should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0: Right.
1: 그래서 it should, 그러니 이제 할 거 다 했으니 제대로 됐다면 뭐뭐 할 것이다. It should print your receipt. 네가 받아야 할 영수증을 곧 출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it는 바로 이 vending machine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0: Vending machine.
1: 네.
0: Right.
1: 그러니까 in a second 하면은 딱 1초 있다가 라기보다는 아주 곧 이란 말이 되겠죠?
0: Very soon.
1: 네.
0: You can say in a second or in a moment, right?
1: 그렇습니다.
0: In a second, in a moment. It should print your receipt.
1: 네, 우리가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도 그 이제 그거 곧 다운로드가 끝날 거예요라고 말한다면,
0: right? It should finish downloading in a second.
1: 그렇죠. It should finish downloading in a second. Right. 이제 그거 곧 다운로드가 다 끝날 겁니다. 금방 다 될 거예요. 라는 말이 바로 영어로는 It should finish downloading in a second.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0: In a second.
1: In a second. 선생님, 프린트 하면은 이제 인쇄를 하다, 출력하다는 말이 되는데
0: right.
1: 인쇄물이 있잖아요. 출력된 거.
0: Oh, print out.
1: Print out.
0: Print out.
1: 네.
0: Oh, Poing Sam, do you have the print out from this morning?
1: Oh.
0: 아침에 프린트하러 가셨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 프린트물, print out. Where's the print out?
1: 출력한 거, 결과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right. 할 때, where's the print out?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0: That's right. Usually those printouts, when you give it to other people for class, for studies, projects, we call them handouts, right?
1: Right. 네.
0: So my teacher would always give us handouts.

0: handouts as a homework, something to study.
1: Right.
0: Yeah.
1: 그러니까 예전에 그걸 이제 유인물이라고 불렀거든요.
0: Okay.
1: 근데 이제 그거를 handout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hand out 하면은 어떤 것을 쭉 돌려 나눠준다. Hand out. 근데 이거를 handout 해서 이제 앞에 강세를 두고 hand와 out을 붙여서 쓰게 되면 그런 유인물이라고 하는
0: right.
1: 그 내용이 되는 거죠.
0: That's 네, a good point 되죠. because the teachers would literally hand out the papers. 손으로 직접 한 명씩 한 명씩 줄 때 그 phrasal verb
1: right.
0: hand out.
1: 그렇죠.
0: 한 단어는 hand out.
1: hand out.
0: 우리가 받자마자 이게 hand out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유인물이 hand out이 되겠습니다.
0: So the teachers hand out the handouts.
1: 그렇죠. hand out the handouts. 네.
0: That's right.
1: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rint out 하면은 출력을 하다가 됐지만 print out 하면은 출력한 결과물, 출력물을 가리키게 됩니다.
0: Yes.
1: 자, 그랬더니 오, 그래 이제 됐다. 다 됐다 라는 식으로
0: There it is. All set.
1: There it is. All set. 아주 간단한 그런 문장 표현들입니다.
0: Right.
1: 자, 여기 있다. 다 됐네 라는 주소로 There it is all set. There it is 하면서 아마 제가 원했던 그 음료를 꺼내는 것일
0: right.
1: 거고요.
0: Right.
1: 아유 이제 됐네. 여기 있네. There it is. 그 다음에 all set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0: If somebody says all set, that means we are finished, we are done. There's no more problem. All set.
1: All set.
0: Everything is finished.
1: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grocery 쇼핑을 갔는데 okay. 장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다 그 이제 계산대에 놓고 돈까지 right. 지불을 했어요.
0: Mm-hmm.
1: 그럼 이제 다 가져갈 준비가 된 거잖아요.
0: Right.
1: 자, 그 계산하시는 분이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는 뜻으로 말할 때 all set 할 수 있어요?
0: Yeah, you're all set.
1: You're all
0: sure.
1: set.
0: So the process of checking out 한 명씩 하나씩 하나씩 뚝뚝뚝 찍고 이제 돈을 지불하고 다 끝났잖아요.
1: 네.
0: 모든 상 거의 모든 상황에서 다 끝나고 가셔도 됩니다라는 맥락에서는 all set.
1: All set.
0: You're all set.
1: You're all set.
0: You're good to go.
1: You're good to go.
0: Yes.
1: 다 가셔도 되는 겁니다.
0: Sure.
1: 이제 아침에 학교 등교 준비를 도와주다가도 너 이제 학교 가면 돼. 준비 끝.
0: Okay.
1: 이렇게 말할 적에도
0: right.
1: You're all set.
0: Your mother is helping you with your bags, your lunch, your bus ticket, whatever, and she helps you get ready. You're all prepared. You're all set.
1: You're all set.
0: That's right.
1: 네, 다양한 상황에서 간단한 표현이지만 아주 쓰임새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Great. It should print your receipt in a second.
3: There it is. All set.
1: 네, 자, 매우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이제 원하던 음료를 빼서 There it is. All set.
0: We can finally drink our favorite beverage
1: 그렇죠.
0: from the vending machine.
1: From the vending machine. Yeah.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내용에서는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받아들이는 걸까? Why won't it take my bill? 이런 표현도 있었고 뒤집는 거 한번 해봐. 한번 뒤집어봐 라는 말을 try flipping it 이라고 한다든지 now it's going through 그리고 it should를 이용해서 문장 만드는 거 다 됐으니까 이제 확실히 뭐뭐가 될 것이다. It should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3: Why won't it take my bill?
2: Try flipping it. Sometimes that works.
3: Oh, now it's going through.
2: Great. It should print your receipt in a second.
3: There it is. All set.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준비되셨죠?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각 문장을 큰 소리로 두 번씩 말해보겠습니다.
0: Let's go!
1: 아니, 왜 지폐를 안 받는 거지? Why won't it take my bill?
4: Why won't it take my bill?
1: 그거 한번 지폐를 뒤집어봐. Try flipping it.
4: Try flipping it.
1: 때로는 그게 될 때도 있어. Sometimes that works.
4: Sometimes that works.
1: 오, 아유, 이제 처리되고 있네. Oh, now it's going through.
4: Oh, now it's going through.
1: 잘 됐다. Great.
4: Great.
1: 이제 금방 영수증이 나올 거야. It should print your receipt in a second.
4: It should print your receipt in a second.
1: 아, 여기 났다. 자, 이제 다 됐네. There it is. All set.
4: There it is. All set.
1: 여기까지입니다.
0: Yeah! Good job, everyone.

0: one. All set.
1: 아, 잘하셨습니다.
0: You're all set.
1: 자, 아까 말씀드리면서 얼굴이 나와 있는 면이 위로 오도록 지폐를 넣는다라고 할 때 mm-hmm. face up 이런 표현을
0: oh,
1: 잠깐 썼거든요.
0: Face up 네. or face down.
1: 그 face down 하면은 yeah. 얼굴이 이제 인쇄되어 있는 면이 아래를 향하게 한다는 뜻이 되는군요.
0: The bottom, right?
1: 어, 그럼 mm-hmm. face up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 그런 문장 같은 게 있을까요?
0: Yes. Almost always when you're talking about money, uh-huh. there's always the face side uh-huh. and the other side.
1: Right.
0: So when the face is up, when you can look at uh-huh. it, it's face up. But when it's down, you can't see it. It's face down.
1: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겉으로 위로 보이게끔 한다고 할 적에 up이란 단어를 쓰는군요.
0: Yeah. Face up.
1: 이게 헷갈리기 쉽거든요. On인지 right. up인지 말이죠.
0: 아, 네. Yeah, facing up to the sky.
1: 아 그렇구나. 우리가 계란 요리할 적에도 sunny side up이라고 하는 게 노란자가 위로 올라오게 한다는 거.
0: That's right.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0: Good job.
1: 전, 예,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ge.
1: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6: And I'm Kristen.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authenticate, 뜻은 진품임을 확인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small seashell painting purchased for just $30 at an estate sale in the U.S. has been authenticated as a 1951 masterpiece by renowned American surrealist Gertrude Abercrombie. 여기서 authenticate이라는 표현은 진짜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Experts authenticated the signature on the document. 전문가들은 그 문서의 서명이 진본임을 확인했습니다. 뉴스에서 authenticate the artwork, authenticate the identity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진짜인지 확인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uthenticat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종목이다 보니 기술명도 일본어 그대로 세계적으로 쓰고요 하셨습니다. Oh, that's why it has the ka at the end. It comes from the Japanese word. That makes sense. Yeah. Okay, exactly. And of course, judo. We say judo in Korea, but judo in English follows the Japanese pronunciation as well.
1: Oh, thank you for that, 유상민님.
0: Thank you. 스티븐님요, what a coincidence. 두분 의상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얀색이네요 하셨는데, 네, 약간 이렇게 밝은 그런 옷을 입고 오긴 했어요. It's not exactly the
1: Although
0: same,
1: yours
0: but
1: isn't exactly white, I would
0: it's
1: say,
0: kind of
1: right?
0: pastel pink, but I think with the lights and everything, it looks a little whiter, and you're in beautiful sort of angelic white
1: Thank
0: today.
1: you.
0: So yeah, we're both wearing very light colors. Great minds think alike.
1: Possibly.
0: 맞잖아요. 자, 3995님은요. 한밤중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셔서 119 구급대원분들께서 출동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덕분에 응급실에서 진료 받으셨고 완쾌 되셨습니다. 구급대원들 새벽에 잠도 설치셨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 터주기는 정말 정말 생활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Oh, yeah, absolutely.
1: So it's not just firefighters. We should thank
0: Yeah.
1: our EMTs, right? That
0: Yes.
1: emergency responders who
0: 맞아요.
1: are also these heroes in our society.
0: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길 터주기 반드시 꼭 실천을 하고 늘 이제 고마운 마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1: Yeah,
0: 네.
1: and I hope your father is well and healthy,
0: It
1: right?
0: sounds like he's
1: Yes.
0: fully recovered. Yes.
1: Thankfully.
0: 9257님은요. 모스쌤들, 관계자님들 언제나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매일 모닝 에너지 뿜뿜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1: No. No
0: 아,
1: shinsei here.
0: thank you for saying that though. It's very nice of you.
1: Yeah.
0: All right, we'll keep sending in your messages to #1045 and Pandy on YouTube. The text messaging will cost you 51 for short messages, and if you're sending a longer one, that's going to run you by about 100 won, I believe. All right, so today's 무모한 문장 is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자, 요거 영어로 바꿔서 보내주세요. 엔야의 노래 듣겠습니다. Book of Days.

0: $50,000, that would be what, about 4억 원?
1: Yeah.
0: 4억 원 정도
1: Sure.
0: 되겠네요.
1: Give or take.
0: Oh my goodness. 그래요. 그 복권 한 장당 당첨금이 $5,00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0이면 한 700만
1: A little
0: 원?
1: under, I'd say. Yeah.
0: 네. 근데 그게 50장이 당첨이 됐어요.
1: Yep.
0: Wow. Okay, let's have a look at $250,000.
1: Yeah, so a quarter of something would be, of course, one fourth of something. And you hear this when you're talking about time, right? Quarter to, quarter past, quarter of a dollar is 25 cents. The famous fast food restaurant chain has the quarter pounder,
0: Yeah.
1: which is one fourth of a pound, patty.
0: Exactly. Quarter가 4분의 1이라는 뜻인데 영어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사실 이제 4분의 1 이미 너무 길고 우리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 무언가의 4분의 1이야 이렇게 잘안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쉽고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이 써요. 시간도 뭐 15분은 이제 60분의 4분의 1이잖아요. 60분에서 4분의 1이 15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8시 15분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It's a quarter past eight.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해가 되죠.
1: Right.
0: 영어식으로 말한다면. 근데
1: Exactly.
0: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이상해요. 지금 8시에서
1: 4분의 1.
0: 60분 중에서 4분의 1이 지났어. 수수께끼하는 거야?
1: Huh?
0: 뭐야? 무슨 말이야? 이럴
1: Right.
0: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1: Right.
0: 네.
1: Basketball games are divided into quarters as
0: Yes.
1: well, right? Yeah.
0: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구 게임도 뭐 1쿼터에서 4쿼터까지 다 이제 총 4개의 게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각각의 쿼터라고 하듯이.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버거 이름 중에 쿼터 파운더가 있는데 파운드가 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무게만큼의 패티가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쿼터 파운더라고 부르는
1: Yes.
0: 거죠. 쿼터. 자, 그 다음에 identical.
1: Yeah, identical meaning exactly the same, right? Like identical twins, for example.
0: 맞아요. 동일한, 똑같은 identical twins는 일란성 쌍둥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man in the US has won a quarter million dollars after purchasing 50 identical lottery tickets for a single drawing and winning on all 50.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with Shane Harm. Not Harm Shane, which is what I was about to say. Well, I could say that, but it's
1: Sure.
0: just very Korean. I don't know what got into me then. All right,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항상
1: I've been called
0: 월요일마다.
1: worse, Sue. Don't worry.
0: I don't know if it's a worse thing, but yeah, I'm sorry. I just got the order mixed up for some reason. Okay, 정말 큰 신세를 월요일마다 항상 집니다, 선생님.
1: Yes,
0: 감사합니다.
1: right.
0: 오늘의 무마 문장.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영어로 보내주시고요.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Let's listen to Stella Lefty now with Boston.

0: 스텔라 레프티의 버스턴 들으셨습니다. 실제로 버스턴에서는 이제 거기만의 고유한 악센트가 있어가지고 버스턴이라고 잘안 하죠. 버스턴.
1: That's pretty
0: 아니,
1: good.
0: 괜찮아요?
1: I think so.
0: 잘 못합니다, 저도.
1: Coffee.
0: 맞아요.
1: Yeah.
0: This is
1: Car.
0: very,
1: That's a, I think, a good one. Car.
0: coffee,
1: For a car.
0: Boston.
1: For a
0: 네.
1: car. Oh, yeah.
0: 버스턴만의 악센트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많은 영화 속에서도 이제 그 보스턴 그 배우를
1: Right.
0: 이제 연기하는 경우도
1: Matt
0: 있고
1: Damon.
0: 맷 데이먼 너무 잘해요.
1: Yes.
0: 원래 거기
1: He's from
0: 출신인가요?
1: Boston,
0: 아,
1: yes.
0: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표현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단독의 뭐뭐, 유일한 뭐뭐, sole.
1: Sole, Sole, not like the city we're in, right? He is the sole owner of the company and makes all the major business decisions himself.
0: 그는 회사의 단독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주요 결정은 본인이 혼자 다 내리게 됩니다. He is the sole, S-O-L-E, owner of the company. 이 sole이�ang 그다음에 S-O-U-L, S-E-O-U-L이랑 발음이 다 비슷하죠?
1: I think they're the
0: Sole,
1: same,
0: sole,
1: yeah.
0: sole. 네, 그러나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서 스펠링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니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1: It's also the name of a fish, by the way.
0: 아, 맞아요.
1: Yes,
0: 그
1: Soul.
0: fish 이름에도 soul, 그때는 S-O-L-E
1: Yes.
0: 네,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표작 signature work 가볼까요?
1: This painting is considered the artist's signature work because it perfectly captures her unique style.
0: 이 그림은 이 화가의 대표작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그의 유니크한 독창적인 스타일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This painting is considered the artist's signature work because it perfectly captures her unique style. 자, 다음 표현은 무언가의 뭐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근거가 된다가 될 수도 있는데요. It's backed by something.
1: The candidate is backed by several influential business leaders who are helping fund her campaign.
0: 네, 이 후보는 여러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지지를 받는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원의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캠페인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예문 속에 나와 있는데 be backed by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The candidate is backed by several influential business leaders who are helping fund her campaign. 자, 이어서 이른바 so-called.
1: The so-called experts failed to predict the financial crisis, raising questions about their judgment.
0: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경제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전문성, 판단력이 지금 도마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의문이 되고 있다. 의구심이 든다. Raising questions about it.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자면은 The so-called experts failed to predict the financial crisis, raising questions about their judgment. Experts, 그냥 the experts라고 했으면은 그냥 전문가들이지만 The so-called experts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하는데 점점점 이런 의미가 있어요.
1: Yeah, you're raising skepticism about
0: Yes.
1: it.
0: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앞서 헤드라인에서 봤었던 그 블루 존 같은 경우에는 뭐 의심이 드는 이름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불리기도 한다는 거죠.
1: Right, exactly.

0: Exactly, because it's not commonly known.
1: That's right. 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또 공식 명칭은 또 아니겠죠. 뭐 오키나와 is 뭐 이렇게 뭐 간판에 blue zone 이렇게 표시되어 있진 않을 거예요.
0: Right.
1: 그렇지만 그렇게 불린다는 거죠.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4분의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quarter.
0: The recipe calls for a quarter teaspoon of salt, but you can use less if you prefer.
1: 이 레시피는 소금을 한 숟가락에 4분의 1 정도 쓰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적게 써도 됩니다. The recipe calls for a quarter teaspoon of salt, but you can use less if you prefer. 자, 이렇게 해서 표현들 다 리뷰해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자, 오늘 문화 문장은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예요.
0: This is a good sentence because you can use it in so many different
1: You
0: contexts, I think.
1: can. 자, 서진화님의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Your help. Means the world to me.
0: Ah, this is great. So, if something means the world to you, can you imagine? This is the world. That means it's everything.
1: It's so
0: So,
1: important.
0: it's very important. So, your help, it means the world to me. You can use this in the past tense where, it helped me. But, just if it's continuing as well, you can say this.
1: 그렇죠. 그때 당시 도와주셨던 게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로 과거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도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과거형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Your help meant the world to me.
0: Right.
1: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지금처럼 현재 시제로 써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신세를 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 Your help means the world to me. 그리고 뭐 지금 또 너무 고맙다라는
0: Yes.
1: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쓰는 거 너무 좋죠.
0: It means thank you, basically, right? Yeah.
1: Exactly. You can use this for people as well when you to say, you mean the world to me.
0: Yes.
1: That means
0: You are my
1: you're,
0: everything.
1: yes.
0: Yeah.
1: It's kind of romantic, I think.
0: Yeah.
1: 그러니까 넌 정말 나한테 너무 소중해. 이런 느낌으로 you mean the world to me 할
0: I think
1: 수도
0: it's very
1: 있어요.
0: romantic,
1: It's very,
0: yeah.
1: yes. Can you use it in a non-romantic sense? You mean the Maybe not.
0: You mean the world to me.
1: yeah.
0: No,
1: Well,
0: I think
1: I
0: you
1: guess,
0: would use it with
1: yeah.
0: your significant other, I think,
1: 그렇죠.
0: most of the
1: 약간
0: time,
1: 그런 낭만적인 느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진숙님은 I owe you big one.
0: 아, okay. So this is very, it's a very common expression. Just one thing you should say, 김진숙님, I owe you a big one, or you can change this. You can say, I owe you big time, right?
1: That's kind of very similar to my sentence.
0: Okay, well, spoiler,
1: No, that's
0: right?
1: good. No,
0: Okay,
1: 좋아요.
0: so yeah, if we do correct one thing, 김진숙님, I owe you a
1: 아,
0: big one, right?
1: 맞아요.
0: Yeah, we
1: 네.
0: need an article.
1: I owe you 하고 뒤에 이제 무엇을 owe you 하는지 잘 쓰셨는데 관사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I owe you a big one 하면 되고 물론 우리 일상 회화에서는 빼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0: Of course not.
1: 근데 이제 우리가 엄밀히 따지자면은 어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냥 이제 말할 때는 관사 좀 빠져도 뭐 이해는 다 됩니다. I owe
0: Sure.
1: you big one 이래도만 다 이해는 해요. 자, I owe you a big one is the proper way to say it. Or you can say I owe you big time.
0: Big time.
1: 이것도
0: Yeah,
1: 많이
0: that's very casual,
1: 씁니다.
0: right? Yeah.
1: 네. 자, 양오키님은요. You saved my life.
0: Yeah, this is very direct. It
1: Yes.
0: refers to the opening story we were talking about, right? So, literally, just simply said, "You saved my life." Yeah.
1: The firefighter in today's opening story saved the lady's life, the lady who's now getting married. I forgot her name, Kim Yebin.
0: Yeah.
1: Yes, so literally he saved her life, but you can use it figuratively as well. If
0: Yeah.
1: you really helped someone else, you might hear this, "Oh, you saved my life."
0: Yeah, I think, maybe you got a fitness tip or a health tip and you say, "Hey, your little suggestion, you saved my life." It is a little dramatic, of course,
1: Yeah, of
0: but
1: course.
0: yeah.
1: And you can actually say that someone is a lifesaver.
0: Sure.
1: So, oh, you're a lifesaver.
0: Right.
1: Or something can be a lifesaver as well. So, oh, 이 덕분에 살았다. 뭐, 당신 덕분입니다. 이거 덕분이야. 라는 느낌으로, It's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손순옥님, I'm truly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데요. 그런 처칠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책을 읽고 독서의 매력에 빠지게 된 처칠은 매일 책 읽기만은 거르지 않았다는데요. 독서가 좋은 건 잘 알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처칠은 이런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근처에 두고 그저 바라보기.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 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 지낸 말라. 어떤가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요?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근처에 두고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Monday, the 12th of October. I'm your host, Choi Soo-jin, and we have Shane Hum in the studio with us. In this second hour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parking in a particular way. 자, 오늘 2부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평행 주차 겨루기 콘테스트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사 본격적으로 보고 그 전에 퀴즈 드릴게요. Shane, give us the quiz.
1: Listen carefully. Which parking maneuver is generally considered the most difficult for new drivers? Number one, perpendicular parking. Number two, parallel parking. Number three, diagonal parking.
0: 자, 단어들이 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퀴즈는 초보 운전자들에게 보통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주차 방법이 어느 것인지 골라주시는 겁니다. 자, 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주차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마트 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약간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평행 주차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 제가 다 뒤죽박죽해서 말씀드렸는데 보기 드릴게요. 영어로 Number one, perpendicular parking. Perpendicular parking.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을 조금 제가 손 힌트 드릴게요. Number two, parallel parking. Okay. And number three, diagonal parking. 자, 이 중 어느 게 가장 어려운지. 어, 우리말로는 이제 평행주차가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기사도 다 그거에 대한 겁니다. 평행주차 yes. 콘테스트가 열려가지고 yeah. 누가 가장 평행주차를 잘하나. 그런데 그 평행주차가 영어로 뭔지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Is it number one, perpendicular? Number two, parallel? Or number three, diagonal? Are you good at all three? I imagine you
1: I
0: must
1: believe
0: be.
1: So.
0: Yeah,
1: you know, you are. But usually yeah. this maneuver is the hardest part of the driving test, in the U.S. at least.
0: In Korea as well, I think.
1: Yeah. Do they actually, is this part of the test?
0: 기능시험에 평행주차 있었던 것 같아요.
1: Really?
0: 제가 면허를 딴 지 27년 됐어.
1: No, back when I took the driving test in Korea back in the 90s. And we had the, you know, the S-자 and the T-자. Did you remember that?
0: 뭐,